0: 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누나는 친구들을 깨웠어.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지금 여기 모기 있어!
1: 정말?
2: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러운데?
0: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모기를 잡고 편하게 자자!
2: 좋아!
1: 좋아!
0: 좋아! 예!
3: 하나, 둘! 하나, 둘!
0: 땀 냄새로 모기를 부르는 라떼!
2: 어디 숨었나?
0: 모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써니! 마지막은 누구보다 빠르게 모기를 잡는 바로다 호빵이야. 우리는 모기 퇴치 특공대. 그렇게 누나는 친구들과 모기 퇴치 특공대를 만들었지.
1: 이런다고 진짜 모기가 올까?
0: 엄마가 땀나면은 모기한테 물린다고 샤워하라고 하시잖아. 바로 그 순간 모기가 다시 나타났어.
2: 모기 소리 들린다! 저기다, 저기!
1: 정말? 어디? 어디?
2: 저기다, 저기! 저긴가?
1: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찾았다! 가만히 있어?

0: 세트 잡은 거야?
1: 놓친 거 같다.
2: 뭐야? 아빠, 아빠.
3: 라떼야, 괜찮아?
2: 아빠.
1: 미안,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모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4: 안타깝다.
1: 맞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우.
4: 근데 누나, 모기는 왜 조용히 안 다니고 웽웽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거야?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냐고. 왜.
1: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야오르니까.
4: 정말? 진짜 그런가? 그러다 잡히면?
1: 그럼 모기한테 손해지?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럼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1: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모기 소리 딱지. 모기 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모기 캐치.
4: 모기 캐치.
1: 근데 누구세요?
5: 저는 모기 퇴치 특공 대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5: 저의 임무는 웽웽 소리로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아따가 피를 빨아서 간질간질 간지럽게 만드는 모기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헛! 헛!
4: 특공 대장님,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예요?
5: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출동!
4: 출동!
5: 모기는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운 계절에도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입니다. 모기는 파리나 다른 곤충에 비해 날개의 폭이 좁은데요. 폭이 좁은 날개로 몸을 공중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날개를 빨리 움직여야 하죠. 이때 날개와 공기가 부딪히면서 웽웽 소리가 난답니다. 게다가

0: 네가 우리 얼굴 근처에서 날기 때문에 웽웽 소리가 더 잘 들린답니다.
1: 왜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녀요?
0: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1: 네?
0: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모기는 땀 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동물을 찾아다닙니다.
2: 난다 난다. 인간의 땀 냄새가 난다. 가자!
0: 땀 냄새와 함께 모기를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모기가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1: 하마터면 손에 맞을 뻔했네. 그럼 몰래 가서 피를 빨아볼까?
0: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데 성공하면 피를 쭉쭉 빨기 시작합니다. 모기의 입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늘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피를 빨아먹는답니다. 수컷 모기와 일부 암컷 모기는 과일의 즙을 먹지만 대부분의 암컷 모기들은 피를 먹습니다.
3: 왜 그런 거예요?
4: 만나서 반가웠어.
5: 꼭 가야 해? 나랑 같이 저 맛있는 과일 먹으면...
4: 아니, 난 아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야 뱃속의 알들도 잘 키울 수가 있어.
5: 아니, 단백질이 어디 있는데?
4: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속에 있지. 그럼 안녕.
0: 이것이 바로 암컷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이유랍니다.
3: 그런데 모기는 잡기 힘든데 그냥 물리면 안 돼요?
0: 안 됩니다. 최대한 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왜요? 왜요? 왜요? 왜요?
0: 모기가 피를 빠는 순간 모기에 있던 나쁜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3: 피만 먹는 게 아니라 세균도 옮길 수 있다니. 모기 싫어.
1: 그럼 모기에게 덜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0: 아까 모기가 땀 냄새를 맡는다고 했죠?
3: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으면 모기에게 덜 물릴 수 있답니다.
3: 아, 그렇구나.
0: 그럼 난 이만 모기 퇴치.
3: 모기 퇴치. 이따 자기 전에 꼭 씻고 자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3: 근데 누나, 누나가 만든 모기 퇴치 특공대는 어떻게 됐어?
1: 어? 어떻게 되냐면
6: 라떼야 울지 마.
1: 울지 마.
7: 어머 얘들아 왜 안 자고 있니?
1: 그게요, 모기가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7: 나쁜 모기들

0: 우와, 선생님 최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자렴.
1: 네. 우린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낮잠을 잘 수 있었지.
2: 우와. 나도 선생님처럼 잡고 싶다.
1: 그래? 그럼 한번 잡아볼래?
2: 좋아.
1: 모기 얍, 모기 얍, 모기 얍, 모기 얍, 모기 얍.
3: 우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2: 그래도 재밌다. 나 모기 소리 딱지 주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기 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보카 폴리란 꼭꼭 약속!
5: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사마를 구해줘.
1: 아,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2: 비누로 지워야겠다. 오잇.
1: 어? 어? 어?
0: 너도? 안녕 그리 그리다 그리다 나 비누 안에서 동물 흉내 연습했더다.
1: 그래?
0: 응. 자 맞춰봐.
1: 코끼리.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
1: 아 공룡.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우두두 이 소리. 우두두
1: 두두 네 얼굴에 뭐 묻었어.
0: 어? 뭐야?
1: 오
0: 참겠죠. 당장 출동하자 그리나.
1: 아, 알겠어. 그 인조끼고 전에 출동.

0: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우리가 똥을 뿌린 건 맞는데.
1: 어? 우리는 하마 소리를 듣고 그런 건데. 그렇다면 혹시 하마 소리를 낸 게 바로 도도 너냐?
2: 나? 맞도도?
3: 아, 아까 도도가 흉내낸 동물이 하마였구나.
2: 띵동댕. 근데 나 하마 흉내 진짜 잘 내나 봐. 오죽하면 하마들이 속았겠다.
3: 그러게. 근데 너희들 왜 하마 소리를 듣고 똥을 뿌린 거야?
2: 어? 진짜? 왜 그런 거야?
0: 아, 그게 말이야.
4: 우리 하마들은 귀가 엄청 밝아서 멀리서 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거든.
1: 아니, 이 소린 내가 모르는 하마의 소린데?
4: 모르는 하마가 와서 우리 무릉덩이를 뺏으면 어쩌지?
1: 절대 안 돼! 지금도 좁아 죽겠는데!
4: 그래서 하마들은
5: 낯선 하마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똥을 뿌리자! 뿌리자! 우와!
2: 아! 여긴 우리 땅이니까 다른 하마들 오지 마! 하는 뜻으로 똥을 뿌리는 거구만.
0: 맞아.
1: 그거야.
3: 너무했다. 같은 하마인데 같이 사이좋게 놀면 좋잖아.
1: 참. 아, 어떻게 사이좋게 놀아. 무릉덩이가 이렇게나 좁은데.
0: 아유 좁아. 너 때문에 더 좁은 것 같아.
3: 꼭 뭘 하니만 있어야 해? 물 밖에서 놀면 되지.
0: 그건 안 돼. 물 밖에서 한참 놀면 나처럼 돼.
2: 너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도?
0: 물 밖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쬐었더니 이렇게 상처가 났어.
4: 우리 하마들이 주로 물 속에 있는 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하마의 피부는 햇빛에 약해서 햇빛을 오래 쬐면 상처가 나거든. 그래서 낮엔 주로 물 속에 있다가 햇빛이 없는 밤에 물 밖으로 나와 먹이를 먹는 거야.
3: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작은 무릉덩이 말고 더 큰 강에 가면 되잖아.
2: 맞네. 큰 강에서는 하마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럴 수도 있겠지만
0: 우리 그냥 얘기할까?
1: 안 돼, 말하지 마.
0: 아이, 뭐 어때? 그냥 얘기하자.
1: 아이, 말하지 말라니까. 하마들이 수영 못하는 게 알려지면 창피하단 말이야.
6: 와! 너희 수영 못해?
1: 허! 들었어!
3: 허! 나는 하마가 수영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1: 그게 하마가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딛고 앞으로 가는 거야.
3: 그렇구나.
2: 수영을 못하니 깊은 강에도 못 가고 물 바깥은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못 가고 그러니 이렇게 적당한 무릉덩이가 필요한 건데.
3: 무릉덩이가 이것뿐이야?
0: 이것뿐이야.
1: 헐, 참. 아니, 이 소리는
0: 낯선 하마가 다가오는 소리다.
1: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0: 낯선 하마가 우리 땅에 오는 것을
1: 반대한다! 반대한다!
0: 여긴 우리 땅이다! 똥을 뿌리자! 뿌리자!
1: 잠깐만! 하마가 점점 가까이 온다! 이거 어떡하지?
0: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강력한 송곳니로 싸우는 수밖에!
1: 싸우자! 싸우자!

0: 쳤던 친구인가 보네.
1: 어쩌다 헤어진 건데?
2: 그게 예전에 내가 혼자 풀을 뜯고 있었는데
3: 하마의 송곳니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저 녀석을 잡아가야겠다.
1: 사냥꾼이 송곳니 때문에 널 잡아간 거야?
2: 다행히 난 탈출해서 오랫동안 길을 헤매다 이렇게 돌아왔지만 많은 하마들이 송곳니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슬프다. 어쩌다가 우리 하마들이 이렇게 됐는지.

0: 너무 슬프다. 우리가 니네 얘기를 이 세상에 꼭 전할게.
1: 그래, 너희가 지구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겠소. 약속!
0: 약속!
2: 약속!
1: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0: 그린조끼 구조대 대원들, 나와라, 오버!
3: 나와라, 오버!
1: 좋다. 하마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해란다. 작전명, 물 아껴쓰기.
0: 맞아. 하마는 물이 없어서 살기가 했는데 우리라도 물 아껴야지.
1: 맞도도. 게다가 사람들이 쓰는 수돗물은 강물을 끌어다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 때마다 아주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든.
0: 어? 온실가스는 지구를 덥게 만들잖아.
1: 그린이 기억하는구나.
0: 그럼.
1: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면 강과 호수도 점점 말라가거든. 그러면 하마들이 살 곳도 점점 줄어드는 거지.
0: 아, 하마를 위해서라도 진짜 물을 아껴야겠다.
1: 흠. 그린조끼 구조대원들, 다 같이 물을 아껴보자. 바로 이렇게.
4: 이렇게.
1: 이 닦을 때나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장난치면 물이 너무 아깝지? 물을 아끼자. 빨래는 모았다가 한 번에 세탁기에 돌려주세요.
5: 아, 맞다. 물 아꼈어야지.
6: 바가지를 꺼내서.
0: 이렇게 작은 노력이 모이고 또 모이면 언젠가 하마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돌려줄 수 있겠지?
7: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1: 자, 어디지?
2: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3: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2: 개벽?
1: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엄마! 천지대장님!
4: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1: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4: 오호, 그래?
1: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4: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뜯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이 글자엔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글 용사 아니야!
7: 대왕님!
8: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9: 어서 출동하자!
8: 좋아.
6: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장마, 모마.
1: 아이야.
0: 오늘 파괴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0: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1: 내가 더 확인해 볼게.
2: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3: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1: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4: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5: 좋아요.
6: 자음, 모음, 변신!
1: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0: 어디 있지? 어? 저기 지혜 띠긋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7: 어? 자두 옆에도 지혜 띠긋이 또 있어.
0: 지도야!
4: 가보자.
1: 무슨 지도지?
8: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2: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4: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9: 쉽게는 못 찾을걸?
10: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1: 이쪽이야.
10: 숨어라, 숨어.
1: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4: 여기서
0: 이쪽.
4: 이쪽. 절로 가자.
10: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9: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1: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0: 뭐가요?
1: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4: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2: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10: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0: 우와! 아이스크림! 하늘 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6: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1: 그럴까?
10: 탁월한 선택!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4: 내가 잡을게.
10: 잡아야지.
4: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10: 하루 종일 해도 못 잡을 걸. 하루 종일 해도 못 잡겠지.
1: 어? 잡았다. 포? 자, 보물 찾으러 가자!
10: 아, 이건 반칙이지! 네!
1: 오! 오!
10: 에이! 아! 아이고!
7: 수염이!
1: 어? 어? 설마, 개벽?
2: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9: 그걸 이제 알았나?
1: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천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바다라.
3: 한대 용사 아 이 야.
0: 두고 보자, 아이야.
2: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4: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6: 자음 마법진,
7: 모음 마법진.
2: 기역, 어, 디귿, 헛.
4: 히읗, 이, 히.
8: 디귿, 아, 다.
2: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6: 우와, 안개가 거쳤어.
2: 빨리 찾아보자.
6: 보물상자를 찾았어. 와,
8: 어서 글자를 찾자.
4: 이는 내가 쓸게. 대국봉으로 이. 헛. 쭉.
2: 오는 내가 쓸게. 헛.
4: 쭉. 뚱망치로 오.
8: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6: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도.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6: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10: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6: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10: 그래. 이야. 꿀맛이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자외선 전쟁. 와, 헛떡이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니가 더 웃기가 돼! 눈주위나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우와!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0: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와.
0: 어?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야.
0: 아우,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7: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1: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8: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7: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8: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0: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 맞다. 내 자외선 화살. 쪼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0: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되게 다가려고!
1: 그죠?
2: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오렴!
3: 안녕하세요, 피부세포님! 예쁜 얼굴?
4: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5: 피부세포야!
2: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5: 저희도 알아요. 까르르까르르.
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4: 고우니까?
6: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드르르 하고 별거 없던데요?
5: 까르르까르르.
2: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3: 썬블록 왕자님이요.
6: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2: 자외선 차단제 가문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5: 아, 맞다!
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7: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8: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7: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8: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7: 그럼 얼른 놀러 가자.
8: 가자.
3: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6: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를 괴롭히러 오겠어요?
5: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0: 레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허!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하스!
3: 예쁜 얼굴,
4: 고운 얼굴, 샤방샤방!
6: 누구세요?
9: 나?
2: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9: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2: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3: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0: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9: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0: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9: 그렇다.
3: 진짜요?
11: 엄청 뜨겁고
3: 강해서
11: 피부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6: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9: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이글.
10: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2: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2: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0: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9: 히스타민 가소로뿐.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0: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9: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0: 얼마든지.
6: 어떡해, 어떡해.

0: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1: 이글이글 쨍쨍! 야!
2: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1: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3: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1: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지 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으아!
4: 어? 이상하네?
3: 화살을 맞았는데 안 아파. 허!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2: 피부 세포들, 괜찮냐?
4: 네, 저희는 괜찮은데.
3: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2: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4: 멜라닌 세포님!
1: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5: 널 순 없지!
4: 고운 얼굴이
0: 까맣게 탄을 탔어!
2: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1: 자, 이글이글 쨍쨍! 아,
2: 이럴 수가...
1: 깨끗!
3: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5: 넌 또 뭐야?
2: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1: 뭐?
2: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끌와끌.
6: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7: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탁국.
3: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6: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디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7: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8: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3: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6: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7: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6: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7: 그러자, 누나.
6: 어? 자외선 최고 딱지다!
1: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5: 갈 거면...

0: 썬블록 왕자, 썬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1: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나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거는 바로 하늘을 나는 거야. 풍선처럼, 새처럼. 좋아, 결심했어.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는 거야. 근데 열기구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걸까? 공기를 뜨겁게 만든다는데, 뜨거운 공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왜안 올라가지? 안 되겠어. 실험으로 열기구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원리를 한번 증명해 보자. 우리 열기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오늘의 실험 준비물입니다. 우선은 종이를 잘라줍니다. 우리가 어떤 열기구를 띄울 때그 받침대가 되어줄 거예요. 종이를 이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몇 개를 자를 거냐? 네 개를 자를 거예요. 종이를 다 잘랐다면 이 종이들을 연결해 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 이 종이 두 개를요, 살짝 겹쳐서 테이프를 붙여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 거예요. 짜잔!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은 완성! 이것을 두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짜잔! 이렇게 우리가 둥글게 만 종이 두 개가 이렇게 둥근 막대와 연결되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선생님은 미리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여러분은 이런 꼬치 막대가 있다면 이런 막대로 이렇게 네 군데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두 막대 부분에 빨대를 끼워줄 거예요. 아까 우리 준비물로 봤던 빨대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다음은 초 다섯 개를 지지대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열기구를 위해 씌워야겠죠? 오늘의 열기구는 바로 우리 주방에서 쓰는 비닐팩입니다. 비닐팩을 이 지지대에 쏙 하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막대와 종이를 피해서 쏙 하고 집어넣어줍니다.

비닐이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이유 무엇일까요? 비닐 속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공기의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오른 거죠? 이 과학적 개념 우리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기구가 두둥실 떠오르는 실험 잘 보았나요? 이 실험 속에는요, 세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이란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도 감소한다라는 법칙이에요. 두 번째 과학적인 원리, 기체의 부피가 커졌을 때 이 기체의 밀도는 감소했다는 사실. 주변 공기보다 이 열기구 속 기체의 밀도가 감소했으니까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 열기구가 위로 뜨는 힘, 두 글자로 부력입니다. 부력은요, 기체의 부피가 커졌을 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열기구는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상상노트를 함께 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같이 한번 볼까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같이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도 감소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우리 이 법칙을 그래프로 함께 볼까요? 그래프를 봤더니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부피네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체 입자들의 모습을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입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샤를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 원리, 밀도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컸을 때 밀도가 더 작아진다라는 설명 아까 들어볼 수가 있었죠. 질량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기구가 위로 두둥실 뜨는 것은 우리가 부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부력이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부력이 언제 더 크게 작용하느냐? 공기 중에 있는 물체는요, 공기 속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더 큰 부력을 받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개념인 샤를 법칙, 우리 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냉장고 안에서 찌그러져 있던 페트병 바깥에 꺼내서 잠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팡! 하고 펴지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실온에서 따뜻해지면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페트병의 부피가 커진 거랍니다. 아,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샤를 법칙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두 번째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두 개가 겹쳐져서 잘 분리되지 않은 적 있었나요? 그럴 때는 아래 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가보세요. 그렇게 되면 두 그릇 사이에 있는 공기가 부피가 커지면서 틈이 생기며 슥 하고 두 개의 그릇이 분리된답니다. 이렇게 소소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상상 더하기 미션! 하늘을 나는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멋진 상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술쌤의 다음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버킷리스트와 함께 새로운 상상의 날개를 함께 펼쳐보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주완성 독해력. 4주만에 독해력을 꽉다 섭렵할 수 있습니다. 독해 다해요. 잊지 않으셨죠? 다양한 글에 해석을 더해서 요약까지 하면 독해력 그냥 완성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한가요? 궁금한가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짠! 자, 오늘요. 무엇이 궁금한가요?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게 아주 독해를 할 때, 즉 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준비예요. 준비 자세입니다. 궁금할 때? 나는 뭔가 검색하지? 궁금할 때? 선생님한테 여쭤보지? 궁금하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오늘은 어떤 방법을 소개하고 있을까? 자,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직업을 갖습니다. 잉? 무엇이 궁금하여, 궁금한가요가 제목인데, 갑자기 직업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지? 진짜 궁금한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이 생계가 뭘까요? 생계는 살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그다음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먹고 자고 또뭐 있을까? 옷도 입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살림, 생계죠. 자, 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직업을 갖는데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쵸? 그런데 아직 이 제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직업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궁금할 땐 책을 읽어. 그렇지? 더 좋은 방법이 있대요. 어떤 좋은 방법일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요. 맞아, 맞아. 직접 만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해요? 질문하는 거지. 이제 알았다. 왜 제목하고 직업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야 연결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면 책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질문하는 것이 궁금한 것을 풀어내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직접 만나. 만나서 정보 수집하고, 즉,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면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담은 어떻게 준비하고 실제 면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라고 이제부터 면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면담이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우리 저번에 미터의 역사 공부했잖아요. 미터. 미터라는 단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때 요걸 선생님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보세요. 뭔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그건 말이죠. 하면서 하고 이제 답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뭐다? 면담이다. 면담. 자, 이 면이 뭘까요? 면. 면은요. 이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얼굴 있죠? 얼굴이 바로 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답하는 분도, 답을 하겠죠? 예. 이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 이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대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면담이에요.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 나눈다. 담이 이야기거든. 자,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면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면담이 무엇이구나 알았고요. 이제 어떻게 이 면담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력이니까 이 독해력을 뿜뿜 더 신장시키려면 높이려면요. 글 전체를 한눈에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좀 읽어봐 할 때, 네! 저는 글을 잘 읽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연필 중요하다고 했죠. 줄 긋고 저기 별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글을 딱 맞닥뜨리면 그글 전체를 한번 쭉뭐 해라? 훑어봐라. 오,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글이구나. 훑어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글의 첫인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뒤에 부분을 한번 훑어볼까요? 자, 정말로 과정이 다잘 나타나 있는지 훑어볼게요. 여러분 교재 있죠? 교재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면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자, 면담을 준비할 땐 말이야. 오, 면담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구나. 그다음, 자, 이제 준비 다 했니? 그럼 면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제 쭉 얘기하겠죠. 아, 그럼 나중에 뭐가 있을까? 그렇지. 면담을 언젠간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면담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까? 알려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훑어봤어요? 이제 한편다 읽은 거나 똑같아. 그지? 이제 세세한 세부적인 것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독해력을 높이려면 낱말뜻, 어휘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전체의 첫인상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면담 준비할 때 어떻게 되는가 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은 면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래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느냐, 이걸 여러분이 정하시고 만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설명 방법입니다. 예시라고 한다고 했죠? 예시.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떻게 면담 목적을 정할 것인가?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목적이다. 또, 특정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을 위한 어떤 도움의 말, 조언을 얻기가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면담 목적에 맞춰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사전 정보를 수집. 면담 목적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야.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지식이야. 내가 뭔가를 공부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백지 상태로 공부하고 조사하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정말 하나의 지식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공부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걸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목적에 맞게 면담을 하려면. 이 면담 목적과 관련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 들어있는 이 배경 지식이 충분해야 면담할 때 효과적으로 질문을 할수 있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을 딱 정했으면
미리 공부 좀 해라, 이 말이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물어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미리 공부 좀 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물어볼까? 뭐 그냥 대충. 이러면 기껏 이 면담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해라? 배경 지식이 충분해야 되니까 제발 공부 좀 하고 가. 이 말이에요. 사전 정보를 수집해라. 이 이후에는 면담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면담에 대한 무엇을 구해요? 허락을 구해라. 그냥 툭툭툭, 똑똑똑. 네. 아, 저,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누군데요? 뭐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럼, 저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럼, 헤엉 하고 다시 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서 허락을 구하고, 어디에서 언제 만나 뵐까요? 라고 정하라는 거예요. 면담할 때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 질문 준비하는 게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하죠. 요 질문이 거의 전부 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전부 다. 면담을 성공시키느냐, 면담에 실패하느냐는 이 질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쵸? 예. 그래서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적인 걸 질문해 볼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곤란한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자, 면담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면담 목적을 먼저 정하고, 이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했으니까 뭐가 나올까? 질문이 나오겠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나오니까, 그죠? 저는요, 다 알아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공부 안한 사람이야. 공부를 해야 질문할 거리가 생기죠.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따단. 만났어요. 앉았어요. 이제 예의 바르게 해야지 하고 준비했어요. 질문도 준비했어요. 이제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준비한 질문을 바로 꺼내요. 똑똑. 네, 앉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담자에 대한 소개, 면담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인사드렸었던 누굽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왔었어요. 물론 다 미리 말했지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대면 하잖아. 처음 보거나 좀 낯서니까 뭐 이렇게 그냥 탁 질문 꺼내는 것보다 약간 둘 사이에 온기. 아이스를 브레이킹 한다니까 얼음을 깨버리는 거야. 온기를 좀 나누는 거지. 아유, 안녕하세요. 뭐, 여기 들렀다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왔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쁘신데 감사해요. 이런 거. 네.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녹음기 카메라가 중요하지. 왜? 내가 미처 대답하셨는데, 면담해 주시는 분이 막 얘기를 하셨는데, 미처 못 듣고 흘려보낸 것도 있을 거야. 아니에요? 자, 녹음기, 카메라를 사용하면 면담 내용을 기록하려는 경우 아주 좋죠.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격적 질문하기 전에 어떻게? 허락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락은 사실 그 전에도 받은 거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치만 또 허락을 받는 거야. 또 같은 내용 또 얘기하는 거야. 아, 제가 이러이러한 걸 여쭤볼 건데 괜찮으실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이 면담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꼭 갖춰야 돼. 알았죠? 너무 친하다고 너무 편하게 면담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본격적으로 질문과 응답이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눈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적극적인 태도. 심지어 이런 친구 있어요. 막 얘기를 듣다가 면담자들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신나서 얘기해. 그런데 막 하다가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인을 받겠죠. 아, 내 얘기가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그럼 얘기를 안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눈을 꼭 마주 보고, 자, 눈을 보는 거야. 어디 눈을 뜨고, 이거 아니에요. 예, 눈을 꼭 마주 보고, 같이 갔으면, 오, 맞아, 맞아. 막 이렇게도 해주고.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적극적인 태도죠. 필기구도 중요합니다. 네.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필기구 메모지를 미리 준비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요. 이것도, 메모하는 것도 적극적인 태도예요. 이 말하는

사람이, 오, 내 얘기 중에 뭐 필요한 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적고 있구나. 예. 그럼 신나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다가 보면, 우리 사전조사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 새로운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면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인사를 하겠죠. 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막 이러고 이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보를 정리합니다. 면담 대.

있어요. 그거 막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쭉 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알아보기가 목적이었어요. 면담 대상자가 응답한 것 가운데에서 아, 요건 정말 그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것들이 있구나. 요런 것만 추려서 즉 골라서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좋겠죠. 인터넷이나 책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면담하지 않고 난 검색이 편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면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빨라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책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 이것은 면담과 비교해 보는 거죠. 면담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견주어 본다. 견주어 보다가 비교해요. 네. 이렇게 견주어 보면, 비교해 보면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도 있다. 그렇죠? 어떤 단점일까요? 인터넷이나 책에서 자신이 궁금한 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에는 출처를 뭐할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사실 진짜 많아요. 막 이렇게 사실처럼 적어놨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막 짜증나게 하거나 지어내서 쓴 글도 있어요. 딱 보면 알죠. 자,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어떤 정보?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 막 미리 면담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죠. 허락 구해야죠. 사전에 공부해야죠. 배경 지식 쌓아야죠. 사전 정보도 다 정리하고 질문까지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 하지만 면담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이런 면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뭐다? 면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핵심어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글을 잘 이해했나? 첫 관문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면담할 때 면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배경 지식이 충분할수록 효과적인 면담 가능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은 적극적인 듣기 태도이다. 면담 대상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왜 이런 분 있잖아.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에, 아니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면담 후에는 면담 목적에 맞게 면담 대상자의 말을 정리해야 목적에 맞는 답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자, 면담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한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면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눠요. 보통 혼자 가는 것보다 두 명, 세명 가면 더 신이 나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가 있죠.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면담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면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겠어. 당연하죠. 갔는데 안 계셔. 아유, 우리도 귀한 시간 내서 갔는데, 그죠? 그리고 신뢰가 될수 있어요. 불쑥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면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겠어. 예, 적절합니다. 면담 중에 추가적인 질문.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건 아닌데, 면담 대상자가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더 궁금한 점이 생겼어. 이런 건더 한번 알아봐야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추가적인 질문이죠. 면담 중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할수 없으니까 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어. 추가적인 질문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아유, 그것 때문에 면담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건 맞아요. 미리 사전 질문을 준비하는 건 맞는데, 할수 있어요. 예. 질문을 준비할 때에 면담 대상자가 곤란할 만한 질문은 넣지 않도록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셨는데요? 뭐, 이런 거 보통 실수한 거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스러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한 것, 좀 후회스러운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참고할 만하죠. 그죠? 이게 남의 실수로,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곤란할 만한 질문.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뵌 것은 그분의 사생활이 궁금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주 대표적인 곤란할 만한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곤란할 만한 질문은 넣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사전 질문 딱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사전 질문 요걸 면담 대상자한테 미리 보내도 좋아요. 저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여쭤볼 거예요 하고 미리 보내도 돼요.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면담 대상자가 준비를 하거든요. 아,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줘야겠다. 이렇게. 자, 사전 질문을 5가지 질문을 했어요. 미리 하려고 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6번, 7번, 예, 요렇게 써 넣을 여백을 미리 준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거죠? 이것 때문에 면담하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치? 자,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아주 좋고, 또 면담. 면담을 통해서도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비교하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비교라고 써 있네요. 자, 비교해보면 뭔가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한번 써볼게요. 찾아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글 속에, 본문 속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의 장점과 단점. 면담할 때의 그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봅니다. 이걸 비교한다고 해요. 네. 비교. 요렇게. 여기 비교 있죠? 다른 말로 견주다. 견줌. 요렇게 할게요. 견줌. 이렇게 견주어 보는 거예요. 딱 놓고. 자, 인터넷에서 정보 찾을 때는 이거죠, 이거.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요거 못 따라가죠? 타타타타. 아, 그냥 몇 초면 나올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단점도 있다. 출처를 어떻게 할수 없는 정보가 많다. 생각해 두셨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자, 면담, 장점. 이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다. 어떤 정보일까요? 네. 그 다음, 이것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제 찾아보셨죠? 직접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답을 써주실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럼 공부가 안 된다니까? 자, 찾으셨어요? 자, 면담은 어떤 정보?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라는 게 장점이죠. 자, 단점은 출처를 믿을 수가 없어. 그치? 예, 신뢰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발음도 어려워. 신뢰.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자, 신뢰.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면담은 좀 단점이 뭐예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것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이 글은 면담 전, 중, 면담 후로 나누어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 요거 중요하죠. 이 글의 전체적인 짜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네, 글의 짜임이에요. 여기다 글이라고 써줄게. 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요거는 제일 처음에 훑어보기가 일단 필요하다고 했죠? 예, 훑어보기 하시고요. 다 읽으신 다음에, 아까 우리 글다 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기가 몇 번? 두 번. 읽기 전에 한 번, 읽고 나서 한 번. 그러면 이 글의 짜임이 그냥 머릿속에 샥 들어옵니다. 이 글은 면담 전, 면담할 때, 그리고 면담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면담자가 면담할 때, 예, 챙겨야 할 준비물이 무엇인지 간추려 쓰시오. 자, 준비물이 있어요. 뭐 일단 기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녹음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것도 찍어 놔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주의해야 될 것은,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사진 찍고 이런 거할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녹음을 좀 해도 될까요? 이런 거. 여기, 이거 좀 사진 찍어도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제 친구가 전체적으로 좀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그냥 녹음기 탁 꺼내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버튼 딱 누르고, 휴대폰 녹음기 찾아서 딱 누르고, 그럼 실례다. 예. 항상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예의를 갖춰라. 예. 자, 면담자가 면담할 때 녹음기, 카메라, 메모지, 필기구,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 그글 속에 나와 있고요. 다음 면담 목적을 고려할 때 면담의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인공지능 전문가가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미래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이건 뭘까요? 앞으로의 전망이죠. 앞으로 예측, 네, 뭐 가능성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능력은 아니죠. 국어 공부 도움이 될까요? 능력이죠.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예, 능력이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하나, 잘 알면 될까요? 예, 이게 필요한 능력인지 알아보는 거죠.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이거 다 능력에 관련된 거니까, 예,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다음은 면담 중한 장면을 옮긴 것입니다. 면담에 대한 평가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모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모모입니다. 항공우주공학자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인사 먼저. 반갑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녹음기 탁 켰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하나 보이죠? 하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자, 면담을 시작할 때 자기소개는 생략해도 괜찮아. 여기 지금 자기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아니야. 네, 알맞은 것 아니야.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감사 인사한 것 잘했어. 맞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네,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된다. 뭘까? 면담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기를 켰어. 이건 잘못됐어. 맞아, 잘못됐어. 네. 그런데 아주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을. 자, 이번엔 독한 어휘 문제로 넘어갑니다.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까요? 사전,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 오, 딱 맞네. 그럼 이건 이거겠네.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할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알고 있어. 이러한 지식을, 예, 배경 지식이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그는 이거가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 한다. 이건 사람이란 뜻이죠? 뭐가 어려울까요? 생계. 살림이 어려워. 이거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잠을 잘 곳이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생계가 어려운 거죠. 당신이 제시한 자료는 이거가 분명한가요? 출처. 네.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분명히 썼나요? 뭐 이런 거죠.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굳게 믿고 의지하다. 신뢰하다. 요거죠? 신뢰하다. 든든하다는 뭘까요? 뭔가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뭐,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하다. 이럴 때 든든하다를 씁니다. 독한 요약 정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땡이라 한다. 면담을 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면담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듣고 끝난 후에는 얻은 정보를 똥한다. 땡과 똥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네,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는 선생님 톡톡에 가면 정답이 있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삼형식 문장,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 쓰라고 되어 있죠? 삼형식에는 목적어라는 특별한 친구가 존재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삼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은 뭐였죠?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랍니다. 뭐가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목적어란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고요. 우리말로는 을로 해석이 되죠. I like pizza. 이 문장을 볼게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뭐예요? 피자예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피자는 목적어입니다. 아니,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어인 I가 피자인가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피자인 거죠. 그래서 주어는 보어의 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는 보어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피자예요. 그래서 을을이 붙을 때는 목적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She plays the piano.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피아노인 게 아니죠.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The piano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피아노를 친다. They watched movies. 그들은 영화를 보았다. 여기서는 목적어 movies가 쓰였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몇 형식? 삼형식이에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 쓰라고 합니다. I love my family.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주어는 나는 아이고요. 동사는요, love, 사랑한다죠. 그리고 내 가족을, 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my family가 목적어예요. 2번, he fixed his bike. 그는 고쳤다. 무엇을? 그의 자전거를. 그가 고친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he, 동사는 fixed, 목적어는 his bike죠. 3번, my sister plays the guitar. 주어는 my sister, 내 여동생이고요. 그다음 동사는요, plays, 연주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연주한다고요? 기타를, 기타를이니까 목적어는 the guita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 Lisa studies English. Lisa는 영어를 공부한다. 주어는 Lisa, 동사는 studies 써주고요.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리사가 공부하는 대상, 바로 English가 목적어입니다. Lisa studies English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들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알아볼 거예요. 삼형식에는 타동사라는 친구가 쓰여요. 우리 이전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였거든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둘이 반대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기를 비워두고 있어요.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어는 을을이 아닌 에, 와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타동사 뒤에는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가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줘야지 전치사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 to, with, about 등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타동사 한번 알아볼게요. Enter. 어디어디에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뜻이죠. Enter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자리 비워두고 있거든요.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enter to the room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방에 들어가다라고 하니까 왠지 전치사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엔터는 타고나기를 타동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그냥 명사를 넣어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swer, 뭐뭐에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Answer the question. 역시 뒤에 명사 바로 써주시면 돼요. Answer to the ques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Reach,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reach the station. 역에 도착하다죠. reach to the station이라고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자리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명사를 채워줘야 됩니다. Mary, 이거 정말 헷갈려요. 뭐뭐와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누구와니까 with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Mary는 타동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Mary 뒤에 바로 목적어를 써줘요. Marry him, 그와 결혼하다. Marry with him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은 resemble입니다.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Resemble my sister. 나의 언니와 닮다. 그런데 resemble with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주는 거예요. Discuss. Discuss는 논의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Discuss about이라 하지 않습니다. Discuss the problem. 문제를 논의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explain,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도 마찬가지예요. explain about 쓰지 않고요. explain the situation 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개의 타동사 공부해봤어요. 이 친구들은 바로 뒤에 명사자리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항상 전치사와 함께 쓰는 동사가 있어요. 전치사와 함께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Look at, 뭐뭐를 보다. Listen to, 뭐뭐를 듣다.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Worry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뒤에 전치사가 쓰이죠. 얘네들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라서 뒤에 명사 자리가 없어서 전치사를 붙여 쓰는 겁니다. 구분해서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자, 1번. We discussed about the results.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discuss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거 타동사예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그래서 discuss 뒤에 명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We discuss the results. 우리는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2번. The teacher explained about the homework. Explain, 마찬가지로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쓰기로 했으니까 The teacher explained the homewor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숙제에 대해 설명하셨다. 다음 3번.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질문에 답해라.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답해라. 여기서는 answer 뒤에 바로 명사를 써줬는데 어때요? 잘 썼습니다. answer,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 써주면 돼요. 4번은요. Hannah entered the museum with her friend. 하나는 박물관에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enter 뒤에 전치사 to 쓰지 않아요. enter 타동사라서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 적어준 거 좋습니다. 이렇게 XXOO라고 답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ily reads a book every night. 이 문장의 목적어를 찾아볼까요? 에밀리는 책을 읽는다. 매일 밤. 주어는 Emily, 동사는 reads, 무엇을 읽는다고요? 책을 읽는데요. 을, 목적어죠. A book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뒤에 있는 매일 밤, every night은 수식어예요. 수식어구는 어떤 문장 형식이든 붙어서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4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0: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5형식 동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요, 2형식에서 쓰이는 감각동사, 그리고 4형식에서 쓰이는 수요동사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5형식에서는 어떤 동사들을 쓰는지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아래 글에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빈칸이 뚫린 문장들은 모두 5형식 문장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5형식 문장 구조는 뭐였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는 형태였죠. 이런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앞에 오는 이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5형식 문장에서는요, 목적격 보어가 중요해요. 이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목적격 보어로는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등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쓰는지는 앞에 오는 5형식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사에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쓰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오늘은 위에 세 가지 call, keep, want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런 5형식 동사들은요, 목적격 보어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를 쓰는 것들입니다. 각각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call 유형입니다. call 유형은요,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로 명사를 쓰는 동사들 있는데요. 이때 명사는요, 주로 목적어의 어떤 이름이나 정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A, 목적격 보어를 B라고 한번 해본다면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르다. name A, B 하면 A를 B라고 이름 짓다. make A, B 하면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보죠. Everyone calls him a hero.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모두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hero라는 말이 그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Amy named her dog Coco 하면 Amy는 그녀의 강아지를 코코라고 이름 지었다가 되겠네요. 자, 다음 보면요. This movie made him a superstar 하면 이 영화는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call 유형의 동사들은 call 목적어 명사 패턴으로 기억해 줍시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keep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쓰는 동사들이에요. 이때 형용사는 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요. 자, 그래서 keep A, B 하게 되면 A를 B 하게, B 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됩니다. 다음 find A, B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 find는 찾다가 아니에요. find가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a가 b 하다고 느끼다. a가 b 하다고 생각하다가 됩니다. 다음이요. make a b 같은 경우는 a를 b 하게, b 한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make 같은 경우는 아까 call 유형에도 속하고 keep 유형에도 속하네요. 즉, make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와도 되고 형용사가 와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 함께 해석해 볼게요. He kept his room clean. 어떻게 해석되죠? 그는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이렇게 되네요. I found the book boring 하면 뭐예요? 나는 그 책이 지루하다고 느꼈다가 되고요. 다음, This music makes me happy 하면 이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keep 유형의 오형식 동사들은 keep 목적어 형용사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은요, want 유형입니다. 이런 오형식 동사들은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인데, 이때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말하고요. 자, 이러한 문장 구조에서의 to 부정사는 주로 이 목적어의 어떤 미래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want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want, expect, ask, tell, advise, allow, ord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약간 비슷한 것끼리 좀 묶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want,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기대하다가 되고요. ask, tell,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 목적어가 무엇 하기를 요청하다, 말하다, 충고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allow, order,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 목적어가 무엇 하는 것을 허락하다 또는 명령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함께 살펴볼게요. I want you to help me.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원한다. 너가 나를 도와주기를.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이요. He told me to sit down 하면 그는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앉기를. 그가 나에게 앉으라고 말한 것이고요. 다음이요. My mom allowed me to go out 하면 우리 엄마는 허락하셨다.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자, want 유형의 동사들은 want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 적용해서 간단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거예요. 1번에 people call, 사람들은 부른다. 다음에 her a genius, a genius her. 자, 그녀를 천재라고 부를까요? 천재를 그녀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그녀를 천재라고 her a genius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call 다음에 목적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명사가 왔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call 목적어 명사. 다음 2번입니다. The students found the test easy 또는 easily. 그 학생들은 그 시험이 쉽다고 느꼈다 하고 싶을 때, 자, find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는 동사였죠? 그래서 eas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요.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Close 또는 to close the window 해서 창문을 닫으라고 요청했다 할 때, 자, ask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He asked me to close the window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 볼게요. I have a cute cat. She is 2 years old. 나에게는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는 2살이다. 다음 보면 I call her. 자, 나는 부른다. 그녀를 무엇이라고? call의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명사 넣어주면 되겠네요. I call her Mocha. 나는 그녀를 모카라고 부른다가 되고요. 다음이요. A new toy makes her. 새로운 장난감은 만든다. 자, 그녀를 어떠하게? 그녀를 신나게 만든다라고 해야 자연스럽겠네요. excited 써주면 되고, 이 경우는 make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써준 것입니다. 다음이요. I want my cat. 나는 내 고양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to be healthy 써주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want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패턴으로 써주었습니다.

출석 체크는요, 다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5형식 동사를 골라내는 겁니다. 딱한 가지 유형이 다른 동사가 있죠. 그 동사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의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는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수와 바람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학습 활동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특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봄철에는 황사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태풍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관측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봄에는 황사가, 여름에는 강수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는 크게 기온, 강수, 바람, 습도 같은 기후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기온, 강수, 바람, 습도 등이 모여서 한 지역의 기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모든 지역의 기온, 강수, 바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위도, 해발고도, 수륙 분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후 요소의 지역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기후 요인에 의해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 요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기후 요소 중에 3대 기후 요소라고 불리는 기온, 강수, 바람에 대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온입니다. 자, 기온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입니다. 차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자, 가는 중에 갑자기 바다가 보입니다. 와, 바다다!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바다로 뛰어갑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모래를 밟는 순간 어때요? 아, 뜨거워! 엄청 뜨겁죠? 그래서 바다로 붕덩 뛰어듭니다. 바다는 모래만큼 뜨겁진 않아요. 자, 똑같이 태양에 의해 달궈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보다는 육지가 더 뜨거운 이유는 육지는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열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지는 바다보다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큽니다. 다음 두 번째, 공기는 습도에 따라 기온 변화가 달라지는데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기온 변화가 커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서 굉장히 건조한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서늘한 편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기온은 해발고도와 위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만년설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키토는 마나우스와 비슷하게 적도 부근에 분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발고도가 높아서 연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 정도 나타나게 되죠. 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강수입니다. 강수의 발생 원리를 좀 살펴보면, 자, 일단 강수는 내릴 강자의 물 숫자를 써서 물이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철에 얼음 커피잔을 통해서 강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수분은 이미 우리 주변에 수증기의 상태로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체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야지만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체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려면 차가워져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수증기가 차가운 얼음잔

만나서 냉각되어 물방울로 변해버린 건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차가워져서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어떻게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습한 바람이 산을 만납니다. 그러면 산을 타고 위로 상승하게 되거든요. 바람이 상승했네.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산을 만나 내리는 강수를 우리는 지형성 강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주 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지표면을 가열합니다. 그럼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뜨거워질 것이고, 뜨거워진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승해요. 공기가 상승했네.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 강수를 대류성 강수라고 얘기하고, 뜨거운 여름철에 발생하는 소나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곳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두 공기가 만나게 되면 밀도가 큰찬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갔네.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상승하는 전선에서 발생하는 강수를 전선성 강수라고 하고, 전선성 강수. 전선하면 장마 전선 있죠? 장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자, 강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류성 강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나기. 그리고 전선성 강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장마가 됩니다. 자, 다음 바람입니다. 원리 같이 살펴본 다음에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커다란 빙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빙하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주변 공기가 가라앉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주 뜨겁게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공기가 뜨거워질 겁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약 두 지역에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왼쪽은 공기가 계속 쌓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요만큼 있던 공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공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같은 공간 안에 왼쪽은 공기량이 더 많아서 공기들 간의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은 같은 공간 안에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들 간의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들 간의 압력이 큰 상태를 고기압이라고 하고, 공기들 간의 압력이 작은 상태를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적은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찬 공기는 밀도가 크고 가라앉으려는 성질 때문에 공기는 하강합니다. 그러면 고기압 발달하죠. 공기가 쌓이면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저기압 발달합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A와 B 중에서 연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예,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B가 되겠죠. 두 번째, A와 C 중에서 대류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자, 대류성 강수는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강수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해서 기온이 높은 C가 A보다는 대류성 강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D와 E 중에서 1년 내내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D는 연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사막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1년 내내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후의 기초를 정리해 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핵심 포텐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일단 또 뭔가 낯선 용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거죠. 위정척사. 위정척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교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를 이제 한자 풀이를 해보자면, 위정, 위자가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른 것을 지키고, 바른 것을 지키고, 척, 뭐 배척한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봤나요? 척. 멀리한다, 배척한다,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른 것은 뭐고, 그릇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때 바른 것은, 조선은 뭐? 그렇죠. 성리학. 떠올리면 되잖아요. 성리학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 그릇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다른 종교와 사상을 의미합니다. 성리학은 지키고, 다른 종교와 사상은 어떻게 물리친다. 이런 느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뭐, 교재 보면서 이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이 개항을 통해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점점 거세졌다라는 거. 이제 개항을 통해서 항구를 열고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양반 유생들 등장합니다. 뭐 양반 유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성리학, 뭐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리학을 공부했던 유학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양반 유생들은 어떻게 성리학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성리학적인 것을 지킨다. 성리학을 지키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외세의 요구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것들. 다른 종교나 사상 같은 것들을 물리친다. 척사, 위정척사 관련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양 문물이 나라를 해치는 사악한 것이라 여겨 통상과 개항을 반대했다라는 거. 통상과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사악한 거야. 서양 문물은 나라를 해치는 사악한 거야. 통상 안 돼. 개항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뭐라고 한다?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시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기마다 약간 성격이 달라요. 뭐 대략적인 큰 흐름은 같은데 나타나는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그걸 또 소개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정척사.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바른 것을 지키고, 이때 바른 것은 뭐? 성리학. 성리학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 그릇된 건 여기서 뭐? 다른 종교나 사상. 다른 종교와 사상. 성리학을 지키고, 다른 종교와 사상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위정척사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1860년대, 1870년대, 뭐 1880년대 이렇게 쭉쭉쭉 나올 겁니다. 뭐 1860년대에는 서양과 무역이나 외교 관계를 맺지 말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막 연도를 탁탁탁 이렇게 연대를 탁탁탁 나눠서 하나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흐름을 봐 주시고요. 위정척사 운동이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만 가져가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사 입문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1860년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뭐 설명을 해주자면 그냥 뭐 맥락 없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양요 배웠을 때 조선과 프랑스, 뭐? 병인양요 배웠었잖아요. 그 병인양요가 여러분들 1866년에 일어납니다. 1860년대잖아요.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나서 분위기 어떻겠어요?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평양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와, 프랑스군이 우리 외교장관 의궤도 가져가고 약탈을 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많아졌겠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과 관계를 맺지 말고 어떻게 무역이나 외교 관계를 맺지 말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서 싸우자. 외국과 이렇게 교류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 외교 관계 맺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대를 하나하나 머리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1866년 평양 혁명 있잖아요. 프랑스 서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퍼졌겠네. 그러면은 요런 서양과 무역이나 외교 관계 맺지 말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흐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그 내용들 계속 보고 있고요. 1870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대, 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긴 한데 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강화도 조약이 추진되자 어떻게 개항을 강하게 반대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누구? 우리 최익현 예전 강의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그 도끼 그림 같이 있는 거 봤었잖아요. 최익현은 어떻게 일본이 서양 도적과도 같다고 하며 개항을 반대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었잖아요. 그 최익현, 일본 서양 도적과 같다. 개항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정척사운동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1880년대 보도록 할게요. 1880년대는 여러분들 러시아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걸 막기 위해 뭐 청,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뭐 조선 책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복잡하죠? 1880년대 아직 연도는 중요하지 않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들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 같은 것들도 배우면은 더 알겠지만 러시아는 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항구가 필요했어요. 그냥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필요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계속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책이 퍼지냐? 청나라, 청,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 조선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국제 정세,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한 책이고요. 그리고 외교 전략, 조선은 어떻게 외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쓴 책입니다. 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위정척사, 어때요? 성리학을 지키고 뭐 다른 종교나 사상을 물리친다. 물리쳐야 된다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있어요? 뭐. 청, 일본, 미국 중에. 그렇죠. 뭐 특히 또 미국만 생각해 봐도 이게 서양이잖아요. 위정척사.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다른 나라. 안 된다. 뭘? 어떻게 손을 잡아? 손 잡을 수 없어. 외교 관계 맺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겠죠. 특히 그래서 영남, 경상도 지방의 유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에게 올리는 글, 상소를 올려서 정부의 개화 정책과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격렬히 반대해요. 조선 책략의 내용 중에서도 뭐 다양한 내용들을 반대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이 미국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 서양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서양,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 맺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위정척사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 책략의 내용을 격렬히 반대했다. 이렇게 흐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남 만인소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남 경상도 지방의 유생들 있죠. 그 유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던

그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어떻게 상소를 올리는데 문제는 만인소. 만자가 뭐냐? 그 숫자 단위 있잖아요. 수, 만명할 때. 그 만여 명의, 대략 만여 명, 대략 만여 명의 그런 영남 유생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영남의 성리학을 공부하던 그 유생들이 만여 명의 유생들이 어떻게 집단으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다시 한번 더 뭐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남 지방의 많은 유생들은 나라를 지키려면 전통을 지키고 외세를 배척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영남 만인소 사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선책략 아까 이야기했었죠?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외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힘을 합치며 미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 누가 썼냐면은 일본에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외교 사신으로 간 조선의 김홍집에게 써준 책입니다.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이 이제 김홍집, 조선의 김홍집에게 써준 책입니다.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략, 책략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었고요. 영남 만인소 사건 중요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올린 상소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교했다가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요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나쁜 뜻이 없습니다. 조선 전략의 내용대로 러시아를 멀리하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래서 그 조선 책략 내용 중에서도 미국 얘기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영남 만인소 사건, 위정척사 운동의 하나가 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상소를 올린다. 조선 입장에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유생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상소를 올린다라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 그만큼 엄청 이 당시만 해도 엄청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성격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위정척사 운동, 뭐 바른 것을 지키고 성리학적인 것을 지키고 다른 종교나 사상 같은 것들 물리쳐야 된다. 위정척사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외국 세력의 접근을 비판하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는 움직임에만 머물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리학 지키고 나머지 다 물리쳐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런 성격을 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뭘로?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정척사가 원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리학을 지키고 다른 종교나 사상 물리쳐야 된다. 이게 맞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성격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 그러면서 최익현 이야기했었죠? 일본은 서양 도적과 같다고 하며 개항을 반대했다. 우리 지난 강의 때도 다뤘습니다. 도끼 그림이 있었잖아요. 영남 만인소 사건, 정부의 개화 정책, 조선 책략을 비판했다라는 거. 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렸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고요. 이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위정 척사 운동.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 관련 있는 것을,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뭐 1870년대 상황, 1880년대 상황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문제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 아직 한국사 인문 단계에서는 연대를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막 연대를 막 머리에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에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이 어떻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일단 문제로 나왔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870년대 상황 어디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1870년대 이야기하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이전 강의에도 등장했던 인물 있잖아요. 최익현. 어떻게? 일본에 개항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아, 그러면은 기억으로 연결. 1880년대 상황, 어떻게? 영남 지방의 유생들,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 올렸다. 영남 만인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개화 정책 비판하는 상소. 만여

유교 정책에 대해 당신 의견을 말해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한 조선의 책략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며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하여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결국 핵심은 뭐예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점점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해 오고 있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과 친하며 친하게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어디 미국과 연합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조선 책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는 누굽니까?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입니다.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되고요. 황준헌이 쓴 책, 뭐? 조선 책략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 조선 책략으로 써주면 됩니다. 조선의 그런 외교 전략, 이 황준헌이 쓴 책이다라는 거. 근데 이 조선 책략 어떻습니까? 영남 유생들, 뭐 비판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이번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들, 군란이 뭔지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군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뭐, 군대 관련한 것들 떠오르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군란은 뭐냐면은 군인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일으킨 폭동, 반란, 이모군란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별기군이라 불린 신식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별기군. 여러분들, 이 별기군이라 불린 신식군대, 기존에 이제 구식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 만든 군대니까, 별기군은. 그럼 기존에 있던 군대들, 이제 구식군대라고 부를게요. 구식군대들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았다고 합니다. 뭐, 급료나 대우적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엄청 그 대우가 좋았대요. 구식군인에 비해서. 그래서 별기군이라 불리는 신식군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나라를 위해서 훈련도 받고, 열심히 이렇게, 맡은 바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별기군이라 불린 신식군대를 만든다? 그리고 나보다 급료도 더 많이 주고, 대우도 더 좋아. 어떨까요? 불만이 조금씩 생겨나겠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식군인들은 별기군에 대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좀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구식군인들이 화가 난빵 하고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급료를 1년 이상 받지 못하다가 급료를 여러분들 급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 그냥 가정하면 이 급료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냥 일해서 받는 대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 이상 받지 못하다가 어떻게? 13개월 만에 받은 급료에 겨와 모레가 섞여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1년 이상 받지 못하다가 이제 13개월여 만에 받아요. 13개월 만에 받습니다. 그래서 기뻐. 드디어 우리 가족도 맛있는 거 먹겠네. 했는데 열어보니 겨와 모레가 섞여 있었다.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차별 대우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동안 1년 이상 급료도 받지 못했는데, 13개월 만에 받은 급료가 겨와 모레가 섞여 있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별기군, 신식군대의 모습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런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불만이 쌓인 구식군인들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 대우, 그리고 불만들이 가득 찬 겁니다. 불만이 가득가득 차다 보니 어떻게?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 개항이고 쌀값이 크게 올라 생활이 힘들어진 하층민들도 합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교재만 봤을 때는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설명해 줄게요. 개항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일본과 이제 개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본과 이제 개항을 하면 개항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조선에서 나는 그런 곡식들이 있죠. 곡식들을 사갑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나는 그런

책들 다 사가버려요. 많이 사가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쌀값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층민들 불만이 많았겠죠. 아 그래, 나도 불만이 많았는데 잘 됐다. 나도 같이 합세해야겠네 해서 이 구식군인들과 함께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이 구식군인들은요, 어떻게 그동안의 불만을 어떻게 일본인 교관이 별기군을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 교관 마음에 안 들어. 죽여야겠어. 그래서 죽이고요. 일본 공사관도 공격하게 됩니다.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모년에 일어났다. 이모년에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그래서 이모군란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모군란하면 핵심 키워드는 결국 뭐다? 구식군인, 불만, 차별,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 이런 것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이모군란의 전개라고 해서 뭐 이모군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었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일본 공사관 공격했다라는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모군란은 어쨌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고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고종이 이제 스스로 직접 정치를 하는 고종 친정 체제잖아요. 근데 누구를 부르냐? 군란을 진정시켜달라고 흥선대원군에게 요청합니다. 흥선대원군에게, 자기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게 이걸 좀 진정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모군란 당시 구식군인들이 이제 이 억울한 사정을 흥선대원군에게도 말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나마 잘 들어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에게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고종도 이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게 이모군란을 진정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잠시 또 권력을 잡게 돼요. 잠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왜냐? 이때 여러분들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기존에도 여러분 한국사 심화에서 배우면은 우리 훨씬 더 이전 강의에서도 나왔어야 되는 세력들이긴 한데 아마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2권에서는 요 페이지에서 처음 등장해요. 민씨 세력이 등장합니다. 민씨 세력. 원래 진즉 다뤄줬어야 됐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교재 특성상, 난이도상,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씨 세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고종의 부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명성황후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그 친척들이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명성황후가 민씨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을 이제 민씨 세력이라고 하는데 고종 때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나란 일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그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어떻게 군대를 보낸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이모군란의 책임자라 하며 납치해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 모든 탓을 누구에게? 흥선대원군에게 책임져라. 안 되겠다. 끌고 간다. 청나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 청나라 군대는 어떻게?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 청나라는 어떻게? 군란을 진압하고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뭔가 대가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청나라는 군란 진압하고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깊숙이 간섭한다. 실제로 이때부터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에 엄청나게 많이 간섭을 합니다. 심지어는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 놔두기까지 해요. 주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청나라의 권한이 더 커지게 되고요.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도 여러분들 어떻게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어떻게 이모군란 당시 일본 공사관 습격받았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일본 공사관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일본 공사관이 습격받은 것을 구실로 조선에 조약을 맺는 것을 또 강요합니다. 너네가 일본 공사관 습격해서 우리 일본 공사관이 이렇게 뭐 파괴됐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어떻게

0: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죠. 계속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어떻게 일본은 조선에 배상금을 물리고 갚아라. 그리고 자기 나라 공사관을 지킨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한성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 일본군을 서울에 머물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모군란은 어떻다?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재상으로는 아 그래, 재물포 조약, 일본은 조선의 배상금 물리고 자기 나라 공사관을 지킨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서울에 머물겠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나라 공사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이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아, 우리 공사관 지킬 거야. 그러니까 군대 놔둘게. 이렇게 하는데 속셈은 달랐어요. 속셈은 뭐냐면은, 지금 어때요? 이모군란 청나라가 진압하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머물게 됐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조선에 주둔하는 청나라 군대를 견제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꾸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걸 견제하려는 그런 속셈이었겠죠. 아무튼,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이모군란 하면 뭐 별기군, 차별대우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민씨 세력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다라는 거. 재물포 조약, 일본과 조선이 맺었죠. 어떻게? 공사관 습격 받은 것을 구실로 배상금 물리고요. 일본군 서울에 머물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모군란은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관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조선의 개항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식군대인 무엇은? 신식군대 뭐예요? 별자로 시작하는 별기군이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구식군인들은 낮은 대우를 받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구식군인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있습니다. 신식군대, 별기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히 표시입니다.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모군란 당시 청나라는 고종을 이모군란의 책임자라고 하며 납치해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다. 고종이 아니라 누구?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을 책임자라 하며 납치해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가히 표시. 강화도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배상금 물리고 자기 나라 공사관을 지킨다는 구실로. 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왜 나옵니까? 재물포 조약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정답 가위. 자료를 보고 가에 해당하는 사건,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차별 대우 나왔네요. 그리고 구식군인에게 밀린 급료로 겨와 모래가 섞인 살을 지급했다. 아, 불만이 쌓이고요.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진압이 되었고 구식군인의 봉기와 도시 하층민의 참여. 요거 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임오군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정답 임오군란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위주로 교재에 따로 정리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15번째 강의죠.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 배워보았었나요? 네, 혼합계산의 약수의 배수의 공약수, 공배수, 그리고 크기가 같은 분수의 약분까지 정말 많은 내용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그 중에 하이라이트, 5학년 수학의 가장 중요한 통분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걸어줄 마술은요, 바로 번쩍번쩍의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요, 네, 많은 곱셈, 많은 나눗셈을 보더라도요, 번쩍번쩍, 번쩍, 계산 결과가 번쩍,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술 갑니다. 뾰로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여러분에게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짠! 네, 연산 7차 시 이번에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통분하기, 그리고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 같이 통분 함께 배워볼 거고요. 크기 비교는 다음 강의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리 깨치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 깨치기 통분입니다. 통분. 우리가 통분 보기 전에 아래 있는 숫자 먼저 한번 볼까요? 무슨 숫자요? 9분의 2랑 6분의 1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9분의 2랑 6분의 1 어떤 분수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나요? 네. 9분의 2가 더큰것 같기도 하고, 6분의 1이 더큰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우, 선생님, 분모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나요? 이렇게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는요, 원래 계산할 수도 없고요, 크기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다른 분수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 그게 바로 통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분수의 분모를 계산을 할수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분모를 똑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통분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학습해 볼게요. 네,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기. 네, 두 분모의 곱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고 아래를 보니까, 네, 여기에 9분의 2랑 6분의 1이 있네요. 근데, 네, 아래 곱, 9 곱하기 6. 그러니까 54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한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한번 볼게요. 9분의 2랑 6분의 1을 통분을 하는데요.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분의 2가 있다면요. 분모에다가 상대방의 분모 6을 곱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분자에다가도 이렇게 6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6분의 1이 있으면요. 6분의 1에는 상대방의 분모 9를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에도 이렇게 9를 곱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여기 9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곱한다고요? 네, 상대방의 분모 6을 곱한다고요. 그리고 분자에도 똑같이 6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분의 1이 있으면요, 몇을 곱해줘요? 상대방의 분모 9를 그대로 뿅 곱해주고요. 1에다가도 네, 마찬가지로 9를 뿅 하고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54분의 12, 그리고 54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9분의 2, 6분의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분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분모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X자로 서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9분의 2랑 6분의 1이 있죠? 이 분모 두 숫자만 보는 겁니다. 9랑 6의 최소 공배수는 혹시 몇이 있을까요? 네, 두 분수,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분모를 18로 하는 분수를 만들어서 통분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9분의 2가 있습니다. 이 9분의 2에서요, 9를 18로 만들려면 몇을 곱해줘야 되죠? 네,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다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분수 6분의 1에는요,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네, 6을 18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6 곱하기 3.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3.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9분의 2, 6분의 1이 각각 18분의 4, 그리고 18분의 3으로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통분 뭐였어요? 분수의 분모를 똑같게 하는 것을 통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있는 통분한 분모, 이런 분모들을 공통분모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네,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방금 한 것처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네, 통분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었죠.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리 깨치기 해보았으니까요. 같이 문제 풀면서 개념 적용해 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1차입니다. 네, 보면요. 통분이죠.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 보세요 라고 써 있네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2분의 1과 7분의 3이 있네요. 2분의 1. 네. 어떻게 곱해야 되는 거죠? 네. 2분의 1은요. 상대방의 분모인 7을 그대로 분모에다 곱하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분자에도 똑같이 7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2분의 1이 있으면 상대방의 분모 곱하기 7을 해주고요.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7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7분의 3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7분의 3은요, 반대로 상대방의 분모인 2를요, 요렇게 곱하고요, 요렇게, 네,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요, 네, 7분의 3이 있는데요, 네, 7 분모에다가도 상대방의 분모인 2를 곱해주고요, 그다음 3 분자에다가도 상대방 분모인 2를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7은 14. 14분의 7이 됩니다. 2분의 1은 14분의 7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14분의 6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7분의 3을 계산해서 14분의 7, 14분의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짠! 네, 이번에 3번 문제. 5분의 3이랑 2분의 1이 있죠? 마찬가지로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곱해야 돼요? 5분의 3이 있습니다. 네, 상대편의 분모인 2를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3이 있습니다. 네, 분모에다가도 2를 곱해주고요. 분자에다가도 2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엔요. 네, 여기 2분의 1 차례죠? 2분의 1에는 어떻게 곱해주면 돼요? 상대방의 분모인 5를 분모에다가 하나, 분자에다가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2분의 1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상대방의 분모인 5,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계산해 보면요. 5분의 3은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서 10분의 6이 되고요. 2분의 1은요,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서 10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5번이죠. 7분의 4랑 8분의 5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각각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네, 7분의 4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분모, 8을요, 분모에다가도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먼저 곱합니다. 그럼 7분의 4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8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8분의 5 차례죠. 8분의 5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상대편의 분모 7을 한번 분모에도 곱해주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요. 8분의 5는요. 네, 분모에다가도 7을 곱해주고요.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7을 곱해줍니다. 그렇다면 결과 한번 볼게요. 7분의 4는요. 7, 8에 56, 그리고 분자는 4, 8에 32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8 곱하기 7분의 8분의 5는요? 네, 8 곱하기 7분의 56분의 5 곱하기 7, 35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7분의 4, 8분의 5를 통분했더니 56분의 32, 그리고 56분의 35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6번이죠. 8분의 3, 그리고 12분의 7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줘요? 네, 우리가 두 분모의 곱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상대방의 분모를 분모에다가도 곱하고요. 분자에다가도 차례대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8분의 3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12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엔요. 네, 12분의 7은 어떻게 곱해요? 12분의 7은요. 분모와 분자에 상대방의 분모 8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식을 세우면은 12분의

7이 있습니다. 12분의 7에다가요, 분모와 분자에 8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계산을 할게요. 네, 8분의 3은요, 네, 분모 분자에 12씩 곱해서 96분의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7은요,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서 96분의 56이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9번 문제죠. 이번에 볼게요. 11분의 2, 8분의 7, 두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 공통분모를 하라 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상대편의 분모를 분모 분자에다가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1분의 2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뭘 곱해요? 상대방의 분모, 8을 그대로 곱해주면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반대로 8분의 7입니다. 8분의 7에게는 네, 상대편 분모가 11이죠. 그러니까 11을 그대로 분모 분자에다가 네, 차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7이 있고요. 분모랑 분자에다가 각각 11씩 곱해주면 됩니다. 남은 건 계산만 하면 되죠. 11분의 2 분모 분자에 8 곱했습니다. 그렇다면 88분의 16이 되고요. 다음 8분의 7에 분모 분자에 11을 곱했습니다. 그렇다면요. 88분의 7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12번 문제. 이번은 15분의 8 그리고 9분의 2입니다. 네, 15분의 8 어떻게 해줘요? 상대편의 분모 9를 그대로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분의 8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분모와 분자에다가 각각 9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요. 9분의 2는요.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줘요? 네, 15를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9분의 2에다가 분모 분자에 15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분의 8, 분모 분자에 9씩 곱하면요. 135분의 네, 8, 9, 72. 다음에요. 네, 135분의 2 곱하기 15는 30. 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푸니까 뭔가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까 우리가 여기 있었던 두 분수가 분모가 작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네, 두 분모의 곱도 풀만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계산 결과도 커진다는 거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이렇게 통분을 하게 되면요. 네, 숫자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무언가 계산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할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실전에서는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통분을 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문제는 계속 풀어볼게요. 네, 이번에 3분의 1과 8분의 5입니다. 네, 이번에 숫자가 작아지면 좀 다시 편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3분의 1과 8분의 5, 각자 분모를 네,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3분의 1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위아래로 몇을 곱해줘요? 상대방의 분모, 8을 곱해줍니다. 네, 그리고요. 네, 8분의 5에다가는 어떤 걸 곱해줘요? 네, 바로 상대방의 분모, 3을 분모에.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8분의 5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24분의 8. 다음은요. 8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 15. 해서 3분의 1과 8분의 5를 24분의 8, 24분의 15. 이렇게 통분할 수 있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5번 문제. 5분의 4랑 12분의 5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분모를 분모에,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5분의 4가 있으면요. 네, 상대방의 분모 12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줍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요. 12분의 5는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12분의 5에다가는 상대방의 분모 5를 분모랑 분자에 차례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면요, 12분의 5 곱하기, 아니죠. 12분의 5에다가, 네, 이렇게 다시 이어서 곱하기 분모와 분자에 각각 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4의 분모와 분자의 12를 곱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60분의 48 나오고요. 다음은요. 12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5. 바로 60분의 25. 이렇게 결과 나왔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이번에는 7분의 2, 그리고 5분의 3입니다. 계산은 항상 똑같죠? 서로 분모를 분자에다 곱한다.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 그러면은 7분의 2의 분모에다가 5도 곱하고요. 분자도 똑같은 수, 5를 곱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 5분의 3에는요? 네, 상대방 분모. 이쯤 되면 이제 자동이죠. 네, 그렇다면요. 5분의 3에다가는, 네, 이렇게 상대방 분모 7을 분모랑 분자에다가 곱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계산 결과 한번 볼게요. 7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는 35분의 10. 다음, 5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7은요? 35분의 21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 결과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는 19번입니다. 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9분의 4랑 6분의 5랑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9분의 4에다가 상대방의 분모 6을요, 분모랑 분자의 차례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9분의 4는 분모 분자에 각각 6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엔요, 네, 6분의 5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요? 각각 9를 곱합니다. 네, 됐죠. 그러면은 6분의 5에다가 이번에 분모 분자에 아까 몇을 곱한다고요? 네, 9를 곱한다고요. 네, 그럼 계산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9 곱하기 6은 54. 다음에 4 곱하기 6은 24. 그 다음엔요, 다음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9는 54분의 5 곱하기 9는 45. 이렇게 해서 9분의 4, 6분의 5를 54분의 24, 54분의 45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죠. 보면은 11분의 8과 5분의 4 있습니다. 11분의 8에다가 몇을 어떻게 곱해줘야 돼요? 네, 상대방의 분모 5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네, 계산해 볼까요? 11분의 8이 있습니다. 분모랑 분자에 각각 5를 곱했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번엔 5분의 4. 상대방엔 어떻게 곱해요? 네, 서로의 분모를 곱해준다고요. 그러니까 11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볼게요. 그렇다면 5분의 4에다가 분모 분자에 11을 각각 곱해줄게요. 네, 그 다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1 곱하기 5는 50, 5분의 8로 40. 그 다음에 5 곱하기 11은 55분의, 그다음 4 곱하기 11이니까 44. 네, 그렇다면요. 11분의 8, 5분의 4를 55분의 40, 55분의 44. 이렇게 결과 정리할 수 있었네요. 네,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네, 우리 1일차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16분의 5, 그리고 5분의 2.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어떻게 줘야 돼요? 네, 똑같죠.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니까 상대방의 분모를 분모와 분자에다가 이렇게 차례로 곱해줍니다. 그렇다면 16분의 5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모랑 분자에다가 각각 5를 곱해주고요. 반대로 5분의 2 차례가 되면요. 네, 이번엔 상대편의 분모 16을 분모랑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5분의 2 곱하기 분모 16, 분자 16 이렇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왼쪽부터 16분의 5부터 16분의 5에다가 분모 분자에 5씩 곱하면요. 80분의 25가 됩니다. 다음은요. 5 곱하기 5분의 2에 분모 분자에 16을 곱하면요. 네, 이것은 80분의 32가 됩니다. 네, 선생님과 이렇게 1일차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문제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어땠나요? 네, 이 방법 분명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커져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벅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은근 중간에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보다는 다음 2일차에 배우는 최소 공배수 통분법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뭐래요? 문제를 보니까

부부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 보세요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3분의 2 그리고 9분의 8이죠. 일단 뭐 먼저요? 3과 9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네,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요, 최소공배수 보자마자 이거 9 아닌가? 이러고 바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선생님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모든 계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3이랑 9가 있습니다. 최소공배수는 몇이 될까요? 조금 더 떨어뜨려서 이렇게 최소공배수는요, 네, 둘다 3으로 나눌 수 있죠. 3으로 나누니까 3 나누기 3은 1, 9 나누기 3은 1.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계산을 하면요, 네, 3 곱하기 1 곱하기 3은 최소공배수 9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9로 하면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을요, 공통분모를 9로 하려면요, 네, 3에다가는 3을 곱해줘야 분모가 9가 되겠죠. 그렇다면 분자는 똑같은 수 그대로 3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9분의 8, 계산 필요가 없네요. 바로 그대로 9분의 8 써줍니다. 그렇다면 결과 확인합시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 결과는 9분의 6, 그리고 9분의 8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요, 네, 3분의 2와 9분의 8, 우리가 통분을 하니까 9분의 6, 9분의 8,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거 두 분모의 곱으로 계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3분의 2, 9분의 8이요? 네, 공통분모가 3이랑 9 그대로 곱하니까 공통분모가 27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7이랑 9랑 비교하니까 네, 확실히 이게 보기가 쉽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8분의 7과 20분의 1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네, 공통분모 찾아볼게요. 그렇다면 8과 20으로 최소 공배수 먼저 찾아볼까요? 8이 있고요. 20이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요. 몇으로 나눌 수 있죠? 둘다 4단이네요. 4단으로 나누겠습니다. 4로. 8 나누기 4는 2, 20 나누기 4는 5. 혹시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4 곱하기 2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는 40이 됩니다. 네, 40입니다. 그렇다면요, 네, 한번 해볼까요? 8분의 7이 분모가 40이 되려면요, 분모에다가는 5를 곱해주고요, 분자에다가도 마찬가지로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20분의 11이 있습니다. 20분의 11. 분모가 40이 되려면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네, 분모에다가 2를 곱하면 되고요,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2를 곱하면 됩니다. 남은 건 계산이죠. 네, 왼쪽부터 해볼게요. 8분의 7,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니까 40분의 35가 됩니다. 이어서 20분의 11,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니까 40분의 22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12분의 5랑 9분의 2가 있어요. 일단 최소 공배수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천천히 풀지만요, 여러분들은 10이랑 9 봐서 최소 공배수가 바로 보이면 그걸로 바로 시도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는 네, 나눗셈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 확인해 볼게요. 10이랑 9가 있죠. 이렇게 네, 공약수 뭐가 있어요? 3이 있습니다. 11을 3으로 나누면요, 4가 되고요.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됩니다. 또 나눌 수 있나요? 공약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이렇게 쭉 곱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4는 12, 12 곱하기 3은 36.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36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네, 이어서 계산해 볼게요. 12분의 5가 36이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네, 그리고 이어서요, 9분의 2입니다. 9분의 2를 공통분모 36으로 하려면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요, 이 3, 그리고 이 4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최소공배수 구했죠? 여기를 활용하면 돼요. 보면 한번, 여기다 12 곱하기 3을 해서 36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요, 이렇게 서로 짠, 짠, X자로 곱하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에다 3을 곱하면 이 공통분모로 만들 수 있고요, 9에다가 4를 곱하면 이 공통분모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공배수를 다 찾아놓고도 몇을 곱해야 될지 헷갈려요 하면은 이런 방법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문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분의 5를 계산을 했더니 통분을 하면은 36분의 15가 나오고요. 9분의

A를요, 통분을 하니까 36분의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5분의 4랑 9분의 7 같이 통분해 보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5랑 9의 최소 공배수는 일단 공약수 몇 보이나요? 네, 선생님은 3보입니다. 15 나누기 3은 5, 9 나누기 3은 3.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는요? 3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3, 5, 15. 15 곱하기 3은 네, 45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45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네, 그러면 15분의 4를 45로 만들려면 아까 말했던 방법 써볼까요? 이렇게. 네, 3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3. 분자에도 곱하기 3. 그 다음에 9분의 7이 있습니다. 몇을 곱하면 되죠? 방금 했던 거. 네, 5를 곱하면 되겠네요. 아, 5를 곱하면 되는구나. 네, 그렇다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분의 4, 분모 분자에 3을 곱했더니 45분의 12가 되는구나. 9분의 7에 분모 분자에 5를 곱했더니 45분의 35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15분의 4, 9분의 7, 통분하니까 45분의 12랑 45분의 35 이렇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18분의 7이랑 8분의 5랑 네, 통분해 보겠습니다. 뭘로? 최소 공배수로. 그렇다면은 네, 차례대로 아까 했던 나눗셈 방법으로 쭉 해볼게요. 18이랑 8 공약수는요. 2가 있네요. 18 나누기 2는 9. 8 나누기 2는 4. 9랑 4 공약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줍니다. 2 곱하기 9는 18. 18 곱하기 4는 네, 72가 되니까 여기에 72 그대로 적어줍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찬가지로 통분 한번 해볼게요. 18분의 7 공통분모는 72입니다. 아까 배웠던 방법대로 곱하기 4를 분모 분자에 해줍니다. 다음은 8분의 5가 있습니다. 통분할 때 몇을 곱해주면 좋겠죠? 네, 9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랑 분자에 9씩 곱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8분의 7 분모 분자에 4씩 곱하니까 72분의 28. 그 다음에 72분의 45 이렇게 되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분의 4 그리고 9분의 5 이렇게 있네요.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 구해서 풀어볼게요. 21이 있고요. 9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죠. 아래로 해야죠. 그러면은 몇으로 나누면 돼요? 공약수는 3이 있습니다. 나누면은 21 나누기 3은 7, 9 나누기 4는 3. 해서요. 7과 3 공약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대로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7은 21. 21 곱하기 3은 63. 그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63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1분의 4에는요, 분모 분자에다가 3씩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9분의 5에는요, 분모 분자에 각각 7씩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63분의 12, 그리고 63분의 3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2일차 문제 풀이는 모두 마쳤고요. 짜잔! 오늘의 스피드 퀴즈 확인하겠습니다. 7분의 4와 3분의 1을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다면 공통분모는 몇이 될까요? 이 퀴즈에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다시 만나요. 다들 그러면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놀라운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만점왕 연산 10단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활기차게 연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오늘 배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저번에 이제 원리깨치기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배웠다면, 오늘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계속 응용해보고, 이제 활용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해서 오늘은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 이제 문제풀이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수 곱하기 자연수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죠? 그거를 총 합쳐서 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곱셈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단원도 선생님이 문제풀이 해주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도 친구들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연산 키포인트를 알아봐야겠죠?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그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1.03 곱하기 8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1.03 곱하기 8 우리가 했듯이 점만 없다 치고 우리 자연수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볼게요. 3, 8에 24죠. 그래서 4가 내려가고 2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0 곱하기 8은 0이니까 그 위에 있는 2만 딱 내려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 곱하기 8은 8이니까 결국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곱하는 건 사실 103 곱하기 8이 아니라 뭐예요? 1.03 곱하기 8이잖아요. 그쵸? 지금 103 곱하기 8과 1.03 곱하기 8의 차이는 뭐예요? 이 소수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물론 연산 키포인트에서는 점을 아래로 그냥 내린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맨 뒤에서 몇칸 이동을 했는지 셌습니다. 그쵸? 해서 한 칸, 두 칸을 이동한 걸 보고, 아, 그렇다면 정답에서도 한 칸, 두칸 이동을 해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서 점을 찍으니까 답이 얼마가 나왔다? 8점? 24가 나왔다.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계속 이걸 강조했냐? 우리 소수 곱하기 자연수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소수 곱하기 소수를 했을 때 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 찍는 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그때 가서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몇칸 이동했는지 그렇게 세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서 연산 키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봤고요. 이젠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2 곱하기 3이네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 볼게요. 먼저 그러면 1의 자리 숫자. 저 소수 둘째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곱해 줘야겠죠? 자, 2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 곱하기 3은 6이 나옵니다. 6 이렇게 적어주고요. 3 곱하기 3은요? 맞습니다. 3, 3, 9죠. 그 다음 1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오죠? 그쵸.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점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맨 뒤에서 한 칸, 두칸 갔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도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주고 점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된다. 하니까 얼마가 나왔나요? 3.96이 나왔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7 곱하기 4, 얼마인가요? 그쵸, 28입니다. 그래서 8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그 다음, 2는 올라가 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4 곱하기 4는요?
16이죠. 16. 근데 6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위에 2가 있으니까 더해줘서 8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8 적어주고요. 16이니까 어때요? 1은 올라가야겠죠? 그쵸? 자, 2 곱하기 4는요? 8이에요. 근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9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점의 위치를 알아보면 돼요. 자, 뒤에서 한 칸, 두칸 갔죠? 그러면 정답에서도 똑같이 몇 칸? 맞습니다. 두 칸을 가주는 거예요. 두칸 가줘서 어디

찍냐? 여기다가 찍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9.88이 된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6 곱하기 3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6 곱하기 3은 얼마? 6, 3, 18이죠? 그래서 8 적어주고요. 1은 올라갑니다. 1 올라갔어요. 2 곱하기 3은 얼마죠? 2 곱하기 3은 6이죠. 6인데 6 그대로 쓰지 않고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4 곱하기 3은요? 12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12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해서 점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점의 위치 뒤에서 한 칸, 두칸 가주니까 이것도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줘서, 자, 요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다? 12.78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2.78. 좋아요. 9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 곱하기 7이네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7은 14죠. 그래서 4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주고요. 1은 올라갑니다. 그쵸? 자, 1 곱하기 7은 너무 쉽죠? 맞습니다. 7인데 7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8 적어주고요. 그 다음, 5 곱하기 7은요? 5 곱하기 7은 35, 그쵸? 자, 35.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핵심은 점을 찍는 거잖아요. 소수점. 그쵸? 자, 한 칸, 두칸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이동해주고 점을 찍어 봅니다. 찍으면 이건 우리 뭐라고 읽을 수가 있나요? 그쵸? 이거는 35점. 84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35.8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9번 문제도 깔끔하게 풀어 보았어요. 17번 문제도 넘어갔습니다. 와, 이번엔 어때요? 자연수가 10의 자리수예요. 10의 자리수. 하지만 친구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평소에 곱셈 하듯이 차근차근 한 다음에 소수점만 잘 찍어주면 돼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천천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4 곱하기 21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연수 1의 자리 숫자부터 차근차근 곱해줄 거예요. 보세요. 4 곱하기 1은 4가 되죠? 그쵸? 자, 1 곱하기 1은요? 1입니다. 맞아요. 1 곱하기 1은 또 1이에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4 곱하기 2를 해줄 차례죠. 자, 4 곱하기 2는요? 8인데 8은 당연히 한칸 띄어서 적어줘야겠죠? 맞죠? 1 곱하기 2는요? 2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는 2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수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각자 더해주면 된다. 더해볼게요. 자, 더하니까 이러한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해줄 게 뭐예요? 이제 해줄 것은 점을 찍는 겁니다. 소수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뒤에서 한 칸, 두칸 이동한 게 보이네요. 그럼 정답에서도 어떻게 간다? 한 칸, 두칸 이동을 해서 정답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된다.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23.94라고 읽을 수가 있겠네요. 해서 정답은 23.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아니죠. 우리 그냥 평소에 곱셈 하던 대로 곱셈을 한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소수점만 잘 찍으면 된다. 그것만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43 곱하기 15네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5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3 곱하기 5는 얼마가 나왔나요? 자, 3 곱하기 5는 15죠. 그래서 5 적어주고요. 1은 올라갑니다. 그쵸? 4 곱하기 5는요? 20인데 1이 있으니까 21 해서 1 내.

알려주고 2는 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 곱하기 5는요? 2 곱하기 5는 10인데 2가 있으니까 12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0의 자리 숫자인 1. 1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1은 3이고 대신 한칸 띄어서 적어줘야겠죠? 4 곱하기 1은 4. 그 다음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각 자리에 있는 숫자 더해볼게요. 5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1 더하기 3은 4. 2 더하기 4는 6,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마지막 뭐 해준다? 소수점을 찍어준다. 한번 찍어볼까요? 뒤에서 한 칸, 두 칸이니까 여기서도 뒤에서 한 칸, 두칸 가서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찍어봅시다. 하니까 정답 뭐가 나왔나요? 36점. 45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36.45다. 좋습니다. 2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4.21 곱하기 24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1 곱하기 4는 4가 되고요. 2 곱하기 4는요? 2 곱하기 4는 8이 됩니다. 그쵸? 4 곱하기 4는 16이네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1 곱하기 2는요?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2 곱하기 2는요? 4가 되고요. 4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각 자리에 있는 숫자 더해주면 되겠죠? 자, 4 내려오고요. 그쵸? 8 더하기 2는 10이니까 0 적어주고 1은 올라갑니다. 그쵸? 1 더하기 6 더하기 4죠? 그러면은 11이죠? 그래서 1. 적어주고 또 1은 올라갑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8은 10이죠. 해서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되겠네요. 와, 숫자가 꽤커 보이죠?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자, 점 보니까 소수점은 맨 뒤에서 두칸 옮겨서 찍었고요. 그러면은 한번 똑같이 한 칸, 두칸 옮긴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봅시다. 찍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1점. 04, 101.04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27번입니다. 6.36 곱하기 42.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2 적어주고요. 1 올라갑니다. 그쵸? 3 곱하기 2는 얼마? 3 곱하기 2는 6입니다. 그쵸? 근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7 적어주고요. 그쵸? 6 곱하기 2는요? 6 곱하기 2는 12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인 4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돼요. 맞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4는 얼마인가요? 6 곱하기 4, 6 곱하기 4는 24. 그래서 4 적어주고 2를 올립니다. 3 곱하기 4는 12인데 2에 2가 있으니까 4를 적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1을 또 올려주는 거죠? 6 곱하기 4는 24, 24인데 1이 있으니까 2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다 더해볼게요.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한번 선생님이 더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소수점만 제대로 찍으면 된다. 한 칸, 두 칸이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줘서 자, 여기다가 소수점을 딱 찍으니까 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267.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다. 3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9.23 곱하기 14예요. 보세요. 3, 4, 12. 해서 1 올라가고요. 2, 4, 8이죠. 8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9 해주고요. 9, 4, 36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산해 볼게요. 3, 1은 3, 2, 1은 2, 9, 1은 9.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더해 주는 거죠? 각 자리 숫자. 자, 더해 볼게요. 더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뭘해 준다? 소수점을 몇

계산을 한 뒤에 점을 그대로 내려줘도 되고,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 있죠? 맨 뒤에서 몇칸 옮겼는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그리고 4를 자연수로 취급해서 4 곱하기 12는 48이니까 이거를 10분의 1배 하면은 이제 답도 똑같이 10분의 1배가 돼서 4.8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0.5 곱하기 5예요. 자, 0.5 곱하기 5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5는 얼마예요? 25죠? 자, 그래서 5 적어주고 2가 올라간다고 해줄게요. 그리고 0 곱하기 5는 0이니까 2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5 곱하기 5에서 25 써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때 소수자리가 커지거나 숫자가 어려워지면은 친구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낮은 숫자, 사실 이거 누가 봐도 25 적는 거잖아요? 이런 낮은 숫자의 계산에서도 선생님은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습관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친구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소수점만 적으면 되는데 뒤에서 한칸 옮겨진 거죠? 0.5가 똑같이 뒤에서 한칸 옮겨져서 찍으니까 정답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0.9 곱하기 22입니다. 자, 0.9 곱하기 22 한번 해볼게요. 9 곱하기 2는 얼마예요? 9 곱하기 2는 18. 그래서 8 적어주고 1이 올라갑니다. 0 곱하기 2는 얼마죠? 0 곱하기 2는 0이죠? 그래서 1 일단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9 곱하기 2는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22에서 10의 자리 숫자 2를 계산하는 중이거든요. 9 곱하기 2는 얼마?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칸 띄어서 8 적어주고 또 1이 올라갑니다. 그쵸? 0 곱하기 2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와 주고요. 이거를 이제 자리수별로 더해주면 된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소수점만 제대로 찍어주면 되겠네요. 뒤에서 한칸 옮겨졌으니까 뒤에서 한칸 옮겨져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읽어요? 19.8이라고 읽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걸 앞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랑 풀어봤기 때문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5 곱하기 3은 15 해서 5 적어주고 1은 올라갑니다. 그쵸? 3 곱하기 3은 9예요. 9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10이 되죠? 해서 0이라고 적어주고 1을 올려줄게요. 자, 0 곱하기 3은 0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만 내려와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5 곱하기 1은 5, 3 곱하기 1은 3, 0 곱하기 1은 0. 이렇게 일단 적고 각 자리수 별대로 또 더해볼게요. 자, 5, 5, 4, 0.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만 제대로 찍으면 되겠네요. 자, 소수점 보세요. 뒤에서 몇칸 옮겨졌나요? 그쵸. 두칸 옮겨졌죠. 그래서 똑같이 뒤에서 두칸 옮겨져서 찍으니까 여기다가 찍을 수 있습니다. 04.5. 이렇게 안 읽잖아요. 우리 이거 결국 뭐, 정답이 어떻게 읽습니까? 정답을 4.55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55 한번 해봤고요.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9.15 곱하기 13이네요. 9.15 곱하기 13. 자, 한번 보세요. 5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5 곱하기 3은 15예요. 그래서 5 적고요. 1이 올라갑니다. 자, 1 곱하기 3은요? 1 곱하기 3은 3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4 적어주고요. 자, 9 곱하기 3은 27.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5 곱하기 1은 5가 되고요. 그쵸? 1 곱하기 1은 1이 되고요. 9 곱하기 1은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더 하니까 어때요?

5, 9, 8, 11. 이런 식으로 각 자리수를 더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건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 자,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주냐? 아까 많이 했었죠? 이제는 뭐 익숙하죠? 뒤에서 두 칸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뒤에서 두칸 옮겨져서 찍으면 된다 하니까 정답이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그쵸. 118.95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118.95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17번입니다. 17번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풀었던 대로 세로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로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0.2 곱하기 13이 가로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친구들 선생님이 원리 깨치기 때 정말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쵸? 자, 소수의 곱셈은 웬만해서는 가로식이 아니라 세로식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선생님도 복잡한 계산 있죠? 소수의 복잡한 계산들은 무조건 세로셈으로, 세로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식이 가로식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문제를 풀 때는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0.2 곱하기 10. 3을 선생님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 곱하기 3은 6이죠. 자, 0 곱하기 3은 0입니다. 2 곱하기 1은 2죠. 그리고 0 곱하기 1은 0입니다. 이제 각 자리 수별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제 해줄 게 뭐라고 했죠? 그쵸. 소수점 어디에 찍는지 보니까 뒤에서 한칸 움직인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정답에서도 똑같이 뒤에서 한칸 움직여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된다. 찍으니까 0.2.6 이렇게 읽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2.6이라고 읽는다 해서 정답 적어 볼게요. 정답은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무조건 가로식은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0.7 곱하기 27.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세로식으로 바꾸어 볼게요. 자, 0.7 곱하기 27입니다. 해보겠습니다. 7 곱하기 7은 49죠? 그래서 9 적어주고 4가 올라가네요. 맞죠? 자, 그 다음 0 곱하기 7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주고요. 7 곱하기 2는요? 7 곱하기 2는 14죠? 그래서 4 적어주고 1이 여기 올라갑니다. 맞죠? 0 곱하기 2는 0이고 1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걸 이제 자리수별로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89가 나오는데, 189가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쵸? 소수점을 찍어줘야 하니까, 보세요. 뒤에서 한칸 이동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뒤에서 한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딱 이제 찍었더니 얼마가 됐다? 18.9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18.9. 이렇게. 정답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할 차례입니다. 0.16 곱하기 얼마? 6이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0.16 곱하기 6. 자, 계산해 볼게요. 66에 36. 그래서 6만 적어주고 3은 올려 보낸다. 1 곱하기 6은 6인데 6 적는 게 아니라 3 더해서 9라고 적어준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6은 0. 자, 이쯤에서 하고 소수점을 보니까 한 칸, 두칸 이동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한 칸, 두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었습니다. 하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왔나요? 0.96이 나왔습니다. 적어줄게요.

0: 0.96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27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0.38 곱하기 14. 어렵지 않습니다. 자, 0.38 곱하기 14 해보겠습니다. 자, 8, 4, 32 해서 3만 올려주고요. 자, 3, 4, 12인데 3이 있으니까 5도 적히고 1이 올라갑니다. 맞죠? 그 다음 0 곱하기 4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8, 1은 8, 3, 1은 3, 0 곱하기 1은 0. 이렇게 적어주고 각 자리수별로 더해줍니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요. 이제 해줘야 할거 소수점이죠? 소수점 보세요. 한 칸, 두칸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이동해서 점을 찍으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왔어요? 5.32가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구들. 3.4 곱하기 3이네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3.4 곱하기 3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3은 얼마예요? 4, 3, 12죠. 그래서 2 한번 적고 1은 올려줍니다. 3, 3은 9, 9인데 1이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1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소수점 한번 찍어볼게요. 뒤에서 한 칸이니까 똑같이 뒤에서 한칸 가서 찍어주니까 이거 친구들 뭐라고 읽죠? 10.2라고 읽습니다. 10.2.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10.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남은 문제들 정말 많은 거 알죠, 친구들? 그 문제들 친구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푼 방법 친구들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인데 그거를 무난하게 여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친구들이 복습을 철저히 해왔다고 믿고 선생님은 웃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차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의 공부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요, 연산 7차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차시인데요. 지난 시간과 소수 나누기 자연수 제목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 배울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요, 계산 끝 또는 중간에 나누어지지 않는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몫을 구할 수 있을지 배워볼 겁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혀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 주제와 목표까지 확인했다면 우리 이것도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 풀수 있다는 오늘의 공부 퀴즈는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바로 4.9 나누기 5입니다. 4.9 나누기 5의 목,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우리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연산 문제 바로 풀어보기 전에 원리부터 깨치고 가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원리 깨치기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죠. 자, 오늘의 원리는요, 첫 번째,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를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6 나누기 4의 계산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역시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부한 바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 볼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나누어지는 수가 2.6이니까 이걸 분수로 쓰면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26 나누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분자 26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자연수인 4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10을 곱해 100분의 260으로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자연수 4로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분모 100분의 분자 260 나누기 4 이렇게 적어주면 260 나누기 4는 65로 나누어 떨어지죠? 이때 100분의 65를 다시 소수로 바꾸어주면 우리는 2.6 나누기 4의 계산 결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0.65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2.6 나누기 4의 계산을 우리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260 나누기 4의 몫은 65인데요. 이때 나누는 수는 4로 똑같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260으로 2.6으로 260에서 2.6으로 100분의 1배가 되었죠. 그렇다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5의 100분의 1배 0.65에요라고 똑같이 계산 결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지요. 방금 본 것처럼 260 나누기 4는 65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60 나누기 4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세로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2.6 나누기 4도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 한번 잘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세로로 계산하고 소수점을 올려 찍습니다. 이렇게 올려 찍습니다. 이때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에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4, 6, 24이기 때문에 여기에 6을 적어주고 24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고 이렇게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준 거지요.
26에서 24를 빼면 여기 2인데, 이때 나누어지는 수 2는 4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0을 내려준 건데요. 2.6,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맨 끝자리에는요, 0을 계속 쓸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있던 0을 내려 써주면 20이 되고요. 4, 5, 20. 그래서 여기에 0을 적어주면 바로 계산 결과 0.65, 0.65라고 세로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2가 남았으니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할 수 있구나.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두면 차근차근 세로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원리를 깨쳐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1일차와 2일차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먼저 1일차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연산키 문제.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하고 가죠. 자, 방금 본 것처럼 또 나와 있네요. 소수점을 올려 찍고 자연수 부분에 0을 써요. 이때 중요하죠.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해요 라고 했습니다. 소수점을 올려 찍고 자연수 부분에 0을 쓴 다음에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이렇게 소수점 아래 0을 내려서 적어주자. 그리고 4, 5, 20, 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1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구해보죠. 자, 1번 문제는요, 0.6 나누기 4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4, 1은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6에서 4를 빼면 2인데 이때 잊지 않도록 이렇게 소수점을 꼭잘 보고 올려 찍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수 부분에 0이라고 적어주는 것이죠. 자,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2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맨 끝자리에 있는 이 숨어있던 0을 이제 활용할 시간입니다. 내려 써주면 바로 20이 되고요. 이제 또 계산할 수가 있죠. 4, 5, 20, 그리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0을 적어주면 우리는 0.6 나누기 4의 계산 결과 0.15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일차 문제, 2번 문제도 보죠. 이번엔 0.7 나누기 5입니다. 마찬가지로 5, 1은 5 적어주고요. 여기에 2를 적어줍니다. 소수점 잘 올려 찍어주고요. 자연수 부분에 0을 꼭 적어주어야겠죠. 자, 2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숨어있던 0을 내려 써줍니다. 그렇다면 5, 4, 20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0이라고 적어주면 계산 결과 0.1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3번 문제도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1.5 나누기 6입니다. 6이 12 적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3을 적어줍니다. 잊지 말고 소수점, 그리고 자연수 부분에 0 적어주고요. 자, 3만 남았습니다. 또 도움을 요청해야겠네요. 누구에게? 숨어있던 여기 있던 0에게 0을 내려 써주면은 6, 5, 30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 0이라고 적어주면 우리는 또 0.25라고 잘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4번 문제입니다. 4.4 나누기 8이에요. 바로 40이고요. 여기에 4를 적어줍니다. 자, 그냥 쭉 계산만 하다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소수점을 올려 찍는 걸 깜빡합니다. 그래서 잊기 전에, 깜빡하기 전에 미리 찍어줄게요. 여기 올려 찍어주고 자연수 부분에도 잘 0을 적어줍니다. 자, 4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맨 끝자리에 있는 이 0을 또 샥샥샥 내려 써주면은 바로 40, 0.55가 계산 결과예요. 이렇게 또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5번 문제도 보죠. 2.1 나누기 6입니다. 그렇다면, 자, 6, 3, 18이니까 여기에 3을 적어주고요. 18 적어줍니다. 소수점 잊지 말고요. 0 적어줘야 되겠지요. 빼면 3이고요. 또 숨어있던 0을 내려 써줍니다. 6, 5, 30이고요. 따라서 0이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 0.35에요. 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일차 문제. 이번엔 20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8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한번 세로로 계산해보죠. 나누어지는 수가 6.8이니까 이렇게 소수점 꼭 빠뜨리지 말고 잘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가 8이니까 적어주고요. 자, 그렇다면 8, 6, 48, 8, 7, 56, 8, 8, 64이니까 8을 여기에 적어주고 64를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빼면 4인데요.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4가 외롭지 않게 여기에 0을 또 내려 써주면 40이 되고요. 바로 40이 돼서, 아, 계산 결과 0.85이구나. 따라서 여기에 0.8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6 나눠서 2

나누기 5입니다. 잘 적어주면 돼요, 보고. 2.6 나누기 5, 5, 5, 2, 15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그리고 자연수 부분에 0도 잊지 않습니다. 빼면 1이고요. 뒤에 있던 0 내려 써주고 5, 2, 10 그리고 0 따라서 계산 결과 0.52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적어주자고요.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 한번 풀어볼게요. 22번 문제입니다. 5.1 나누기 6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5.1, 소수 점점점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 6도 적어줍니다. 6, 8, 48 적어주고요. 빼주면 3인데요. 잊지 말고 소수점, 그리고 0까지 꼼꼼하게, 꼼꼼하게 잘 적어준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3 뒤에 여기 숨어있던 0을 내려 써줍니다. 6, 5, 30이고요. 빼면은 0이네요. 따라서 계산 결과 0.85, 0.85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일차 문제 23번 문제도 만나보죠. 자, 2.3 나누기 5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2.3이고요. 나누는 수가 5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수의 나눗셈을 푸는 것처럼 차근차근 계산하면 5, 4, 20입니다. 5, 4, 20. 그리고 빼면 3이고요. 잊지 말고 소수점. 그리고 여기에 0까지 꼼꼼하게 적어주고요. 자, 소수점 아래 맨 끝자리에 있는 0을 내려 써줍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5, 6, 30. 그리고 빼주면 0. 따라서 계산 결과 0.4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하나 더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 더, 24번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엔 3.3 나누기 6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자고요. 자, 3.3이 나누어지는 수고요. 나누는 수가 6입니다. 6, 5, 30, 그리고 빼주면 3이고요. 소수점과 0 꼼꼼하게 챙겨주고요. 자, 3 뒤에 여기 0을 내려 써줍니다. 6, 5, 30 빼주면 0. 따라서 계산 결과 0.5네. 이렇게 0 소수점 잘 보이게 찍어주고요. 0.55 숫자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숫자 말고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0.55라고 예쁘게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계산해 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도 만나보기 전에 또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인데요. 자, 오늘의 꿀팁은요. 선생님이 또뭘 가지고 올까 고민고민하다가 요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준비. 시. 마음속으로라도 읽어주세요. 시작! 계산 과정을 무엇으로? 기록으로 남겨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인데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계산을 할때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 과정을 어떻게 남기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 슥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쓰긴 쓰는데 좀 간단하게 막 생략하면서 없애면서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꼼꼼하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요, 공부할 때는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렇게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점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계산 과정을 내가 맞게 풀었나, 틀렸나, 검토할 수가 있어요. 나의 계산 과정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면은 시간이 지나도 나의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좋은 점은요. 계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말고도 좀더 오래,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눈으로 본 거는 쉽게 잊어버려요.

보여요. 하지만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거나 뭐 체험하거나 내가 직접 써보는 건요, 그냥 눈으로 슥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공부를 할 때, 연산 공부를 할때그 과정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 기록으로 남기면요, 내 몸에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좀더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요, 이번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연산 공부를 할 때, 또는 뭐 국어 공부를 할 때, 또는 사회 공부를 할 때, 또는 과학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돌아갈지라도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계산 과정을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고 기록으로 남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계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요. 오늘의 꿀팁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조금 더 힘내서 2일차 문제도 기록으로 남기며 차분차분하게 풀어보자고요. 자, 2일차 문제도요. 1일차 문제와 비슷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연산키 문제부터 확인하면 자, 1의 자리부터 차례로 계산하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요. 비슷하죠? 이때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늘려 계산해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당당하게 만나보죠. 자, 4.3 나누기 2입니다. 자, 기록으로 남기면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볼까요? 자, 1의 자리부터 2, 2, 4 적어주고요. 3 내려옵니다. 소수점 찍어주고요. 2르니 적어주고요. 1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렇다면 1이 외롭지 않게 여기 소수점 아래 맨 끝자리에 있는 0을 또 내려 써주자고요. 2, 5, 10 적어주면 아하, 2.15가 계산 결과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1차 문제 2번 문제 5.6 나누기 5입니다. 1의 자리부터 보자고요. 5일은 5 적어주고요. 6이 내려옵니다. 자, 잊지 말고 소수점 바로 찍어줄게요. 5일은 5 적어주고요. 또 1만 덩그러니 이번에도 0을 내려주고요. 5, 2, 10 적어줍니다. 자리에 맞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면 우리 계산 결과 1.12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1차 문제 3번 문제 5.8 나누기 5입니다. 차근차근 1의 자리부터 5일은 5 적어줄 수가 있고요. 소수점 콩콩콩 찍어주겠습니다. 8 내려오고요. 자, 또 역시 5일은 5 적어주고요. 자, 3이지요. 그래서 0을 하나 내려줬습니다. 5, 6, 30. 그래서 계산 결과 1.16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1차 문제 4번 문제입니다. 6.9 나누기 6이에요. 6일은 6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9 내려옵니다. 6일은 6 적어주고요. 자, 3 내려오고 0도 내려줍니다. 6, 5, 30 적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0쫙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급하게 풀다가 시험 문제를 풀때 여기에 소수점을 찍긴 찍는데 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점처럼 찍지 말고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아, 이게 소수점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콩콩콩 찍어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차 문제 5번 문제도 풀어보죠. 8.6 나누기 4입니다. 1의 자리부터 4, 2, 8 차근차근 적어주면 그리 어렵지 않지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소수점 찍어주고요. 6 내려오겠습니다. 4일은 4 빼주면 2만 덩그러니 남는데요. 걱정하지 마. 0이 있으니까 내려 써줍니다. 4, 5, 20 적어주면 아하, 0. 따라서 계산 결과 2.15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1차 문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에 20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니다. 7.4 나누기 4. 이번에는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해 볼 건데요. 740 나누기 4라는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해서 7.4 나누기 4의 계산 결과 구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740 나누기 4를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보죠. 740 나누기 4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차근차근 100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죠. 4, 1은 4이고요. 빼면 3. 이번엔 10의 자리 4가 내려옵니다.
4, 8, 32 적어주고요. 2, 그리고 1의 자리 0이 내려옵니다. 4, 5, 20이고요. 빼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바로 계산 결과 18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말이죠.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보세요. 740에서 7.4로 100분의 1배가 되었지요. 우리 배운 대로. 그렇다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85의 100분의 1배, 1.85, 1.85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1.8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21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7.3 나누기 5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자고요. 7.3은요, 10분의 73 나누기 5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때 분자는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씩 곱해 100분의 73으로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죠? 730으로. 그리고 나누기 5입니다. 이제 730은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100분의 730 나누기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때 730 나누기 5는요, 146이죠. 따라서 100분의 146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이때 이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꾸어주면, 아하! 1.46이잖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3 나누기 5의 계산 결과 1.46이라고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계산 과정을 반드시 나의 손으로 꼼꼼하게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나중에 검토할 수도 있고요. 또이 계산 과정이 좀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말이죠. 자, 계속해서 1차 문제, 2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5.4 나누기 4인데요.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4 적어주고요. 4 적어주겠습니다. 1의 자리부터 4, 1은 4 적어주고요. 1, 그리고 자, 4 내려옵니다. 이때 소수점 빠뜨리지 말고 잘 찍어주고요. 4, 3, 12라고 적어주고 2만 덩그러니 남는데요. 이때 우리는 소수점 아래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내려줄 수가 있지요. 0을 내려주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4, 5, 20 따라서 계산 결과 1.35네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두 문제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23번 문제인데요. 9.9 나누기 6입니다. 9.9 나누기 6. 방금 한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자, 1의 자리부터 6, 1은 6 적어주고요. 빼면 3, 그리고 9가 내려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소수점 절대 빠뜨리면 안 되겠죠? 다음은 6, 6, 36 적어주고요. 빼면은 3입니다. 자, 여기 0을 내려 써주면 30이 되고요. 6, 5, 30. 아하, 그래서 계산 결과 바로 1.65라고 이렇게 또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봅니다. 1차 문제 24번 문제인데요. 5.1 나누기 2예요. 5.1 잘 써주고 2잘 적어주겠습니다. 2, 2, 4 적어주고요. 빼면 1, 또1 내려옵니다. 소수점 찍어주고요. 2, 5, 10 적어주고 빼면 1인데요. 여기 또 0을 하나 내려 써주면 10. 따라서 2, 5, 10. 그래서 계산 결과 바로 또 2.55라고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4번 정답은 2.55라고 우리 1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문제, 2차 문제들까지 만나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알죠?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계산 과정을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첫 번째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도 좋고요. 이렇게 세 번째 방법도 좋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꼭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풀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세로로 계산하기에서는요.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로로 계산하고 소수점을 올려

돌려 찍고요. 빠뜨리지 말고. 이때 여기서부터 꼭 중요하죠.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잘 기억하면서 꼼꼼하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산 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드디어 우리 멋지게 함께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4.9 나누기 5였는데요. 자, 방금 봤던 연산 키또잘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4.9 나누기 5예요. 자, 보니까 5, 8, 40, 5, 9, 45이기 때문에 여기에 9잘 적어주고요. 45를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자연수 부분은 그냥 이렇게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잘 0을 꼭 적어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4고요. 이때 그냥 또 4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0을 하나 더 내려 적어줍니다. 5, 8, 40. 그래서 우리는 4.9 나누기 5의 계산 결과 0.98이라고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뭐다? 0.98이다. 0.98이다.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걸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도 할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퀴즈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9.8 나누기 8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등등등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잘 풀어본 다음에 알죠?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친구들아,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라고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남은 문제들 잊지 말고 잘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연산 실력 함께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잊지 말고 우리 다음에도 함께 만나요. 여러분, 또 봐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소원 있으세요?
1: 소원은 뭐 너무나 많죠. 번호로 쫙 돼 있는데 몇 번을 좀 알려드릴까요?
0: 1번. 1번 네. 소원이 뭐예요?
1: 자, 아무래도 저의 이제 첫 번째 소원은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학교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 특히 역사도 네, 잘 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0: 아이고, 뭐 진짜 이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도시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 수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 로마의 트레비 분수, 뭐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여기서 동전 던지는 방법이 특별하잖아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손으로 이 동전을 잡고 왼쪽 넘어 어깨로 이렇게 던지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레비 분수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분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동전들이 이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거?
0: 맞습니다. 네. 이 트레비 분수에서 수거된 동전은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약 23억 원이 수거됐다고 합니다.
1: 동전으로 23억. 네.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뭐 소원도 빌고 뭐 기부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소원 빌기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됐을지 자, 지금부터 로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주사위는 던져졌다. 야,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의미하죠. 지금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어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카이사르가 그 강을 건넜을 때 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어긴다는 것은 내전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0: 생각해보니까 로마에서 유래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정치 체제 역시 로마 공화정에서 기틀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 로마 공화정이 집정관과 민회로 권력을 나눴던 이러한 형태는 또 삼권분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평민을 대표하는 호민관도 있었죠.
0: 호민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 네, 그 직책의 이름 자체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귀족의 횡포에서 평민을 보호한다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또 주의할 것은 이 공화정은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이 로마 공화정은 권력 분립을 지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였습니다.
0: 그래도 이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으로 느껴집니다.
1: 네, 이 권력을 견제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이 됐다라는 거죠.
0: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네. 팍스 시니카, 네네. 뭐 이런 말의 원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된 약 200여 년간의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뭐 그 시기에는 뭐 전쟁도 뭐 많지 않았고 또 경제는 번영을 했고 뭐 문화까지도 융성을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네.
0: 천년을 쌓아올린 역사,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성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로마의 이야기는 전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에 있던 한 작은 나라에서 원래 왕위에 있어야 할 리는 로뮬루스와 레무스의 외할아버지였지만 그의 동생이 권력을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이는 훗날 쌍둥이가 자라 자신에게 복수하고 왕위를 되찾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없애려 했고요. 결국 그들을 테베레 강에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두 형제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성장한 이들은 마을을 세우려 했지만 갈등 끝에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팔라티노 언덕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8세기, 바로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도시의 이름 역시 로뮬루스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지만 역사 속의 로마는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하나의 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로마는 주변을 차츰 정복하며 세력을 키워 결국 유럽과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로마를 빼놓고는 그 어떤 장면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건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용성을 강조했던 로마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거대한 건축물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착공되어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시기인 기원 후 8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검투사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오락거리로 관람했습니다. 콜로세움만이 아닙니다. 원형 광장인 포룸, 신들을 모신 판테온,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망까지 로마 건축은 실용성과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매력은 콜로세움만 가더라도 그 주위를 도보로 걸으면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콜로세움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4세기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중 하나인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로마의 지배자가 된 것을 기념해 세웠답니다. 로마에 남아있는 여러 건축물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트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콜로세움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완성되었을 때 로마는 이미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세기 중반에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로마에 살았다고 해요. 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 정비된 수도시설 덕분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수로가 뻗어 있었고요.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이 도시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법을 통해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로마법은 정복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후대 유럽의 법체계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또한 라틴어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면서 독특한 로마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 건축 양식, 정치 제도는 그 뿌리를 로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뛰어난 문화를 자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결국 제국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었고요. 특히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규모 남하와 내부의 불안정 속에서 흔들리다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힘은 잃었지만 중세 유럽 사람들의 삶 속에서 로마는 여전히 크리스트교의 중심지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교황의 땅인 교황령에 포함되어 다스려졌는데요. 프랑크 왕국의 왕 휘피는 754년과 756년에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휘피는 이탈리아 북부에 랑고바르드족 세력을 무찌르고 교황에게 옛 라벤나 총독부의 영토를 증여하였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휘핀의 기증이라고 부릅니다. 781년 샤를마뉴 왕은요, 교황이 속계의 주권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영토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공국을 주축으로 라벤나, 베네벤토, 토스카나, 코르시카, 롬바르디아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들의 상당수가 편입되면서 교황의 영토가 크게 넓어졌고요. 이 영토를 교황령이라 합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동안 교황령은 여러 교황들의 통치 아래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 교황은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전쟁도 치르는 등 교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교황령은 프랑스의 영토로 병합되었고요. 1814년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과 함께 교황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1870년 교황령은 이탈리아 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로써 로마는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흡수되었고요. 교황령은 로마 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 로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티칸이죠. 네. 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이자 수천 년의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면적이 0.44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입니다. 이 서울 여의도라는 섬의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면적의 약 15% 정도 되는 진짜 작은 나라.
0: 그러면은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1: 놀라지 마세요. 네. 2017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이 바티칸 시민권은요, 태어나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티칸에서 일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고요. 일을 그만두면 시민권을 반납해야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인 시민권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0: 그러면 이 바티칸의 교황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 바티칸의 교황이라는 자리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이 선출이 된 절대군주잖아요.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걸까요? 네.
1: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콘클라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클라베라는 게 열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회의가 진행됩니다.
0: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투표는 이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굴뚝, 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이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면은 투표를 실패했다. 네. 그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나게 되면은 투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투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1: 근데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이게 독립한 지는 또 얼마 안 됐어요. 1929년에 독립을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사실은 바로 그 시기에 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20세기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가 사실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 전까지 이탈리아는 여러 작은 나라와 도시국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정복으로 로마는 프랑스 제국에 편입되었다가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 다시 교황령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점점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라는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탈리아 통일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1년 통일 이탈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 순간 로마는 더 이상 교황의 도시만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상징하는 중심지가 된 거죠. 단, 로마는 아직 현대적 수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에 불과했고 교회 이외의 시설이라 해봐야 부서진 고대 건축물, 과수원, 창고, 귀족의 저택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 병원, 공원 같은 공공시설들을 신속히 건설을 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구획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로마는 과거의 유적 위에서 다시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이 로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사회가 불안해지자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세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1922년 그들은 로마 진군이라는 무력 시위를 벌여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지도자의 힘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야기입니다. 자, 무솔리니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되고요. 새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를 무방비 도시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무방비 도시라는 것은요, 국제

0: 그래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계속해서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현대 민주국가의 수도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오늘날 로마는 과거의 유적과 현대적 도시가 공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탈리아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파시즘 시대를 지나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로마는 정말 역동의 시기를 겪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린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엔 이 전쟁과 독재로 이탈리아를 파괴한 거죠. 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되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1: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면 위험하다는 교훈이네요.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뭐냐면요. 로마는 정말 수없이 무너질 뻔했는데도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0: 그게 바로 로마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대한 로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복지의 시민들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용 정책이라든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제도들을 보면, 이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문명은 지금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탄탄한 인프라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 로마에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로마인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그 트레비 분수의 동전도 꼭 던지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요. 뒤로 서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 어깨너머로 슝.
0: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소원 빌면서 동전을 한 번만 이렇게 딱 던지면 되지 않을까? 네.
1: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로마 여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 로마를 끝으로 우리 도시로 보는 세계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동안 도시로 보는 세계사로 떠난 세계 여행 어떠셨나요?
1: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진짜 역사, 문화, 뭐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 살펴보면서 정말 즐겁고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1: 안녕!
0: 안녕!

0: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고민. 반팔을 가져가야 하나, 긴 팔을 가져가야 하나, 수영복이냐, 스키복이냐, 샌들이냐, 털장화냐. 우린 대체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할까? 원인 제공자는 바로 지구? 지구를 잘 알면 여행 계획이 한결 쉬워지지. 무슨 말이냐고? 지구는 둥글잖아. 그래서 위도에 따라 태양에너지의 양이 달라져. 적도지방은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항상 덥고, 극지방은 태양에너지를 적게 받으니 늘 춥지. 계절 변화가 거의 없어. 좋겠다. 1년 내내 옷 한 벌만 있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행 갈 나라가 적도 부근이면 여름 옷, 극지방 부근이면 겨울 옷을 챙기면 된다는 말씀. 문제는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있는 중위도 지역. 게다가 지구는 가만히 멈춰있는 공이 아니거든.
1: Nope. 지구의 위치에 따라 기후 분포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연결고리 사회 이은지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사회 처음부터 정말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세계 여러 지역의 위치부터 학습을 하셨죠. 그 위치에 따라 자연환경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라 인문환경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고등학교 통합사회 대단원 3단원에서도 연결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고등학교 통합사회이니만큼 다양한 자료 그리고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게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 틀 그리고 개념들은 동일하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금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기후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기온과 강수로 가장 큰 틀에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온과 강수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연식생인데요. 이 자연식생을 지표로 전 세계 기후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우리 지구의 중심

적도인데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 모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 분포가 낮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발고도에 따라서 고산기후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도에 따른 전체적인 기후 구분은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는 적도 주변에 분포하는 열대기후인데요. 적도 주변에 분포한다는 말은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온이 높은 만큼 증발량도 많고 그만큼 강수대가 늘 여기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시면 우리가 고등통합사회에서는 열대우림기후, 열대몬순기후, 사바나기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열대우림기후와 열대몬순기후는 연강수량이 비슷하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울창한 열대림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식생경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대기후이지만 건기,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 때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경관을 나타내는 사바나 기후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환경은요. 인문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했었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전통가옥인데요. 열대기후는 연중 기온이 높은 만큼 개방적인 가옥 특징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대기후에서 반드시 나오는 전통 가옥이 고상식 가옥인데요. 고상식 가옥은 말 그대로 높이 띄어져 있어요. 뭐가? 마루가. 이게 마루 상자거든요. 왜 높이 띄어져 있냐면 여기 연중 높은 온도, 그래서 열기와 그리고 연중 많은 강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상식 가옥의 형태가 전통적인 가옥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빗물을 빨리 쓸어버리기 위해서 극경사의 지붕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위도 20에서 30도 주변에 분포하는 기후가 건조기후인데요. 이 건조기후는 이름처럼 강수 때문에 구분된 기후입니다. 자, 그 강수의 기준이 얼마냐? 연강수량이 0에서 250. 한 번 더 나눈 거죠. 여기에 속하면 사막기후이고요. 250에서 500mm, 그러니까 사막기후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기후가 스텝기후입니다. 자, 그래서 식생경관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사막기후는 정말 풀조차도 보기 어려운 모래, 암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관이라면 스텝기후는 사막기후보다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음으로써 짧은 풀이 자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인간 생활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경관이 전통 가옥의 경관입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재료가 흙, 모래예요. 그래서 흙 벽돌집이 바로 전통 가옥의 대표적인 경관이고요. 스텝 기후 같은 경우에는 짧은 풀을 먹이를 삼아서 가축들을 키우면서 이동시키는 유목 생활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라서 이동식 가옥이 전통 가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몽골의 게르와 같은 이런 이동식 가옥이 스텝 기후의 대표적인 경관의 모습이고요. 우리 세 번째 기후는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 지구의 자전에 따른 계절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이고요. 한마디로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후입니다. 주로 중위도에 분포하면서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대기후의 온화하고 뚜렷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온대기후는 크게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 네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기후 지역의 구분을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도에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의 서안 쪽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도대에서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그 위에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분포하는 게 보이죠.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서안에서는 주로 이 두 개의 온대기후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대륙의 동안에는 온난 수분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또 이렇게 분포한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후 분포도 잘 지도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기후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분포한다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위도에 분포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빙하가

분포했던 지역, 그리고 지금은 빙하가 만들어놓은 지형들이 넓게 분포하는 기후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후와 지형과의 상관관계로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냉대기후는요, 다른 기후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식생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식생 경관은 침엽수림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침엽수림이 넓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타이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활용해서 통나무 집을 지은 경관이 바로 전통 가옥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대기후인데요. 한대기후는 이름 그대로 매우 추운 기후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건조기후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무수목기후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요. 인간 거주에도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툰드라 기후 그리고 빙설기후에 요즘에 기후변화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원개발 그리고 극지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개척지로도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기후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3개 기후지역을 쭉 구분해봤는데요.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시고요.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축제. 아름다운 색깔은 사실 과학의 언어입니다. 금속 원소들은 불꽃 반응에서 저마다 다른 빛깔을 내며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비슷한 붉은색을 내는 경우 눈으로만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원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원소마다 고유한 선을 남기는데 이는 마치 원소의 지문과도 같아요. 이제 불꽃의 빛을 넘어 스펙트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불꽃축제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예쁘거든요. 그럼 그 속에 숨어있는 도대체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계되는 부분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든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 그럼 이 원소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 두 가지의 실험을 공부했던 거예요. 바로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실험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통합과학과 어떻게 연계됩니까? 라고 본다면 바로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빛을 분석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얻었는지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불꽃 반응 실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금속 아니에요. 아주 제한된 일부 금속을요. 겉불꽃에 넣어줍니다. 우리 불꽃을 보면은 이렇게 속불꽃과 겉불꽃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 겉에 해당하는 바로 이 겉불꽃에 넣었을 때 특유의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불꽃 반응 실험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나트륨의 경우에는 노란색, 칼륨의 경우에는 보라색, 칼슘의 경우에는 주황색,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다 구분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 리튬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것이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으로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빛을 분광기라고 하는 것으로 관찰할 거예요. 분광기는 나눌 뿐 빛 광자입니다. 빛을 나눠보는 기구가 되겠죠. 그랬더니 나타나는 여러 색깔의 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연속 스펙트럼. 우리 햇빛이 있어요. 그걸 분광기로 관찰했더니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 스펙트럼,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리튬과 스트론튬은요. 불꽃 반응색이 붉은색으로 같았거든요. 따라서 불꽃 반응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리튬의 우리 선 스펙트럼 봤더니 아, 요런 선의 띠가 나타나는구나. 스트론튬의 경우에는 리튬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그 원소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소를 구별해낼 수 있더라. 따라서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원소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불꽃 반응색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꽃 반응은 원소마다 고유한 빛을 냅니다.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원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원리는 어디까지 쓰일까요?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별에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분석하면 별의 대기 속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스펙트럼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과학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선 스펙트럼이라고 공부를 했다면 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분광 기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시켰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 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온의 기체가 자기가 필요한 파장대의 빛을 쏙쏙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분산시켰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 살펴봤더니 여러분 혹시 특징 한 가지 찾으셨나요? 그렇죠. 아, 지금 원소의 종류가 같으니까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어떤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의 위치, 즉 같은 파장에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원소의 종류가 같다면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본격적인 통합과학의 내용은 무엇인지 볼게요. 자, 우리가 가볼 수 없는 태양에서 지금 빛이 온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대기를 뚫고 그 빛이 지구로 오겠죠. 그럼 이 태양의 대기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빛의 파장대를 쏙쏙쏙 흡수합니다. 내가 만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것에 이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대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본다면 아, 지금 수소라고 하는 것의 흡수선, 헬륨이라고 하는 것의 흡수선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별 혹은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석하면 우리가 직접 가볼 수 는 없지만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에 대한 정보, 바로 원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이 반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팔자시의 원리 알아보고 1일차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자,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팔자시의 내용을 더 알아볼 거예요. 2일차,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 잘 풀어보았나요?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3.9 나누기 0.9의 몫은? 그렇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 1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 만나볼 거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그리고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2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3 나누기 6의 몫이 7.16점점점점이다. 이런 식으로 몫이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또는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몫을 다음과 같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아, 이 둘째 자리 숫자가 6이구나. 그러면 올려줘야겠네. 라는 걸 생각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바로 7점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몫의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의 수이면 버리고, 5부터 9까지의 수이면 올림을 하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한 다음 반올림하면 되겠구나. 알겠죠?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1번입니다. 5 나누기 8의 몫이 0.625래요. 자,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10자리의 숫자를 보아야 합니다. 2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려요? 버려요? 네, 버려야죠. 버리니까 0.6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47 나누기 6의 몫이 7.83 몇몇몇이구나. 자, 그러면 몫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봅니다. 3이죠. 3은 어떻게 해요? 버려줘야죠. 그러면 7.8이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6.7 나누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몫이 2.23 몇몇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려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3이니까 버려주자. 2.2네. 4번. 16.1 나누기 6이에요. 몫이 2.68 몇몇몇 이렇게 되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8이네. 그러면 올려요, 버려요? 그렇죠. 올려줘야죠. 그러면 6에다가 1을 더해줘야 돼요. 2.7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4.7 나누기 0.3이에요. 와,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47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몫이 15.66666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올려줘야겠어요. 그러면 15. 그렇죠. 바로 7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57.6 나누기 8.3이에요. 역시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576 나누기 83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몫을 구했더니 6.93 몇몇몇 이렇게 구해졌는데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3이네요. 그럼 버려줘야죠. 그래서 6.9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7번. 바로 13 나누기 9입니다. 그랬더니 그 몫이 1.44444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4다. 그러면 버리자. 1.4라고 나타내면 몫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 되는 거고요. 8번 4.7 나누기 7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는 0이 되죠. 0.67 몇몇몇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7이에요. 그러면 올려요? 아니면 버려요? 그렇죠. 올려줘야죠. 그러면 6 더하기 1은 7이죠? 0.7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9번 6.6 나누기 4예요. 몫은 1.65.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5이니까 올려줘야 되겠죠. 1.7이 정답이 되는구나. 다음 10번. 38.8 나누기 11이에요. 몫을 구했더니 3.52 몇몇몇몇몇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버리자. 그러면 남은 것은 바로 3.5가 되는 거죠. 11번. 28.3 나누기 3.4예요. 와,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네. 그러면 283 나누기 34로 생각을 하자. 몫을 보니까 8.32 몇몇몇 이렇게 구해졌어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버리자. 그러면 8.3.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몫을 구한 다음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8 나누기 6이죠? 그러면 6일은 6이니까 뺐을 때 2.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돼요.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그럼 20이죠. 6, 3, 18. 뺐더니 2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랬더니 20. 6, 3, 18. 자, 어때요? 이렇게 2가 남았죠? 소수점 이렇게 딱 찍어주니까 1.33이란 말이에요. 자, 1.33이에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3이구나. 그럼 버려주자. 몫은 1.3이야.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13번. 18 나누기 7이에요. 7이 14니까 뺐을 때 4가 되는구나. 자, 우리는 더 나누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0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 내려주자. 40이죠. 그러면 7, 5, 35이니까 빼면 5가 남네. 아, 0을 하나 더 내려주자. 50이잖아. 그럼 7, 7에 49. 뺐을 때 1. 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을 때 2.57이야.

야, 몫이.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수 7을 보니까, 아, 이건 올려줘야겠네. 올려주죠. 그러면 2.6이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몫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몫을 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운이 좋아서, 아, 그 다음 자릿수가 뭐1 또는 뭐 4예요. 그래서 버려요. 버리는 수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소수 둘째 자리 수가 큰 거예요. 우리 5, 6, 7, 8, 9 이런 수가 나왔어요. 올림 해줘야 하는데 첫째 자리 숫자까지만 구했다면 2.5 이렇게 답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자리까지, 그 아래 자리까지도 구해줘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14번도 보죠. 8.2 나누기 5입니다. 그러면 5, 1은 5이고. 자, 8에서 5를 뺐으니까 3이죠? 2를 내리세요. 그러면 5, 6에 30. 빼면 2죠? 자, 그 다음 자리까지 내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에 보이지 않는 0 생각해서 써주고, 내려주면 5, 4, 20이죠. 자, 그러면 딱 나누어 떨어졌네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4이니까 이건 올려요, 버려요? 버려야죠. 그러면 1.6이 정답이 된다. 15번이죠. 34.4 나누기 9예요. 그러면 34에 9가 몇번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죠. 9, 3, 27입니다. 34에서 27을 뺐어요. 그러면 7이 남죠. 4를 내리세요. 그러면 9, 8에 72. 74에서 72 뺐으니까 2가 남죠. 우리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수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0을 그대로 내려서 써주면 20이 돼요. 9, 2, 18이죠. 빼면 2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3.8이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더 간단하게 나타내자.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버려줘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나타내자. 바로 3.8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6번. 64.7 나누기 8에서도 88에 64이니까 다음과 같이 써주고 다음 자리의 숫자 내려주자. 7이죠? 그러면 7이 8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0을 쓰고 다음 자리 수도 내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70이니까 88에 64 빼면 6이 되는구나. 다음과 같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까지 계산을 해주고요. 둘째 자리까지. 자, 8이니까 올려요, 버려요? 그렇죠. 올려줘야죠. 그랬더니 8.1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17번. 81.4 나누기 18이에요. 그러면 81에 18이 몇번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8은 약 20인 수잖아요. 그러면 81에는 20이 약 4번 들어갈 테니까, 아, 4라고 한번 써볼까? 8, 4, 32. 그 다음 1, 4는 4니까 72예요. 81에서 72를 뺐으니까 9가 남죠? 4를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 18에다가 며칠 곱해야지 우리가 94 안에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2에다가 18을 한번더 더했어요. 그랬더니 90이 되겠죠. 오, 그러면 한번더 들어가겠네. 오, 이렇게 써보는 거죠. 바로 40, 5, 1은 5, 90이죠. 94에서 90 뺐어요. 그러면 4가 남죠. 자, 한 자리 더 구해야 되니까 소수점 아래에 0을 하나 또 생각해서 써줍니다. 그럼 40이죠. 18 곱하기 1을 하면 36이니까 40에서 36 빼면 4네. 아, 이렇게 4.5222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이건 버려주죠. 그럼 4.5가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3.57 나누기 2.4예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릿씩 이동을 시켜줘서 35.7 나누기 24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몫에도 미리 이렇게 소수점 찍어볼까요? 올려서 찍어주는 거죠. 24 곱하기 1은 24. 35에서 24를 뺐으니까 11이죠. 여기에 7을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24 곱하기 우리 4를 했을 때 4, 4, 16, 그리고 2, 4, 8,
96이니까

자, 117에서 96을 뺐어요. 그러면 21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리까지 더 내려서 계산을 해야겠죠. 0을 내려서 210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 24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8을 해보는 거예요. 4, 8에 32 올림한수 써주고, 2, 8에 16, 192가 되죠. 210에서 19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8이 된다. 아, 그러면 몫은 1.48인데, 몫의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8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1.5가 바로 몫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2일차의 내용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았어요. 18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어지는 3일차의 내용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의 내용입니다.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라고 했어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우리가 몫을 어느 자리까지 구해야 할까요? 네, 일단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나타내야 합니다. 몫을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올림하거나 버림을 해주는 거죠. 23.4 나누기 7의 몫을 구했더니 3.342 점점점점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 일단 몫을 구한 다음에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오, 버리자. 그래서 3.34야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0에서부터 4까지 했으면 버리고 5부터 9까지 했으면 올려주는 거예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한 다음 반올림을 해주는 겁니다. 자,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번에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몫을 이미 구해 놓았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몫을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린 뭐만 보면 돼요? 그렇죠. 바로 소수 셋째 자리 숫자만 보면 됩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숫자, 뭐예요? 그렇죠. 6이죠. 우리 1 나누기 6의 몫이 0.166666 이렇게 이어지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6이라면 올림을 해서 0.17이라고 구해야겠구나. 다음, 2번 25 나누기 9에요. 몫이 2.77777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려줘야죠. 그러면 2.78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3번 31 나누기 7의 몫은요. 4.428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8이니까 올려줘야죠. 그러면 4.43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15.4 나누기 9예요. 이런 경우는 몫이 1.711111111 이렇게 이어지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1이야. 그러면 버려주자. 1.71이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5번 22.7 나누기 6이야. 그렇다면 몫이 3.783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질 텐데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다. 3이죠. 그러면 올려요,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죠. 버리면 3.78이 되는구나. 다음 6번 33.9 나누기 7이에요. 그러면 몫이 4.842점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이 경우는 버려줘야 합니다. 그럼 4.84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몫의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예요. 7번 41.3 나누기 11입니다. 몫은 3.754점점점점점점 이어지는데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보았을 때 4예요. 그러면 버려줘야겠다. 3.75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8번 2.3 나누기 0.6이라면 그렇죠.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23 나누기 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몫은 3.833333 이렇게 이어지겠네.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3이고 3은 버려줘야 하니까 3.83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9번 5.6 나누기 1.1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56 나누기 11이 되죠. 몫은 5.090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는데 몫의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0이니까 버려줘야 합니다. 5.09가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 됩니다.

거죠. 다음 10번. 7.3 나누기 3.4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즉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73 나누기 34이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몫을 구하면 2.147...점점점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볼게요. 7이죠. 7이면 올려요, 버려요? 올려야죠. 올려줬더니 2.15가 되는구나. 다음과 같이 몫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이에요. 34.9 나누기 3.8이에요. 역시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고, 몫을 구했더니 9.184 몇몇몇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4이니까 이 경우는 올려요,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죠. 그럼 9.18이 정답이 되겠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1번 문제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면, 아, 선생님, 여기 몫도 다 나와 있고요. 그냥 우리 소수 셋째 자리 숫자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눗셈을 계산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겠죠? 12번입니다. 3 나누기 7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자, 일단 3이 7보다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야 해요. 그 다음 소수점 딱 예쁘게 찍어주죠. 그 다음 우리 이 3도 자연수 뒤에도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0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30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7, 4, 28이죠? 30에서 28을 뺐으니까 2가 남고, 자,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0을 하나 더 내려요. 20이죠. 7이 14예요. 뺐더니 6이죠. 자, 아직 더 구해야 돼요. 0을 하나 더 내려서 60으로 만들어줍니다. 7, 8에 56이죠. 뺐더니 4. 자, 우리는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니까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보니까 8이네. 8이면 어떻게 해요? 올려요, 버려요? 네, 올려줘야죠. 올려줍니다. 그러면 0.4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자리를 잘 맞추어서 써야지 몫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바른 글씨로 계산하는 거꼭 연습을 해주세요. 13번입니다. 8 나누기 3이에요. 자, 그러면 8에는 3이 몇번 들어갈까? 3이 6이죠. 6, 뺐더니 2예요. 자, 우리는 아직 더 나눌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몫에도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에도 소수점 찍어주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리자. 그럼 20이잖아요? 3, 6, 18이니까 뺐더니 2가 되네. 다음에 있던 0을 또 내렸더니 또 20이네. 3, 6, 18인데. 뺐더니 또 2가 남네. 다음에 0을 또 내렸어. 그랬더니 3, 6, 18. 뭐야, 20에서 18을 빼니까 또 2가 남잖아. 아, 이 다음에 쭉쭉쭉쭉 아마 6이 이어질 거예요. 2.666666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이건 올려요, 버려요? 올려야죠. 자, 올려주니까 2.67이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몫을 어림하여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데 딱 예쁘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몫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 소수 뭐 5째짜리, 6째짜리까지 이렇게 몫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수도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진짜 유용하겠죠? 자, 14번 봅니다. 43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 7에 42이니까 먼저 43에서 42를 빼주자. 1이죠. 자, 우리는 아직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소수점 찍어주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10이죠. 6, 1은 6. 뺐더니 4. 자, 더 나눠야 되니까 0을 또 내려요. 42죠. 6, 6에 36. 뺐더니 또 4예요. 그럼 0을 또 내려요. 그랬더니 40이에요. 6, 6에 36. 뺐더니 또 4예요.
아, 이 경우도 7.166666 이렇게 이어지나 봐요. 자,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볼까요? 6이죠? 6이면 올려야 버려요? 그렇죠. 올려줘야죠. 올려줍니다. 7.17.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이에요. 58 나누기 9를 계산합니다. 자, 일단 9단을 생각했을 때 9, 6에 54잖아요. 9, 6에 54. 58에서 54를 먼저 빼줍니다. 그랬더니 4가 남았죠? 자, 우리 몫에도 소수점 찍어주고, 나누어주는 수에도 소수점 찍어주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볼게요. 40이죠? 그러면 9, 4, 36이니까 40에서 36을 뺄까? 그러면 4가 남네. 자, 0을 또 내려볼까? 그러면 40이네. 9, 4, 36이네. 5. 또 4가 남잖아? 다음 0을 또 내렸어요. 그랬더니 9, 4, 36이네. 어머, 또 4가 남았어요. 자, 6.444444 이렇게 계속 4가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이 나눗셈 계산에서 몫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우리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보는 겁니다. 몫의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4이기 때문에 4는 버려줘야 하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6.44가 정답이 되는 거죠. 훨씬 간단해졌죠. 다음 16번도 볼게요. 73 나누기 8입니다. 그러면 8단을 생각해야겠죠? 8, 9, 72예요. 그러면 73에서 71을 빼자. 1이 남았죠? 자, 더 나눠야 합니다. 소수점, 소수점 찍어주고 0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8, 1은 8이에요. 뺐더니 2가 남죠. 다음 자리에 있었던 0도 또 내려주세요. 20이에요. 8이 16이죠. 뺐더니 4예요. 다음 자리에 있었던 0을 내렸어요. 오, 40이네요. 그럼 이건 우리 계산할 수 있겠어요. 딱 나누어 떨어지네. 8, 5, 40입니다. 아, 드디어 나누어 떨어졌네요. 오, 시원하다. 그랬더니 9.125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야 하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 5를 보았을 때 올림해 줘야겠네. 아, 9.13이야 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도 몫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반올림하여 몫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17번 문제입니다. 6.7 나누기 8이에요. 일단 6.7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어때요? 그렇죠. 더 작아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몫의 1의 자리에 0을 써줘야 하는 거예요. 0 먼저 쓰고 67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8, 8에 64죠. 8, 8에 64. 67에서 64를 뺐더니 3이죠. 자, 그 다음 자리에 있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럼 30이죠. 8, 3, 24. 뺐더니 6이 되죠. 자, 그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또 내려요. 그럼 60이에요. 8, 7에 56. 자, 뺐더니 4예요. 자, 사실 이 경우는 딱 봐도 이제 이 다음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남는 수가 4니까 40 만든 다음 8, 5, 40 하면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몫이 0.8375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 거기까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몫을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7이라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0.8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8번입니다. 21.3 나누기 4예요. 그러면 먼저 4, 5, 20. 21에서 20 뺐어요. 그러면 1 남죠. 다음 자리에 있는 수 3을 내려주세요. 4, 3, 12죠. 뺐더니 1이에요. 자, 그 다음 자리 수도 내려줘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는 거예요. 10이죠? 그러면 4, 2, 8. 뺐더니 2죠. 자, 그 다음 자리도 구해야 되니까 0 하나 더 내려요. 그럼 20이죠? 4, 5, 20이에요. 와, 나누어 떨어졌네요. 자, 우리 몫을 보니까 5.325예요. 그럼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소수 둘째

0: 10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 5면 올려줘야겠다. 그러면 5.33이 정답이 되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해결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수 몇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 했나요? 그렇죠. 바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 하죠.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숫자라면 버려주고 5부터 9까지의 숫자라면 올려주어서 우리가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도전 연산학 문제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4.2 나누기 1.3의 몫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오늘은 연산 8차 시 2일차에서 3일차 내용 만나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산 8차 시 4일차 그리고 5일차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항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선생님 진짜 이상해요. 여름엔 밖에 나가면 한 5분만 걸어도 땀이 폭포처럼 흐르는데 겨울엔 똑같은 길을 걸어도 코가 얼 것 같아요.
1: 맞아. 여름에는 찜질방에 있는 느낌이고 겨울에는 마치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0: 진짜요. 여름에는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만큼 비가 오고 겨울에는 입술이 트고 피부가 당길 정도로 건조해요.
1: 그런데 말이지, 이런 계절마다의 날씨 차이가 단순히 온도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나라 주변에서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
0: 바람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날씨도 달라져요?
1: 그렇지. 그럼 좀 더 알아볼까? 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은이처럼 여름에 학교 갈 때 너무 더워서 고생했던 경험, 그리고 겨울에 학교 갈 때 너무 추워서 고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웠던 이유가 바로 계절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계절풍입니다. 먼저 계절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의 온대기후 지역은 대체로 사계절이 나타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계절이라고 합니다. 계절, 개자에 절기, 절자를 쓰고요. 그리고 풍자는 바람풍자를 씁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킬 때 너무 더워

걸어서 혓바닥을 헥헥거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강아지가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인간처럼 땀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혓바닥을 내미는 거라고 하거든요. 또 겨울에 눈이 내리면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이 오니까 신나서 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발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뛰는 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사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힘든 여름과 힘든 겨울을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계절풍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름 계절풍의 특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약간의 과학적인 용어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비열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사람으로 치자면 인내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열은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대륙은 비열이 작아요. 사람으로 치자면 인내심이 작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금방금방 온도가 오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대륙의 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이 낮아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 쪽이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은요, 항상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있는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빽빽한 바다에서 공기가 적은 육지 쪽으로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여름 계절풍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름 계절풍이 불어오는 곳의 위치를 한번 우리 서울의 위치하고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뜨거운 저위도 지역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풍의 특징이 고온다습하고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계절풍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 덕분에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벼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다른 식량 작물에 비해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대체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는 타이에, 방콕에서 매년 열리는 송크란 축제의 모습인데요. 타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계절 동안에 불상에 쌓인 먼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이 불어오는 즉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물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불상에 쌓인 먼지를 닦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착안해서 서로 향기로운 물을 뿌리면서 복을 기원하는 이 송크란 축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 계절풍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훨씬 더 따뜻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바다의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 그리고 여름에 빨리 뜨거워졌던 대륙은요, 또 겨울에 빨리 냉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륙이 더 추워지게 되고요. 추워지는 대륙은 공기의 압력, 기압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대륙의 공기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의 빽빽한 공기가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 계절풍의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위도가 높은 곳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한랭건조한 겨울 계절풍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 사진은요,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하번이라고 하는 전통 가옥의 모습입니다. 사하번, 사방이 딱 막혀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진짜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이 건물을 배치한 모습이 보이죠? 이 춥고 건조한 겨울 계절풍을 막기 위해서 건물의 배치를 고려한 지혜가 느껴집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0: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왜 여름엔 덥고 습하고 겨울엔 춥고 건조한지 확실히 알겠어요.
1: 맞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0: 계절풍이요. 여름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서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피부가 건조한 거예요.
1: 정확히 이해했어. 이제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겨울에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아, 이게 바로 계절풍의 영향이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을 거야.

0: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1: 뭘까?
0: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행정부 일을 대통령이 혼자 하지는 못하니까 다른 누군가도 있을 텐데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2: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깊이 있게 질문하는 멋진 습관도 생겼구나. 그럼 이번 시간에는 행정이 무엇이고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줄게.
3: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대통령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가장 높은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대통령을 도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눌 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게 합니다. 입법의 경우에는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행정은 그 중에서도 나라의 정치를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우리는 바로 행정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부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요, 좁은 의미로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할 때 행정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다 아우르는 의미로도 활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행정부의

0: 주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으로 보여주는 행정부 조직도와 함께 공부하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우리 행정부 조직도에서 맨 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즉,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 동시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 나라의 대표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우리 다시 조직도를 살펴보니까 조직도 밑에는 바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쉽게 대통령이 행정부라는 반의 반장이라면 국무총리는 행정부라는 반의 부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 각 부서들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사전에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동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조직도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행정 각 부서들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 각부는 쉽게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맡은 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과 관련된 일은 교육부에서, 통일부 등등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각 부의 장을 다른 표현으로는 장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관은 그래서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하게 되고요. 장관은 행정부의 구성원이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그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이 되어서 행정각부의 장, 장관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저 다른 조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도에서 대통령에서 내려오다가 쭉 이어지는 기관 중에 감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여러분들이 쉽게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수월합니다. 우리 암행어사가 하는 역할처럼 감사원이라는 기관에서는 살피고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쓰는 돈과 돈을 쓰기 위해서는 들어온 돈들이 있겠죠.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역할을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들이 1년 동안 역할을 잘했는지, 그리고 곳간 운영은 잘했는지 검사하고 살피는 것처럼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조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독립적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회의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뭔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국무는 뭐냐면요, 쉽게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나라의 일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곳을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약속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해요. 이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조약인데 체결을 할까요, 말까요? 이 조약 이렇게 체결해도 될까요? 등등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주요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무회의를 행정부 최고 회의 기관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정부에서 회의를 담당하는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행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참여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급 회의를 하면 반장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어 회의를 이끌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국무위원이 되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행정부의 조직도를 통해서 행정부의 구성과 각각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뉴스를 들어보면서, 내가 아는 행정부의 주요 기관들이야 라는 뉴스가 들리면은 반갑게 뉴스를 듣고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행정부 조직도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했어요. 행정부라는 반에 반장이 있다면 대통령이 반장이고 국무총리는 부반장이겠네요.
2: 맞아, 잘 이해했어.
1: 그리고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건 도로 건설, 전염병 예방, 교육 등 국민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한 거고요.
2: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이해하는 걸? 대단해.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사회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요? 사회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론 교과서 중요하지만 평소에 뉴스나 신문 기사를 좀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오,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조금 더 재미있게 사회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분명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어려운 낱말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전을 찾아서 반드시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들 잘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규범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모두가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사회에 있는 법,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만이 이렇게 모두 함께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5학년 1학기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친화적, 악성, 기부, 사회 질서, 헌법, 세계 인권 선언. 조금은 어려운 낱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면 되니까요. 첫 번째 낱말은 친화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장바구니, 개인컵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 환경 친화적, 친화적, 환경 친화적이라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환경과 가까운 이런 뜻이겠죠. 친화적에서 친이 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가 서로 잘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화적이라는 낱말은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이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친화까지 하면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성질을 뜻하는 적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성질이 있는 것, 이런 낱말이 된 겁니다. 뜻을 더해주는 말로서의 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더해주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잘 어울린다면 친환경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활동이 활발하면 활동적,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창의성이 높으면 창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감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친화적이라는 낱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악성입니다. 악성 소문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악성 댓글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의 악성인 겁니다. 이 악성은 나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성질의 소문은, 나쁜 성질의 댓글은 악성 댓글. 자, 그래서 나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성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같은 질환이라도 양성과 악성의 차이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진다. 병을 이야기할 때이 악성이라는 낱말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성 피부병, 악성 종양처럼요. 이때의 악성은 어떤 병이 고치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심한 상태, 병이 매우 심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과 그리고 아래 나오는 악성은 모양은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기부입니다. 연말에 특히 기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죠.
사용하지 않는 옷과 책을 기부하는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사례이다. 기부가 나눔의 한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기부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이게 중요해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내어주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건을 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부가 바로 나눔의 한 사례,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자라고 하는 거고요. 기부한 돈은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사회 질서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이때의 사회 질서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의 질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인 거예요.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행동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규칙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 낱말, 헌법입니다. 헌법. 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헌법은 법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인 거예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 거예요. 헌법 위에 법은 없습니다. 헌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또 법률은 뭔가요? 같이 알아보자고요. 법률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

국회에서 제정된 구체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큰 법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들,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든다고요.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법률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식품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교통, 안전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뭐 어린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모든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헌법은 다른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인데요. 지구본 위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손을 잡고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밝힌 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선언이에요.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입니다. 자, 유엔 총회라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유엔이라는 거는 그럼 뭘까요? 국제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지구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우호 관계, 서로 잘 지내는 것, 관계의 촉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돼요. 어떤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제 평화 기구입니다. 국제 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중에서 국제 평화 기구라는 거예요. 평화와 관련된 국제 기구라는 뜻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평화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이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또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한 가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유모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았더니요. 어르신께서 햄버거 가게에서 뭔가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또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회 5학년 1학기 3단원 마찬가지로 법과 인권의 보장에 이러한 낱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고정관념, 편견, 제도, 개선, 제정, 구제까지. 잘 아는 낱말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텐데요. 자, 한 가지씩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 낱말들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고정관념입니다. 말 그대로 고정된 관념, 생각인 거예요. 딱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인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고정된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할 거고 여자는 분홍색을 좋아할 거야. 또는 남자는 운동을 잘하지만 여자는 운동을 잘 못할 거야. 이와 같이 마음속에 굳어 있어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은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만들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권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것이 좋겠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에서 선은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입은 들어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은 먼저 들어온 생각이에요. 내가 경험해보기 전에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잘 알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비슷한 말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선입견 때문에 친구의 말을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 친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친구를 겪어보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오해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함께 선입견도 사라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편견입니다. 편견에서 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편견에 속할까요? 장애인은 무언가를 잘 못할 거야. 장애가 있으면 항상 어려움을 겪을 거야. 자, 이거 치우친 생각이죠.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인 거잖아요. 편견이고요. 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뭔가 우리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인 거예요.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고정관념,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편견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아동수당 제도 같은 사회적 제도는 사회적인 제도래요. 어떤 사회적인 장치라는 거거든요. 이때의 제도는 관습, 도덕, 법률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체계를 뜻하는 겁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 체계를 제도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대요? 장애인 주차 구역. 장애인을 배려해서 주차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차 구역인 거죠. 아동수당 제도, 아동 한 명당 얼마씩 수당을 제공을 하여서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사회보장 제도, 마찬가지로 제도라는 낱말이 같이 쓰였네요. 사회에서 뭔가를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질병이나 실업, 직업을 잃게 되는 거, 노령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그러니까 직업이 없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지원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덜수 있었다. 몸이 아픈데 뭔가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제도라는 낱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개선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편했던 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선, 고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선의 개자가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선은 문제점을 고쳐 더 나아지게 한다는 뜻의 낱말입니다. 문제가 있던 것을 고쳤으니까 더 상황이 좋아지겠죠. 나아지게 되는 거겠죠. 반대말로는 개악이 있어요. 개선에서 선은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악에서 악은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치긴 고쳤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악은 고쳐서 도리어 더 나빠지게 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변경은 뭔가 제도를 바꿨나 봐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던 장치를 이때 권익은 권리와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던 장치를 약화시키는, 더 약하게 만드는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고쳐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개선된 게 아니라 계약, 더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개선과 계약은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제정입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대요. 법이 제정되었대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제정되어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제정은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개정이 있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하나는 제정, 하나는 개정. 그런데 개는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제정인 거고요. 있던 것을 고친 것은 재개정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좀 헷갈렸어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 고치는 것은 개자를 써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민원 절차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정으로 원래 조금 더 복잡했던 것을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고친 거니까 개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제정과 개정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구제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으로 구제를 받는데요. 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구제는 어려움이나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재난을 당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이 났을 때 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해주는 것이라면 이때는 구조라는 낱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낱말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을 복습할 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양성 또는 악성은 나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악성 소문, 악성 댓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나쁜 성질을 뜻하는 것은 악성입니다. 악성의 동그라미 해줄게요. 두 번째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국가의 최고법 무엇이었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었죠. 그래서 헌법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률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에는 장바구니와 개인 컵등 환경 친화적인, 환경 창의적인 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 장바구니, 그리고 개인 컵, 이거 모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죠. 환경에 가까운 거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이표 하는 겁니다. 승현이가 뭐라고 했나요? 남자는 운동을 잘하고 여자는 운동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야. 고정된 생각이야. 맞나요? 고정관념, 맞는 거죠. 선입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운동을 잘하고 여자는 운동을 못한다. 이런 생각 버려야겠죠. 고정관념, 어쨌건 제대로 잘 사용한 낱말 맞아요. 동그라미. 연아는 뭐라고 했나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러한 새로운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없던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새롭게 제정되었어. 라는 낱말 맞는 거죠. 개정은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제정은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므로 제정 맞습니다. 둘다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쓰세요.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구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구조. 구제는 무엇인가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피해로부터 구제해줬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난 상황인 거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했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3번의 정답은 구조입니다. 4번이에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들도 같이 주어져 있네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든대요. 새로 만드는 거니까 제정한다. 제정 써주면 되겠죠. 제, 정. 두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치우쳐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생각,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편견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편견이라고 써줄게요. 세 번째,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일, 무엇이라고 하나요? 기부라고 합니다. 대가 없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빈칸에 기부라고 써줄게요. 네 번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구체적인 법,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헌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법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고 했고요. 법률이라고 빈칸에 써줍시다. 법률. 문제 잘 풀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 카드가 이렇게 8글자씩 나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사회 질서라고 한다고 했죠. 질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사회 질 서라고 써주겠습니다. 사, 회, 질, 석. 두 번째도 볼까요? 여섯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밝힌 선언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이라고 했죠. 뭐였어요?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세, 개, 인, 권, 선, 언. 차례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 언.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차례대로 쓰세요. 제정 또는 개정은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거래요. 새로 만드는 거는 무엇이에요? 제정이 되는 거죠. 개정은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고요. 제정 또는 개정은 기존에 있던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뒤에 건 뭐가 되겠어요? 고치는 거니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앞에는 제정, 뒤에는 개정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7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라고 했대요. 왼쪽에는 낱말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맞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개선은 문제점을 고쳐 더 나아지게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쳐서 더 나아지게 하는 거죠. 반대로 개악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개선, 문제점을 고쳐 더 나아지게 함. 맞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두 번째,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이라고.

0: 했어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을 뜻한다. 어때요? 맞나요? 맞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표시해 줍니다. 세 번째, 구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이나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도 맞네요. 네 번째, 창의적.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환경 친화적, 자연 친화적, 친화적이라는 낱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아닌 거예요. 창의적은 창의성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창의성과 관련된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번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마지막 숙제!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죠. 고정관념입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글짓기 하면서 고정관념이 있다면 싹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짧은 글을 지어본 다음에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들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 번 복습하면서 공부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재미있게 앞으로 사회 교과서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친구들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사회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하려고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사회 좋아하나요? 네, 선생님과 이 어휘를 정리하면 특히 사회는요 내용 이해가 더 잘 된답니다. 자, 오늘 볼 단어는요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라는 3단원에 나오는 낱말들, 어휘들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세계지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세계지도가 엄청 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계지도 본 적 있어요? 세계지도 속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본 적이 있을까? 이번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낱말들을 익히면서 세계지도를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자. 세계지도에 어떤 어휘들이 숨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는요, 지구본입니다. 땅지의 공구, 그리고 근본본이거든요. 지구본이에요. 땅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구 있죠. 둥근 지구의 실제 모양을 작게 줄여서 만든 모형을 지구본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본을 돌려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세계지도는요, 세계의 모습을 평면에 나타낸 지도예요. 세계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다와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럼 지구본과 세계지도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구본은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죠.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뭐 접을 수도 있고 하니까 평면으로 나타낸 세계지도가 들고 다니기에는 편해요. 그런데 이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구가 둥근데 그걸 평면에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혹은

이 나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구본은 그 둥근 모양을 그대로 줄인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의 크기라든지 혹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은 잘 그대로 이 비율을 그대로 줄여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잘 나타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본과 세계 지도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자, 다음은요. 위선이라는 어휘예요. 가로실 위. 자, 위가 가로를 나타내요. 선은요. 이제 선이에요. 가로로 나타내는 선인데요. 지도를 동서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옆에 이 동서 방향으로 옆으로 그어진 선이 위선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구를 봤을 때 선이 그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적도와 나란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가장 가운데, 지구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이 적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북쪽이 북반구, 그 다음 아래쪽, 남쪽이 남반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선과 함께 위도도 같이 알면 좋은데요. 적도를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도가 30도다라는 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만큼 떨어져 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60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0도, 그다음 남쪽으로 30도, 이 떨어져 있는 30도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저위도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 30도에서 60도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요. 북쪽과 남쪽 모두 다 여기를 중위도 지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60도에서 90도를 고위도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볕이 올 때요. 수직으로 쏟기 때문에 이 좁은 면적에 이 빛이 그대로 쏟아져서 들어오면서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에 같은 빛의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이 온도가 낮고 춥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 가로로 가상으로 그어진 선이 위선이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 위로 허리띠를 매죠. 허리띠가 가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선 하면은 동서 방향으로 허리띠를 매고 있는 거다. 허리 위로 허리띠를 매고 있다를 생각을 하면 동서 방향인지 남북 방향인지 헷갈릴 때 아, 위선 허리 위, 아,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 하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선도 알아보아야 되겠죠? 진할 경에 줄 선을 쓰는데요.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을 경선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이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선이 그어진 게 아니라 가상의 선을 우리가 그어서 위치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겁니다. 경선은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서경으로 나누어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좌우선이 여기 있어요. 본초 좌우선 뒤에 나와 있는데요. 본초 좌우선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쪽으로는 동경, 서쪽은 서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도를 같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에요. 본토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90도만큼 떨어져 있다. 혹은 서쪽으로 몇 도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120에서 150, 여기 사이쯤에 어딘가에 우리나라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E는 이제 이스트, 동쪽을 의미하고 W는 웨스트,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경, 서경. 예. 그러면 우리가 경이 세로 쪽, 이쪽 남북으로 그은 선인가? 아니면은 가로로 그은 선인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우리 아까 위선은 허리띠를 위에 맸다고 가로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고 했죠. 이 경선에서, 이 경선은 마치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 수박 줄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수박 먹기 경기를 했다. 그래서 수박 줄무늬 세로로 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헷갈릴 때, 아, 맞아, 맞아. 선생님이 이 수박 줄무늬 세로로 그어져 있다고 했지? 세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야. 하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적도도 알아보겠습니다. 적도는요, 붉을 적의 길도예요. 지구를 위아래로 똑같이 나누는 선으로 위도가 0도인 선이죠. 그래서 지구가 있을 때 가장 가운데 여기 위도가 0도인 선으로 딱 반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남반구가 나뉘어집니다. 적도 주변 지역은 햇볕을 강하게 받아 날씨가 무덥다. 그래서 햇볕을 아주 강하게 받는 지역이죠. 옛날 중국에서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비추는 지역을 지나가는 선을 그릴 때 붉은색 선으로 표시했어. 이 때문에 붉은 길을 뜻하는 적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 그래서 여기 햇볕이 강하게 비추는 곳, 붉은 길이다. 해서 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초 자오선, 우리 아까 본초 자오선 보았죠? 경도의 기준이 0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으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요, 이제 위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운데 적도가 위도가 0도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경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시작점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한 겁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은 동경, 그 다음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우리 영도, 경도 영도로 합시다. 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초가 근본본의 처음 초예요. 근본이 되는 거. 처음. 본초. 이 원래 그 본초에 자오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처음 시작일 본초 자오선이다. 이렇게요. 1884년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본초 자오선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가 본초 자오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동경, 서경 해서 나라의 위치를 나타냅시다 하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본초는 맨 처음이나 기준이 되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어떤 개념에서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을 나타낼 때 함께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시차예요. 때시에 달을 차. 시간이 달라지는 건데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각 지역 사이에 생기는 시간의 차이를 시차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시차가 커서 하루 이상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하고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아침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저녁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2시간, 3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우리는 12시인데 다른 나라는 오전 9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차이가 왜 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경도가 다르면은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근데 이 자전을 할때 이게 한 바퀴 도는 게몇 도예요? 360도입니다. 근데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그래요. 24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360을 24로 한번 나눠 볼게요. 36 안에 24가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 120이고요. 120 안에 24가 다섯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몇도 간다? 15도씩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가 15도 바뀔 때마다 이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나라가 동경 약 135도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135도에 15를 나누면 9가 됩니다. 그래서 9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시간이 9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서 지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왜 그렇게 보여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쪽에 있는 이쪽 우리 동경에 있는 나라들이 더 빠르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표준시가 무엇이냐? 나라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가 우리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135도만큼 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초 자오선보다 동쪽 180도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 180도는 12시간이 빠르고요. 서쪽 180도는 12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한 바퀴는 24시간이 되는 거죠. 이 선을 기준으로 날짜가 하루가 바뀌는데요. 자, 여기는 12시간이 빠르고 여기는 12시간이 늦어서 여기 바로 이 본초 자오선의 이 180도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이 날짜 변경선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나라랑 저쪽에 있는 나라가 하루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있구나. 그래서 나라마다 표준시를 정해두고 이 시간이 다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변경선은 동경 180도를 중심으로 남극과 북극을 잇는, 여기 남극과 북극을 잇는 가상의 경계선이고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하루 늦어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하루가 빨라진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위선, 경선, 본초 자오선, 날짜 변경선까지 이 지구 본의 속속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는 대륙과 대양,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륙과 대양, 나라들의 위치와 모양과 관련된 낱말들을 함께 익히며 세계 지리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해 볼까? 자, 여기 봤더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뭐 여러 개 대양도 보이고 대륙도 보이거든요. 어떤 대륙과 대양들이 있을지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은요. 큰 대의 문육이에요. 자, 무치라는 거는 육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육지죠. 바다로 둘러싸인 크고 넓은 땅 덩어리를 대륙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에는 7개의 대륙이 있다. 7개의 대륙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입니다. 유럽, 아시아의 서쪽에 있으며 여러 나라가 가까이 모여 있는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사막과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여러 작은 섬나라들이 모여 있는 대륙이고요.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있는 대륙입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으며 아마존강과 열대우림이 있는 대륙입니다.

대양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양은요, 바로 태평양입니다. 저기 봤더니 정말 넓죠. 태평양 같다라는 게 아주 넓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또 대서양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대양인데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아프리카, 유럽, 여기 사이에 있는 이쪽에 이 대양이 대서양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인도양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대양인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극, 오세아니아. 여기 사이에 있는 대양이 바로 인도양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북극해예요. 북극 주변의 바다입니다. 북극 주변에 있는 이 바다가 북극해이고요. 그 다음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가 바로 남극해입니다. 그래서 크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다섯 개의 대양, 5대양이 있습니다. 자, 다음 국경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국의 지경경 선이에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와 나라가 구분이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땅을 서로 구분하는 경계선을 국경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넘다. 이거는 다른 나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선이 직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봤더니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아주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들로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산맥을 기준으로 나뉜다라든지 아니면 강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딱 나눈 경우에 보통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캐나다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봤더니 국경선이 아주 단조롭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한번 보면서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토를 한번 보면은 국경선을 보면 아, 여기까지가 어느 나라의 영토다. 이거잖아요. 국제법에서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뜻하는 말로 보통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섬이 있죠. 영토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영토에 해당이 될때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화산 한번 볼게요.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물질이 땅 위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됩니다. 그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 암석이 뜨거운 열로 녹아가지고 걸쭉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표 밖으로 분출하면 화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이 화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으로 다른 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륙국이 무엇일까요? 안내, 안을 뜻하고요. 육, 육지예요. 문 육. 그 다음 나라국이에요. 안에 육지가 되어 있는 나라죠. 전 국토가 바다와 직접 이어져 있지 않고요. 사방이 모두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여기 몽골이라는 나라를 한번 지도에서 봤더니 바다와 다 있지 않은 대표적인 내륙국이라는 거예요. 바다와 다 있지 않고 다 주변이 육지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다로 나가려면 다른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반도국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반도국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또 대표적인 반도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다 반도가 되고, 아예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륙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본토예요. 본토는 근본본의 흑토인데요. 우리 본초 자외선, 아까 우리 봤잖아요. 본.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이 되는 나라거든요. 섬에 비하여 한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땅을 뜻한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섬이고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본토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땅이 있고 다른 섬들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본토가 있고 다른 알래스카, 하와이 이런 또 다른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섬은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입니다. 우리 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나, 둘, 셋, 삼면이 바다였죠? 섬은 하나, 둘, 셋, 넷,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에요. 남해는 크고 작은 섬이 많아 다도해라고 불린다. 다도해, 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둥근 지구의 모양을 작게 줄여 만든 모형 지구본 맞지요? 지구를 위와 아래로 똑같이 나누는 위도 0도의 선이다. 이건 어때요? 적도? 그렇죠. 맞지요. 자, 다음은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그은 선이다. 자, 우리 위선은요? 그쵸. 허리띠를 생각을 하라고 했죠. 허리 위에. 그러면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그은 선입니다. 지구 표면에 동서 방향으로 둥글게 그은 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수박 먹기 경기한다. 수박 주문이 세로 주문이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선도 남북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경도, 표준시, 위도예요. 나라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표준시입니다.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시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적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 그것을 그렇죠. 위도다라고 하죠. 본초 좌우선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우리 동경서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는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경도는 본초 좌회선으로부터 동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적도는 위도 0도, 경도 0도 어디죠? 그쵸. 허리 위, 허리띠 가로, 위도 0도에 해당이 됩니다. 본초 좌우선은 경도의 기준이 되고요. 경도 15도가 바뀌면 시간은, 그쵸. 우리 1시간이다 하고 계산해 봤죠? 경선은요, 남북방향, 동서방향, 헷갈린다. 수박 먹기 경기를 한다. 세로 줄, 남북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이다 하고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그림과 관련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세요. 카타르는 현재 오후 4시겠구나. 저기 시계를 봤더니 우리 밤 10시예요. 밤 10시인데 카타르는 오후 4시겠대요. 이거는 서로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차고요. 여기 태평양 북극해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큰 대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의 대양이 있었죠. 이것까지 기억해 보고요. 자, 그 다음은 5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한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땅을 그렇죠. 본토다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은요. 국경선이고요.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물질이 땅 위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산이 화산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 어디 있죠? 그래요. 바로 대양 아, 넓은 바다죠. 태평양, 태평양이다라고 하죠. 넓은 바다. 태평양.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서쪽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가 가까이 모여 있는 대륙. 그렇죠. 우리 유럽이다. 여러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 유럽. 지구 남쪽 끝에 있는 매우 추운 얼음으로 덮인 대륙 무엇이죠? 그렇죠. 남극 대륙이죠. 남극 대륙.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동경 135도는 우리나라 무엇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항상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을 그렇죠. 우리 표준시다라고 했습니다. 표준시. 자, 나 마지막 8번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무엇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 아시아입니다. 바다와 직접 이어져 있지 않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내륙국이다라고 하죠. 반도국은 삼면이 바다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아주 어려운 개념들,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예, 지구본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위선, 경선, 본초 자오선, 적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또 대양과 대륙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더 길러졌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과 유익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낱말을 찾아 뜻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선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10개의 낱말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저탄소, 배출, 해수면, 억제, 낙하, 열대우림, 기상, 기온, 백엽상, 팽창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이 낱말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낱말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낱말을 살펴보려고 봤더니, 어머나, 이게 무슨 마크인가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마크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CO2라고 가운데 크게 쓰여 있고요. 그 아래에 보니까 탄소 발자국이라고 쓰여 있네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또는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을 뜻하는 말이 바로 탄소 발자국인데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기 때문입니다. 뭐 메탄 같은 것들도 온실가스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라고 할수 있어요. 그 밑에 저탄소라고 쓰여 있죠. 즉, 이 마크는 저탄소임을 인증하는 저탄소 인증 마크입니다. 탄소 배출이 낮은 것,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우리 저탄소라고 합니다. 저탄소에서 저라는 글자가 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탄소의 양을 낮추는 것이죠. 저탄소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저탄소 인증 마크가 도입되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이러한 마크를 보고, 아하, 이런 걸 사면 환경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배출입니다.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출이라는 글자가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배출시키다라고 합니다. 그 공장은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유해가스를 내보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자, 잔잔한 바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바닷물의 표면을 뜻하는 낱말이 바로 해수면입니다. 바닷물의 표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수면이라고 한다고요. 사진 속에 보이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으면 고체였던 얼음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액체가 되어 바닷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물에 잠기는 뭐 국가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낱말입니다. 안 돼! 자, 자동차 배기가스 안 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뭐 한다고 얘기하죠? 바로 억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협의한 거예요. 억제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럼 억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촉진입니다. 우리 억제는 못하게, 억누르고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촉진은 더 빨리 되도록, 더잘 되도록 부추기는 게 바로 촉진인 거예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낙하산을 맨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나 봐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죠? 낙하산이라고 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짐을 뜻하는 낱말이 바로 낙하입니다. 이 낙하할 때 쓰이는 도구가 낙하산인 거고요. 이와 비슷한 낱말 중에서 떨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 바로 추락 있습니다. 낙하, 추락.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특공대가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거니까 낙하하였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인 겁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아주 무성한 숲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적도 부근의 열대 지방에서 발달하는 이 산림을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의 모습이 정말 열대우림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대 지방, 열대 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1년 중에서 가장 추울 때, 더울 때 아니에요? 가장 추울 때한달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 되면은 그런 지역을 우리 열대 지역, 열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가장 추울 때가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평소에 덥다는 뜻이겠죠? 이런 지역에서의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하는데요. 열대기후의 특징,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기온 매우 높고요. 1년 내내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러한 열대기후에서 발달하는 산림을 우리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알겠죠? 열대우림 파괴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열대우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바람, 구름, 비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우리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기상 상태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곳이죠. 기상청. 이와 관련해서 그날 매일매일의 기상 상태를 뜻하는 낱말은 날씨 또는 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예보를 보면은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기상 상태에 따라 비행기가 결항하기도 한다. 기상 상태를 보면 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인류의 진화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 처음을 뜻하는 낱말, 기원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아서. 이럴 때 쓰이는 말이 기원인 거예요. 뿌리라든지, 시초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말들이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즉, 처음, 시작은 약 300

2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어머나, 이게 어떤 물건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온이나 습도 등을 재기 위해 기상관측용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 작은 집 모양. 어때요? 정말 작은 집 모양처럼 보이죠? 집 모양의 흰색 나무 상자를 백엽상이라고 합니다. 이 백이라는 글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색 나무 상자가 백엽상이라는 건데 요즘에 보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요즘에는 디지털 백엽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던 백엽상을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땡땡군에서 디지털 백엽상을 농가에 설치했다. 그래서, 아, 백엽상이라는 것은 기온이나 습도 같은 것을 재기 위해서 지은 것이구나, 만든 것이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타이어가 뭔가 빵빵해 보이지 않나요? 부풀어서 크기가 커짐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팽창입니다. 부풀어서 부피가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작아지는 것, 부피가 작아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반대 개념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팽창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안에 공기 알갱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공기가 팽창, 부풀어 오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낱말 공부했으니까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표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순 우리말입니다. 시나브로와 바야흐로가 있는데요. 쓰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진 거야? 때는 바야흐로 꽃피는 계절. 때는 바로 꽃피는 계절. 현장 체험 학습 갈 때였지. 맞아. 그때 네가 나 다리 다쳤을 때 부축해줬잖아. 맞아. 그때부터 시나브로 슬며시 슬슬 채령이에게 따뜻한 우정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 부럽다. 그 우정 변치 않길 바란다옹이라고 했어요. 자, 시나브로와 바야흐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낱말은 시나브로입니다. 시나브로 슬며시 조금씩 조금씩 가을이 왔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거고요.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라는 뜻의 순 우리말은 바야흐로입니다. 지금 바로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로 꽃피는 계절이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한창 꽃피는 계절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가을이 가고 시나브로 또는 바야흐로 흰눈이 온 세상을 덮는 계절, 겨울이 왔다. 지금 바로 겨울이 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바야흐로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때는 시나브로 또는 바야흐로 호지니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관계가 살살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니까 시나브로 호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야 어울리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낱말들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보기의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다 찾아내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 처음, 시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니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은 알것 같다. 우주의 시작, 우주의 처음에 대해서 알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말뭐 있어요? 뿌리! 그렇죠. 처음, 시작. 기본은 아니겠죠. 결과도 아니겠죠. 시초,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원인 아니고요. 과정 아닙니다. 그래서 기원과 뜻이 비슷해서 바꿔 쓸수 있는 낱말, 뿌리, 시초, 또는 아까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죠. 유래. 까지 잘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2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기역, 부풀어서 크기가 커짐. 니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에서 발달하는 산림. 디귿,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기역, 니은, 디귿 잘 살펴보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공기를 주입하자 풍선이 팽창되었다. 공기를 넣었으니까 그만큼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팽창의 뜻은 부풀어서 크기가 커졌다는 겁니다. 기역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종이 모여 사는 서식지로 아마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열대우림 뭐였어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이런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에서 발달하는 산림이니까 이게 바로 열대우림이 되는 거겠죠. 니은이라고 써줄게요. 세 번째입니다. 육류는 생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육류 섭취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대요. 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식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탄소에 대한 설명 디귿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거,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제는 바야흐로. 우리나라 가수 전성시대이다. 이제는 바로! 한창 우리나라 가수 전성시대이다. 맞습니다. 2번. 기상을, 대기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2번, 자연스럽죠. 3번, 몹시 건조한 그곳은 마치 열대우림 같이 1년 내내 가물었다. 우리 열대우림이 건조한 곳이라고 했나요? 열대기후는 1년 내내 덥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표현과 열대우림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3번이 아닌 겁니다. 4번, 그 연구소는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한, 즉,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막는 약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4번, 맞습니다. 5번, 전국 밤하늘 곳곳에서 유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우리 유성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떨어졌다, 낙하했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것은 3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네요. 탄소 기억량을 확 줄인 깨끗수라고 했고요. 니은, 니은으로부터 1000m 아래에 있는 심층수로 만든 깨끗수라고 했고요. 디귿, 이것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라고 했네요.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깨끗수는 탄소 이것 양을 줄였다고 했어요. 탄소 내보내는 양을 줄였다고 했으니까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배출이 되는 거겠죠? 자, 배출 어디에 있나요? 3번에 있고요. 4번에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출이었어요. 탄소 배출량을 확 줄인 깨끗수. 그 다음, 이것으로부터 1000m 아래 있대요. 뭘 기준으로? 해수면, 우리 바닷물의 표면을 해수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해수면으로부터 1000m 아래에 있는 심층수, 깊은 곳에 있는 물로 만든 깨끗수. 그럼 해수면입니다. 3번도 해수면 니은, 4번도 니은의 해수면이네요. 디귿입니다. 이것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앞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했으니까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저탄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래 13마를 보고 십자말풀이의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억제하다, 백엽상, 기원, 기상, 해수면, 낙하하다까지 있습니다. 가로 열쇠 1번부터 볼까요? 어떤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내리다. 떨어지는 거 뭐예요? 낙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낙하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로 1번 볼까요? 세로 1번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억눌러 멈추게 하는 거니까 억제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로 3번부터 볼게요. 바닷물의 표면 뭐라고 하나요? 해수면이라고 합니다. 해수면. 다음으로는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바람, 비, 구름, 눈 등의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나요? 기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 2번에 기상이라고 쓸게요. 세로 2번입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을 재기 위해 기상관측용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 작은 집 모양의 흰색 나무 상자 뭐라고 한다고요?
백엽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엽상을 세로 2번에 써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세로 3번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 처음을 뜻하는 말 뭐예요? 기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글을 읽고 문제 해결해 봅시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옛말이다. 어머, 지나간 옛말이라고요? 이제는 지구가 펄펄 끓는다는 지구 가열화. 온난화보다 정도가 더 강해졌어요. 세졌어요. 지구 가열화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몇몇 섬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 가라앉을 수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몇몇 섬만 가라앉거나 북극곰만 살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상 이변 현상이 전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기상이 갑자기 아주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염과 잦은 산불, 홍수 피해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 현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극심한 폭염, 정말 덥고요. 산불이 많아지고요. 홍수가 많아진대요,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홍수 피해를 겪는 지역이 많아진다는 거죠.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살아갈 터전도 잃은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한다. 지구의 온도 상승은 열대우림의 파괴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기온은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생물 다양성까지 다양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후 위기는, 기후의 위기가 왔어요. 기후 위기는 우리의 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밥상의 영향을? 먹을거리의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인가 봐요. 이상기후는 농작물 수확량을 줄이고, 하하, 농작물 수확량도 줄어들게 되는군요. 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준다. 당연한 거겠죠? 농작물을 수확한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식품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봄철 기온이 빨리 올라 꽃이 일찍 피었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이상기후 현상이죠. 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면 해당 작물뿐 아니라 대체 식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된대요. 물가가 다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면 양식업에 피해를 줄수 있다. 그렇죠.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상기후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기후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이 기후플레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만으로 기후플레이션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기, 종이컵 대신 휴대용 컵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등 우리는 이미 많은 실천 방법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해답은 저탄소에 있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탄소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때 우리는 끓고 있는 지구를 멈출 수 있다.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끔 할수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암컷만 출산하게 된 바다 거북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지구 가열화, 지구가 펄펄

뚫고 있어요. 가요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수확물이나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2번. 해수면을 상승시켜 몇몇 섬이 가라앉게 된다고 했었죠. 맞고요. 3번. 열대우림을 파괴시켜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4번. 대규모의 산불,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 현상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 나와 있었어요. 5번. 식자재의 가격이 저렴해져 전체적으로 물가의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했나요? 떨어지게 만든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식품 가격까지 오른다고 했잖아요.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했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5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다음 낱말뜻과 초성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첫 번째, 바람, 구름, 비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어렵지 않죠? 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는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등장했었죠. 2번,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밖으로 밀어 내보냄을 뜻하는 낱말, 비읍, 치읍,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배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과 배출을 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봤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새로운 표현 익혀보도록 할게요. 아, 예.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펭귄이. 쟤 뭐야? 추워 죽겠는데 왜 저기서 노래하고 있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쟤 저번에 혼자 노래하고 있던 애네? 남극 노래자랑 대회에 그 펭귄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그랬더니, 오, 예, 내 사랑 팽순이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와, 너무 잘한다. 앵콜, 앵콜 외칩니다. 대상은 팽돌씨에게 돌아갑니다. 축하합니다. 결국 대상은 열심히 노력하던 팽돌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낭중지추라더니,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결국 이름을 알리는구나. 낭중지추라더니,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보인 팽돌이에게 낭중지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낭중지추. 낭, 주머니를 뜻하거든요. 주머니 속에 튀어나온 추, 송곳, 뾰족한 송곳을 뜻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뾰족한 송곳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주머니가 뾱 하고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즉,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송곳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알려짐을 뜻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재능이 뛰어나면 어디서도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낭중지추 한자성어입니다. 낭중지추와 가장 비슷한 관용 표현에 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관용 표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여러 가지 한자성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한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지, 록, 위, 마. 지, 록에서 록은 사슴을 뜻하는 거예요. 사슴. 여러분, 녹용 들어본 적 있죠? 위, 마에서 마는 말 맞아요. 말. 사슴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을 보고 이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우기는 행동을 할때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록위마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죠. 두 번째, 와신상담. 복수를 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와신상담하고 있다. 자, 와신상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군계일학입니다. 군계, 닭의 무리 안에 있는 일학. 한 마리의 학을 뜻하는 거예요. 닭의 무리 안에 있으면, 한 마리 학이 있으면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무리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군계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 낭중지추랑 뜻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초지일관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처음 세운 결심 뜻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낭중지추와 뜻이 비슷한 관용 표현. 한자성어는 군계일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주제 낱말은 억제입니다. 이 억제라는

0: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한번 써보고요.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낱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낱말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자고요. 친구들,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야,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토템빵 터트릴 준비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6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함수의 뜻과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자, 1차 함수 그래프는요? 그렇죠, 바로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짚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직선이었는데 어떤 직선이었냐면 바로 y는 ax,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자, 이 y는 ax를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방향인 겁니다. 이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이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예를 통해서 이 X절편, Y절편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빨간색 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직선은 Y는 2X, 자,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Y는 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겠죠. 즉, y는 2x를 위로 4칸 올린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은요, x축, y축, 좌표축과 만납니다. 먼저 x축과 만나는 점을 볼게요. 여기서 만나요. 자,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바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y절편은요? 그렇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의 x절편은 마이너스 2, y절편은 4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되게 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 다 그려져 있고 이미 눈금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이는 숫자 마이너스 2, 4 읽으면 끝이었기 때문에 되게 상황이 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을 때도 이 식만 보고 너의 x절편은 마이너스 2야, y절편은 4야 바로바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식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예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y는 3x-6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이 그래프의 계략적인 모양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살짝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x, y 원점 표시하고요. 자, 얘는 y는 3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죠. 그러니까 y는 3x 이렇게 생겼는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면 아래로 6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이란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몇 콤마 몇일 건데 x좌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y좌표는 x축에 붙어 있으니까 0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잖아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는 것은 x좌표, y좌표를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y가 0인 건 아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그때 x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식에 y는 0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x-6이 되면서 결국 3x가 6이죠. 그러니까 x는 2로 나옵니다. 즉, x 절편이 뭐다? 여기가 2여서 x 절편은 2입니다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x 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인데 이 점에 y 좌표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y는 0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그때 x 값이 x 절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y 절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은 y 좌표는 모르겠지만 x 좌표가 0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니까 x 좌표, y 좌표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그럼 이번엔 x는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 절편을 구할 때는 x는 0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요 0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 y 절편은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6이란 걸알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 얘는 2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절편을 구할 때는 좌표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가 0인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x절편 같은 경우는 y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반대로 y는 0을 대입하고 y절편을 구할 때는 이 y축과 만나는 점은 x좌표가 0이니까 반대로 x는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y절편 같은 경우는 사실 x는 0을 대입하면 a가 어떤 숫자든 간에 0으로 사라집니다. 즉, y는 b가 되면서 항상 y절편이 이 식에서 b, 상수항 b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점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몇 개의 점만 찍으면 충분할까요? 그렇죠. 이 직선이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만 알아도 이두 점을 자로 연결해서 정확한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으로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이두 점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좌표축과 만나는 두 점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주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그럼 일단 x절편과 y절편을 구해 보자. 우리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죠? 자, 그러면 이 식에 뭘 대입해야 될까요? 그 점의 y좌표가 0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x절편이지만 반대로 y는 0을 대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1이니 3분의 1x가 마이너스 1이죠? 즉, x는 마이너스 3. 아, x좌표는 뭐다? 그렇죠. 여기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3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말은 x축과 어디서 만난다? 마이너스 3에서 만난다라는 의미죠. 자, 한점 찾았습니다. 다른 한 점. y좌표는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제 뭘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x좌표가 0일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x의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런데 0 대입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어차피 0으로 사라지니까 그냥 이 상수항이 뭐다? 그렇죠. y 절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y 절편은 마이너스 1. y 축과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나요. 그럼 두 점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두 점을 이은 직선을 자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그려준다면 이게 바로 이 일차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x절편, y절편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자, 이어지는 포테인 한 장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쌤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쩜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6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삼각형의 외심, 내심 말고 또 다른 심, 바로 무게중심이 주제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삼각형의 중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텐 개념은 삼각형의 중선,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되짚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개 이상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평행선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평행선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의 비는 A 대 B는 C 대 D로 같았습니다. 두 직선이 꼬여져 있을 때도 평행선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의 비는 A 대 B는 C 대 D로 같았다라는 거 문제풀이에 많이 이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삼각형의 중선과 무게중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중선, 가운데 중자인데요. 자, 중선이 뭘까요? 자, 우리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한 꼭지점 A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AD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꼭지점이 3개가 있으니까 각 꼭지점마다 이렇게 대변의 중점이랑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선은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3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뭐냐? 바로 세 중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알파벳 G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딱 오려가지고 이 무게중심 부분을 뾰족한 물체로 받쳐들게 되면 신기하게도 삼각형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서 성립하는 두 가지 성질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삼각형의 세 중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이 뭐다? 그렇죠. 삼각형의 무게 중심.

성질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성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이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선의 길이가 긴 길이와 짧은 길이로 나눠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긴 길이는 이 짧은 길이 딱몇 배일까요? 자, 정확하게 두 배가 됩니다. 자, 나머지 중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선 BE 위에 무게중심 G가 있는데요. 자, G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긴 길이는 짧은 길이 딱몇 배? 그렇죠.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중선 CF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이긴 길이가 이 짧은 길이 딱몇 배? 그렇죠.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B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 2대 1, 2대 1, 2대 1.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두 가지 성질이 왜 성립하는 것인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두 가지 성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에서 두 중선 AD와 BE를 그리고 교점을 G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선은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점 D가 두 변의 중점이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 D는 선분 AB와 평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는 절반이겠죠? 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EA로 한다면 얘는 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이 두 선분이 평행하니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AA 닮음이 되고요. 자, 닮음 B는 바로 2대 1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도 2대 1이겠죠. 2대 1 표시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길이 대요 길이의 비도 2대 1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두 중선의 교점을 G라고 하면은 G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점 G는 두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중선이 하나 더 있죠. 자, 남은 중선도 이점 G를 지나고 그 길이가 2대 1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중선 AD는 그렸는데, 자, 이제 중선 BE가 아니라 남아있는 중선 CF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또 교점이 생기는데, G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교점을 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두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선분 DF와 선분 AC는 나란히 평행하고요. 그 길이는 절반이 됩니다. 자, 또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이 AA 닮음이 되니까 닮은 B는요? 그렇죠. 2대 1이겠죠? 길이가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대응 변의 길이 B도 2대 1이어야 돼요. 2대 1, 2대 1.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중선 AD는 같은 중선인데 지금 G와 G'이 두이 중선 AD를 2대 1로 나누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같은 위치일 거니까 이점 G와 점 G'은 서로 일치하는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그림을 한번 합쳐볼까요? 뿅! 두점 G'이 일치하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요 점은 중선의 길이를 2대 1, 2대 1, 2대 1로 나눈다라는 사실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 문제풀이에 많이 이용할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점 G가 무게중심이래요. 우리 무게중심은 어떤 선분 위에 있다? 중선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절반으로 같아요. 해서 X는 8. 바로 구해 주시고요. 또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니 Y는 15의 3분의 1, 5가 됩니다.

자, 앞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은 세 중선의 교점이고, 그 다음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선의 길이가 2대 1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용할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스마트폰 잠금 해제, 얼굴 인식으로 설정하셨군요. 당신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저는 안면인식 AI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냐고요? 저는 수학을 사용합니다. 먼저 카메라로 얼굴을 읽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의 거리, 턱 모양 등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죠. 저는 얼굴을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눈, 코, 입 등 특징을 알 수 있는 수백 개의 점을 찍어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바꾸고 눈과 코 사이, 입과 턱 사이 등 모든 거리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저에게 얼굴은 여러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비율 정보인 것이죠. 멀리서 찍은 얼굴도 알아볼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두 눈 사이의 거리처럼 얼굴에서 변하지 않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비율을 그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거나 축소해 봅니다. 멀리서 찍든 가까이에서 찍든 얼굴의 비율이 아니라 크기만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크기가 달라도 닮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수학 원리를 사용합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그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기억하시나요? 중학수학에서 배우는 닮음의 개념이죠. 이렇게 크기 보정을 마친 얼굴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 두 얼굴의 비슷한 정도를 수치로 계산합니다. 일치율의 기준을 넘으면 같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죠. 안면인식 기술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한 인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AI 기술 속에는 언제나 수학이 숨어있죠. 수학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수학하러 가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AI가 직접 알려주는 안면인식 기술 어때요? 좀 흥미로웠었나요? 네, 여기서도 중학수학에서 사용됐던 닮음이 활용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저랑 같이 닮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닮음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안면을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닮음입니다. 한번 개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겹쳐진다라는 소리죠. 그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 한번 볼게요. 모양이 어때? 모양이 정말 닮아 있어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왼쪽 도형을 적당히 확대하면 오른쪽 도형과 겹쳐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이 두 개의 도형을 갖고 왔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왼쪽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도형을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해서 오른쪽이랑 겹쳐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한 요 정도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어때요? 와, 기가 막히죠? 딱 겹쳐지죠? 아,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개의 사진을 보고 하나는 네, 오른쪽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고요. 하나는 왼쪽에 입력된 얼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등록된 얼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새롭게 입력된 얼굴이 있어.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을 그어놨어요. 어떤 선이냐면 눈과 그 다음에 입을 이어놓고 삼각형을

만들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두 눈, 입,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삼각형, 삼각형이 생겼네요. 그럼 이제 우리 AI는 뭐를 판단하는 걸까요? 네,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지 판단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닮음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 뭐가 있었어? SSS, SAS, AA 있었죠? 우린 그 중에서 변색의 SSS 조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를 꺼냅니다. 자, 자를 꺼내서 처음에 이 위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해요. 얼마가 나왔죠? 네, 처음 변의 길이가 3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또 구해 봅니다. 자, 여기랑 여기 구해 볼 거예요. 다시 자를 한번 꺼내요. 자를 꺼내서, 네, 올려서 길이를 구하면 얼마? 길이가, 네, 2.4가 나왔네요. 나머지 한변 길이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해보면, 네, 2.4가 나옵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똑같이 뭐를 꺼내? 똑같이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한번 얹어보는 거야. 얹었어. 얼마가 나와? 아, 그렇네. 4.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또두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해. 이제 다시 한번 자를 갖다 대요. 자, 갖다 대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재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 네, 3.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변도 같은 길이니까 3.6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네, 길이 B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 B 구할 거, 3에서 4.5로 갈 때, 2.4에서 3.6으로 갈 때, 똑같이 2.4에서 3.6으로 갈 때, 요 길이 B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분의 4.5. 얼마? 이거? 3분의 2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2분의 3이 되겠네. 똑같아, 이번에. 2.4에서 3.6으로 바뀔 때니까, 아, 여기에다가 2.4분의 3.6. 근데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뭘로 나눌 수 있어? 위아래를 똑같이 1.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똑같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길이 B가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2분의 3, 2분의 3. 그러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은 어떻다? 서로 닮음이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력된 얼굴과 다른 얼굴이, 그러니까 등록된 얼굴과 다른 얼굴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도 삼각형, 왼쪽에도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왼쪽 삼각형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위에 변, 옆에 변두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뭐를 꺼내? 자를 꺼내. 그럼 자를 꺼내서 길이를 한번 재봐요. 얹어두고 길이 구하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또 구하기 위해서 자를 꺼내서 얹어보면 얼마가 나와요? 네,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변 길이, 여기도 똑같이 재면 얼마가 나오죠? 네, 2가 나오네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길이 재면은 위에 게 얼마 나왔어? 자, 위에 게 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또 옆에 변두 개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다시 뭐를 꺼내? 자를 꺼내서 얹어둡니다. 얹어두면 길이가 얼마가 나와? 아, 그렇네. 3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머지 한 변도 3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가 너무 뻔하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건이 왼쪽과 오른쪽이 닮음인지가 궁금해서 이 길이비가 똑같이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3대 2대 2, 4대 3대 3? 같아 달라? 다르죠? 체크 한번 슬쩍 해볼까? 자, 그러면 3에서 4로 넘어간다는 건 3분의 4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건 2분의 3. 그러니까 길이비가 3분의 4, 2분의 3? 서로 같지 않아요. 아, 그러면 길이비가 다르네. 그 말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아니네. 그 말은, 네, 등록된 얼굴과 입력된 얼굴이 서로 다른 얼굴이다라고 AI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닮음이 AI 안면인식 기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궁금했던 AI의 중학 수학이 활용된다는 사실, 이런 거 알게 되면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말하기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또 어떤 유용하고 재미있는 패턴을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그러고 보니 팝콘을 안 샀네. 팝콘 얘기는 주로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팝콘을 사려고 했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문장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yunwoo, are you ready for the movie?
2: When I think now, I didn't buy any popcorn.
1: You can say, come to think of it, I didn't buy any popcorn.
2: Come to think of it, I didn't buy any popcorn.
0: 대화 잘 보고 왔죠? 오늘의 패턴, 어떤 패턴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현우, are you ready for the movie?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현우야, 준비됐어? 자, 무엇을 볼 준비? 영화 볼 준비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영화를 보러 간 상황이구나. So when I think now, 지금 내가 생각할 때 I didn't buy any popcorn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도 뭔가 조금 어색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팝콘을 안 샀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아, 이 말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팝콘을 안 샀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영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You can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혹시 들으셨나요? 자, 정답은 come to think of it 입니다. 다시 한번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 팝콘을 안 샀네 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요. 그대로 반복을 해서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 팝콘을 안 샀네 와 같이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인데 막상 영어로 말을 하자니 어렵죠. 하지만 come to think of it 이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서 쉽게 말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짧은 대화 한번 정리해봤고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한번 정리해볼까요?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Come to think of it. 다시 한번 come to think of it. 우리말로 하면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생각을 하고 있던 어떤 일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갑작스럽게 떠오를 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come to think of it 입니다. 그 뒤에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을 덧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예문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come to think of it, I forgot my homework. 그러고 보니 숙제를 잊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제를 얼른 해야겠죠. 이렇게 그 뒤에 말로 완성해 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come to think of it, I should call my mom. 그러고 보니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해. 전화해야 되는 상황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 Today is her birthday.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야. 잊고 있던 친구의 혹은 어떤 사람의 생일이 딱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패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버디아의 대화 들어보면서 따라 말하고 연습해 볼게요. Let's watch!

0: Hyunwoo, ready for the movie?
1: Yeah, I can't wait. I love weekend movies.
0: Nice. Did you get the snacks?
1: I thought I did. I bought drinks.
0: And popcorn?
1: Wait, come to think of it, I didn't buy any popcorn.
0: Seriously? That's your favorite.
1: I guess I was in a hurry.
0: Let's grab some now.
1: Thanks for the reminder.
0: Hyunwoo, ready for the movie? Hyunwoo, ready for the movie?
1: Yeah, I can't wait. I love weekend movies.
0: Nice. Did you get the snacks?
1: I thought I did. I bought drinks. I thought I did. I bought drinks.
0: And popcorn?
1: Wait, come to think of it, I didn't buy any popcorn. Wait, come to think of it, I didn't buy any popcorn.
0: Seriously? That's your favorite.
1: I guess I was in a hurry. I guess I was in a hurry.
0: Let's grab some now.
1: Thanks for the reminder. Thanks for the reminder.
2: 연습 잘하고 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습했던 대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떤 패턴이었는지 그리고 추가 유용한 표현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우, ready for the movie? 현우야, 영화 볼 준비 됐어? 라고 우리 앞에 대화처럼 똑같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영화관에 간 상황인 거죠. Yeah, I can wait. 응, I can wait. 기다릴 수가 없어. I can wait. 어떤 표현이었나요? I can wait too 라는 게 무엇하는 게 정말 기대된다 라는 하나의 패턴으로도 공부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다. 정말 기대된다. 얼른 보고 싶다. I love weekend movies. 주말 영화를 정말 좋아하지. 주말에 보는 영화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Nice. 좋다. Did you get the snacks? 팝콘도 혹은 음료수도 와 같은 이런 간식들을 샀어?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I thought I did. 그랬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라는 거예요. I bought drinks. 음료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버디가 궁금한 거죠. Any popcorn? And popcorn? 팝콘은 샀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팝콘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Wait, 잠깐만. Come to think of it.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 팝콘을 안 샀네. 와 같이 핵심 패턴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었어요. Seriously? 정말 진짜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I guess I was in a hurry. 내 생각에는 내가 was in a hurry 였던 것 같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be in a hurry. 바쁘다, 서두르다 라는 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be in a hurr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 급했던 것 같다. 와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팝콘도 놓치고 음료만 막 사왔던 거겠죠. 얼마나 영화를 보고 싶어 했던 걸까요? Let's grab some now. Grab이라고 하는 표현 혹시 기억할까요? Grab, 무언가를 간단히 먹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먹자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도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anks for the reminder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thanks for 뒤에 이 the reminder 어떤 의미이냐? 이 문장 자체가 알려줘서 고마워라는 뜻이에요. Remind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하다라는 의미라서 이 문장 자체가 thanks for the reminder, 뭐 해줘서 고맙다. 알려줘서,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라고 해서 해야 할 일 등을 다시 떠오르게 할 때 감사,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긴 대화 정리해봤어요.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그러고 보니 팝콘을 안 샀네.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다?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 I didn't buy any popcorn. 팝콘을 안 샀네. 자, 바로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Today's mission, come to think of it 이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을 활용해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게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영어 패턴을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come to think of it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하고 재미있는 패턴을 같이 공부해볼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연금 요령 지금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전기의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배워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조선 전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1: 어? 넌 삼전도읍이잖아. 왜 울고 있는 거야?
2: 저를 아세요?
1: 아, 그럼 알지. 너는 청나라 황제가 세운 비석이잖아.
2: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1: 아이, 그건 너의 오해야. 사람들은 절대 너를 미워하지 않아. 조선시대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너를 보면서 마음 아파한단다.
2: 정말요?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1: 그럼 너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역사가 기록된 유물이라고. 조선시대에 세워진 이 삼전도비는 청나라 황제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비석인데요. 청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청나라 황제는 조선 땅에 왜 삼전도비를 세우도록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석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친구들, 임진왜란 중에 광해군이 세자가 되었던 사실 기억나나요? 광해군은 전쟁 중에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광해군이 왕위를 이어받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당시 선조의 왕비인 임목 왕후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가 어린 영창대군을 세자로 다시 정하려 했습니다. 세자의 자리를 끊임없이 위협받던 광해군은 선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조선의 제15대 왕이 되었는데요.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가 겨우 3살이었기 때문에 임목왕후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해군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0: 그렇게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요, 조선을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무척 노력했는데요. 먼저 파괴된 성곽들을 수리하고 군인들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졌으니 나라 재정 또한 바닥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토지와 인구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의학서적도 편찬되었는데요. 바로 허준이 쓴 동의보감입니다. 허준은 원래 선조 때 왕을 치료하던 어의였는데 유배를 간 그는 백성들을 위해 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죠. 동의보감은 우리나라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서 조선을 찾은 사신들이 이 책을 구하려고 애썼을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광해군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던 무렵, 조선 밖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힘을 키워나가던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중국 땅을 차지할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군사를 보내고 전쟁에 참여하느라 국력이 약해진 상황이었는데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임진왜란이 끝나자 후금은 중국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후금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명나라는 곧바로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와준 의리를 지켜야 하니까 당장 군사를 보내야 하죠. 아,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막 전쟁이 끝나서 병사 수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가 후금이 우리 조선도 공격해 오면 어떡하죠? 군사를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사실, 광해군도 우리 친구들처럼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섭게 성장하는 후금에 맞서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광해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명나라와 후금의 대립이 한창이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나라의 요청을 받은 광해군은 겉으로는 명나라를 돕기 위한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군사를 이끌고 떠나려는 강홍립을 은밀히 불러 아무도 모르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장군, 지금의 조선은 또다시 전쟁을 치를 힘이 없소. 우리는 우리의 땅과 백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오. 그러니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서지 말고 전쟁이 흘러가는 상황을 잘 살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시오.
2: 네, 그리하겠나이다, 전하.
1: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었어요. 광해군의 명을 받은 강홍립은 전세가 명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무리하게 싸우는 대신 후금에 항복하여 조선에 적대감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조선의 신하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3: 아니,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그큰 도움을 받았으면서 조선이 어떻게 의리를 저버린단 말이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오.
4: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당장 왕을 끌어내려야겠습니다.
1: 결국 신하들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이 사건을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0: 인조를 왕으로 세운 신하들은 광해군이 추진했던 중립 외교 정책을 버리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0: 중립 외교를 펼친 광해군이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본 인조는 결국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이는데요. 조선은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후금을 멀리 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죠. 이 소식은 곧바로 후금에게도 전해졌는데요.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과 명나라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이 명나라를 공격했을 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후금은 이 친명배금 정책을 문제 삼아서 조선을 공격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입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다물기도 전에 국력이 약해져 있던 조선에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친 건데요. 후금이 황해도 지역까지 빠르게 침입하자 인조와 신하들은 서둘러 강화도로 피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후금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처럼 곳곳에 의병을 조직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과 후금 양쪽 모두 전쟁을 오랫동안 계속할 형편이 되지 못했죠. 조선은 후금을 막아낼 군사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후금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후금은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게 되는데요. 정묘호란 이후 후금은 힘이 점점 강해져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명나라와의 4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을 밀어내자 그 불만이 점차 커져갔는데요. 급기야 청은 조선의 형제관계가 아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즉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조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해온 뒤 조선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3: 전하, 지금은 조선의 군사력이 부족하니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라를 지켜내야 하옵니다.
4: 전하, 조선은 이미 명을 섬기고 있으니 오랑캐가 세운 청의 요구는 결단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1: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은 결국 청나라가 요구하는 군신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는데요. 그러자 화가 난 청나라 황제는 1636년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인조는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피신하여 청에 맞서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청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한성까지 내려왔고 결국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인조와 신하들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였죠. 청나라 황제는 남한산성을 겹겹이 포위한 채 조선의 항복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3: 전하,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대로 저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4: 이미 성 안에는 식량과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날씨마저 무척 추워서 군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2: 끝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1: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버티며 끝까지 항전하였지만 결국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0: 조선의 왕 인조는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말았는데요. 청나라 황제는 오늘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던 나루터인 삼전도로 인조를 끌고 갔습니다. 인조는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나라 황제에게 절을 올리며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표해야 했습니다. 또한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죠. 병자호란이 끝난 뒤 청나라 황제는 자신의 공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도록 조선에 강요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삼전도비는 청나라 황제가 조선을 정벌한 내용과 조선의 왕이 항복한 과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청나라는 이 비석의 문구조차도 조선이 직접 쓰도록 했는데요. 이 삼전도비는 오늘날에도 조선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0: 역사를 품은 채 보존되어 있죠. 그렇다면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시 수많은 조선 사람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부부와 복림대군 등 왕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청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던 신하들도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9년 동안이나 볼모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곧잘 적응해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는 등 넓은 세상을 배우게 되었죠. 그는 청나라와 조선의 사이를 중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청나라가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인조는 이런 소현세자 부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삼전도에서 겪은 치욕이 뼈아프게 남아있는데 세자는 청나라 황제와 가깝게 지내면서 호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현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인조는 소현세자가 오랜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이들 부부를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 청나라 황제가 소현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할까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모를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후 청나라에 끌려갔던 동생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이 되었어요. 형의 죽음을 지켜본 효종은 훗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을 펼치며 군대를 키웠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신리를 위해 중립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의 이야기와 반정으로 왕이 된후 결국 청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인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리더와 지혜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저 삼전도비를 만나게 된다면 제 몸에 새겨진 슬프고 비참한 역사조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 이야기가 조금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교과를 맡은 선생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꿍 예슬쌤입니다. 오늘 17강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초등과학과 중등과학의 서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영역을 선생님이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물리 영역, 다음 강에서는 화학 영역,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역까지. 앞전에 16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초등과학과 중학과학의 과학 개념은 소재가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의 깊이가 조금 다르고, 또 서술형 문항을 낼 때 그 평가하는 주안점, 초점이 조금 다르다. 요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직접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겁니다. 오늘은 물리 영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고요. 에너지와 열, 이 단원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글쓰기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때는 몇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강 한강 조금씩 그 전략들을 풀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이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한 50% 정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00%, 200% 이 강의를 활용하려면요, 여러분도 같이 그 문제의 답을 적어봐야 돼요. 글쓰기 연습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 같이 답안 작성해보기 약속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탐구 목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과학에서는 6학년 2학기 5단원 에너지와 생활 중에서 이 내용을 함께 다뤄볼 건데요.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 이것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선생님, 오늘 탐구 목표가 너무 긴데요? 그쵸? 이 줄글이 좀 길죠? 선생님이 이 줄글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학년에서는 이 내용을 똑같이 배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취 기준이라는 건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기준인지, 어떤 것이 핵심 개념인지 그것을 이 성취 기준을 통해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강의의 장점이 무엇이죠? 초등과 중학 내용을 동시에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중학과학의 성취 기준도 선생님 가지고 왔으니까 비슷한 소재인데 어떤 부분을 다르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가 봅시다. 중학과학에서는 3단원 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에너지의 형태 중에서 일부분이 열 에너지죠. 근데 이 열이라는 것을 중학교에서 다룰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바로 입자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입자가 무엇이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에요. 근데 그 알갱이들, 입자 관점에서 열이라는 에너지의 어떤 현상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온도와 열평형 과정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치나 움직임 등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는 거, 이걸 알고 이러한 성질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됨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성취 기준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 초등학교 때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된다, 또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요 정도 가르치고, 이 안에서 열 에너지를 좀 더 자세히 입자 관점에서, 그리고 열평형, 열팽창, 비열 이런 개념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차근차근 탐색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과학 글쓰기 연구실에 오신 여러분, 차근차근 개념 먼저 쌓아봅시다. 우선 초등 과학 6학년 2학기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의 여러 형태, 그 중에서 일부분을 선생님 가지고 와봤는데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집중력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물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일까요? 정답은? 맞아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두 번째, 여러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맞습니다. 전기 에너지죠. 또 에너지 형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주위를 밝게 해주는 에너지. 밝게 해주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입니다. 와, 여러분, 에너지의 종류는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에너지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요, 전환될 수 있죠. 또한 이 전환이 될 때 에너지의 효율을 우리가 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의 종류가 세 가지가 보이네요. 백열등, 형광등,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등까지. 이 세 개의 전등의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살펴보죠. 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켜? 빛 에너지로 전환해. 그렇게 이용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만 전환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전등을 사용할 때요, 이 빛에너지를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전기, 전류를 흘려줬을 때, 빛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열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일부는 열에너지로 전환돼.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방향은 빛에너지예요, 열에너지예요? 우리가 전등에 전류를 흘려줄 때, 무엇을 얻기 위함이지? 빛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죠.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방향입니다. 의도한 방향.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이제부터 따져야 되죠.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내가 의도한 방향,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몇 퍼센트나 얻을 수 있느냐?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보겠죠. 자, 그러면 이세개 중에 어디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냐? 바로 LED, 발광 다이오드 등이다. 왜? 라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낮아야겠죠? 그림을 보니까 발광 다이오드 등 LED는 지금 빛 에너지로 약 90%, 그러면 열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은 약10%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전등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학교

과학 3단원 열에서 어떤 개념들을 다루는지 살짝 한번 맛보기 타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열평형입니다. 열평형. 이때 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체크하게 되는데요. 열이란 무엇이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어요. 이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직접 만나면 직접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아주 아주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궜습니다. 그러면 달걀의 온도와 이 찬물의 온도 어떻게 변할까요?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갔어. 그러면 뜨거운 달걀은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찬물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두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 현상이 열평형 현상이에요. 그래프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뜨거운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며,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현상이 일어났다. 열평형이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열평형을 입자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탐구 목표에서 확인했었죠. 왜 이런 열평형 현상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높은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요,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온도가 낮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비교적 운동이 둔합니다. 근데 이때 열이 이동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그렇게 되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활발했던 이 입자들은요, 열을 뺏기니까 점점 둔해지는 거야. 처음보다 둔해져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 조금 비교적 둔했는데 열을 얻으니까 비교적 활발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움직임, 활발한 정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개념은 비열입니다. 비열이란 무엇이냐? 어떤 물체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어떤 물체의 온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가해줘야겠죠. 근데 얼만큼 열을 가해줘야 1도 높아지냐? 그것이 비열입니다. 어떤 물체는 내가 1kcal만 줘도 1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물체는 내가 50kcal를 줘야만 1도가 높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비열이 다르다는 거죠. 이 비열의 단위, 얼마나 열을 가해줘야 되냐?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가 있고요. 슬러시, 그러니까 분수의 분자는 킬로칼로리, 분모는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요런 단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어떠하냐?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여러분, 그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열을 가해줘야만 1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시간에 따라 온도가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적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 비열이 큰 물질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이 물질은 이만큼 변할 동안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천천히 변화해요.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볼수 있냐? 이 해안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보면은 뜨거운 여름날, 햇빛이 찡찡 내리쬐는 낮. 그때 모래와 물이 있어요.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해가 더 뜨거워요. 왜? 모래는 비열이 작아요. 즉, 모래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모래 온도가 빡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를 생활 속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차근차근 개념 탐색에 나오는 개념은 열팽창이에요. 물체에 열을 가해주면 이 물체가 커진다. 그것이 열팽창인데 왜 커지냐? 왜 팽창하냐? 입자 관점에서 봐야겠죠? 물질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활발해질까? 더 둔해질까? 더 활발해지죠.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 거리가 둔할 때보다는 멀어집니다.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활발해지고 막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열팽창 현상이다.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이 열팽창 입자 모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의 열팽창에서 이 입자들이 더 활발하고 멀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처음 높이였는데 나중 높이로 팽창이 일어난 거 확인하고요. 고체의 열팽창도 입자 모형으로 볼게요. 가열 전보다 가열 후에 입자들의 움직임 활발해지고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가열 후에 부피가 커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선생님이랑 차곡차곡 문제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차곡차곡 문제풀이 시간에는요, 스텝 1, 초등과학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스텝 2, 중학과학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초등에서 중학으로 우리의 레벨이 업 되는 그 시간을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 1번 객관식 문제, 2번 서술형 문제, 어떤 문제 다룰 거죠? 2번 서술형 문제 다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몇 번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써보고 말로도 한번 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들어가 보죠. 자, 스텝 1, 초등과학 문제입니다. 만점한 과학 6학년 2학기 교재에서 들고 와봤고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보기의 말을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풀 때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선생님 줄여서 뭐라고 했냐? 무키, 무키. 자, 무키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 확인해 보죠. 일단,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것, 이거를 써야 되죠. 이세개 중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이거 무엇인지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 쓰면 되냐? 아니, 그 까닭도 써야 됩니다. 이두 가지 꼭 써야 돼요. 그 다음, 키워드. 자, 전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내가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라는데, 이 에너지 효율을 분석할 때, 전등을 쓰는 이유가 뭐랬어? 내가 빛을 얻기 위함이야? 열을 얻기 위함이야? 빛을 얻기 위함이지? 그러면 의도한 방향으로 얼마나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의 비율이 어디가 낮은지 확인해야겠죠. 그것을 설명할 때꼭 포함해야 되는 키워드를 이 문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이거 꼭 쓰라고 했죠. 서술형 문항에서는요,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 조건, 이 말들을 꼭 포함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들이 키워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항의 모범 답안을 함께 보면서 서술형의 답안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분석해 봅시다.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세개 중에 무엇일까요?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빛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율로 간 것, 누구죠? 백열등 아니고, 형광등 아니고, 여기!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이 90%로 가장 빛에너지의 비율이 높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등 적으면 되겠고요.

수 있을까요? 충분히 쓸수 있죠.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쓸 때는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문장을 끝내줘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 이렇게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은 서술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적을 때는 뭐뭐 이 다까지 꼭 적어야 한다는 거 문장에 마침표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어색하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키워드 집어넣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다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만 시간이 조금 남고 또는 지금 시험 시간 아니고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천천히 다 적은 다음에 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읽었을 때 만약에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알겠죠? 자, 스텝 2. 중화과학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뜨거운 물이 든 비커를 찬물이 든 수조에 담궜대요. 뜨거운 물, 찬물. 시간에 따른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와 두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과 배치 변화를 서술하시오. 여기서 묵히 무엇을 써야 하느냐? 시간에 따른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이거 써야겠죠? 그리고 두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과 배치 변화 이것도 써야겠죠? 그죠? 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점점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입자 운동 어떻게 변하는지 배치 변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열평형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키워드도 꼭 체크해 주세요.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에서 온도가 낮은 찬물로 무엇이 이동해? 열이 이동하므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온도 변화 서술했고.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가까워져요. 뜨거운 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가까워지고 둔해져요. 찬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반대죠.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변화를 서술해 주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열평형에 도달하면 두 물의 온도가 같으니까 입자의 운동 정도도 같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함께 써보는 것도 좋고요. 키워드를 넣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치아 충전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치아 충전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주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충전재가 들뜨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 충전재의 재료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을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을 고려하여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적어야 되는 거죠? 이 치아 충전재의 재료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적을 때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을 고려해서 적어야 되죠.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을 고려해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하고요. 키워드는 어떠할까요? 충전재와 치아가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걸 먹었을 때이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써야 한다라는 이 개념이 꼭 키워드로 들어가면서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 이야기도 해주고 열팽창 이야기할 때 부피 언급해 줘야 합니다. 모범 답안 함께 보죠. 치아 충전재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료 한정되어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이 일어난다. 만약 치아 충전재와 치아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온도가 변할 때 치아와 충전재 사이가 들뜨거나 치아의 균열, 파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을 때세 번째 점까지 적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 점까지만 적어줘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질 ABC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0: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참고할 때 A에서 C 중 다음 용도에 가장 적합한 물질은 무엇인지 고르고 그 까닭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물질이 무엇인지를 적고 까닭을 적어야 되는 거죠. 두개다 적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 찜질을 하는데 사용한다. 오랜 시간 찜질을 하려면 온도 변화가 빠르게 식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르게 식으면 안 되죠. 온도 변화가 작은 물질이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A는 온도 변화가 커요. B는 중간이고 C는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C를 적어줘야겠죠? 온도 변화 그리고 비열이라는 키워드 꼭 포함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는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다. 그래서 C의 비열이 가장 크고 A의 비열이 가장 작다. 오랜 시간 찜질을 할 때는 물질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비열이 가장 큰 C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물질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이 물질은 비열이 크다는 것. 비열이 가장 큰 C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키워드 포함하고 자료 해석해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까지 했죠? 음식물을 빠르게 가열하는 조리 도구에 사용한다. 빠르게 가열한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커야겠죠? A, 온도 변화가 가장 크죠? 온도 변화와 비열, 마찬가지로 지금도 꼭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고요. 여기서 비열이 가장 작은 A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넣어줬죠? 이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작은 물질이다. 음식물을 빠르게 가열하는 조리 도구에는 1에서와는 반대로 온도가 쉽게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도가 쉽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비열이 가장 작은 A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모범 답안은 말 그대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이 생활 속에서 과학 개념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또 자료를 해석하는 그 능력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 또 일상생활 속에 내가 이 과학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실력 업 미션입니다. 여러분, 강의가 끝나고 그냥 끝하고 푹 쉬지 말고요.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미션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술형 특강을 준비할 때그 문장력 점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새롭게 알게 된 과학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요, 딱한 문장으로 수강 후기에 남겨주면 선생님도 댓글 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 만나서 또 서술형 문제 풀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아마도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 이름만 보면요, 뭐 이게 어떤 정리인지 전혀 예측도 안 되죠.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딴 정리인데,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하고, 그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ABC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직각을 낀 두 변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한다? 빗변 길이의 제곱과 일치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유명한 정리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뭐 증명하는 방법은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이따가 닮음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통한 증명, 우리 100가지가 넘는 증명법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는요, 수행평가를 본다 하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에서 가장 많이 수행평가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이에요. 이 도대체 이 간단하게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왜 C제곱과 같아지냐? 이 간단한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100가지도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자,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이 1번도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죠. 2번도 잘 보시면요,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에요. 다만 그 구성이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얘는요, 이 a, b, c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씩 빗변으로 붙여서 네 개가 있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2번은요,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빈 공간, 주황색을 빈 공간이라 한다면 이 그림 1번에서 빈 공간은 정사각형 두 개가 나옵니다. 길이가 A자리인 정사각형, 길이가 B자리인 정사각형. 그림 2번에서의 빈 공간은요, 중간에 정사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각각의 길이가 빗변이 되는,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C를 갖는 정사각형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개의 넓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 넓이가 같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직각삼각형 네 개 같은 넓이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넓이는 같아야 되잖아요. 즉 남은 빈 공간끼리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 1번에서의 빈 공간은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림 2번에서의 빈 공간은 C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증명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따가 닮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어떻게 적용을 해줄 거냐면요, 개념학의 문제 1번과 2번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X는 지금 직각의 대변이니까 빗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계식, 빗변 길이의 제곱은 뭐와 같다? 나머지 직각을 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X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X의 제곱은 6, 6의 36과 8, 8의 64,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더하면 몇이다? 100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제곱했을 때 100이 되는 X는 몇이냐? 요걸 찾으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엄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곱수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곱수 몇 가지는 외워두면 좋아요.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적어도 20의 제곱까지는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제곱했을 때 100이 나오는 거, 얘는 쉽죠 사실.
제곱해서 100이 나오는 수는 10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직각을 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 길이 제곱이 된다라는 거니까 빗변 13의 제곱은요,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직각을 낀 두 변, 5의 제곱과 x의 제곱, 둘의 합과 같더라라는 거죠. 식을 풀어볼까요? 13의 제곱은요, 계산 빠르게 하셔야 돼요. 외워두시면 좋다 했죠? 169예요. 5, 5, 25 더하기 x의 제곱이 되죠. 자, 우리는 x의 제곱만 남겨볼까요? 좌우변 바꿔서 좌변에 x의 제곱을 남겨주면 169 빼기 25, 즉 144가 됩니다.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바로 12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 근데 이거를 항상 기억에만 의존해서 외운 걸로만 의존해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를 좀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144를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그러면 2니까 72. 2니까 36, 2니까 18, 2니까 9. 그러면은 3이니까 3. 좀 겹쳤죠? 2가 4개, 3이 2개. 즉 144는 2가 4개 곱하기 3이 2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일단 알고 있죠?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무언가의 제곱수가 될 거라고요? 그럼 무언가의 제곱수가 되냐? 하고 봤더니 2의 4제곱은요, 2의 제곱이 두 번 곱해진 거고요. 3의 제곱은 3이 두 번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다? 아, 지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2의 제곱과 3을 곱한 12의 제곱이 144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지어주면 돼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전부 풀었어요. 그럼 2가 4번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2번 곱해져 있죠. 그럼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씩 짝짓는 겁니다. 2 두 개, 2 두 개, 3 두 개. 그러면은 여기서 2, 여기서 2, 여기서 3. 이거 곱한 게 바로 12가 된다. 이 얘기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유제 1번. 변의 길이 구하기. x의 값을 구해라. x는 빗변입니다. 무슨 삼각형에? 삼각형 ABC. 큰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의 제곱은 여기 A부터 B까지 총 16cm니까 16의 제곱과 BC를 Y라고 한다면요. Y cm라고 한다면 Y의 제곱을 합해서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을 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Y를 몰라요. Y를 모르니까 Y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Y를 다시 또 다른 직각삼각형인 삼각형 CBD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CBD에서 Y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빗변 길이가 13이니까 13의 제곱은 밑변 5의 제곱과 Y, 높이 Y의 제곱을 더해서 구합니다. 정리해 주시면 13의 제곱은 169, 5의 제곱은 25, 거기에 y제곱을 더해서 구한다. 그럼 좌우변 바꾸고 이항을 해주면 y제곱은 169 빼기 25니까 144.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 뭐였냐면 y의 값은 12가 돼요. 아, 여기 BC 높이가 12cm인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럼 뭐하자? 12를 어디?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은 16의 제곱 하시면 돼요. 16의 제곱 외우시면 256이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방금 전에 했듯이 144.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400이죠. 즉, 제곱해서 400이 되는 x를 찾아라. 제곱해서 400이 되는 x의 값은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곱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 1에서 10까지는 아실 테고, 11의 제곱, 121. 외우세요. 12의 제곱,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144. 13의 제곱은요? 169. 14의 제곱은요? 196. 15의 제곱은요? 225가 돼요. 16의 제곱은요? 256이 되고요.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20의 제곱은 400. 그 뒤로는 뭐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게 될 거거든요. 뭐 특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렇게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제곱해서 400인데 400을 20의 제곱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400을 또 소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빠르게 해볼까요? 40 곱하기 10이고요. 40은 8, 5, 40.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와 2 곱하기 5니까 쭉 소인수분해 해주면 2가 4개, 그 다음에 5가 2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2개씩, 2개씩, 2개씩 짝지어주면 2, 2, 여기서 5, 4, 5, 2, 20, 바로 20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소인수분해 활용하세요. 자, 증명.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할 거예요. 뭘 통해서? 닮음을 활용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 삼각형의 닮음을 할 때 직각삼각형의 닮음, 그 내용을 똑같이 활용을 해줄 거거든요. 뭐냐면 꼭지점 C에서 빗변 AB로 수선을 내려요. 그럼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면 요 작은 삼각형,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삼각형, 그 다음 가장 큰 삼각형, 이 모든 삼각형이 뭐가 된다? 서로 닮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 ABC랑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면 이 작은 삼각형이 닮았거든요. 삼각형 ACD. 잘 안 보이네요. 삼각형 ACD가 닮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명이죠.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닮았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요 왼쪽에, 이거 왼쪽 거 제곱, AC의 제곱은 뭐랑 뭐랑 곱한 거예요? 긴 거, 짧은 거. AD 곱하기 AP가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직각삼각형 닮음에서 왼쪽 거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곱한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 요 오른쪽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에 닮았죠? AA 닮음이죠?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오른쪽 거 BC의 제곱은 B 기준으로 짧은 거, 긴 거, 즉 BD 곱하기 AB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부 지우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AC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하면 AB 제곱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AC 제곱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AB 곱하기 AD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거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오른쪽 BC의 제곱은 오른쪽 기준으로 짧은 거, 긴 거. AB 곱하기 BD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는 AB 곱하기 AD, 하나는 AB 곱하기 BD. 둘 다 AB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법칙 이전으로 돌려주면 AB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AD와 BD의 합으로 이루어지겠다. 괄호 안에는.
근데 AT와 BT의 합으로 이루어지겠다? 무슨 말이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AB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묶고 놨더니 그 결과가 AB 곱하기 AB, 즉 AB의 제곱이 되더라.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과죠. 직각을 낀 두 변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줬더니 빗변 길이의 제곱이 됐더라. 그게 바로 직각삼각형 닮음을 통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에요. 이 과정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평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건데, 이거 보니까 방금 전 그림이랑 비슷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거의 제곱은 CH와 CB를 곱한 거네. X 제곱은 7과 CB가 12니까 7 곱하기 12, 84네. 요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안 돼요? 얘는 뭐가 아니죠? 이 삼각형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 A가 직각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직각인 상태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AC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이 얘기가 성립됐던 거고요. 얘는 지금 직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X의 제곱은 7 곱하기 10이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다?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더라. X.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AH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자. 즉, 이 길이를 y라고 뒀을 때, 빗변 길이 x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7, 7에 49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y의 제곱의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삼각형? 왼쪽에 보이는 직각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y를 구하자. 그러면은 빗변의 제곱, 8의 제곱은 밑변 5의 제곱 플러스 높이 y의 제곱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8, 8의 64는 25 플러스 y 제곱. 좌우변 바꾸면서 이항해주면 y 제곱은 39가 돼요. 문제가 생기죠? 제곱해서 39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몰라요. 5, 5, 25, 6, 6에 36, 7, 7에 49. 39는 비켜간단 말이에요. 물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뭐 제곱근이란 개념을 활용해서 뭐 루트 39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지금 그거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인데 제곱해서 39가 되는 걸못 찾는다. 그럼 이 문제 못 푸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라는 건 y가 필요한 게 아니라 y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y가 몇인진 몰라도 y 제곱이 우리는 39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의 제곱은 39 더하기 49, 답은 78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x가 몇인진 몰라요. 제곱해서 78이 되는 거못 찾아요. 하지만, x 제곱의 값은 몇이다? 78입니다. 라고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못 구하겠으면 제곱인 상태로 내뜨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 2번 볼까요? ABCD. 요 정사각형 ABCD는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랑 얘랑 4개가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정사각형 EFGH의 넓이를 찾자. 이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겠죠. 그럼 EH의 길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EH 길이는요, 몰라요. 직접 구하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거든요. 즉, 이 뒤에서 HD를 빼면 돼요. 근데 이 뒤의 길이 아직 몰라요. 근데 HD는 합동이라니까 줬으니까 여기가 6cm인 건 알아요. 그럼 뭐만 빼자? 뭐만 찾자? ED만 찾자라는 거죠. 그럼 ED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얘가 E, 여기가 D, 여기가 A. 이런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보니까 빗변의 길이가 10, 윗변이 6이다. 그러면은 ED의 길이 높이는 몇이냐 찾을 수 있고요. 여기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빗변 길이의 제곱은

0: 밑변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2입니다. 2. 그러면은 10의 제곱 100, 6의 제곱 36 더하기 x 제곱. 36 넘어가고 xy, x랑 우변 자리 바꿔주면요. x 제곱은 64. 제곱해서 64인 건 몇이다? 8이다. 따라서 오케이. x는 8.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이 뒤의 길이. 여기가 8이죠? 그러면은 이 뒤의 길이가 8이라는 거죠. 따라서 8cm에서 6cm를 빼주면 2h의 길이는 2cm가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몇이 된다? 4제곱cm가 되더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단원 마무리. 서술형으로 어떻게 풀 거냐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우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가진 이 도형의 넓이는 구할 줄 몰라요. 그럼 직접 구하는 게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언가 빼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왼쪽에 이 초승달 모양을 구하고 싶어요 하면요. 이 전체 반원에서 이 정도를 빼면 될것 같거든요.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빼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활골 AC도 못 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고 봤더니 이거는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에 보자. 즉, 왼쪽에 이 모양과 오른쪽에 이 모양을 구하고 싶어요 하면요. 일단 전체 넓이를 다 구하는 거예요. 이 원과 즉,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요 사이, 지금 채워지는 거죠. 이 사이에 이 직각삼각형 ABC를 채워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체의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뭘 빼자? 뺄 거예요. 뭐를? 이렇게 생긴 하얀색 반원. 즉, 엄청 큰 하얀색. 지름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서술형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맨첫 번째, AC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일단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4예요. 그러면은 4, 4, 16, 파이죠. 근데 반원이니까 절반 2분의 1 곱하기 16, 파이가 될 거예요. 오른쪽 반원은 지름이 6cm니까 반지름은 3cm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3, 3, 9파이가 동그란 원인데 거기 반원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된다라고요. 일단 둘이 더해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이 8, 높이가 6. 8, 6에 48 나누기 2. 요렇게 구하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전체 도형의 넓이인데 여기에서 뺄 겁니다. 뭐를? 지름을 AB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지름이 필요하죠. 지름이 몇인데? 그거를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AC가 8, BC가 6, 그러면은 AB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X제곱은 8제곱 플러스 6제곱이구나 할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럼 x제곱은 8제곱 64와 6제곱 36의 합. 즉, 제곱해서 100이 되는 친구예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친구는 뭐가 있어요? 바로 10이죠. 10. 따라서, 아, 여기 전체 A, B의 길이가 1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그럼 5cm가 되는 거니까, 5, 5, 25파이의 절반인 2분의 25파이를 빼시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왼쪽 AC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 그다음 오른쪽 BC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 이 넓이를 더하고, 거기에 직각삼각형 넓이까지 더한 다음에, 노란색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자. 계산해보면 엄청 특별한 결과가 나와요. 2분의 16, 2분의 9 더하면 2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얘랑 둘이 더한 거랑 얘가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24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이 넓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는 거다? 여기랑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다? 왼쪽에 있는 이 지울게요, 한번. 지금 보이는 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와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 이두 개의 합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요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랑 얘랑 사라진다고.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계산해봤더니 그냥 단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 다르게 나왔다 하면요. 아, 이 색칠한 부분이 뭐랑 같다? 이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더라.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개념 정리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는지 상기를 시켜보자면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를 AB,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요. 간단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 C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숙제죠. 미니 모의고사 4번 서술형 문제의 이한 문제와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4번 서술형은 풀어본 다음에 찍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 그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이야기로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목소리)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OT는 듣고 오셨나요?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 강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이 강의를 2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강 꿀팁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혹시 아직 안 듣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 실전책 강의에서는 먼저 핵심 키워드와 함께 핵심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 풀어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1단원 물질의 특성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단원의 제목은요. 물질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 앞부분 있죠? 물질의 특성 부분 여기까지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건 1단원 전체의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이 직접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1단원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키워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키워드 공부법을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개념책 본강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듣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물질의 특성입니다.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하게 딱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먼저 딱 잡고요. 그리고 나서 물질들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딱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밀도, 용해도, 그리고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럼 각각의 특성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 밀도는요, 정확한 정의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밀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바로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밀도를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물질과는 다르게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밀도는 조금 특이했는데 그것도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해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비슷한 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해, 용매, 용질, 용액, 그리고 용해도까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뜻도 우리 친구들이 딱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용해도 곡선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이 용해도 곡선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해볼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신 문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습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기체들은요, 이 고체와는 조금 다른 용해도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체 용해도 따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물질의 특성들은 항상 그래프와 함께 해석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 함께 해볼 거고요. 특히나 이 그래프 속에서 물질의 양에 따른 변화는 없지만 종류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들만 보면 우리 친구들 알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단은 선생님과 함께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 쭉 한번 정리를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해볼 거고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혹은 관련된 탐구 활동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필요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한 개념책 강의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물질의 특성이라 함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도 그 물질만이 가진 특별한 성질이다. 고유한 성질이다. 그 물질의 정체성이 되는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지문으로 혹은 홍채의 모양으로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구분을 할수 있듯이 이거를 물체에 적용을 시키면 물체의 특성을 가지고 물체의 종류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각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도 물질의 특성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연하죠. 물이 10g이 있든 10만 톤이 있든 물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 성질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에탄올의 성질이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과는 관련 없는 고유한 그 물질의 종류마다 다른 성질이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딱 잡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겉보기 성질 중에서도 그 물질만이 고유한 성질이 있다면 겉보기 성질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것들이 바로 밀도, 용해도,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은요. 밀도입니다. 자, 밀도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정의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밀도는요, 뭐였죠?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써 있는데요. 빽빽한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얼만큼 빽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빽빽한 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입자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입자 수준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의 밀도를 알수 있느냐? 바로 이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알수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두 물질의 밀도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입자 수준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A와 B를 똑같은 부피만큼 똑대어서 가지고 와봅니다. 똑같은 크기의 이제 상자를 딱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다 1cm로 똑같이 자른 이 물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질의 부피는 1세제곱cm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두 물질의 질량을 재봤더니요, A가 B보다 더 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누가 더 옹기종기 빽빽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질량이 A가 더 크게 나왔을까요? 당연하게도 A겠죠. 물질이 더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크게 측정이 되었겠죠. 따라서 같은 부피를 가져다 놓고 질량을 비교하면 물질의 밀도를 알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예요. 단위가 되는 부피를 놓고 거기서의 질량을 비교하면 밀도를 알수 있다, 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 또한 질량 퍼 부피, 질량 퍼 부피, 질량 퍼 부피로 이렇게 부피분의 질량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이 등장하는 세제곱센티미터는 1ml와 같은 부피 단위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풀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고체보단 액체, 액체보단 기체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의 밀도는요, 당연하게도 빽빽한 정도이니까 고체가 가장 빽빽하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만 제외요?
물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물만 따로 또 밀도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은 특이하게도 액체에서 고체로 얼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정도는요, 오히려 액체 상태인 물이 가장 크고, 얼음으로 얼 때, 고체로 될 때, 오히려 부피가 조금 증가해서 밀도가 조금 작아지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가장 밀도가 작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 어떤 상태든 간에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부피가 커짐으로 밀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요. 이건 공통점인데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는요, 주변의 압력이 변한다 한들 이미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뭐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는데 압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체는 어떻죠? 하나하나 입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압력을 주면 꾹꾹 눌리면서 이렇게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막 가까워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체 상태의 물질에게 주어지는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확 압축되면서 밀도는 커진다라는 것도 이런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밀도가 작은 물질이 떠오르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1.0g 퍼 세제곱센티미터의 크기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보다 밀도가 작은 얼음은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것이고요. 밀도가 큰 물질들, 예를 들면 뭐철 같은 것들은 물에 가라앉게 된다. 이런 현상을 밀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와 관련된 현상에는 항상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공기가 든 부레를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밀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가라앉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수부가 더잘 가라앉기 위해서 밀도가 큰 납벨트를 착용하는 것도 밀도를 활용한 예시가 되겠고, 그리고 공기 중에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또한 헬륨 기체가 다른 기체들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로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거 이해를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이 용해도 속에 들어있는 용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뭐냐?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녹이는 매개체다 해서 줄여서 용매라고 합니다. 물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물에 녹는 물질을요, 녹는 물질이다 해서 줄여서 용질이라고 합니다. 설탕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을 수 있도록 용해를 시키면 그때 이 합쳐진 물질을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헷갈리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용액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포화 아니면 불포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말 그대로 포화됐다.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가 있다면 그 용매 속에 최대로 녹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 녹아 있는 상태가 포화 상태라는 거고요.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뭘까요? 그렇죠. 아직은 포화 용액이 안 된. 그러니까 특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적게 녹아 있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용해도는 무엇이냐? 이 용해도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왜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보죠. 용해도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자, 조건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리고 용매 100g에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속에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이 용질의 질량을 그람으로 표현한 게 용의 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질의 종류마다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용의 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요. 종류마다 고유한 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의도 곡선이 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체는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의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이제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때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도 있고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도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라서 용의도 차이가 더 커지는 물질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용의도 곡선 위에 있는 용액들은 포화용액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50도의 용매 100g에 지금 현재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용질은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80g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태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80g만큼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세 번째 특성이 등장을 합니다. 끓는 점, 우리 사실 이거는 1학년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녹는 점과 어는 점도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의미했었고, 어는 점도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상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라고 우리 이미 정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다시 등장을 했느냐? 그냥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아니라 물질의 특성으로서의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물질일 때는 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또한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압력은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도 선생님이 개념책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녹는 점,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과 녹는 점 항상 일정하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 이 또한 물질의 특성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요, 항상 그래프로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가열하는 시간이 x축이고 그에 따른 온도 변화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려면 끓는 점이 일정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항상 등장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런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가열하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는 이 온도가 이 y축의 값이 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그래프의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우리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이러한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문제에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물질의 성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그 종류가 똑같다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 중에서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는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대입해서 한번 양에 따라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 나무 도막이 있습니다. 자, 이 나무 도막의 양이 10배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 나무 도막을 쭉 이어 붙였을 때 길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나무 도막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질량도 부피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온도 한번 볼까요? 자, 나무 도막이요. 10도에서도 나무 도막이지만 30도에서도 50도에서도 나무 도막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도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몇 도여야 한다라고 우리 볼수 없잖아요. 따라서 온도 또한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양은 지금 두 배로 늘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둘다 어땠어요? 일정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은 일정하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기 볼까요? 굴이 90g의 부피는 13제곱cm이고, 굴이 180g의 부피는 20제곱cm이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질량도 늘었고, 부피도 늘었으니까 둘다 늘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양은 늘었지만, 그쵸? 양은 달라졌지만, 지금 무엇은 일정하다고 볼수 있죠?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9g per 3제곱cm로 언제나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것이었죠. 세 번째로 2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32g이 높고요. 20도의 물 200g으로 용매를 두배 늘렸더니 질산칼륨은 이번에는 64g이 녹아서 용매를 두 배로 늘리니까 같은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도 두 배로 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걸 또 해석을 해볼까요? 용매의 양이 두 배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물질의 양이 달라졌죠. 그러나 100g당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해도라고 하는 그 물질의 특성은 그대로, 네, 값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양이 달라지더라도 용해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은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바로 5번이죠.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물질의 특성들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밀도를 나타낼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 압력 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반드시 꼭 표시를 함께 해야 하는 물질이 있대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했어요. 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이세 가지 상태 중에 이 환경이 변하면, 즉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이 부피가 크게 달라지는 상태는 무슨 상태였나요? 그렇죠. 바로 기체였습니다. 그렇죠. 기체는 입자 하나하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굉장히 큰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어떠한 온도에서 어떠한 압력에서 인지를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하는 물질은 기체 상태인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서 현재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3번 수소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체 물질 A부터 E까지의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은 부피, Y축은 질량 해서 각각의 물질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물에 뜨는 물질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이들은 모두 물에 녹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뜨거나 가라앉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물의 밀도가 1.0g per 3제곱cm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맞아요. 밀도였어요.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방금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으로 그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 질량, 우리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물질 A부터 E까지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자, A는요, 현재 20제곱cm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질량 40g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0분의 40으로 약분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g per 3제곱cm고요. 자, 그럼 B도 계속 똑같이 찾아보죠. 30분의 40으로

약분하면 3분의 4, 1보다는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C는 20분의 30이므로 약분하면 2분의 3이다. 이 또한 1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D 볼게요. 10분의 20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1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는요, 3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다면 물의 밀도 1보다 작은, 그래서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물질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2가 되는 것이겠죠. 3분의 2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위로 떠오를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5번 2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벤젠, 아세톤, 에탄올, 글리세롤 이렇게 네 종류의 물질의 밀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요. 같은 질량일 때 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부피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것 또한 밀도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계속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밀도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값이었죠? 맞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알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질의 밀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같은 질량일 때. 그러니까 질량은 모두 다 같다라고 통일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큰 물질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또 밀도의 입장에서는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 표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요? 네. 아세톤이겠죠. 따라서 2번 아세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돌의 밀도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돌을 눈금 실린더에 넣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돌의 질량이 105g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돌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돌의 부피도 알아야 되고요. 돌의 질량도 알아야겠죠. 그런데 질량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부피만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체의 부피를 측정할 땐 주로 이렇게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증가한 눈금을 읽는 식으로 구합니다. 자, 돌을 넣은 후에 눈금을 읽어보니까 47ml래요. 넣기 전에 원래 물은요, 32ml가 있었대요. 따라서 돌이 차지하는 부피는 15ml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5ml 분의 질량인 105g을 넣어주시면요. 이 돌의 밀도는 7.0g per ml인데요. ml는 3제곱센티미터로 치환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7.0g per 3제곱센티미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뒷부분의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소원 있으세요?
1: 소원은 뭐 너무나 많죠. 번호로 쫙 돼 있는데 몇 번을 좀 알려드릴까요?
0: 1번 네. 소원이 뭐예요?
1: 자, 아무래도 저의 이제 첫 번째 소원은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학교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 특히 역사도 네, 잘 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0: 아이고, 뭐 진짜 이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도시에 가면 트레비분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 수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 로마의 트레비 분수,

0: 그거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여기서 동전 던지는 방법이 특별하잖아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손으로 이 동전을 잡고 왼쪽 넘어 어깨로 이렇게 던지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레비 분수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분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동전들이 이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거?
1: 맞습니다. 네. 이 트레비 분수에서 수거된 동전은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약 23억 원이 수거됐다고 합니다.
0: 동전으로 23억. 네.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뭐 소원도 빌고 뭐 기부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소원 빌기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됐을지 자, 지금부터 로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주사위는 던져졌다. 야,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의미하죠. 지금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어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카이사르가 그 강을 건넜을 때 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어긴다는 것은 내전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0: 생각해보니까 로마에서 유래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정치 체제 역시 로마 공화정에서 기틀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 로마 공화정이 집정관과 민회로 권력을 나눴던 이러한 형태는 또 삼권 분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평민을 대표하는 호민관도 있었죠.
0: 호민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 네, 그 직책의 이름 자체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귀족의 횡포에서 평민을 보호한다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또 주의할 것은 이 공화정은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이 로마 공화정은 권력 분립을 지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였습니다.
0: 그래도 이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으로 느껴집니다.
1: 네, 이 권력을 견제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이 됐다라는 거죠.
0: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네. 팍스 시니카, 네네. 뭐 이런 말의 원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된 약 200여 년간의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뭐 그 시기에는 뭐 전쟁도 뭐 많지 않았고 또 경제는 번영을 했고 뭐 문화까지도 융성을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네.
0: 천년을 쌓아올린 역사,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성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로마의 이야기는 전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에 있던 한 작은 나라에서 원래 왕위에 있어야 할 리는 로뮬루스와 레무스의 외할아버지였지만 그의 동생이 권력을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이는 훗날 쌍둥이가 자라 자신에게 복수하고 왕위를 되찾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없애려 했고요. 결국 그들을 테베레 강에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두 형제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성장한 이들은 마을을 세우려 했지만 갈등 끝에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팔라티노 언덕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8세기, 바로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도시의 이름 역시 로뮬루스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지만 역사 속의 로마는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하나의 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로마는 주변을 차츰 정복하며 세력을 키워 결국 유럽과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로마를 빼놓고는 그 어떤 장면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건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용성을 강조했던 로마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거대한 건축물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착공되어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시기인 기원 후 8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검투사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오락거리로 관람했습니다. 콜로세움만이 아니다. 원형광장인 포룸, 신들을 모신 판테온,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망까지 로마 건축은 실용성과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매력은 콜로세움만 가더라도 그 주위를 도보로 걸으면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콜로세움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4세기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중 하나인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로마의 지배자가 된 것을 기념해 세웠답니다. 로마에 남아있는 여러 건축물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트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콜로세움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완성되었을 때 로마는 이미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세기 중반에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로마에 살았다고 해요. 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 정비된 수도시설 덕분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수로가 뻗어 있었고요.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이 도시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법을 통해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로마법은 정복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후대 유럽의 법체계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또한 라틴어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면서 독특한 로마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 건축, 양식, 정치 제도는 그 뿌리를 로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뛰어난 문화를 자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결국 제국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었고요. 특히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규모 남하와 내부의 불안정 속에서 흔들리다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힘은 잃었지만 중세 유럽 사람들의 삶 속에서 로마는 여전히 크리스트교의 중심지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교황의 땅인 교황령에 포함되어 다스려졌는데요. 프랑크 왕국의왕 휘피는 754년과 756년에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휘피는 이탈리아 북부에 랑고바르드족 세력을 무찌르고 교황에게 옛 라벤나 총독부의 영토를 증여하였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휘핀의 기증이라고 부릅니다. 781년 샤를마뉴 왕은요, 교황이 속계의 주권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영토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공국을 주축으로 라벤나, 베네벤토, 토스카나, 코르시카, 롬바르디아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들의 상당수가 편입되면서 교황의 영토가 크게 넓어졌고요. 이 영토를 교황령이라 합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동안 교황령은 여러 교황들의 통치 아래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 교황은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전쟁도 치르는 등 교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교황령은 프랑스의 영토로 병합되었고요. 1814년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과 함께 교황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분열된

0: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1870년 교황령은 이탈리아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로써 로마는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흡수되었고요. 교황령은 로마 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 로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티칸이죠. 네. 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이자 수천 년의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면적이 0.44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입니다. 이 서울 여의도라는 섬의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면적의 약 15% 정도 되는 진짜 작은 나라.
1: 그러면은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2: 놀라지 마세요. 네. 2017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이 바티칸 시민권은요, 태어나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티칸에서 일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고요. 일을 그만두면 시민권을 반납해야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인 시민권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 그러면 이 바티칸에 교황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 바티칸의 교황이라는 자리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이 선출이 된 절대군주잖아요.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걸까요? 네.
2: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콘클라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클라베라는 게 열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회의가 진행됩니다.
1: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투표는 이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굴뚝, 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이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면은 투표를 실패했다. 예. 그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나게 되면은 투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투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2: 근데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이게 독립한 지는 또 얼마 안 됐어요. 1929년에 독립을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바로 그 시기에 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20세기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가 사실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 전까지 이탈리아는 여러 작은 나라와 도시국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정복으로 로마는 프랑스 제국에 편입되었다가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 다시 교황령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점점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라는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탈리아 통일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1년 통일 이탈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 순간 로마는 더 이상 교황의 도시만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상징하는 중심지가 된 거죠. 단, 로마는 아직 현대적 수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에 불과했고 교회 이외의 시설이라 해봐야 부서진 고대 건축물, 과수원, 창고, 귀족의 저택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 병원, 공원 같은 공공시설들을 신속히 건설을 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구획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로마는 과거의 유적 위에서 다시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이 로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사회가 불안해지자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세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1922년 그들은 로마 진군이라는 무력 시위를 벌여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지도자의 힘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0: 되었습니다. 자,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야기입니다. 자, 무솔리니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되고요. 새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를 무방비 도시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무방비 도시라는 것은요, 국제전쟁법에 따라서 군사시설과 병력이 철수돼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를 뜻하는데요. 불필요한 전투와 민간인 피해, 그리고 문화유산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 무방비 도시 선언은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의미였고 현실에서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군사활동이 지속되고 제한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대규모 파괴가 방지되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 이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이탈리아는 더욱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계속해서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현대 민주국가의 수도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오늘날 로마는 과거의 유적과 현대적 도시가 공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탈리아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파시즘 시대를 지나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로마는 정말 역동의 시기를 겪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린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엔 이 전쟁과 독재로 이탈리아를 파괴한 거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되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1: 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면 위험하다는 교훈이네요.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뭐냐면요, 로마는 정말 수없이 무너질 뻔했는데도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0: 그게 바로 로마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대한 로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복지의 시민들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용 정책이라든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제도들을 보면 이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문명은 지금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탄탄한 인프라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 로마에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가 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로마인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그 트레비 분수의 동전도 꼭 던지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요. 뒤로 서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 어깨너머로 슝.
0: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소원 빌면서 동전을 한 번만 이렇게 딱 던지면 되지 않을까.
1: 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로마 여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로마를 끝으로 우리 도시로 보는 세계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동안 도시로 보는 세계사로 떠난 세계여행 어떠셨나요?
1: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진짜 역사, 문화, 뭐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 살펴보면서 정말 즐겁고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1: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북투 교재 같이 공부했죠? 첫 번째 중단원 내용, 개념도 복습하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쭉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좋아요. 자, 오늘은 북투 교재의 그 뒤에 두 번째 중단원 내용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핵심 복습, 그리고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10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지은쌤이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그렇죠.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자유.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가 우리나라의 최고법, 헌법에 잘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대.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떠들고 그냥 수업 방해할래. 나 자유로우니까 아무도 말리지 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마음껏 교실에서 떠들고 수업 방해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공부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도 침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라고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 우리 중단원 핵심 복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투교재의 교재 48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빈칸에 같이 소리 내서 키워드 이야기하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빈칸이 바로 나왔어요. 그 뜻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하죠. 인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침해라는 말, 인권이죠. 침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권 무시라든지 뭐 인권 위반 이런 단어 아닙니다.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게 될까요? 그 까닭을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죠.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이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두 가지로 그렇죠. 우리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 잡은 채로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이, 남자가 무슨 간호사야. 간호사 여자가 하는 직업이지. 이거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또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고정관념. 그렇죠. 에이,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이지. 에이, 남자가 무슨 분홍색이야. 이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자, 편견도 비슷해요.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아, 왠지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아, 왠지 나이가 많으면 일을 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은 이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라고 해요. 두 글자로. 그렇죠.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라고 하죠.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거, 차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이나 제도, 그리고 시설 문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뒤에 설명을 볼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나 제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어서 같이 공부했었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을 굉장히 차별하는 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법 때문에 여성은 운전도 못하고 혼자 여행도 못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다양한 시설이 부족한 문제, 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그리고 경사로 잘 갖춰지지 않으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 잘 알아야 조심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재의 다양한 그림과 함께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이에.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 차별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합격한 그런 사례가 나와 있죠. 회사에 불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당한 이유, 즉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그림에 보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왠지 일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것은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거죠. 그 사람을 비하하는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악성 댓글을 달면요. 그 사람의 존중받을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인권 침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이용 불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는 무인 단말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왔죠. 이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무인 단말기 기계로 주문하고 계산까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라고도 얘기하죠. 이 무인 단말기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사용만 하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도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주문도 못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직원을 한 명 세워두고 이렇게 이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옆에서 바로바로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이 무인 단말기 옆에 사용법을 크게 잘 적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해결 방법을 잘 마련을 해두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로자. 근로자의 휴게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로자라고 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만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쉴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터에 이렇게 휴게 공간, 즉 쉴 공간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쉴 시간에도 쉴 수가 없겠죠. 그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버스가 나와 있죠. 우리는 버스를 탈 때 여기 앞문에 계단을 한 세 칸 정도 올라가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버스를 충분히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뒷문에 조금 넓은 곳 있죠. 거기에 접이식 경사로를 쭉 내려줘서 그 경사로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휠체어 탔으니까 버스 못 타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아주 안 좋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래서 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위험한 놀이시설이 되어 있죠. 놀이터가 낡고 오래돼서 안전하게 놀 곳이 없어요 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잘 보호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어른들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도 하고 검사도 해주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수리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이시설을 망가진 채로 방치하는 거,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는요, 개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함께 들여야,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권 보장을 위한 먼저 사회의 노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제도의 설명을 보면 실업,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고령, 나이가 많다든지 질병, 그렇죠? 병에 걸려서 아프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빈곤, 빈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어려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여섯 글자로 사회 보장제도라고 이야기해요. 사회 보장제도, 이 여섯 글자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있죠. 국민건강보험은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굉장히 극찬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병원비 또는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무료 예방접종도 지원을 해주죠. 우리 나이가 너무 어린 어린이들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줘서 건강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회의 노력입니다. 공공 이것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마련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공공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공공 편의시설. 그 뜻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안 되고요. 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이용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나이가 많든 장애가 있든 키가 작든 어떻든지 간에 누구나 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두는 것이 바로 공공편의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누구나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하죠. 휠체어를 탔다든지 혹은 유아차를 끌고 있어서 바퀴 달린 무언가를 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안전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옆에 계단 옆에 경사면, 경사로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음향 신호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어요. 음향 신호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신호등에 신호를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신호가 녹색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소리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눈을,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횡단보도 이용할 수 있겠죠. 신호등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공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제정을 하죠. 미리미리 인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해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든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미리미리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예시를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법의 이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 장애인을 차별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안내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권보호기관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요. 누가? 국가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이었죠? 국가, 인권, 위원회였지요. 국가, 인권, 위원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인권만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있으면 가서 조사하고 해결도 해줘요. 또는, 인권과 관련된 어떤 법이나 제도, 어떤 게 필요할까 항상 연구하고요.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 기관의 이름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사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요. 그다음 개인의 노력 살펴볼게요.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무엇? 그렇죠. 인권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인권 교육에 참여하고요. 어른들도 인권 교육을 들어요. 그 예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장애 이해 교육도 있고 또 다문화 교육 있고 요즘에는 학생 인권 교육, 교사 인권 교육, 다양한 인권 교육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 의식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인권 의식 개선 활동이다라고 말이 조금 어렵지만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직접 참여도 할수 있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더 나아지게 하는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캠페인 활동 같은 거 있죠. 서명 운동 있죠. 그런 게 바로 이 인권 의식 개선 활동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인권 보호를 직접 실천하는 네 가지 태도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위를 살피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관심 기울이기. 두 번째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 그렇죠. 편견이죠. 편견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별도 하지 않아요. 편견을 버리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 공감해보는 거죠. 아, 힘들 수도 있겠다. 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욕설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깎아내리는 말안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중단원 내용 모두 복습했고요. 문제풀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교재 50쪽 문제풀 준비됐죠? 우리 쪽지 시험은 개념 학습할 때 같이 다 풀었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50쪽 잘 펴주세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자료가 공통으로 나타내는 문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휴식 시간인데 쉴 공간이 없어요. 쉬고 싶은데 마음껏 쉬지를 못해요.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렇죠. 근로자의 쉴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망가진 놀이 시설이 있고 안전하게 놀 곳이 없어요. 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당했죠. 자, 그럼 공통으로 나타내는 문제, 기후변화 아니죠. 환경오염 아니죠. 불법행위. 불법행위라는 말은요, 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 저는요, 이거 첫 번째 그림, 근로기준법 위반한 거잖아요.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한 거잖아요. 불법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좀 똑똑한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행위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누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있다라든지, 누가 누군가의 물건을 몰래

치고 있다라든지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야 불법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단순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답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 분명히 보기 중에 있을 거예요. 4번, 인권 침해. 이게 더 답안에 가까운 내용이죠. 한눈에 봐도 이것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의 개인정보 유출 아니고요. 1번의 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2번에서 3번.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번 문제 먼저 확인할게요. 위에 신문 기사에 나타난 인권 침해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상이라는 말은 지금 누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나요?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를 묻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집중해서 여기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 나왔네요. 최근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법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사회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내용이 나타나 있죠. 키워드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자, 누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렇죠. 장애인, 2번 장애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키워드를 찾았다면 금방 답을 적을 수 있었겠어요. 3번에 보면요. 위에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을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인쌤은요, 한때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또 휠체어를 타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 휠체어를 일단 밖에 세워둬야 됩니다. 밖에 세워두고 칸으로 들어가면서 막 목발을 짚어야 되고 주변에 손잡이도 없어서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힘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문도 못 닫았어요. 자, 그래서 화장실 이용이 아주 어려웠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설이다? 그렇죠. 공공 편의시설이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장애인용 화장실과 같은 공공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둔다. 그게 바로 해결 방법이 되겠죠. 자, 내용 정리할게요.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이런 공공 편의시설을 늘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은 거 보기에서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죠.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자, 기억 보니까 친구가 나보다 일찍 등교했어요. 일찍 학교 왔어요? 인권 침해 아니에요. 자, 니은의 친구가 나에게 생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알 권리를 침해했어요. 아니죠. 자, 친구의 생일은 그 친구가 갖는 소중한 개인 정보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디귿. 친구가 내 시험 점수를 몰래 훔쳐봤어요. 내 시험 점수는 내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것을 몰래 훔쳐본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죠. 따라서 디귿 인권 침해 맞고요. 리을에 친구가 나의 몸무게를 다른 친구에게 알린 거예요. 소중한 내 개인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다음 그림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내 게시글에 악성 댓글 달았어. 안 좋은 말을 올렸어. 자,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이버 폭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1번의 키워드 잘 찾아주세요. 자, 6번. 위에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최근 많은 가게에서 주문을 기계로 받고 있어요. 무인 단말기죠. 하지만 그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이 없어서 주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어린이의 인권이 침해된 거 아니죠.

0: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 사례이다. 맞죠? 자, 누구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3번 보기에 있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4번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차별입니다. 보통 무인 단말기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인 건 맞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도 무인 단말기 충분히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인 단말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이에 대한 차별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5번에 사회의 노력보다 개인의 노력을 해결해야 된다. 아니죠. 둘다 노력해야 됩니다. 7번. 위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쓰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인 단말기를 다 없앤다? 그건 아니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해준다. 이러한 것들을 적어야겠죠. 자, 8번. 다음과 관련 있는 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으로 알맞은 거. 자, 다문화 이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인권 교육이 되겠죠. 1번. 9번. 예나가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예나가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 건물 입구에 계단이 많았어. 근데 경사로가 없어서 유아차를 끌고 온 사람은 이용을 못했어. 자, 우리 예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생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소방서에 연락한다? 안 되죠. 소방서는 어떤 화재나 긴급, 응급 상황일 때 연락하는 거예요. 경사로 설치해주세요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 경사로 직접 설치하는 거 학생이 할수 없죠. 경사로 설치를 위해 법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학생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5번에 인권 개선을 위한 편지를 도서관에 쓴다. 이게 바로 학생이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죠. 5번.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 찍은 내 사진, 내 얼굴 사진 SNS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는 왜?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도윤이, 그래, 너의 사진은 올리지 않을게. 자, 누가 알맞은 말을 했나요? 그렇죠. 도윤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지혜는 왜 틀렸을까요? 맞아요. 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에는요, 찍은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찍힌 사람의 동의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도윤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만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남겨주세요. 네, 오늘 풀었던 내용들 다 복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내한 것처럼 오늘은 북이를 통해서 3단원 내두 번째 중단원 마무리해 볼 거예요. 우리 3단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요.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또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두 번째 중단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기 교재가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부기 교재 48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중단원의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약 30%. 자,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약 70%는 대양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몇 개의 대륙을 공부했다? 7개의 대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각 대륙의 이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위치 알아야 하고요. 또각 대륙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시아 대륙이었죠? 가장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이야기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세아니아 대륙 공부를 했습니다. 자,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에요. 그리고 남반구에 속해 있죠. 오세아니아에 속한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럽 대륙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합해서 무슨 대륙이라고 했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라고 했죠.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유럽 대륙은요, 면적이 되게 좁아요. 다른 대륙에 비해. 그런데 좁은 면적에 비해 정말 인구가 많아요. 나라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프리카 대륙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륙이었어요.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였고요. 아프리카가 두 번째로 큰 대륙인데, 적도가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속해 있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대서양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갑니다. 자, 북아메리카 대륙, 북반구에 속해 있고,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야 맞닿아 있죠? 자, 이런 문장 보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자, 그럼 북아메리카 대륙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대서양이 있죠. 그리고 서쪽에 태평양이 있고, 위에 북쪽에 북극해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지도를 떠올려서 이런 문장이 맞는지 확인만 할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남쪽에 있죠. 그리고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남극 대륙 공부했어요. 땅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남극 대륙은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대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양 공부해야 되겠죠. 자, 세계의 대양입니다. 대양이 뭘까요? 바로 바다 중에서 넓고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하고요. 지구 전체의 약 70%가 대양입니다. 자, 우리 몇 개의 대양 공부했어요? 다섯 개의 대양 공부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공부했어요. 각 대양의 이름 알아야 하고, 위치 알아야 하고, 각 대양의 특징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각 대양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평양은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태평양을 딱 가운데 그려보면, 자, 태평양 이쪽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것들을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서양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에 둘러싸여 있죠? 대서양 딱 있으면 이쪽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인도양,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 인접해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인도양 위치 딱 찍어보세요. 인도양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아시아, 그리고 이쪽에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양 있으면 이쪽에 오세아니아 있죠? 자, 그렇게.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그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죠? 자, 이건 선생님이 해줄 수 없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북극해입니다. 자,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죠? 자, 우리 북극해가 딱 있으면 이쪽에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남극해.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극과 남극 공부했을 때 북극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것이고, 남극에는요, 남극 대륙 있죠. 그리고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남극해가 있다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지도로 대양과 대륙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이렇게 있죠. 자, 대륙 됐죠? 자, 대양 보겠습니다.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이렇게, 그리고 인도야,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정말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랑 계속 봤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각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나라들 공부했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살펴볼게요. 아시아는요, 대륙 대부분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일부는 남반구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요, 남반구에, 북반구에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지역은 어때요? 이렇게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자,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 인도야, 동쪽으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죠? 선생님이 이런 문장들 읽을 때 우리 친구들, 아, 맞지, 맞지,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럼 아시아에 있는 국가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하고, 중국, 일본, 몽골, 그리고 뭐 베트남, 타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지도 꼭 살펴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오세아니아의 여러 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는요,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요. 자, 왜 대부분 남반구냐면요, 오세아니아는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 중에서 북반구에 걸쳐 있는 섬들도 있어요. 때문에 대부분 남반구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평양에 많은 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호주라고 하죠. 또 이제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가 이 태평양에 많은 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도 섬나라잖아요. 북섬, 남섬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인도양, 태평양과 맞닿아 있다. 자, 이런 말 나왔을 때 오세아니아 대륙 딱 그리고 아, 이쪽에 태평양, 이쪽에 인도양 있었지. 자, 이렇게 한번 그림 떠올리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대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여러 나라입니다. 유럽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죠.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경계는 우랄산맥이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경계는 지중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북극해 지중해 대서양과 접해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유럽 있습니다. 지중해, 대서양, 북극해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이 좁은 편이지만 많은 나라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 몇 가지 얘기해 본다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뭐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독일. 자, 이런 나라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유럽의 남쪽에 있죠. 자, 지중해를 경계로 해서 이제 위가 유럽이고 아래가 아프리카니까 유럽의 남쪽에 있는 대륙이 맞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어요. 위도 영도, 적도가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고 이제 인도양,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자, 생각합니다. 상상하세요. 아프리카 대륙 있어요. 자, 이쪽에 인도양 있고 이쪽에 대서양 있죠? 맞죠? 자,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집트, 좋아요. 또,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좋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속해 있어요. 자,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접해 있죠? 자,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 있어요. 자, 이쪽에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있죠? 좋아요. 자, 남쪽에는 남아메리카 대륙 있죠? 자,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카리브해 근처에 쿠바, 자메이카 이런 나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남반구에 속해 있죠? 북쪽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자, 그럼 남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중단어 핵심을 복습해 보았고요. 우리 쪽지 시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쪽지 시험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의 이름은 이제 너무 쉽죠?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래요. 그럼 아프리카죠. 자, 이집트, 케냐 등의 국가가 속해 있는 대륙의 이름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서 5번 다음 내용을 읽고 오르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표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3번. 그린란드는 대륙에 포함됩니다. 아니죠.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그린란드보다 크면 우리가 대륙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4번. 북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니죠.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남극해입니다. 틀렸어요. 자, 5번.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은 태평양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이어서 6번에서 8번도 풀어볼 건데요.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문장 읽고 해볼게요. 6번. 바다로 둘러싸인 크고 넓은 땅 덩어리를 뭐라고 해요? 땅 덩어리니까 대륙이겠죠. 7번. 북아메리카는요, 이것의 북쪽에 있는 대륙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낱말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뭐예요? 파나마 지협이죠.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였어요. 자, 여기서 지협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아주 잘록한 땅을 지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파나마 지협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입니다. 자, 8번이에요. 자, 이 대륙은요, 북반구의 다른 대륙과 비교해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대요. 자, 어떤 대륙? 유럽 대륙이었죠.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의 이름을 쓰세요. 자, 동서 길이에 비해. 그러니까 이런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으로 긴 국가래요. 세로로 길쭉한 국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찾아본다면 그렇죠. 칠레가 있겠죠? 정답은 칠레가 되겠습니다. 자, 칠레는요, 실제로 남북으로 긴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기후를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런 말 들어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자, 칠레는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그런 기후를 다볼수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국가들이 속한 대륙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어떤 대륙이 딱 생각나요? 아프리카 생각나죠?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중단원 확인평가 문제도 선생님과 10문제 풀어보면서 두 번째 중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세계의 대륙 이름이 알맞게 연결되어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선생님은 이런 지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지도냐면 이렇게 대륙과 대양이 있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자, 밑에 보기 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 잠깐 강의 보고 있다면 멈춘 다음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어떤 대륙인지 이렇게 화살표에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럼 함께 적어 볼게요. 자, 기역 어떤 대륙? 유럽이죠. 디귿은 아시아, 니은은 아프리카, 리을은 오세아니아 대륙이죠. 미음은 뭐예요? 북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북아메리카. 자, 그리고 이 대륙은 남아메리카, 이 대륙은 남극 대륙이죠. 자, 그러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기역은 유럽. 맞아요. 자, 니은은 아프리칸데 남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죠? 틀렸네요. 자, 디귿 아시아 맞고, 리을 오세아니아 맞고, 미음 북아메리카 맞습니다. 자,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대양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어떤 대양을 이 친구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야. 자, 이 특징만 알아도 어떤 대양 생각나지요? 바로 태평양입니다. 자, 태평양은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대륙 사이에 있어. 맞죠? 자,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상상합니다. 태평양 있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지? 맞아. 이렇게. 자, 그러면 대양은 뭐예요? 태평양.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에 들어갈 대양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 기역입니다. 자, 주변에 어떤 대륙이 있냐면요. 아시아 있고요. 아프리카 있고 오세아니아 있습니다. 자, 어떤 대륙일까? 아니, 어떤 대륙이 아니라 어떤 대양일까요? 그렇죠.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위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지요. 자, 정답 몇 번? 3번. 인도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대륙에 속한 국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일단 어떤 대륙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어떤 대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 인도양, 동쪽으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자, 아시아 대륙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왔나요? 아시아 대륙? 좋아요. 자, 북쪽으로 북극해 있고요. 아시아 대륙 남쪽으로 인도양, 자, 동쪽으로 태평양 있죠?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대륙에 속한 국가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미국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자, 북아메리카죠? 일본은 맞아요. 자, 2번, 영국은 유럽, 중국은 아시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친구들,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대륙에 속하는지. 그리고 3번, 대한민국 아시아 맞죠? 인도도 아시아 맞아요. 남쪽에 있습니다. 맞고. 자, 4번.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죠?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그래서 아닙니다. 자, 5번. 이탈리아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세아니아. 자,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3번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방법이 없어요. 지도 자주 들여다보고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외워야지, 외워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흥미를 가지고 지도를 자주 들여다볼 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쓰세요. 자, 우리 계속 아시아 대륙 문제 나올 때마다 문제에서 얘기했던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 대륙 중에 가장 큰 대륙이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거 적어주면 좋을까요?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 대륙에 속한다. 적어줘도 되겠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다. 자, 그런 거 적어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 적어볼게요. 대륙 중에서 가장 크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다. 자, 그 외에 다른 특징들 적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대륙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대륙의 이름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자, 20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친구가 일기를 썼나 봐요. 한번 어떤 일기인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좁은 대륙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대륙은 오세아니아였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면적이 좁대요. 자,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모여 있는 이 대륙에 다녀왔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모여 있다. 자, 어떤 대륙의 특징이었죠? 유럽입니다. 자, 영국을 시작으로 맞죠? 영국은 유럽 대륙에 속한 나라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다녀왔는데 자, 다 모두 유럽 대륙에 속한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 다음에 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유럽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괄호에 어떤 대륙 적어요? 유럽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륙의 특징을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 어떤 대륙입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있는데, 그렇죠. 북 아메리카 대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 읽고 북아메리카 대륙의 특징을 말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세봄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야.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려면 남반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북아메리카 남반구에 있나요? 자,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북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도 북반구예요. 그럼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일 수 없겠죠. 틀렸고요. 주연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야?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예요. 아니고 순임이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야. 자, 어떨까요? 낮과 밤이 반대다. 이거는 시차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동경 135도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의 경도를 보니까 서경 60도, 서경 90도, 서경 120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시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은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더 느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차를 계산해 보면 열몇 시간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야? 이것은 맞는 말이죠. 자, 서영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속해 있어? 자, 가장 많은 국가들이 속해 있는 대륙은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자, 친구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지만 가장 많은 국가들이 속해 있는 대륙은 또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북아메리카 대륙 딱 봐도 그렇게 나라의 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른 대륙에 비해서. 그래서 아니고요. 자, 정훈이 적도가 대륙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어? 아니죠. 지금 적도 여기 지나고 있습니다. 적도가 대륙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륙에 속한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먼저 어떤 대륙인지부터 세 가지의 힌트를 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대요. 자,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대요.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남쪽 대륙에 있다. 자, 이게 바로 결정적인 힌트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륙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남 아메리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남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 찾아볼까요? 브라질?
남아메리카 대륙 맞죠? 남아메리카 대륙에

0: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입니다. 자,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스위스 유럽이죠. 자, 에스파냐 유럽입니다. 스페인이라고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죠. 아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대륙에 속한 국가 몇 번? 1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국가 소개 카드 기억에 들어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예요. 찾아볼게요. 대략 북위 22도에서 32도, 자, 동경 24도에서 36도예요. 자, 북이니까 우리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를 적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변 대양은 인도양이고 주변 국가 리비아 수단이래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흐르고 있대요. 어떤 나라? 이집트죠. 자, 이집트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죠. 정답 몇 번? 2번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 속한 국가죠?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는 맞는데,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일 수가 없어요. 남이겠죠. 그래서 아니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친구와 대륙 문제 내기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아니아가 정답이 될수 있도록 특징을 두 가지 쓰세요. 자, 오세아니아 특징 두 가지 적어서 우리 친구들 문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세아니아 특징은 가장 작은 대륙이다. 또 있고요. 또 오세아니아에는 섬나라가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대륙에 위치한 국가는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섬나라가 많다. 이런 거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공부 재미있었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 남극 대륙은 어떤 특징을 가진 대륙인가요? 생각나는 것 있다면 한 문장으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 공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 1을 통해서 대단원, 3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책임질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즐겁게 수학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는요, 우리 넓이가 400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지가 있는데, 자, 이때 정사각형 모양의 색지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얼마냐면요, 바로 20cm인데요. 자, 20cm라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자, 우리 정사각형 모양의 색지 한 면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해야 우리 정사각형 넓이 400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똑같은 수 두 개를 곱해서 40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게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20이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20cm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1제곱센티미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것보다 큰 넓이의 단위가 있다고 해요. 자, 어떤 단위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1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제곱센티미터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그게 바로 1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제곱센티미터보다 우리가 큰 단위가 있어요. 바로 어떤 단위냐면 1제곱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1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일까?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교실 크기를 한번 재어본다고 할게요. 자, 교실 크기를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센티미터로 한번 우리가 그 넓이, 교실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교실이 가로가 대략 한 800cm 정도 된다고 해요. 세로도 대략 80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교실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그런 교실이겠죠? 자, 이런 교실이 있는데, 자, 800cm, 80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실의 넓이는 여러분들 얼마가 되냐면 무려 64만 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센티미터인 우리가 제곱센티미터 넓이로 나타냈을 때 숫자가 좀 너무 크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뭘할 염려가 크다? 그렇습니다. 실수할 염려가 크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게 알맞은 단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센티미터보다는 이렇게 미터를 써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넓이로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쓸수 있는 것이죠. 자,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는요,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미터, 1미터. 자,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공부했었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자,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네요. 그쵸?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m인 것의 넓이는 1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쓸 때는요, 1m하고 제곱센티미터 했던 것처럼 위에 작은 숫자로 2 써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제곱미터와 1제곱센티미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여러분. 1미터는 몇 센티미터였었나요? 맞아요. 100센티미터죠. 그러면 우리 1미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 이 가로가 여러분들 100cm라는 것이에요. 그쵸? 자, 요거 하나에, 자,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가로로 몇개 있는 거예요? 100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세로로도 여러분들 몇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가 100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개, 자, 여기는 길이니까 그럼 우리 센티미터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자, 100cm, 100cm인 거죠. 자,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자, 센티미터 단위였을 때는, 자, 100 곱하기 100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0이 들어가 있는 숫자 곱하기 어떻게 했었나요? 자, 0을 제외한 일단 숫자들을 먼저 곱해줍니다. 1 곱하기 1은 얼마? 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0들을 전부 다 뒤에 붙여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무엇이 나와요?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가로 1m, 세로 1m에는요, 1제곱센티미터짜리의 이 모는 종이 칸이 몇칸 있는 거다? 만 칸이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만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나타내서 표현을 하자면 1제곱미터는요, 만 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만 제곱센티미터가 우리 1제곱미터가 될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이 여러분들 4개가 사라지는 기적이 있죠. 그쵸?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수점의 이동으로 살펴보자면, 자,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여러분들 이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런 관계 우리 찾아낼 수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단위는 바로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미터 말고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우리가 먼 거리는 우리가 킬로미터로 쓰지요. 자,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의 크기 또는 뭐 서울특별시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요. 자, 우리가 거리가 여기서 미터 단위가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가로, 세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 역시 제곱킬로미터 형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쓰는 것이 바로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인데, 자,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한 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우리 쓸 때는요, 마찬가지로 1킬로미터하고 이 제곱킬로미터니까 작은 숫자 2 써주시고요. 자, 읽을 때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제곱킬로미터와 1제곱미터의 이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우리 기억해 봅시다. 1킬로미터는 여러분들 미터로 했을 때 얼마죠? 1000미터입니다. 즉, 우리 가로 1킬로미터, 세로 1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가로 1000미터, 세로 1000미터인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 제곱미터가 몇 개가 들어있나 세 봅시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을 해볼까요? 자, 계산하면 1, 0이 뒤에 몇개 붙어요? 헤이, 세상에, 6개나 붙는군요. 아하, 즉, 가로 1km, 세로 1km 안에는요, 1제곱미터가 여러분들 몇 개가 있다? 100만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관계는 1제곱킬로미터의 경우에는요, 100만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관계를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로 바뀔 때 우리 숫자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많았던 숫자 0이 몇개 있었다가 6개 있다가 사라졌네요. 그쵸? 자, 다시 말하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렇게 왼쪽으로 6번 이동하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왜 이야기하느냐?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렇게 제곱킬로미터와 또 제곱미터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관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이걸 단순 암기하시지는 마세요. 자,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자, 이렇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꿨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대로 했으며 하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것 우리 친구도 확인했잖아요. 자, 그 원리 때문에 이렇게 큰 숫자들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며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 어떻게 써요? 1m 쓰고 작은 숫자 2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읽지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써요? 1 제곱킬로미터라고 쓰고 1제곱킬로미터다. 자, 요렇게 우리 친구들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자, 알맞은 단위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의 어떤 감을, 이 길이에 대한 감을 보는 문제예요. 자, 사진입니다. 사진은 여러분들 우리 가로 세로가 넓이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의 우리가 단위,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중에 무엇을 쓸까요? 센티미터 쓰겠죠. 사진 크기니까. 자, 그러면 넓이는 무엇이다?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한라산 국립공원입니다. 엄청 크죠. 한라산의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는 여러분들 미터보다는 킬로미터로 여러분들 가로 세로의 길이가 측정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넓이는 제곱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배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터로 가로 세로가 우리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경기장의 넓이 162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알맞은 단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는 선생님이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자, 이 해당되는 어떤 물체나 장소

속도를 우리가 가로, 세로를 따질 때 센티미터로 따지는지, 미터로 따지는지, 킬로미터로 따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넓이단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자, 우리 7제곱미터입니다. 자, 우리 7제곱미터, 우리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얼마였나? 자, 우리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였었죠? 자, 1미터는 여러분들 100센티미터였어요. 즉, 1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그렇죠. 만이었습니다. 만 제곱센티미터였어요. 자, 그럼 7제곱미터면 7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6만 제곱센티미터는 얼마가 될까요? 6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3번. 5제곱킬로미터는 우리 제곱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킬로미터는 1000미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제곱킬로미터는 1000 곱하기 1000이었었죠. 자, 계산하면 공이 몇 개부터요? 6개 부터요. 즉,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5제곱킬로미터니까 500만 제곱미터.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500만 제곱미터.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까요? 4번은 90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100만 제곱미터여야 1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근데 90만 제곱미터네요. 1보다 작겠어요. 우리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어떻게 썼어요? 왼쪽으로 6칸 이동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에 점이 찍히죠? 자, 우리 점 9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앞에는 없습니다. 표시해줘야 되니까 0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90만 제곱미터는 0.9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속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봐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넓이 읽어보는 문제 아주 간단하죠? 1번은 8제곱미터라고 우리 읽고요. 2번은 어떻게 읽나요? 그렇죠. 4제곱킬로미터라고 우리 읽습니다. 자, 이 단위 우리 친구들 읽는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것이죠? 자, 30만 제곱센티미터를 우리 제곱미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1제곱미터. 자, 이거는 100cm 곱하기 100cm 한 거랑 똑같았었죠.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만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근데 30만 제곱센티미터네요. 자, 그러면 몇 제곱미터? 그렇죠. 30제곱미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제곱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 갈 때는 여러분들 네칸 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 갔을 때는 6개가 이동했습니다. 소수점이 왼쪽으로요. 자, 그럼 왼쪽으로 6칸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자,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270만 제곱미터는 우리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얼마다? 2.7 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50만 제곱미터인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구하는 것이에요. 즉,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죠. 우리 아까 전에 50만 제곱미터. 자, 이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이 몇번 왼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렇죠. 6번 이동했어요. 자,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 찍고 5가 되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 앞에, 자,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숫자 뭘로 표현해 주죠? 0으로 표현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 50만 제곱미터는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얼마다? 0.5 제곱킬로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정답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비교하여서 우리 크기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그렇죠.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똑같이 해줘라. 지금 보면

면 단위가 달라요. 자, 단위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뭘 바꿔주는 게더 유리할까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실 내가 0세다가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간단할수록 우리가 한눈에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를 우리가 제곱 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자, 우리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 미터로 바꿔줄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우리 소수점 4번 이동했었어요. 그쵸? 자, 4번 이동해서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6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우리 6만 제곱센티미터는 6제곱미터입니다. 자, 왜인지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제곱미터 어떻게 썼어요? 1제곱미터는 우리 100cm, 100cm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1미터가 100cm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까 만 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다. 자, 변화할 때 소수점 4칸 이동해서 우리 1제곱미터 되는 거 같이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 6제곱미터랑 60제곱미터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60제곱미터가 더 크다. 오른쪽 벌어진 것 부등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넓이가 좁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단위가 달라요. 자, 단위 다르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똑같이 만들어줘라. 자, 근데 똑같이 만들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보세요. 자, 지금 이것도 잘못 보면, 아우, 이게 0이 6개야, 5개야, 막 헷갈리죠? 선생님도 가끔 막 실수해요. 막 이거 0 잘못 세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 조금 더큰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숫자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눈에 어떤 게 크고 작은지 비교하기가 쉽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먼저 바꿔보도록 할까요?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6개가 사라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얼마예요? 2천만 제곱미터. 자, 2천만 제곱미터는 제곱킬로미터라면 20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은 그대로 200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자, 디귿 볼까요? 자, 디귿은 300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우리 6칸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 자, 그럼 요 뒤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 맞아요. 3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넓이가 좁은 것부터 하면 무엇이 첫 번째 와야 돼요? 디귿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역이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니은이 온다. 이렇게 5번 문제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서 우리 구했습니다. 그러면 600 곱하기 우리 400cm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숫자가 너무 커요. 자, 근데 우리 0이 있을 때 곱하기 어떻게 한다? 0을 일단 빼고 6과 4를 곱해줍니다. 6과 4 곱하면 얼마죠? 24입니다. 그 다음에 0의 개수만큼 뒤에 다 써주는 거예요. 0이 총 4개 있으니까 4개 써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24만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곱미터로 바꿔줄 때 어떻게 했어요? 4칸 사라졌어요. 소수점 왼쪽으로 4칸. 하나, 둘, 셋, 넷. 점 찍고 찍 없애주면 얼마가 된다? 24제곱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 단위 변환까지 해서 쉽게 답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 직사각형 모양의 밭의 넓이가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어라, 보니까 지금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자, 단위가 다르면 어떻게 줘라?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라.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밭의 넓이가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나타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터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우리 1000m가 1km입니다. 그럼 3000m는 몇 km? 그렇죠. 3km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3 곱하기 5 해주면 얼마? 15. 즉,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15제곱킬로미터다. 자,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까요?

넓이의 단위를 알맞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풋살 경기장의 넓이는 약 800제곱센티미터야. 자, 우리 생각해봐요. 자, 풋살장, 우리 친구는 막 풋살하고 막 놀아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겠죠? 최소한 우리 미터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800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800제곱미터라고 해야 바람직하겠네요. 자, 우리 서운히 볼게요. 8줄 도화지. 8줄 도화지라고 함은 우리 친구들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쓰는 게 8줄 도화지죠. 자, 그런데 8줄 도화지의 넓이가 약 1050제곱미터다? 여러분들 8줄 도화지로 그림 그리는데 가로 세로가 미터 단위 거의 뭐내 키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종이에다 우리 친구들 그림 그리시나요? 아니죠. 자, 여기서는 제곱 센티미터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우리 승민이 부산광역시의 넓이는 약771 제곱 킬로미터야.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의 크기, 넓이를 나타낼 때는 제곱 킬로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답 승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자, 축구 경기장의 넓이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는 것이에요. 자, 다행히 미터 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개 곱해주면 되겠죠. 자, 68 곱하기 50입니다. 자, 0 빼고 일단 68 곱하기 5만 해볼까요? 자, 계산하면 얼마? 300. 그렇죠. 340이 됩니다. 자, 뒤에 0 하나 이제 붙여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400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400 제곱미터.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넓이가 18제곱미터이고 세로가 3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이 있대요. 자, 이 벽면에 한 변의 길이가 5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인다면 몇장 붙일 수 있는지 구하는 것인데요. 자, 넓이가 18제곱미터래요. 세로가 3미터래요. 그럼 가로는 몇 미터일까요? 자, 가로는 그럼 6미터일 거예요. 그쵸? 그래야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18제곱미터가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5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 50cm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로는 600cm죠? 600cm에는 50cm 몇개 여러분들 넣을 수 있을까요? 12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세로는요? 300cm예요. 그러면 50cm짜리 몇 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6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가로 12개 들어가고 세로 6개 들어가면 총몇장 붙일 수 있다? 72장 붙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10번 문제 정답까지 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것,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는 정사각형 모양 땅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접근해야 될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두 땅의 넓이가 같다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자,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 넓이 먼저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한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니 우리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9,000m예요. 자, 이거 킬로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9km예요. 자, 4,000m는 4km죠.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9 곱하기 4니까 36제곱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 얘기는 정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도 얼마다? 36제곱킬로미터라는 소리겠죠. 자, 정사각형 어떻게 구해요? 땅의 넓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에요. 자,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다면, 자, 네모 곱하기 네모를 내서 36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수 곱해서 36 나오는 거 뭐가 있죠? 66에 36이죠. 즉, 우리 네모, 얼마? 6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가 해결해 보았는데 이 원리 이용해서 되돌아보기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아요. 자, 되돌아보기 문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땅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 땅의 한 변의 길이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직사각형 구해 볼까요? 자, 8,000m 이거 바꾸면 8km가 되겠죠.
2000m는요? 그렇죠. 2km가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8km 곱하기 2km니까 16제곱킬로미터겠네요. 자,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 정사각형도 16제곱킬로미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똑같은 변의 길이를 곱해서 16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숫자가 있나요? 그렇죠. 4 곱하기 4. 따라서 네모는 얼마? 4km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랑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정사각형이랑 같다 찾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똑같은 수 곱해서 나오는 것,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 그 과정이 여러분들 이 정답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맞다 표시가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거는요, 1제곱센티미터보다 큰 단위 공부했어요. 먼저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1제곱미터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교실 바닥이나 칠판, 자, 이런 것의 넓이는 우리가 제곱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보면, 자,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다. 자, 우리 이걸 알수 있고요. 다음은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고요. 자, 우리 관계 보면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라고 하는 우리 관계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제곱킬로미터는 나라나 도시의 넓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병수, 주환이, 수경이, 해리가 있는데요. 자, 이 학생들 중에서 알맞은 단위로 표현한 학생이 누구인지 정답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1제곱센티미터보다 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 친구들 꼭 한번 다시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를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도 정해두고 풀어보았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를 풀 때에는요, 시간을 정해둔 다음 그 시간 안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진짜로 대비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알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도별 키 변화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자료를 표현하기에 좋은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번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 시간이에요. 우리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풀이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이 되는 순간도 많은데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가 풀이했던 대로 그대로 풀이를 한 다음,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던 그 과정 있죠? 떠오르는 말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으면 모두 다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오늘의 문제 만나볼까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는 총 1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2번입니다. 슬기네 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대륙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와 이중 유럽에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나라를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와 북아메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가 같을 때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몇 퍼센트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T그래프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서로 똑같대요. 자, 그런데 둘다그 비율은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전체가 100%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유럽, 아프리카,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더하여 빼준 다음 이것을 똑같으니까 반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의 비율의 합은요. 전체 100에서 20,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20%,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16%,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8%만큼을 더하여 빼주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 더하기 16이 36이고, 36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44죠. 100에서 44를 빼자, 그러면 56이 되는 거죠. 아시아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가 네모 퍼센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북아메리카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도 역시 네모 퍼센트잖아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2가 결국 56%다라는 거잖아요. 네모 곱하기 2가 56이라면 네모는 56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 그 몫이 28이다. 아, 그러면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 28%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풀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자, 보세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100에서 20 더하기 16 더하기 8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6에서 바로 여기 있는 설명을 쓰는 거죠. 전체의 56%이고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와 북아메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가 같으므로 라는 말을 써주는 거죠. 이 설명을 쓰면 아주 친절한 풀이가 됩니다.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는 전체의 56 나누기 2, 즉, 28입니다. 28%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28%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어요. 뭐, 우리가 비율을 모르는 것들 두 가지를 놓고 나서 뭐 둘이 서로 같다거나 또는 어떤 것의 비율이 어떤 것의 두 배라던가. 자, 이럴 때에는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전체에서 나머지를 모두 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만 남겨요. 그 다음 이 안에서 그들 사이에 관계를 생각하면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300명일 때 프랑스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는요. 왼쪽에 있는 T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원그래프를 모두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대륙별 학생 수의 비율, 여기 있는 이 조사에 답한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인지를 먼저 구한 다음, 그 다음 유럽에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나라별 학생 수의 비율에서 프랑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학생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럼 유럽은 누가 얼마, 몇 명이나 가고 싶어 할까? 전체 300명 중에서 20%만큼이니까 300 곱하기 100분의 20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100으로 약분했을 때 1, 100으로 약분했을 때 3. 3 곱하기 20이니까 60이죠. 아, 유럽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총 60명이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30%라고 했으니까 60명 중에서 30%, 즉 100분의 30만큼이구나. 우리 10으로 약분을 했을 때 3, 10 그리고 3이 되고 10으로 다시 한번 약분을 해주면 6만 남죠. 6, 3, 18이니까 아, 18명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풀이는 어떻게 쓸까? 과정 지금과 똑같습니다. 일단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이 20%이므로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300 곱하기 100분의 20 그래서 60명입니다. 라고 먼저 구해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프랑스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전체의 30%이므로 프랑스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60 곱하기 100분의 30. 계산하여 18명입니다. 18명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단계별로 풀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처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풀이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번입니다. 나래가 한 달에 쓴 용돈의 쓰임새를 정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저금을 한 금액이 5,000원일 때한달 용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쓰임새별 용돈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T그래프로 나타냈죠. 학용품 40%, 저금 25%, 간식 20%, 교통비 10%, 기타는 5%예요. 그러면 저금을 한 금액이 전체의 25%인데 이것이 5,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용돈은 얼마만큼일까? 즉, 100%는 얼마만큼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전체의 25%인 저금이 얼마요? 5,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바로 100%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100%는 25 곱하기 4인 거죠. 그러면 우리 용돈도 역시 5,000 곱하기 4를 통하여 구할 수가 있겠구나. 얼마? 5,000 곱하기 4는 2만 원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2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풀이에다가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저금을 한 금액은 전체의 25%이므로 한달 용돈은 저금을 한 금액의 몇 배? 그렇죠. 4배입니다. 그래서 한달 용돈은 5,000 곱하기 4, 즉 2만 원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풀이를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 2만 원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 25%가 5천 원이라면 100%는 2만 원이겠구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25%가 5천 원이라면 우리 50%는 만 원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두수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4번에서부터 5번이에요. 준순의 학교 알뜰 장터에서 팔린 물품별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물품별 판매량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원그래프로 나타냈어요. 학용품, 책, 장난감, 간식, 그리고 기타에 해당되네요. 4번, 장난감 판매량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나머지 물품의 판매량의 비율은 모두 나타나 있는데, 장난감의 경우만 비율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우리 전체 100%에서 나머지 판매량의 비율만큼을 모두 더하여 빼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는 100%예요. 학용품은 30%이고, 책은 25%이고, 간식은 15%, 그리고 기타는 10%만큼이에요. 그러면 30 더하기 25가 55이고, 55에다가 15를 더하면 70이고, 70에다가 10을 더하면 80이니까 100에서 80을 빼세요. 그러면 20이 되죠. 아, 그러면 장난감 판매량은 전체의 20%겠다. 풀이로는 어떻게 쓸까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는 100%이므로 장난감 판매량은 100 빼기 나머지를 모두 해주는 거죠. 100 빼기 30 더하기 25 더하기 15 더하기 10. 그랬더니 20이 된다. 전체의 2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하는 거죠. 정답 20%라고 해주면 완성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원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뭔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맞아요. 우리 그래프를 해석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오늘의 문제 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은요,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또는 국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물품별 판매량의 비율이라는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아, 이 중에서 알뜰장터에서 학용품의 판매량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오, 쉽게 알수 있죠. 그 다음, 책의 판매량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도 좋고요. 또는 기타의 판매량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해도 돼요. 자, 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타가 10%이고, 뭐 간식 15%고, 책은 25%고, 학용품은 30%죠. 아, 학용품의 판매량은 간식의

판매량의 약두 배입니다. 두 배입니다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반대로 간식의 판매량은 학용품의 판매량의 반절만큼, 즉 2분의 1만큼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아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알뜰장소에서 학용품 판매량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도 좋고, 또는 학용품 판매량은 간식 판매량의 두 배입니다. 이렇게 두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줘도 좋아요. 자, 정답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예시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다 정답,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6번에서 7번입니다. 수연이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만족 132명, 보통 60명, 불만족 48명이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급식 만족도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만족, 보통,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들을 다음과 같이 표에 정리한 다음 각각 전체의 백분율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먼저 여기를 볼게요. 설명을 보니까 만족이 132명이래요. 그럼 만족 132명 쓰고, 보통 60명이죠. 불만족은 48명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일까요? 응답한 학생.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132 더하기 60을 했더니 192이고, 192에다가 48을 더했더니 바로 240이 되는구나. 전체는 240이네. 자, 그러면 백분율을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자,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면 전체 240명 중에서 132명이니까 240분의 132라고 먼저 쓰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하죠. 20으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5가 되고 20으로 약분을 하면 12가 돼요. 12분의 132인데 12로 약분을 했을 때 1, 12로 약분을 했을 때 11이 되므로 11 곱하기 5이니까 55가 됩니다. 자, 만족도는 55%죠.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또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에요. 240분의 60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12인데 12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5가 되니까 5, 5, 25, 즉 25%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240명 중에서 48명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해볼 수 있겠죠? 20으로 약분하면 12, 20으로 약분을 하면 5예요. 11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이니까 4, 5, 20이 되죠. 20%가 되는 겁니다. 자,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5%,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예요. 자, 이제 우리 백분율 모두 더해서 100%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55 더하기 25는요, 80이죠.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에요. 그래서 합계 100%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완성한 이 표를 보고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겁니다. 급식 만족도별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눈금 한 칸이 5%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55%는 어떻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까요? 몇 칸만큼? 그렇죠. 11칸만큼 가져와야겠죠. 이만큼이 50%이기 때문에 한 칸만큼 더 가서 55%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보통은 25%죠. 그러면 다섯 칸만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바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어요. 불만족은 20%이니까 네 칸만큼이죠. 자, 이제 여기에 각 항목의 내용을 써줄 거예요. 일단 여기 55%에 해당하는 만족이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 100% 중에서 55%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죠? 보통 전체의 25%였어요. 자,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죠. 불만족 전체의 20%만큼이었죠. 20%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원 그래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모두 다 적었어요. 마지막에 무엇까지 해주면 좋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색칠까지 해주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멋지게 원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어, 막대 그래프로 학년별 안전사고 건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학년별 안전사고 건수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막대 그래프에 보면 자료의 양에 따라서 막대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어느 것의 자료의 양이 가장 많은지, 어느 것이 더 작은지를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죠. 다음, 미은이에요. 꺾은선 그래프로 월별 영화 관객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로 월별 영화 관객수의 변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꺾은선 그래프는요, 어떤 자료의 양을 확인하여 우리가 먼저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선분으로 이 점과 점을 모두 이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그래프거든요. 월별 관객수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꺾은선 그래프 아주 적절한 그래프가 되겠죠. 다음 디귿. 동아리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자,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 그림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띠 그래프 또는 원 그래프를 떠올려야 하잖아요. 그림 그래프라는 설명은 알맞지 않습니다. 그럼 그림 그래프는 언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렇죠. 무슨 지역별 사과 생산량의 수뭐 이런 아니면 뭐 지역별 인구의 뭐 인구수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분포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그림 그래프 유형에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라 바로 디귿이라고 먼저 써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설명을 옳게 고친다면 그렇죠. 그림 그래프 대신에 다음과 같은 낱말을 써주면 되겠죠. 동아리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그렇죠. 바로 띠 그래프 또는 어떤 그래프? 원 그래프죠. 원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이두 그래프는 모두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순서까지도 잘 기억을 해두어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의 특징을 모두 다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9번에서부터 10번입니다. 어느 도서관의 7월과 8월 방문자의 연령대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연령대라고 하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 나이대를 말하는 거예요. 연령대별 도서관 방문자 수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먼저 7월이에요. 7월에는 10대 이하가 20%, 20대가 32%, 30대가 24%, 40대가 16%, 50대 이상이 8%였대요. 그리고 8월이 되니까 10대 이하는 25%, 20대는 25%, 30대 30%, 40대 15%, 50대 이상은 5%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어지는 문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9번. 7월에 비해 8월의 방문자 비율이 높아진 연령대를 모두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7월에 비해서 8월의 방문자의 비율이 높아진 연령대를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그럼 같은 나이대별로 살펴봐야겠죠. 같은 연령대별로. 10대 이하는 20%에서 25%가 됐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비율이 늘어났죠. 즉, 높아졌죠. 그 다음 20대. 32%였는데 25%가 됐어요. 비율이 높아졌나요? 아니죠. 낮아졌죠. 그 다음 30대를 볼게요. 24%였는데 30%가 됐어요. 비율이 높아진 거죠? 40대는요, 16%였는데 15%가 됐어요. 1%만큼 줄어든 거죠. 50대 이상은 8%였는데 5%가 됐어요.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높아진 연령대를 모두 써라? 그러면 두 가지를 쓸수 있겠는데요. 10대 이하 그리고 30대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오히려 친구들이 어려워

0: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쓰면 돼요. 7월에 비해 8월의 방문자 수의 비율이 높아진 연령대는 10대 이하와 30대입니다. 자,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위에 있는 문제와 똑같아요, 문장이. 7월에 비해 8월의 방문자 수의 비율이 높아진 연령대는, 자, 어때요? 이 위에 있었던 7월에 비해 8월의 방문자 비율이 높아진 연령대를 똑같죠? 자,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상당 부분 그대로 쓴 다음 내가 원하는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뒤에 10대 이하와 30대입니다.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10대 이하 그리고 30대라고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T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또는 세 개를 쓰면요.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기에도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함께 사용된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시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또는 뭐 국가별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여 나타낼 때에도 T그래프를 여러 개 사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7월에 방문자는 1,500명이고 8월에 방문자는 1,600명입니다. 7월의 20대 방문자 수와 8월의 20대 방문자 수의 차는 몇 명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7월과 8월에 방문한 방문자의 수가 각기 다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에 있는 백분율만 살펴보고 백분율이 더 높으니까 이게 사람 수가 무조건 더 많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전체 양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월에 방문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8월에 방문한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때로는 8월에 30대가 30%만큼 방문을 했다. 이 수가 7월에 방문한 10대 이하의 수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7월 방문자의 수가 1,500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20대는 32%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방문자 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7월에 방문한 20대의 수 바로 1,500명 중에서 100분의 32만큼이잖아. 100으로 약분을 해요. 1. 100으로 약분하면 15가 되죠. 15 곱하기 32를 합니다. 15 곱하기 32. 5, 2, 10. 그 다음 1은 2. 32죠. 5, 3, 15, 3, 1은 3. 45예요. 그러면 480이 되죠. 아, 7월에는 480명이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월에 방문한 20대의 수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8월에는 1,600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25%만큼이 20대였잖아요. 100분의 25를 곱해주자. 100분의 25가 25로 약분을 했을 때 4분의 1이기 때문에 1,600을 4로 다시 한번 나누어주면 바로 400이 되죠. 아, 8월에 20대 방문자 수는 바로 400명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구해야 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겠죠? 480 빼기 400을 계산해서 아, 80명이야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풀이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7월의 20대 방문자는 1500 곱하기 100분의 32이니까 계산을 했을 때 480명이다. 그 다음 8월의 20대 방문자는 전체가 1,600명이고 그 중에서도 25%이기 때문에 1,600 곱하기 100분의 25를 계산하자. 100분의 25는 결국 4분의 1이기 때문에 1,600 곱하기 4분의 1이고 그것은 400이 되죠. 따라서 400명입니다. 마지막 우리 두 수의 차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7월과 8월의 20대 방문자 수의 차는 480 빼기 400 이것을 계산하여 얼마? 바로 80명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차를 80명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차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각각을 계산한 다음 마지막에 뺄셈을 통하여 차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전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실제 자료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 분과 10문제도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배웠는데 어때요? 이번 단원의 내용 어렵지 않았나요?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자라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 이렇게 5단원의 내용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단원, 6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1: 선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때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퀴즈에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재미있게 레벨업 하는 과학 시간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45번째 시간이고요. 4단원의 9번째 시간입니다. 북 1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고 탐구 수행 평가 풀면서 4단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와, 북 1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더 힘을 내서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10번부터 해결해볼 차례입니다. 10번, 11번, 12번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은 우리 몸속 어떤 기관을 나타낸 모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모형, 우리 어느 기관을 공부할 때 만들어 보았나요? 이 모형은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호흡기관 모형이었습니다. 3번이라고 써주고요. 바로 11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위 모형에 빨대, 풍선, 페트병이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호흡 기관 중에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빨대입니다. 이렇게 긴 관입니다. 자, 바로 순관을 뜻하는 것이죠. 자, 풍선이에요. 자, 요 풍선은 무엇을 뜻할까요? 공기가 들어오면 부풀었다가 공기가 빠지면 쪼그라듭니다. 바로 폐를 뜻하죠. 자, 페트병은요, 바로 가슴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찾아볼게요. 자, 빨대, 순관 맞고요. 자, 풍선, 폐, 그리고 페트병, 가슴.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짝을 지어 놓았네요. 자, 그럼 12번 볼게요. 위 모형에서 손으로 페트병을 누를 때와 누른 손을 놓을 때

나타나는 풍선의 변화를 쓰래요. 자, 우리 페트병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눌렀더니 풍선이 어떻게 되죠? 자, 누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풍선이 쪼그라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페트병이 찌그러졌잖아요. 눌렀으니까. 그러면 이 페트병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빨대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풍선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누른 손을 놓았습니다. 누른 손을 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찌그러졌던 페트병이 펴지죠. 그럼 부피가 커져요. 자, 그러면서 공기가 풍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자, 이 과정 그대로 풍선의 변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페트병 누르면 풍선이 쪼그러들고, 손을 놓으면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공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콧구멍이 구멍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자, 폐가 스스로 쪼그라들었다, 부풀어 올랐다,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페트병, 가슴이 부풀었다,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의 그 갈비뼈와 가로막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페트병 눌렀을 때이 쪼그라든 것은요. 자, 페트병 이렇게 찌그러든다라는 것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가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과정은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요. 자, 그러면 가슴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공기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니까 폐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어떻게 우리 몸이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직접 해봤죠? 자, 숨 들이마시세요. 그럼 뭔가 이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가슴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숨을 이렇게 내쉬면요. 가슴이 내려갑니다. 원래 위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우리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13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순환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래요. 선생님이 이 모형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었죠. 자, 이 각각이 우리 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자, 펌프, 우리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바로 심장을 뜻하는 것이었죠. 자, 투명관은요, 붉은 색소물이 막 이동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몸에서 혈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붉은 색소물, 왜 앞에 붉은 색소로 했다? 그렇죠. 피, 혈액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펌프를 눌렀다 뗐다 하면요, 이 붉은 색소물이 요렇게 투명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영주 볼게요. 펌프는 심장을 의미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붉은 색소물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을 의미한다고요? 에헤이, 콩팥은 순환기관이 아니라 노폐물을 걸러낸다. 바로 배설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콩팥은 배설기관에 해당하죠? 영훈이 틀렸어요. 붉은 색소물은 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색소물이 지나가는 투명관은 혈액이 지나다니는 혈관을 의미해 다운이 잘 설명하고 있네요. 잘못 말한 친구, 영훈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4번이에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은 순환기관이고요.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이 온몸으로 끊임없이 순환하게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펌프 작용을 하는 것. 자, 쿵쾅쿵쾅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것. 바로 심장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산소 운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쉬지 않고 계속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이에요. 다음은 배설기관 모형 실험입니다.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배설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거 왜 했어요, 우리? 배설기관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자, 지금 노란색 소물과 붉은색 모래를 섞었습니다. 자, 이거 뜻하는 거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뜻했어요. 자.

이 노란색 소물과 붉은색 모래에 섞인 것을요, 이렇게 거름망에 부었습니다. 자, 거름망 걸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소물이 걸러져서 비커에 있고요. 그리고 거름망에는요, 이렇게 붉은색 모래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거름망 걸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걸러낸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 배설 기관에서 무엇인가요? 걸러낸다. 그렇죠. 바로 우리 몸에 필터, 콩팥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름망은 콩팥이고요. 자, 그럼 걸러진 이 노란색 솜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왜 노란색으로 했다고요? 그렇죠. 바로 오줌을 뜻하는 것이죠. 이 노폐물이요, 오줌의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거름망에 남아있는 붉은색 모래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왜 붉은색으로 했다고요? 그렇죠. 바로 혈액을 뜻하는 것이죠. 노폐물이 걸러진 깨끗해진 혈액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 비커 있죠? 이 비커는 또 우리 몸에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 걸러진 이 오줌 있죠? 오줌을 모아두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바로 방광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거름망을 물어보았으니 정답은 콩팥이 되는 거고요. 다른 것도 각각 우리 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16번이에요. 다음은 우리 몸속 배설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기억, 우리 친구들 이 모양만 봐도 이제 딱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처럼 생겼네, 팥처럼 생겼네, 강낭콩 모양의 이것 바로 콩팥이죠. 자, 그러니까 콩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주면 됩니다. 강낭콩 모양 맞아요. 등허리 쪽에 이렇게 한 개씩 두개 있습니다. 맞고요. 오줌을 저장한다고요. 오줌을 모아둔다, 저장한다. 이건 콩팥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바로 방광의 역할입니다. 방광 어디 있어요? 작은 콩 모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4번.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이말 나오면 콩팥이라고 했어요. 자, 좌우에 한 개씩 모두 두개 있다. 지금 좌우 하나씩 두개 있는 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이에요. 배설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아까 그 그림 다시 떠올리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림 떠올리면서 내가 한번 배설기관도 그려봅시다. 자, 먼저 우리 강낭콩 모양, 이거 무엇이죠? 그렇죠. 등허리 쪽 양쪽에 한 개씩 있는 거 콩팥입니다. 콩팥 있고요. 자, 콩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럼 오줌 보내야 되겠죠? 오줌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겠네요. 요거 무엇이다? 자, 바로 오줌관이죠. 여기 오줌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여기 작은 공 모양 있네요. 맞아요. 오줌을 모아두는 곳, 방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광에 오줌이 어느 정도 모였다 찼어요? 아, 이제 오줌 마렵다. 신호가 오면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항문은요? 배설기관이 아니에요. 항문은요? 소화되지 않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자, 항문은 바로 소화기관에 해당하겠죠.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직접 각각 우리 몸의 기관을 그림으로, 못 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어떤 기관이 있었는지 떠올려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과정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8번이에요. 다음은 지우가 운동을 하고 쓴 일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자, 줄넘기를 했대요. 아하, 줄넘기 했다. 이 문제. 운동하고 난후 우리 몸의 변화. 이것과 관련 있겠구나. 라고 딱 감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봅니다. 처음엔 몸에서 열이 나면서 점점 더워지고 땀이 났다. 우리 친구들 운동하고 나면 더워요. 열납니다. 땀납니다.

맞아요. 근데 줄넘기를 계속 하니까 심장이 점점 느리게 뛰었대요. 운동 계속하면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죠. 느리게 뛰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뜁니다. 잘못된 부분 벌써 찾았어요. 나머지도 읽어봅시다. 숨도 가빠져서 호흡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헉헉헉, 헐떡헐떡. 숨이 가빠지죠? 줄넘기를 하고 난후 바로 체온을 측정했더니 줄넘기를 하기 전보다 체온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근육이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많이 움직이니까 열이 나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잘못된 부분 3번입니다. 심장이 왜 빠르게 뛰어요?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영양소와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액이 빠르게 돌면서 우리 몸 필요한 곳에 빠르게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도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흡 기관이 빠르게 일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 3번입니다. 자, 그럼 19번이에요. 우리가 운동할 때 호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까닭을 보기의 말을 모두 이용하여 쓰시오. 방금 문제 풀면서 우리 이미 이야기 한번 해보았네요. 자, 왜 호흡이 가빠진다, 숨이 가빠진다?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흡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산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예요. 벌써 산소 흡수라는 말 모두 이용해서 정확히 설명했죠. 자, 이렇게 산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호흡수도 많아지는 것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하므로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이에요. 운동할 때 여러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몸은요, 각각의 기관이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순환기관은요, 소화기관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여 온몸으로 운반한다. 함정이 있어요. 순환기관 온몸으로 운반하는 거 맞네? 아니죠. 함정 잘 봐야 되겠죠. 소화기관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죠. 소화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그렇죠. 영양소가 되겠죠. 산소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호흡기관이죠. 함정이에요. 자, 배설기관은 호흡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산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배설기관 뭔가 내보내는 거 맞네요. 맞나요? 아니죠. 바로 배설기관은요, 산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순환기관이 혈액 속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배설기관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겠죠. 틀렸어요. 순환기관은 호흡기관으로부터 영양소를 받아들여 온몸으로 운반한다. 아, 이거 바뀌었네요. 호흡기관으로부터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소화기관으로부터는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호흡기관은 순환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어떤가요? 맞지요. 호흡기관이 하는 역할은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운동할 때 뼈와 근육,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배설기관은 서로 영향 주고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함정 잘 생각하면서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21번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병은 왜 걸린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립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약한 부분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 면역력 기르는 방법은요, 면역력이죠. 자, 면역력 기르는 방법은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자, 그럼

0: 평소에 영양소 골고루 섭취한다. 건강한 식습관. 몸에 나쁜 불량식품은 먹지 않아요. 건강한 식습관. 맞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질병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가 쉬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운동 힘들기 때문에 몸이 편하게 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맞지요?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운동 꼭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2번이에요. 호흡기관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호흡기관에 생기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어요? 감기라던가 비염, 뭐 폐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코를 통해서 병원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순간순간까지 폐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를 통해서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마스크를 쓰면 좋겠죠.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요.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음식 많이 먹는다 이건 아예 질병 예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음식을 적당량 먹어야지만 소화 기관에 생기는 질병 예방할 수 있고요. 밤 늦게까지 잠 자지 않는다 아니죠. 잠 충분히 자야 면역력을 길러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한다.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침을 하면은 침방울, 우리 비말이라고 하죠. 그 작은 침방울이 코나 입을 통해 들어가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침 예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3번.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 생기는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소화 잘안 돼요. 자, 이런 경험 있죠? 경험 떠올려 보세요. 소화불량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음식 꼭꼭 씹어 먹고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죠.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을 먹어 배부른 상태로 잠든다고요? 소화도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겠죠. 이거는 예방법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죠.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볼게요. 오른쪽은 우리 몸에 어떤 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포스터죠? 지금 이 포스터와 관계 있는 우리 몸속 기관은 무엇인지 쓰래요. 자, 이 낱말 하나만 딱 봐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혈관이네요. 자, 혈관은 우리 몸에 어느 기관과 관련이 있죠? 어느 기관인가요? 그렇죠. 혈관,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바로 순환기관이죠. 따라서 관계 있는 우리 몸속 기관, 순환기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에서 혈관 건강의 시작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이 혈관이라는 말만 봐도 우리 순환기관과 관련 있구나라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탐구 수행 평가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뼈와 근육 모양을 만들어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선생님이 이 모형도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었죠. 자, 이 빨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바로 1번 문제 나왔습니다. 이 실험에서 빨대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쓰시오. 기억나나요? 자, 빨대를 통해서 비닐봉지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닐봉지가요,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요. 자, 그리고 길이도 어떻게 됐어요? 이 정도 길이였는데요. 길이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서 요 빨대가 따라 올라와서 이렇게 팔이 구부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공기 불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쓰시오. 이 특히나 비닐봉지의 변화를 잘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고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팔 모형이 구부러진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모형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 모형의 각 부분이 실제 우리 몸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비닐봉지는요, 우리 몸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팔 모형, 빨대, 뼈를 움직이게 해요. 이건 바로 맞아요. 바로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팔 안쪽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팔이 구부러지는 것은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를 잡아당기면서 뼈가 올라오면서 팔이 구부러지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이 뼈와 근육 모형을 우리 몸과 비교하여 팔을 굽힐 때와 펼때 근육의 길이와 뼈의 움직임은 쓰시오. 자, 먼저 팔을 굽힐 때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공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길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뼈가 따라 올라와 구부러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근육의 길이 쓰면요, 여기 비닐봉지가 팔 안쪽 근육을 뜻한다라고 했으므로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면서 뼈가 따라 올라와 구부러진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팔뼈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팔을 펼 때는 어떤 걸 써주면 될까요? 팔을 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 안쪽 근육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모형에서는요, 우리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팔 바깥쪽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팔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뼈 모형이 이렇게 따라 내려가게 되면서 팔을 펼때 이렇게 펴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 내용 쓰면요, 팔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팔뼈가 내려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자라고 했잖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팔을 굽힌다. 그리고 팔을 편다. 라고 했을 때, 팔 안쪽 근육, 바깥쪽 근육의 길이 변화. 자, 팔 직접 구부려 보고 펴면서 해보자 라고 했어요. 굽힌다 라고 하면 안쪽 근육이 볼록해지죠? 길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근육은요, 늘어납니다. 자, 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고, 안쪽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서술형으로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붉은색 소모를 넣은 수조에 투명관을 넣고 펌프를 눌러 혈액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했던 펌프와는 달라요, 모양이. 하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자, 이 펌프, 투명관, 붉은색 소모, 이건 역시 우리 순환기관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준비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펌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쿵쿵쿵 뛰고 있는 거, 펌프는 바로 심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투명관은요, 붉은색 소모이 이 투명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바로 혈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붉은색 소물은 바로 혈액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펌프를 눌렀을 때 붉은색 소물이 투명관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위 실험에서 펌프를 빠르게 누를 때와 천천히 누를 때 붉은색 소모는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쓰래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봤죠? 빠르게 누르면 당연히 붉은색 소모이요, 투명관을 따라서 어떻게? 빠르게 이동합니다. 빠르게 해. 자, 그래서 빠르게 누르면 빠르게 이동해요. 천천히 누르면요,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겠죠. 느리게 이동한다. 그대로 짝지어 적어주면 되겠죠. 펌프를 빠르게 누르면 붉은색 소물이 투명관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펌프를 천천히 누르면 붉은색 수물이 투명감을 따라 천천히 느리게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빨리 뛰면은 혈액의 혈관 따라 빠르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심장이 천천히 뛰면 느리게 이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 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북일의 마지막이니까요. 4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 기억나는 것으로 뻔뻔한 퀴즈 만들어 보세요. 1단원, 2단원, 3단원 아주 재밌게 퀴즈를 만든 친구들 많았는데요. 4단원에서는 또 어떤 퀴즈를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콩팥, 방광, 강낭콩 이렇게 한번 퀴즈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는 퀴즈 만들어 보고 또 친구들은 어떤 퀴즈를 만들었는지 보고 한번 답도 해보면 재미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북 1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 북 2 아직 남아있죠?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로 4단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북 2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과감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45강에서 또 만났습니다. 45강에서는요, 123쪽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탐구 수행평가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을까요? 그럼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대단원 마무리 4번에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 별의 위치 변화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구의 운동을 배웠는데 두 가지 종류의 지구의 운동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지구의 자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의 공전인데요. 이렇게 하루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지구의 어떤 운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맞아요. 지구의 자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어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왼쪽이 동쪽, 우리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방위표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 그리고 동, 서, 남, 북이라는 위치가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동쪽은 오른쪽, 서쪽은 왼쪽이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일전에 이 북쪽 하늘에 있는 별 관찰과 같은 거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북극성 혹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을 관찰할 때는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한 별자리, 그리고 별들은요, 사계절 내도록 볼 수 있는 그러한 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시간 간격으로 관찰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장소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요, 왼쪽에 얕은 산, 오른쪽에 얕은 산이 있는 같은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별의 이동을 관측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맨 처음에 하루 동안 9시 30분에는 별 하나가 동쪽에 있었던 것이 그 별을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했더니 11시 30분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오전 1시 30분에는 남쪽 하늘 위쪽에서 더잘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마도 이 이후에는 서쪽 지평선으로 내려갔을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아하, 별은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내려간다라는 방식으로 우리 별의 이동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 관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보기 전에 이미 동쪽 하늘, 남쪽 하늘, 그리고 서쪽 하늘로 별의 위치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남쪽 하늘에서 서서히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떠오르고요. 별은 하루 동안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라고 해야 정확한 정답이겠죠? 별은 하루 동안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 확인하고 우리 4번과 5번 보기 계속 볼게요. 서쪽 하늘에서 떠오른 별은 남쪽 하늘을 지나 북쪽 하늘로 움직인다.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남쪽 하늘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의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별은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라고 해줘야 맞고요. 별은 남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그것이 아니라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서쪽 하늘과 동쪽 하늘을 번갈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 관용어구를 떠올리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실과는 다르다. 서쪽 하늘, 동쪽 하늘에 번갈아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5번 넘어갈게요. 위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태양의 위치 변화와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낮 시간 동안 만약에 태양을 관측한다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일 때,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가장 높을 때는 남쪽 하늘을 지날 때고, 다시 서쪽 하늘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향, 그리고 모양과 태양의 움직임은 어떠합니까?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루 동안 별과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이 같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은 모두 어느 하늘에서 가장 높게 뜨나요?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동쪽에서 올라서 남쪽에서 가장 높게 뜨고요. 그리고 서쪽 하늘로 저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의 정답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7번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밭과 풍경을 보며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나무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감지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도 기차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기차가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같이 가기로 했던 동행이 오는 그런 예정이었기 때문에 동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 선로에 있는 기차가 움직이는 것이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왼쪽 선로에 있는 기차가 이렇게 뒤쪽으로 갔더니 선생님이 마치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차가 출발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던 거죠. 이런 것처럼요. 어떤 특정한 관점, 특정 물체를 떠올리면 중심으로 두면요. 이 물체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이 위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자동차는 앞으로 달리고 있지만 나무는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하지만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느낄 수 있으나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사실은 지구의 자전 역시도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태양이나 별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8번에서 9번 가볼게요. 우리 방금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구의 자전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지구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 지구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실험이다라는 표현에서 하루 동안이 지구의 자전을 의미하고, 지구의 움직임이라는 것에서 자전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며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회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등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스마트폰 화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마트폰 화면에는요, 왼쪽에 동쪽 붙임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서쪽 붙임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서 문제 풀이해 볼게요. 동영상 속 전등의 위치 변화가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와 같도록 동영상 장면의 기호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어떻게 되나요? 태양은요, 어떤 일정한 장면이 있다고 쳤을 때,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임을 이해하면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저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동에서 시작해서 중간 지점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가, 나, 다 순서를 그대로 적어줘야 하는 거죠. 가, 나, 그리고 다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등이 마치 동에서부터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회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다음 문제 풀면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위 8번 문제의 정답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회전 의자를 어떤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하는지 쓰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스마트폰에 동, 서에 붙임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등이요. 여기에서 맨 처음 출현하고, 그 다음 이쪽, 그 다음 서쪽으로 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등은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전등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 촬영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등이 왼쪽으로 보인다, 동쪽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야 동쪽, 가운데, 서쪽의 모습으로 전구의 모습이 촬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지구. 그리고 여기가 굳이 따졌을 때 자전축이 될 것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동, 중간, 서의 모습을 띠기 위해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졌을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회전 의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1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은 낮이고요. 밤은요, 태양이 지고 나서 그 다음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시기를 밤이라고 합니다. 11번에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와 태양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과 관련 있는 지구의 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낮인 지역과 밤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라는 말 보이죠? 낮과 밤이 번갈아서 등장하는 것은 지구의 운동 중에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화살표로도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이쪽 나 부분은 낮이 되고 태양을 등지고 있는 가 부분은 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운동은요, 이 지구의 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지구의 자전. 이제 12번 가보면 위 지구에 표시된 가 지역과 나 지역에 어울리는 모습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전축,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태양을 마주보는 요, 나 지역은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밝아서 낮이 되고요. 그리고 가 지역은 자전을 하다가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부분, 반구, 우리가 전체 구가 아니라 반구만 태양빛을 받는 걸까요? 태양빛은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쪽 표면이 있고 반대쪽 표면이 있을 때 빛이 직진을 하면서 이렇게 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이 반구 부분만 낮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13번입니다.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낮과 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인데요. 하루라는 이러한 주기가 나타났다. 낮과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과 관련 있는 그런 문제겠다라고 하는 거 눈치챌 수 있죠? 태양빛이 지구 전체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이야기했어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여기 경계면으로 태양빛을 받는 이 부분만 낮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밤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한꺼번에 비출 수는 없다. 보기 1번은 틀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도 알수 있죠?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땅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마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저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지구의 운동은 어떠하다? 우리가 스스로 도는 것이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기 때문이다. 사실과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번도 틀린 보기이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정확한 설명이겠죠?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언제나 폭발하면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13번의 정답 4번 확인하면서 우리 14번 넘어갈게요.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전 문제가 끝나고 공전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모형 실험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본을 들고 있고 지구본 위에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지구본을 들고 있는 은수가 이 전등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전등이 바로 태양이겠고요. 15번입니다. 위 모형 실험에서 은수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함께 달라지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은수는요, 이 태양을 등지고 여기 방향,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쪽 방향 하면서 이렇게 가자. 반대쪽,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에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은수의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촬영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스마트폰에 촬영되는 이 모습 자체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등의 밝기는 변하지 않고요. 또 전등과 지구본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러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친구들 중에 우주나 천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선생님, 이 전등과 지구본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라고 한다면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완전하게 동그란 원으로 돌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때 아주 살짝 타원형으로 돌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이 어떤 유의미하게 타원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요, 이 실험의 계획상 전등과 우리 지구본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이 실험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볼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도 서쪽에서 동쪽이고요. 공전도 태양을 중심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자전 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가 있는 기억을 정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 1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위 16번 답과 같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천체가 또 다른 하나의 천체를 중심으로 그 둘레를 도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운동은 지구의 공전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갈게요.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리온 자리는요, 겨울철 별자리, 사자 자리는 봄철 별자리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철 별자리이고요. 백조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이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니은, 여름은 니을, 가을은 디귿, 그리고 겨울철 별자리 기역으로 여러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오후 9시 무렵 남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별자리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는 계절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별자리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9시이죠. 여러분, 백조자리, 거문고자리, 독수리자리예요. 이것은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름 혹은 여름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 가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같은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들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동 자리 어느 철 별자리인가요? 바로 봄철 별자리이죠. 목,
목동, 처녀, 그리고 사자가 같이 봄철 별자리로 묶입니다. 큰개 자리는 어때요? 큰개 자리,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던 큰 개.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이고, 오리온, 작은 개, 그리고 쌍둥이 자리와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로 이야기됩니다. 물고기 자리는요? 물고기 자리는 가을철이고요. 이때 페가수스 자리도 가을철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와 페가수스 자리가 있는 5번이 같은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로 잘 짝지어진 것이라 할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본다면요. 바로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21번입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계절의 밤에 잠깐 동안 볼수 있다. 여러분, 잠깐 동안 볼수 있다면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동쪽 하늘에서 볼수 있다. 아닙니다. 각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라서요. 하나의 계절을 중심으로 앞 뒤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 별자리라고 한다면 봄, 가을 정도까지 이어서 보여지는 것이 대표적이겠고 동쪽 하늘이 아니라 남쪽 하늘입니다. 오후 9시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별자리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각은 9시이고 남쪽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하루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가 달라진다가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렸을 때 만약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태양과 그 대표적인 별자리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겨울철 별자리를 볼수 없고 봄철에는 가을철 별자리를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까지 두 개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22번 갈게요. 다음은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가나 다라 이 방법으로 이 방향으로 회선을 했을 거예요. 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별자리네요. 위 모형 실험에서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회전하는 방향에 맞게 해보자면요. 가, 나, 다, 라입니다. 1번이 라, 2번이 다, 3번이 나가 오면 됩니다. 위 모형 실험에서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가에서 라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의 이름은요. 가 위치에 있을 때는 사자 자리. 나 위치에 있을 때는 백조 자리이고요. 그리고 다 위치에 있을 때는 안드로메다 자리, 라 위치에 있을 때는 오리온 자리입니다. 24번입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그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으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탐구 수행평가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의 가 지역이면 낮이잖아요.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을 낮 또는 밤과 관련지어 쓰시오.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가 지역은 낮으로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방위 붙임 딱지와 관측자 모형을 이렇게 붙인다. 지구본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전등을 놓고 불을 켠다. 그렇다면 이 전등이 태양이 되는 것이고요.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 그리고 지구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시킬 때, 관측자 모형에게 나타나는 낮과 밤의 변화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실험인데 문제 풀어볼게요.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이 관측자 모형에게
언제나 무엇만 있을까요? 언제나 낮만 있을 거예요.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혹은 관측자 모형이 이 뒤편으로 위치된다면 계속 밤만 있을 거예요. 회전하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관측자 모형에게 낮과 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만약에

0: 지구본을 회전시킨다면 낮과 밤이 계속 번갈아 나타날 겁니다. 관측자 모형에게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구에서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 써본다면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번갈아서 나타나므로 낮과 밤이 나타나는 거겠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빛을 받는 지역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 별자리를 주로 관찰할 수 있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46강에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우리 친구들, 스스로, 기특해. 잘했어. 하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요, 한번 힘내보자고요. 오늘은요, 어떤 주제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 네, 과학인데요. 서로 돕고 사는 생물을 알아봐요. 멸종 위기종을 알아봐요라는 글입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대가 돼요.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해 볼게요. 출발!

첫 번째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서로 돕고 사는 생물을 알아봐요. 서로 돕고 사는 생물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 걸까요? 친구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있나요? 네, 생물들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요, 친구도 도와주고,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물들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긴밀한, 띠리리띠리,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는 아주 가까워서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자, 무슨 관계다? 공생 관계다. 공생이 무엇이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공생 관계입니다. 공생이에요. 공생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서로, 나도 도와주고, 너도 도와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먼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진딧물과 개미가 있어요. 자, 진딧물과 개미의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어떻게 해요?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주어요. 달콤한 물, 달콤한 물을 줘요.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어요. 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주군요. 자, 진딧물과 개미 관계에, 아,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준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니까 살기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집게와 말미잘도 있어요. 집게와 말미잘. 집게가 뭐예요? 집게. 껍데기에 몸을 숨기고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껍데기 속에 몸을 뚝왜 숨기는 이게 바로 집게라는 거죠. 근데 이 집게와 말미잘도 공생 관계예요. 말미잘은 다리와 지느러미가 없어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며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미잘은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집게는 말미잘을 등에 태우고 다니며 말미잘이 먹이를 잡아먹게 돕는 대신, 그러니까 말미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말미잘 덕분에 안전하게 지낸답니다. 이 말미잘은 집게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말미잘의 몸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미잘이 독으로 집게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 우리 진딧물. 그리고 개미가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나왔고요. 집게랑 그리고 말미잘이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딧물과 개미 이렇게 보면 진딧물은 개미한테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집게는 말미잘이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게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고 움직이게 도와주고 말미잘은 집게한테 도구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청소놀래기라는 물고기도 자신보다 큰 물고기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자, 청소놀래기라는 물고기가 자신보다 큰 물고기와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놀래기는 큰 물고기의 입과 아가미 주변에 있는 찌꺼기와 기생충을 먹이로 먹고, 자, 기생충, 뭐예요? 띠리리띠리. 다른 동물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 그러니까 이큰 물고기의 입이랑 아가미 주변에 찌꺼기도 붙어 있고요. 기생충도 붙어 있어요. 이 청소놀래기는 그 찌꺼기와 기생충을 잡아서 먹이로 먹어요. 대신에 이큰 물고기는 어때요? 그 덕분에 큰 물고기는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를 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이익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고래와 따개비가 있어요. 자, 고래하고 따개비의 관계예요.
그러면 누가 이익을 받을까요? 볼게요. 따개비는 고래 등에 붙어 살기 때문에 고래에게서 살 곳을 얻지만, 고래 등에 이 따개비가 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네요. 고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고래는 딱히 따개비로부터 얻는 건 없습니다. 또 빨판 상어는 상어에 붙어 살면서 보호를 받고 이동도 빠르게 할수 있지만 상어는 빨판 상어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해도 받지 않아요. 자, 빨판 상어 있습니다. 빨판 상어가 상어에 붙어 살아요. 여기 붙어 살아요. 그래서 보호도 받고 이동도 빠르게 할수 있죠. 상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어는 이 빨판 상어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해도 받지 않아요. 딱히 이익도 받은 것도 없고 해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래와 따개비의 빨판 상어와 상어는 앞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와는 좀 다르죠. 한쪽만 내가 집을 얻기도 하고 이동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좀 밑으로 내려놨어요. 자, 여기 이 그림과 이 뜻에 알맞은 낱말이 무엇이냐? 껍데기에 몸을 숨기고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 여기에 다 숨기고 사는 동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집게라고 했어요. 집게. 자, 요렇게 생긴 동물이 바로 집게입니다. 여기 껍데기에 몸을 턱 숨기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집게. 자, 그 다음에 이 집게가 어디 있었냐라고 찾아보면 또한 집게와 말미잘도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집게. 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또 한번 확인하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이 기억이 바로 긴밀한입니다. 긴밀한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고르는 거예요. 어색한, 자세한, 가까운. 이렇게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걸 공생이라고 해요. 어떤 거죠? 그렇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공생이다. 이렇게 바꾸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공생이라고 한다. 네, 우리 친구들 이 공생 무엇인지 그래서 나와 있었죠? 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또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말미잘과 집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죠? 이 말미잘과 집게 어땠어요? 집게와 말미잘도 있어요. 말미잘은 다리와 지느러미가 없어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며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집게는 말미잘을 등에 태우고 다니며 말미잘이 먹이를 잡아먹게 돕는 대신 말미잘 덕분에 안전하게 지낸답니다. 왜냐하면 말미잘의 몸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집게는 독을 쏜다? 아니에요. 말미잘이죠. 말미잘은 집게를 이동시켜준다? 아니에요. 집게가 이동을 시켜줍니다. 집게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잡아다 준다? 아니죠. 그러니까 먹이 사냥을 말미잘이 하는 게 어려워요.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게는요, 말미잘을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말미잘이 먹이를 잡아먹게 도와주는 거예요. 먹이를 잡아먹는 건 말미잘이에요. 근데 집게는 움직이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집게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잡아다 준다. 이건 틀린 거예요. 말미잘은 집게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쵸?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했죠. 뭐로? 그쵸? 독으로. 독이 있으니까는 이제 혹시라도 누가 공격을 한다. 그럼 독을 딱 쏴버리는 거죠. 집게는 말미잘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먹는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생물끼리의 관계가 다른 하나의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공생에 있어서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었고요. 한쪽만 이익을 주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개미와 진딧물, 고래와 따개비, 집게와 말미잘, 청소놀이개와 큰 물고기가 있는데 개미와 진딧물은 어때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죠. 단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로부터 지켜주고, 집게와 말미잘도요. 말미잘은 독이 있어서 지켜주고, 집게는 이 말미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청소놀이개와 큰 물고기도, 이 청소놀이개는 어때요? 여기 큰 물고기에 있는 찌꺼기나 기생충을 먹이로 해서 먹고요. 큰 물고기는, 아우, 시원하다. 네, 청소가 됐네. 이렇게 입과 가미 주변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청소놀이개가 다 청소를 해준 거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고래와 따개비는 어떤가요? 따개비는 고래 등에 붙어 살기 때문에 고래에게서 살 곳을 얻지만, 고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와 비슷한 경우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우리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그렇죠. 우리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어요.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나다 중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수학을 잘하는 영희가 철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경우, 자, 영희는 가르쳐 주는데 철수는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서로 1등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태호와 형서비의 경우, 이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이죠.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고, 나는 엄마에게 안마를 해드리는 경우, 그래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네요. 바로 이 다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라고 적어 주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글을 읽어 보았으니까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아야겠죠? 서로 돕고 사는 생물에 대한 글이었어요. 무엇의 뜻이 나와 있었죠? 그래요. 공생이 무엇인가? 이 공생의 뜻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

생물끼리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공생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고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어디 있어요? 개미와 진딧물, 그리고 집게와 말미잘, 말미잘이었죠. 말미잘. 또 청소 놀래기와 큰 물고기가 나와 있었고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해도 없는 경우가 고래와, 그렇죠, 따개비, 따개비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어와 빨판 상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나요?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또 흥미롭고 신비로워요. 그럼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떠나서요, 또 새로운 신비로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두 번째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을 알아봐요. 멸종 위기종이라 어떤 걸까요? 그림이 보이네요. 이 그림의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림 속의 새는 도도새예요. 우리는 이 새를 실제로 볼수 없어요. 볼수 없대요. 왜요? 왜냐하면 이 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했어요. 포획이 무엇인가요? 포획, 띠리리띠리,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요, 날지 못해요. 날수 있으면 어때요? 인간이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은 슉 날아가고 도망가고 하니까 도망가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날지 못하니까 인간이 자꾸 이렇게 마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이 되었지요. 자, 멸종이 뭐예요? 멸종.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우리가 멸종이라고 합니다. 이 도도새는요,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참 아쉽네요. 이 도도새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안 그래요? 자, 아직 멸종은 되지 않았지만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곧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는 생물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멸종이 된건 아닌데 곧 멸종이 될 수도 있다. 이 멸종이 될 위험에 있다라는 게 바로 멸종 위기종이라는 것입니다.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까닭은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자, 사냥을 하거나, 무분별하게, 무분별하게는 무슨 뜻이에요? 띠리리띠리. 사람이나 그 행동이 사리에 맞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없게. 그러니까 이게 사리에 맞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서.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산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산을 쫙 깎아가지고, 예, 멋진 이 스키장, 뭐, 혹은, 뭐, 골프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경우 본적 있나요? 이렇게 이 주변의 자연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살고 있던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멸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냥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화되면서 기후가 변합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생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달라지고요. 가뭄, 비가 너무 안 오거나,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동물이 멸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거북은 비가 오지 않아서, 검은코뿔소는 웅덩이가 말라서, 북극곰은 빙하가 녹아서, 남아시아 강돌고래는 강물이 점점 말라서 살기 어려워졌어요. 네, 살기 어려워져서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이 동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막거북, 검은코뿔소, 북극곰, 남아시아 강돌고래까지요. 네,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지 알수 있겠죠. 인간이 사냥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멸종하는 동물이 많이 생겨도 당장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바로 이 동물이 멸종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멸종하는 생물이 많아지고 그와 연관된 생물들이 계속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이 생물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물을 먹고 살던 다른 생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생물은 내가 먹을 게 없네 하고 이 생물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계속해서 위험해지니까 이 생태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안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멸종 위기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제재가 무엇일까요? 제재. 일정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거래한다. 무분별하게 동물을 거래해. 잡아가지고 팔거나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그 동물들을 거래하거나 팔거나 하는 거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발하는 것, 환경 보호의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개발을 할 것인가, 환경 보호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항상 보면은 인간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여기 다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나무를 없애고 산을 없애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없애요. 하고 개발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인지, 환경 보호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나와 있죠? 이 동물 거래, 그리고 사냥하는 거 엄격하게 제재해라.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멸종 위기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멸종 위기종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멸종 위기종을 우리가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거 뭐였었죠? 잘 모르겠다. 그럼 봐야죠.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했어요. 포획 나와 있습니다. 포획.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을 시킨 동물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 멸종 나와 있었습니다. 멸종이라고 합니다. 멸종.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안할수 있도록 하자. 이거였죠.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엄격한 유지가 필요하다. 엄격한 허락이 필요하다. 엄격한 금지가 필요하다. 뭐예요? 그쵸. 금지가 필요하다. 하지 말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빙판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5글자로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글자로 쓰래요.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멸종은 되지 않았지만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곧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는 생물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요. 여기 있죠? 멸종 위기종. 다섯 글자 딱 맞아요. 멸종 위기종. 그래요. 멸종 위기종. 종, 위, 기, 종. 멸종, 위기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도도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도새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우리는 이 새를 실제로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했어요. 그 결과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날지 못하는 새였다.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맞았죠. 모리셔스 섬에 살았다. 여기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멸종돼서 실제로 볼수 없다. 실제로 볼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모리셔스에 있는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다. 아니, 지금 멸종되었다고 했는데 동물원에 가도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도도새를 마구잡이로 잡았다. 저기 마구잡이로 포획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요. 그래요. 4번입니다. 이 도도새에 대한 설명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멸종 위기종과 그 동물이 멸종 위기에 놓인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했어요. 사막거북, 검은코뿔소, 북극곰. 왜 멸종이 지금 될 위험에 빠져 있는지. 어디 나와 있나요? 그렇죠. 사막거북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부분 찾았죠. 사막거북은 비가 오지 않아서 검은코뿔소는 웅덩이가 말라서 북극곰은 빙하가 녹아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글만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정말 너무 쉬워요. 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 올라간 겁니다. 글을 보고요. 이해가 되니까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소율, 나는 이번에 여행 가서 코끼리 상아로 만든 기념품을 꼭살 거야. 자, 우리 코끼리 코 옆에 있는, 이렇게 코끼리 코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게 바로 상아잖아요. 근데 이 상아로 기념품을 만든다라는 거는요, 어때요? 이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이 상아까지 이렇게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죠. 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갈 거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동물들이 또 멸종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면은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나는 원숭이를 키우고 싶으니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를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동물 거래, 사냥, 이런 것들 엄격하게 제재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지금 원숭이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바로 민서가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 민서 이름 써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멸종된 동물, 처음에 도도새가 나와 있었죠.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이다 라고 이 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까닭이 나와 있었어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포획, 막 잡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인한 기후변화? 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이 생기고 있다. 멸종 위기종으로는요, 사막거북, 검은코뿔소, 그리고 또 무엇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북극곰이 나와 있었죠. 북극곰, 그리고 남아시아 강돌고래 등.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요,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글을 읽고 나니까요. 아, 이제는 정말 걸어 다녀야 되겠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할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오늘 읽었던 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요, 서로 돕고 사는 생물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공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공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쪽만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어떤 동물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멸종 위기종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도도새, 실제로 멸종된 동물인 도도새로 이 글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까닭 나와 있었고, 멸종 위기종에 무엇이 있는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나와 있었네요. 네,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배경 지식이 쓱쓱 자라고 독해력도 쓱쓱 자라났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으니까요. 아, 독해력이 정말 자라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더 새롭고 유익한 글을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사주완성 독해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야 돼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0: 경남 고성의 한 식당. 벌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1: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2: 할머니의 손맛.
3: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을
1: 먹어요. 받아보소.
0: 주인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이곳은 회백반집입니다.
4: 회상 차림이네. 특이하게 회까지. 예, 언제 주니까 더 맛있네.
1: 실컷 자세 좋죠.
2: 아이고, 오늘 언제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갖다 주네.
0: 소박하지만 기쁜 할머니의 손맛은 기본이고 넉넉한 인심과 정은 서비스입니다.
1: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 애들 뭐 그런 것도 모르죠. 그만 대충 한다. 하나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0: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식당. 여름이면 붐비는 이곳. 음식의 정체는?
5: 막국수요.
1: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5: 여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6: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의 히든 메뉴, 막국수와 찰떡궁합 감자전.
7: 감자전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속은 촉촉하니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8: 2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0: 주문 즉시 시작되는 반죽. 힘들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반죽합니다.
2: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0: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막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할머니가 매일 직접 만드십니다.
2: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 보람 있는지 몰라요.
0: 경북 영주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가 끓여내는 소머리 국밥.
9: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0: 하루 딱 3시간만 영업.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면 영업도 끝이 납니다.
1: 국물이 탱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10: 네?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0: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모두 혼자서 하십니다.
1: 맛있고요.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0: 칠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따뜻한 음식을 정으로 차려내시는 할매 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할매 밥집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그런데 식당 앞이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1: 근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
4: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렇네요.
1: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6: 몇 사람이요? 몇 사람?
1: 여덟 명. 들어서 네 명 들어서.
0: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입장하니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하나, 회백반입니다.
12: 아이고, 이야. 감사합니다.

0: 생선과 햄, 나물까지 차려 나오는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만 원입니다.
1: 만 원에 해서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쉽지는 않은데.
2: 철 따라 다르고 하니까 매번 오자마자 이렇게 색다른 맛이 나고.
1: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 그런 걸 참 그리워하거든. 근데 그리고 보면은 식당도 할머니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어.
0: 이분이 바로 주인 할머니십니다.
3: 안녕하세요. 동해면 초등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는 전희순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하는 부엌입니다. 아침부터 내 혼자서 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또 생선 고기 많이 들어오네. 고기 많이 들어서 오늘.
1: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
3: 많이 들어왔다.
1: 큰 거보다 작은 게 뼈하고 같이 썰어 나오면 더 맛이 있어.
3: 내 솜씨가 예쁜데 어쩌깁니까? 내 하는 대로 자시고 가있어. 맛있게 자시고 가있어.
0: 다음 날 새벽 5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준비 중이십니다.
4: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3: 아, 일찍 나오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 아니 일찍 나와 해야 돼.
4: 음식을 몇 개나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3: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요.
0: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차려냅니다.
4: 국 끓이시려고요?
3: 아닌데.
4: 그럼요?
3: 나물 대신데 나물.
0: 혼자서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3: 이 나물이 두릅이에요, 두릅.
4: 손님들이 오늘 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3: 우리 집에는 딱 정식만 밥만 딱 하거든, 정식만. 근데 사람들이 암소를 안 한다.
0: 메뉴가 없는 밥상, 일명 할매 오마카세. 오늘의 반찬은 두릅나물 무침입니다.
4: 나물은 그냥 그때그때 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0: 반찬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준비합니다. 살짝 삶아낸 두릅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에 깨와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두릅나물이 뚝딱 완성됩니다.
4: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3: 힘이 들어도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놓지. 손님들 자꾸 오는데 내가 오라고 안 오면 안 왔겠네.
0: 다음에 준비할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소쿠리에 된장을 곱게 풀어낸 후에 국물에 뭔가를 푸짐하게 넣습니다.
4: 뭐예요?
3: 딱석.
4: 딱새우는 왜요?
3: 된장국인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딱석 된장국을 끓여주더라고.
4: 네.
3: 그래서 내가 내도 끓여봤지.
4: 네.
3: 그래 끓인 게 되던데 뭐.
0: 이 근처 어촌 마을에선 예전부터 갯가재 된장국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별미랍니다.
4: 떡 같은 거 있으세요, 언니?
3: 떡 그런 거 없지. 비법이 어딨노? 그냥 그만 내가 그만 이름 만든다니까 비법 그런 건 없고.
0: 사실 별다른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성심껏 밥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입니다.
4: 일이 재밌으세요?
3: 그만 뭐 내가 옛날에 은기 살아가지고 은기 살아서 요새는 일장사도 잘 되고 환경이 좋지, 내가.
0: 두툼하게 부쳐낸 달걀 지짐이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매일 상에 올리는 단골 반찬 중 하나입니다. 큼직하고 투박하게 부쳐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음식은 혼자 하지만 재료 준비는 남편이 도와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4: 손이 좀 불편하세요, 아버님?
1: 손 때문에. 네. 서울에 산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왔어요. 고기 잡을 적에 뭐 어떻게 찔리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여튼 고기 빼서 생기는 균이래.
0: 평생을 업으로 사셨는데 1년 전 손을 다친 이후로 바다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생각이 양이 고기 가지러 오라요. 가서.
1: 고기 가지러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 작은 사람이 네. 고기를 가져가라 굶게네. 네. 그래서 가지러 가는 거예요.
3: 원래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회백반을 냈지만 요즘엔 배를 못하는 형편이라 동료 어부들에게 사오고 있습니다.
2: 지금 업판장이 없으니까 팔 데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름을 떼어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지름값이라고 하라고 잡으면 얼마라도 주는 거지.
3: 식당 근처 항에 도착했습니다.
4: 뭐 주신 거예요?
5: 그 지금 숭어.
3: 막 잡은 싱싱한 숭어입니다.
4: 고기 이거 어때요? 상태가 좀?
2: 좋아. 고기 다 살아있잖아.
3: 매일 갓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직접 공수해 오니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손질도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본격적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6: 손질 일이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속도 식어서 사시면 썰는 데까지.
3: 생선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기계에 올리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2: 껍질 벗기는 기계.
1: 껍질 벗기는 기계요?
2: 이게 아니고 사시면.
3: 할아버지는 생선을 탈피기에 올려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구이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회가 나오는데도 할머니는 구이도 잊지 않고 꼭 상에 올립니다.
4: 생선장도 만들어야 돼요?
0: 내 집은 그런 것도 모른다. 고마 대충한데.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3: 매일 잡히는 생선 양이 다르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구입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간장 양념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0: 생선 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따라 양념을 골라줍니다.
3: 새벽 5시에 주방에 나와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좁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앉을 틈도 없이 내내 바쁩니다.
0: 우리 옆집 아저씨, 토요일한 아줌이는 저 우리 동네 아줌이.
3: 점심시간에만 오신다고 하네요.
7: 바쁘니까 요 무슨 제 손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서 따와줍니다.
3: 반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작업은 언제나 회 썰기입니다.
4: 왜 하필 이거 회를 낸 거예요?
0: 회는 옛날에 우리 아저씨 고기로 많이 잡았다 이가. 그래가지고 회를 쫓겨서 썰어줘서. 썰어줘서 남기는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래 그러대.
3: 회까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썰어놓으면 드디어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오픈 8분 전입니다.
4: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야?
0: 예. 사람들 시에 쳐들어요.
3: 할머니의 예언대로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0: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같이 쳐드리고.
3: 손님이 많아 이곳에선 합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기 위해 미리 쟁반에 담아 준비해놓은 반찬을 서둘러 테이블로 옮깁니다.
0: 아, 밥 먹는 사람 그런 얼음에 앉아주고.
8: 와, 이게 제대로 있네.
3: 처음 오는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회에 놀라다가도 금세 그 맛에 빠져듭니다.
9: 자연산 회에다가 그래도 가격도 싸고.
10: 닭채가 들어가는데 진짜 시원해.
0: 실컷 자세 좋죠.
7: 아이고, 오늘 언제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11: 1인당 만 원인데 다른 데가 뭐 해하고 생선하고 다 안 나오거든요, 나물하고.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반찬도 많고. 엄청 쌉니다.
3: 푸짐한 회백반을 단돈 만 원에 맛볼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손맛까지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금세 동락이 일수입니다.
0: 반찬이 없는데 어떻게 가고 반찬이 없는데 왜요? 반찬이 없는데 서울 아니라 미국에서도 안 돼요. 반찬이 없는데 어쩌죠 지금.
12: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못 드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13: 어쩌겠어요. 다음에 와야죠.
3: 혹시나 또

0: 기대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까 서둘러 영업 마감 안내를 붙입니다.
1: 벌써 마감이에요?
2: 아,
1: 벌써? 지금 1시밖에 안 되는데요?
2: 1시가 드시고 빠져 그만.
3: 잘 먹어갑니다. 잘 먹어갑니다.
4: 가시죠.
0: 빠르면 1시, 늦어도 서너시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늦은 식사를 합니다.
1: 배고프셨죠?
5: 배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 때가 되면.
2: 빨리 밥 먹어.
0: 고달법도 한데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 되게 힘든 게가. 아니 힘은 들어도 이게 힘든 게가 다 잘하면 되지.
1: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5: 힘들어도 한다. 아들 딸 시집장계 다 보냈고 이제 버리면 아들 딸 용돈 주고 막 내 손자들 돈 용돈 팍팍 주고 뭐 그래 사는 게지 뭐 딴 게 뭐 있노. 걱정 없다.
0: 할매 밥집을 찾아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7: 네, 어서 오세요.
0: 식당 안으로 연신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으러 온 걸까요?
1: 뭐 드시러 오셨는데요?
8: 막국수요. 여기 막국수. 저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네.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0: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원한 육수와 구수한 메밀면의 조화가 매력적인 막국수입니다. 이분이 주인 할머니십니다.
9: 안녕하세요. 요거는 소성면 막국수는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부엌이에요.
0: 이분은 함께 일하는 아드님입니다.
9: 감자전 잘하고 있어?
10: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 감자전 몇 개나 만들었어?
10: 27개.
9: 많이 만들었네. 힘들겠다. 오늘 우리 며느리예요. 여기 홀 보고 있어요. 오늘 손님 얼마나 왔어?
11: 한 70몇 명 왔을 거예요.
9: 고생했네, 오늘.
11: 다 같이 고생하는
9: 거죠. 그래도 내 요 허리 더 힘들어. 네. 주방거든. 오늘도 나랑 아들 며느리 막국수 맛있게 해서 손님 접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11: 막국수 나왔어요.
0: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루에 팔려 나가는 막국수가 200그릇 이상일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쁩니다.
12: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메밀 함량이 많으면은 메밀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메밀이 딱딱 끊어지는 게 함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1: 자, 감자전 왔어요. 네.
0: 이곳에서 막국수만큼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감자전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직접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해 곁들임 메뉴로 인기가 좋다네요.
13: 아, 감자전이 아니고 피자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두툼한 게.
14: 감자전이 진짜 부드럽고 파삭하고 되게 맛있네.
11: 주문 들어왔어요. 2번 테이블에 막국수 4개.
0: 주문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하십니다.
1: 이건 뭐예요?
9: 이거 국수율 거 반죽하려고요. 메밀가루. 이제 여기다가 돼지감자 네. 가루 조금 주려고.
0: 돼지감자는 맛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9: 이거 메밀이 구대면 이거 돼지감자 1 이렇게 섞으면 돼요.
0: 반죽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9: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0: 미리 해놓은 반죽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때그때 해야 한다네요. 10분 정도 충분히 치댄 반죽을 계면기에 넣어 막국수 면을 뽑아 바로 삶아줍니다.
7: 끓는 데 1분. 건질라 그래요.
15: 왜 1분이에요?
7: 1분이면 익으니까. 오래되면 더 오래돼도 안 돼요.
0: 잘 삶아낸 면은 곧바로 차가운 물로 직행. 면발의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두 번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에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뒤 오이채와 콩나물, 무채, 양념장을 차례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 무침까지 얹어주면 할머니표 메밀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쉴 새 없이 나갑니다.
7: 네, 점심엔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그래 바빠요, 점심엔. 아,
15: 점심이 제일 바쁘시네요. 네,
7: 점심에 제일 바빠요. 휴대폰 보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점심에 열로 다 모여요.
0: 할머니는 점심시간 내내 동분서주신데 주방 한켠에 아들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5: 아버님은 주방

0: 맛이 확 차이가 나지.
1: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네. 가는 거예요?
0: 그쵸.
2: 감자전은 손이 참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감자를 일일이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짜내고 돼지 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0: 감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돼지 감자 전분 들어가면 혈당을 낮추거든요. 맛도 쫄깃하고 좀 따끈하고 맛있죠.
2: 이제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1: 감자전 지금 하나한테 감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0: 한 1kg 정도 들어가요.
1: 1kg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0: 얘는 물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먹어봤는데 둘이 먹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2: 할머니네 감자전의 특징은 감자를 많이 넣고 두껍게 부쳐내는 겁니다.
1: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0: 한 15분 걸리죠. 감자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 감자전만 해야지.
2: 그래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쉴 틈 없이 불 앞을 지키며 감자전만 부쳐낸답니다. 두툼한 감자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3: 감자 드릴게요. 네.
4: 또 맛있겠다. 네. 두껍네.
3: 맛있게 드세요.
2: 또 이 감자전이 막국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네요.
4: 막국수는 이게 메밀향이 짙어요. 확 풍겨오고 감자전은 이게 다른 집은 좀 얇아가지고 너무 바삭 끓이기만 한데 이 집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겉바 속촉.
2: 그래서 언제나 손님들로 붐빕니다. 야, 양념까지 싹싹 드십니다.
1: 뭐니? 싹싹 긁어 드셔볼게요.
5: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6: 너무 맛있어요.
2: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사리 추가는 무료라네요.
7: 막국수 드시다가 양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면사리 더 드리거든요.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8: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7: 네, 감사합니다.
9: 막국수 3개에 3만 원이고 감자전이 13,000원이니까 43,000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7: 네, 감사합니다.
9: 잘 먹었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9: 네, 고맙습니다.
10: 잘 먹었냐.
2: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11: 이거
2: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1: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1: 율무 뽑으래요.
1: 율무 뽑으러?
11: 네.
1: 어디로요?
11: 여기 밭에 있어요. 우리 밭 여기 있어요. 율무 많이 심어놨어요.
1: 아, 텃밭이 있으세요, 어머니?
11: 네. 상추, 뭐 배추 다 여기다 심어놓고 고추 뭐 다 이거 다 우리가 심어요.

0: 저거 옥수수, 배추, 오이, 땅콩 뭐 요거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1: 기본 반찬으로 내고 있는 열무김치를 그때그때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길러 사용합니다.
0: 이거 심은 지 아마 한 보름?
2: 보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0: 지금 날 더우니까 뭐 빨리 커요. 이거 다 먹으면 저거 또 심었잖아요.
1: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자란 여린 열무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 심고 있습니다.
2: 아,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안 쓰시고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0: 파는 거 어디요?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 조금만 예리해야 맛있잖아요. 이거 파는 거 다 옥새가지고 맛이 없어요. 뽑다가 미처 못 먹으면 늙혀요. 늙혀가지고 육수 만들어요.
1: 반찬뿐 아니라 막국수 국물로도 열무김치를 사용하는데 육수용은 4-50일 정도 충분히 키워 쓴다네요.
0: 요 애리는 것만 딱 뽑고 이제 늙으면 이렇게 내버려둬서 육수 만들어요. 이거 육수니까 늙으니 맛있다고 육수가 우러나면.
1: 김치가 맛있다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겐 나눠주기도 하신답니다.
0: 힘 재미나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는 더 기분 좋아요.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만하자. 예. 이거면 되니까. 예.
1: 열무는 뽑자마자 바로 김치를 담는데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나요?
0: 이 정도 뽑으면 5일 가요. 5일.
2: 5일?
0: 예, 5일 먹어요.
1: 이제 열무를 절여줍니다.
0: 양념 이제 준비하면 씻어서 무치면 돼요.
1: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데요. 사과와 고추, 생강, 그 외에도 파인애플까지 다양한 과일을 넣고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데 단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다음엔 마늘도 갈아줘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0: 까나리 액젓.
1: 까나리 액젓까지 추가해서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고추도 함께 갈아 준비해둡니다. 갑자기 냄비를 들고 오시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뭘까요?
0: 이거 보리쌀 밥을 해가지고 갈았어요. 꽃씨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 메밀로 쓴 풀에 고추씨를 섞어 김치에 넣는 것이 할머니 김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3: 이게 맛의 비법이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0: 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잘 되면 좋지 뭐. 그 뭘 와 먹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1: 아낌없이 비법을 내어주는 할머니. 식당이 사랑받는 비결은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아이고리 아프다.
1: 사실 75세 할머니가 하기엔 식당 일은 그리 녹록한 노동은 아닙니다.
0: 됐다. 그래요. 이젠 뭐 나이가 많은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억지로 해요.
1: 어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2년 전부터 식당 일에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2: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0: 좋아요. 남보다.
2: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0: 안 힘들까 봐 힘든 건 다 하니까.
2: 아이고, 저요? 뭐 감사하죠. 왜요? 나이 붙었는데 더 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좀 감사하지.
1: 절인 열무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0: 이렇게 양념 헹궈 이제 여기다 이제 비비면 끝이에요.
2: 아, 조금씩 해서 비비는 거예요?
0: 네.
1: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열무 김치를 사서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이 열무를 사서 쓰려면 맛이 또 없고 이거 한번 하면 막 힘든데 손들이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0: 그리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힘들어도.
1: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우리 만두 먹으러 왔어.
3: 어, 어서 오세요.
2: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서 만두 먹으러 왔어요.
3: 어, 갑자기 만두가 드시고 싶었어요.
1: 겨울철 별미로 내놓는 음식이지만 만두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웃들이 많아 가끔 이렇게 모여 만두를 빚곤 합니다. 그런데 피도 밀대로 직접 미신다네요.
4: 아니, 만두 피를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0: 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4: 하나씩이요? 다?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5: 더 쫄깃하다고 이렇게 하면 만두 피가 더 쫄깃해요. 손으로 미는. 예, 예, 예.
1: 오른손으로는 반죽을 밀고 왼손은 피를 돌려가며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0: 아, 그래요. 길이 없을 때 제대로 뭐 다 이렇게 손으로 하죠.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맛있긴 해요.
1: 메밀로 만든 만두피 위에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 숙주나물을 넣은 소를 넉넉히 얹고 모양을 잡아 빚어냅니다.
0: 먹으라 오라 소리 안 해도 먹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어르신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죠.
1: 사실 겨울철에도 만두를 빚는 날이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곤 하신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완성한 만두를 찜통에 넣고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3: 아, 한 10분 정도 찌어야 돼요.
4: 10분?
3: 네. 네. 피가 아, 이거 우리가 빚어서 조금 도톰해서 네, 조금 시간 조금 더 그래야 돼요.
4: 아, 네, 네.
3: 자, 만두 됐나 한번 보자고요.
1: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메밀만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찜통째 꺼내서 기다리던 이웃들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0: 아이고, 맛있게 잘 잘렸나?
3: 맛있겠다.
0: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맛있어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3: 우와.
0: 와, 엄청 맛있게 잘 쪄졌네. 맛있게 먹읍시다.
3: 맛있다.
6: 맛있다.
3: 뜨거워요.
0: 맛있다. 이런 만두를 어디서 맛을 봐요? 딴 데 가면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어드리고 만두도 얻어먹고 가져도 가고. 아이, 재미죠. 너나 먹는 재미죠. 돈만 벌라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많이 빚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1: 저녁 8시.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마무리할 채비를 합니다.
7: 어머니 집 퇴근합시다. 오늘 수고했어요.
8: 네, 고생했어요. 어머니. 내일 봐요.
0: 그러니까. 아, 너도 고생했다. 막국수가 손님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1: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할매 밥집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경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흥면에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점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단골 손님들로 식당은 벌써 북적입니다.
10: 정말로 이거 구수하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1: 20년 전부터 한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고 있는데요.
11: 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오늘 내가 좋을까요? 아예 밥도 조금 드세요. 맛있으시고요.
1: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비우고 나면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12: 특이한 뭐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먹기 편한 것 같아요.
13: 여기 사람

0: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욕심이 없어요.
1: 최고지 뭐.
0: 진짜.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2: 이틀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고기를 옆으로 옮기는데요. 물 색깔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3: 쌀뜨물.
4: 쌀뜨물?
3: 네.
4: 쌀뜨물에 왜 고기를 담가요?
3: 그래, 쌀뜨물로 하니까 잡내도 없고 다른 약초에 있는 것보다는 더욱 좋더라고 보니까요.
2: 쌀뜨물에 고기를 끓여내면 잡내도 제거될 뿐 아니라 맛도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3: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물순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다 뽑아내야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요.
2: 작업은 초벌과 재벌 두 번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쌀뜨물에 양파와 생강, 파뿌리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에 다시 건져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 잡내를 없앱니다.
3: 여기는 이제 사골. 이제 사골에다가 소머리만 가지고 육수물이 안 나오거든요. 저 소머리에서 육수물이 나올 게 없어요. 사골, 이거는 건져, 고기는 건져내고 사골은 또 끓이고 그러거든요.
2: 본격적인 육수를 내기 위해 새로 쌀뜨물을 채우고 사골을 넣어 끓여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3: 이거는 이제 바짝 말른 인삼인데 이걸 말라가지고 넣으면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넣게 되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우리 인삼에서 다짜그리 한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인삼을 저는 나름대로 인삼을 넣고 있습니다.
2: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인삼과 월계수 잎, 당귀를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4: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얘는?
3: 3시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열어봐가지고 이제 찔러보고 들어가는 게 쓱 소리 나면 덜 익었고 쭉 들어가면 다 익었고요.
2: 고기와 사골을 끓이는 사이 할머니가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국밥과 함께 나갈 김치를 새로 담글 참입니다.
3: 김치요.
4: 아,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3: 예,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소머리에는 김치가 익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방 새거 금방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방.
2: 손님들이 늘 새 김치를 찾다 보니 고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새로 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걸까요?
3: 예, 남편이 애기 아빠가 약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살기는 살아야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안 나온 거죠.
2: 그렇게 남편을 여인 뒤 생계를 위해 남편이 하던 약국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의 약방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국밥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이거 약을 조제해서 여기서 찍는 거예요.
4: 아, 약 조제하는 기계예요?
3: 예.
2: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3: 이래 가서 약을 넣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찍히잖아요. 이러면 여기다 이제 붙었어요. 애기 아빠 유품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약방 했다 그러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서 유품이라서 그냥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2: 잠깐도 쉬질 않으시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4: 예. 이건 뭐예요?
3: 인삼요.
4: 인삼이요?
3: 예, 인삼을 쌈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르는다고요.
2: 더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인삼은 매번 직접 말려서 사용합니다.
4: 어머니, 이거 들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3: 조금 이렇게 쓰고 제가 마진 조금 적게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요즘같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인삼을 썰어 말려두신답니다. 인삼을 널어두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도통 잠시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3: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생각난 대로 그냥 막

0: 그렇지 말고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
1: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알뜰히 씁니다. 오전 10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이 과연 원하는 대로 잘 우러났는지 할머니가 확인해 나섭니다. 우러난 국물과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할머니가 고기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0: 아,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 쑥 들어가잖아, 지금 잘 익었어, 지금.
2: 아,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0: 그럼요, 예. 서물서물하고 쑥하면 잘 안 익어요. 감각으로 찔러보면 다 익었습니다, 알아요. 제시 괜찮아?
1: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완성됐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열심히 옮깁니다.
0: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비계는 비계대로 없애고 먹을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더 기름기, 이게 기름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1: 어이구, 생각보다 기름이 많네요.
0: 다 기름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2: 살코기만 쓰는 거예요?
0: 예, 예.
1: 이제부터는 푹 삶아낸 고기에서 일일이 기름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지방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남기는 과정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롯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기에 고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0: 이거 봐, 손을 봐요. 기름기가 없잖아요.
1: 이렇게 지방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손목도 아프고.
1: 사실 진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를 써는 데만도 꼬박 2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정성을 쏟은 덕분에 고기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할머니가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먼저 뚝배기에 손질한 머릿고기를 한 주먹씩 담고 빠르게 화구에 올립니다.
2: 점심시간이 정신없겠는데요?
0: 예. 요 시간만, 한 시간만 바빠요.
1: 이제 뚝배기마다 미리 불려둔 당면을 올리고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한 움큼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끓는 사이 주방을 나와 테이블마다 반찬을 나누십니다.
0: 아, 이거 직접 제가 다 손으로 제가 한 겁니다.
1: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사이 맛있게 끓은 국밥을 나눕니다. 주방과 테이블을 오가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2: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0: 예,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바탕 서빙이 끝나고 드디어 손님상에 오른 소머리 국밥. 과연 국밥 맛은 어떨까요?
3: 만드는 뭐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니까 크림이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4: 어쨌든 푸짐하게 두고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 뜸이에요.
1: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2: 어머니, 그냥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갔는데요.
0: 글쎄, 그러네요. 그렇게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2: 아, 그래요? 오늘 좀 많은 편이에요?
0: 예, 그렇죠. 예.
1: 오전 11시부터 하루 딱 3시간만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0: 소머리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주하려고 엽기름도 사러 가고요.
1: 할머니가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걸고 시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0: 예,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6분 다니는데 그래서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니지를 못하고 올 일을 못 봅니다.
1: 시장은 식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0: 사장님, 예, 소분 좋은 거 있나요?
5: 네, 좋은 거 있어요.
0: 아, 좋은 거 있어요?
5: 네.
0: 아우, 좋네. 아우, 이쁘다. 예? 소머리가 크고 매끄럽고 그래서 양도 많이 나오고.
2: 아, 사야 양이 많은 거예요?
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5: 자, 내일 좀 배달 좀 해주세요.
6: 알겠어요. 네. 내일 해서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5: 네, 갈게요.
6: 네, 고맙습니다.
1: 이번엔 손님들께 서비스로 드리는 식혜 재료를 사려고 합니다.
0: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좋으네.
2: 이렇게 일일이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0: 힘들죠.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좋은 거고.
6: 갈게요. 예.
7: 감사합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되는 편한 세상이라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할머니의 오랜 고집이라고 합니다.
0: 자기가 싫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더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겨울밤은 공포의 시간입니다. 녀석은 매일 저녁 이곳을 노리고 있죠.
1: 여기 먹을 닭 잘라놨어.
2: 닭은 다시는 안 기를 생각이에요?
1: 키워봐야 발탱이도 올리지.
0: 초대받지 못한 손님. 녀석이 나타나면 닭장은 초토화됩니다.
3: 없어, 없어, 없어.
0: 농부는 전쟁 중, 상대는 마지막 맹수 살쾡입니다. 오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한 마을. 이 마을에서 살쾡이는 낯선 야생이 아닙니다.
2: 지난번에 그 만에서 있는 살쾡이하고 네. 여기서 사는 살쾡이 좀 완전 다를 텐데 여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4: 지금 그때 천수만하고 비교해 보면 한 눈에도 무인가는 적당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다 동면 들어가거나 무인가 새도 없고 하니까 다 네. 아래쪽 지금 계곡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2: 아, 이 밑으로요?
4: 네, 내려오기 때문에 인가에 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 아, 민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4: 예, 예.
0: 마을 사람들은 요즘 살쾡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2: 저 계세요?
4: 계세요.
2: 안녕하세요.
5: 네.
2: 아이.
4: 요 근래, 뭐, 저, 살쾡이 내려옵니까?
5: 네, 사실? 내려왔어요. 이 개가 찢어가져서 나가보니까.
2: 네.
5: 아마 닭을 두 마리
2: 잡았어요?
5: 요 목을.
2: 네.
5: 요 목을 다 잘라놨어.
2: 아, 그래요?
5: 네.
0: 이렇게 굵은 철망 안에 있는데,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2: 네.
5: 이놈들이 대가리를 내미니까, 오리를 내면 이게 그냥 머리를 확, 그냥 잡아주던 거예요.
2: 아.
5: 이거 털이 아주 있을게, 이거 봐.
2: 아, 여기 있네. 지금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막, 털들이 살쾡이한테 당해서 이렇게 날린 털자국들이 있죠.
5: 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지금 내려와서. 이게 원래 꼬리에 있었다.
4: 그 길죠, 지금 수탉이라 가지고.
2: 꼬리가 없어요.
5: 꼬리가 없다고. 내려, 붙어가지고.
6: 어제 저녁에는 이쪽 닭장을 들고 친 건데, 이게 잡아놓은 거예요.
2: 아.
6: 이거 지금 다.
2: 어우야. 아이고.
0: 이웃의 이 농장은 거의 매일 습격 당하고 있습니다.
6: 엎어놓은 거거든요.
2: 야, 여기도 지금 닭이.
6: 예, 이쪽으로 죽어요.
7: 거의 먹지를 안 했어요.
2: 아, 그냥.
7: 예, 일단 숨통만 끌어놓고.
6: 그렇게 아니, 크게 뭐 상처도 안 내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은 크게 상처도 안 내고, 얘네들이 다 잡아놔요, 그냥.
2: 지금 저기도 지금.
6: 예.
2: 어, 세상에.
6: 이게 어제 저녁에 들어와갖고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2: 어, 살쾡인가요?
6: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살쾡이 특성이 엉덩이서부터, 이렇게 뼈, 여기부터 잘라서 파먹고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내장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은, 이게 어떤 놈들은 또 이렇게 묻어놓고 가는 놈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거는 거의 안 묻고 그냥 먹다가 놓고 그냥 가.
2: 네.
6: 근데 먹이가 불안해지면서부터 얘네들이 묻어놓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와서 못 잡으면 이걸 파먹고
2: 아~
6: 그 다음날 잡으면 버려 이거.
2: 아, 그렇구나.
6: 잡아서 새 걸 먹어.
7: 과잉 살육이라고 하는데 야생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6: 예, 예.
7: 딱 들어오니까 여기 다 무익감이 있다 보니까 얘가 주체를 못하는 거죠.
6: 어떻게 보면 흥분하고 광분하고 예. 그런 느낌.
2: 예. 아~
6: 그래서 막 그냥 좋은 거야. 먹을 게 많은데 이거 놈도 잡아보고 저 놈도 잡고 네, 이런
2: 그러니까요.
6: 느낌이라니까.
2: 아, 산에서 아무리 네. 움직여도 먹잇감 포착하기 힘든데 네. 여기는 막 그 닭들이 막
6: 널렸으니까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막.
7: 맞습니다.
6: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광분하는 느낌 여기.
0: 이 농장에서는 이번 겨울 살쾡이 때문에 100마리 넘게 닭을 잃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적게는 두어 마리부터 많게는 수십 마리까지 마을의 닭이 죽어 있거나 사라지는 게 현실. 처음엔 농가의 작은 닭장들의 피해가 집중됐지만 이제는 양계 농장의 대형 닭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마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양계 농장의 닭장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침마다 수십 마리씩 닭이 죽어나간 이유와 그 과정을 담아줄 또 다른 눈입니다. 농장 한편에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20대의 카메라를 통해 닭장 구석구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상황실입니다.
3: 걔네들도 야생동물들도 그냥 막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8: 그래요?
3: 네. 어제는 두 탕 됐어요.
8: 예.
3: 6시쯤부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1시쯤에 또 들어왔어요.
8: 아, 그래요? 네. 6시, 저녁 6시 들어왔다가 1시에 들어왔고요.
3: 근데 거의 1시, 2시 사이에는 매일 들어왔고, 3일간.
8: 그럼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지금 7시가 넘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근처까지 접근해 있을 수도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9: 예, 지금 가능성이 있죠.
8: 예.
0: 아직은 눈에 띄는 낌새가 없습니다.

0: 무슨 소리죠?
1: 거의.
0: 그런데 걔가 엄청 짖네. 동물들은 전부 다 예민하니까

0: 뭐가 감지가 된것 같은데 지금. 다투는 소리.
1: 닭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 봅니다. 닭장엔 거위와 침면조도 있는데요. 닭보다 감각이 예민해 침입에 빨리 반응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밤눈이 어두운 닭을 보호하기 위해 둔 일종의 파수꾼이죠.
0: 고양이는 그래도 급하게 좀 움직이는 편인데 그 사냥할 때 그 포즈 보면은 진짜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다들 야, 이 속에 지금 움직이는 건가로 내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안 되니까 사냥 앞에 놔두고 그 속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1: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맹수지만 살쾡이의 사냥은 신중합니다. 공격할 만한 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마치 그림자처럼 살금살금 다가가죠. 이러니 밟는 어두운 닭은 살쾡이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달팽이는 그렇게 하룻밤에도 수십 마리의 닭을 잡기도 합니다.
1: 그 살갱이 작은 게 닭을 잡으면, 닭 큰 걸 잡으면 이렇게 물어갖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 쪽을 이렇게 물면 이게 다리하고 이게 바닥에 끌려. 닭이
2: 아, 큰 게. 예, 예.
1: 그거를 고개를 빨짝 들고 일으켜서 점프를 한 1m 하죠. 그걸 1m 해서 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닭을 물고 점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후기 잡고 또 처박혀야 다시.
0: 닭장 습격의 유일한 어려움은 먹잇감을 물고 닭장을 빠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살쾡이는 자기 몸무게의 두 배에 이르는 사냥감까지 제압할 수 있는데요. 가벼운 먹이는 입에 물고 1m 이상 점프를 합니다.
1: 신기할 정도로 그걸 어떻게 질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물면 바닥에 닿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물어서
2: 아,
1: 이렇게 들고 그러면은 발만 이렇게 땅에 끌리는 거예요. 발자국이 나 이게 눈밭에서 예, 예, 예. 근데 그러고선 끌고 산으로 올라가고 옛날에 그 쫓아 올라가 보니 산 자꾸 끝이 갔다 감췄더라고 그 사이에
2: 자기보다 큰 닭을 끌고요.
1: 대단한 놈이야. 아주
0: 먹고 남긴 사냥감을 땅에 묻어 숨겨놓습니다. 배고픈 겨울, 허기를 채워줄 일종의 비상식량인 것이죠.
3: 다 쳐 먹었네. 반도 더 먹었는데. 묻어놓고 갔네.
1: 내가 한 해는 닭을 그 이게 닭을 매번 잡아서 팍 나가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지금 한 1,000마리 정도 남았겠다 그랬는데 닭이 없어. 집사람은 방법이 또. 닭이 1,000마리 남았다는 좋은 숫자가 있는데 판 숫자가 있고 그럼 1,000마리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닭이 없냐 이거. 황당하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게 예, 야생동물들이 다 가져갔던 거.
2: 아.
1: 1,000마리가.
2: 될수록 추위가
1: 눈에 비시려워.
2: 네. 달걀도 지금 배가 고플 시간인데.
1: 그런 거 먹든 먹어야 되는데. 집 안에서 두지 못하겠고.
2: 몇 시부터 몇 시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살쾡이를 빨리 만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내가

연휴 저녁과 다름없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 살쾡이. 바로 발밑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냥감이 있지만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낯선 인기척을 경계했던 걸까요? 녀석은 사냥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밤새 닭장 주변만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0: 모처럼 습격 피해 없이 맞이한 평화로운 아침. 밤새 안녕, 다행이란 인사를 패기 넘치게 주고받네요. 이 녀석 초싹이는 이름 그대로 아침부터 여간 초싹대는 게 아닙니다. 겨우내 못된 것만 배웠는지 살쾡이가 하듯 오리를 괴롭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1: 야, 초싹이! 뭐야, 새끼야!
0: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았나 봅니다.
1: 저거에 길을 다 죽여놨어. 저거
2: 이리 와.
1: 그 하지 말라는데. 예? 그 싫다는데 그걸 억지로 갖고 그래, 새끼야. 하지 마. 가자. 따라와, 이리 와. 가. 말만 그래 먹던가.
0: 맨날 말썽을 피우지만 애교도 많은 귀염둥이입니다. 농장의 하루는 닭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저씨가 나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식구들이 마중을 나오죠. 밤새 별일이 없었나 살피고 먹이를 나눠줍니다. 25년간 자식 기르듯 먹이고 돌봐가며 꾸려온 농장입니다.

0: 겨울엔 밤이 돼도 잠들 수 없습니다. 불청객 살갱이 때문이죠. 조그만 틈이라도 내어주지 않도록 문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1: 어제도 여기 조금 요 구멍 이렇게 나 있는 요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개가 옆에 있는데도 살쾡이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또 시도를 해.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오늘 저녁은 잘 보내겠지. 뭐.
0: 밤새 농장을 지켜야 하는 아저씨에게 동료가 생겼습니다.
2: 오늘은 저녁 7시 13분, 8시 9분, 9시 39분 총 3분 왔다 갔습니다.
3: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는?
2: 예. 닭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한번 쓰고 와서 보고 그냥 가버리고. 네.
4: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 2주차까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창고에서 카메라하고 이제 설치를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인기척 때문에 그런지 아주 미세한 인기척도 얘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사장님. 그죠?
1: 새벽녘에 네. 4시까지 버티다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거 보고 잽싸게 닭장으로 움직이잖아요.
3: 한시라도 그냥 눈을 떼면 안 되겠네요. 안 되고, 그리고 잠을 자면 안 되겠군요. 잠을 자면 안 되겠네, 진짜.
1: 어디 얼마나 주무셨어요?
5: 중간에 졸 수 있죠.
1: 졸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시간에 들어간 거야, 그럼.
5: 어제는.

0: 한 6시까지 밤을 샜죠.
1: 네. 6시까지요?
0: 네. 오이씨, 왔다.
2: 뭔가 나타났습니다.
1: 문 앞에 지금.
2: 닭장 앞인데요.
3: 들어가는데?
0: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3: 어, 들어왔어.
0: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4: 난리 났겠네요.
3: 아이고.
2: 닭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깊은 밤, 닭장을 넘보는 그림자. 살쾡입니다. 낮 동안 굶주린 살쾡이에게 닭장은 그야말로 뷔페 식당입니다.

0: 잡으려는 자와 도망치려는 자 사이에 필사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오늘따라 인연이 민감하고 재빠른 닭들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살쾡이 일단 후퇴합니다. 밤마다 순찰을 해도 살쾡이는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녀석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1: 저녁에 짬짬이 그 닭장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닭장은 조용하잖아. 응? 이거 뭐 이거? 이 살쾡이잖아. 뛰어올랐잖아.
0: 토끼장 앞에 다시 살쾡이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을 탐색하더니 이번엔 토끼를 노립니다. 어느새 토끼장에 침입한 살쾡이. 들어가자마자 토끼 한 마리를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살쾡이도 인기척을 느꼈겠죠? 쫓고 쫓기는 관계가 뒤바뀝니다. 인간과 야생의 정면 충돌입니다.
2: 토끼를 살쾡이가 지금 물어갖고 잡아놓은 거라고. 살쾡이 지금 이 안에 어디 숨어 계셔서 오는 소리 들었으니까 이 안에 어디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0: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도 사냥을 막거나 살쾡이야 맞닥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밤에만 벌써 두 번째. 습격이 있을 때마다 농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2: 그냥 한마디로 가슴이 쫄깃쫄깃하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뭐 24시간 지키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0: 밤새 농장은 과연 무사했을까요? 팽팽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 또 하룻밤이 갑니다.

0: 우리는 한 달 만에 다시 농가를 찾았습니다.
1: 가져가든.
0: 겨울이 깊어진 만큼 야생 또한 마을 더 가까이 내려와 있을 터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3: 예.
2: 아이고, 예. 오랜만이에요.
3: 예. 예. 벌써 왔다 가신

0: 한달 넘으셨네요.
1: 예.
0: 예.
1: 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 요즘 뭐 매일 살쾡이가 들어갔고, 예. 지금 뭐 닭장, 토끼장 다니면서 계속 이쪽저쪽 다니면서 싸구려 예. 치니까는요. 예. 이 어제도 밤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쪽에 이 지금 그물망이 얇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 물어뜯고선 지금 또 들어왔거든요.
1: 아, 살쾡이가요?
2: 예.
3: 어젯밤 결국 살쾡이는 닭장을 습격했군요.
2: 이 지금 이 닭은 그냥 물어만 놓은 거고 여기 이 닭도 지금 물어만 놓고 그다음에 이쪽 이쪽에 또 있어요. 이쪽은 목을 잘라서 먹고 갔고 이렇게 목만 싹 벗겨 갖고 목만 잘라 먹고 갔고 그게 지금 이쪽으로 밤새도록 여기를 뚫어 가지고 철조망을 뚫고서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일로.
1: 아, 이 철망을 뚫은 거예요?
2: 네, 철망을 이걸 뚫은 거예요 지금.
1: 아, 이쪽 뒤에서요?
2: 예, 예. 이게 굵기가 가늘 따른 철망이 아닌데 이걸 뚫고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와갖고 여기서 계속 이걸 뚫다가 새벽에 돼갖고 뚫으니 예. 들어와가지고 닭을 잡다 보니까 날이 헌해지니 불안하니까 놓고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상황이.
4: 전혀 눈치를 못 챘나요?
2: 못 쳐서 저기서 CCTV가 도는데 이쪽 안에 상황은 볼 수 없고 밖에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죠. 그러니까 아 오늘은 무사히 잘 지났나 보다 그러고 와보니까 그 닭을 이 뒤로 두르라고는 생각도 며칠 전에 한번 점검을 했는데 괜찮길래 네. 아 그래도 뒤에는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아, 오늘 한 방에 뚫려버렸네 또.
3: 철망까지 뚫고 들어오는 살쾡이를 포착하기 위해 닭장 안팎으로 더욱 촘촘하게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어젯밤 미처 먹지 못하고 간 사냥감 앞에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센서 카메라와 관찰 카메라까지 농장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두 30대. 물 셀 틈 없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드디어 맹수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면서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해내야 합니다.
5: 지금 카메라가 그 살쾡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다 잡고 있거든요, 지금.
0: 예. 예.
5: 뭐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는 걸 잡을 수 있게끔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3: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5: 저 안에 지금 뭐가 자꾸 움직이는데 저거
4: 두 쥐였지.
5: 아, 쥐예요?
4: 예.
5: 어, 쥐가 저렇게 안에 들어와 가지고
4: 밤에만 그 닭밥 주워 갖고 남은 그 찌꺼기를 쥐들이 나와 갖고 지금 먹으러 나온 거예요. 그 상황들이.
5: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보니까.
4: 네. 뒤에 터졌어요.
0: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4: 터졌어요.
5: 아, 저 센서캠이 뭐고 포착이 되면 저기 불이 켜지는 거죠?
0: 그렇죠.
5: 어?
0: 꺼졌습니다.
5: 아, 어?
0: 왔다 갔다 지금 하고, 다시 꺼졌다.
5: 분명히, 오, 뒤에 뭐 움직임 있어요.
0: 돌아 움직이잖아요.
5: 저 움직이죠.
0: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상태예요.
5: 살쾡이 들어왔어요 벌써? 저기.
3: 저를 그토록 가슴 뛰게 만들었던 이 숨막히는 뒤태의 주인공은 쥐였습니다.
5: 살쾡이가 어떻게 울죠?
6: 고양이 소리 비슷합니다.
5: 아 그래요?
6: 예.
5: 고양이 소리 많이 들잖아요. 냥냥하고.
6: 좀 그거보다 더 그 가래 섞인 소리. 그 어떻게
4: 아니 근데 그 이렇게 덤빌 때 소리는 들어봤거든요.
6: 아, 그거는
4: 그거.
6: 예. 밥 공격적 방어. 그거 그건 고양이도 또
4: 그러니까
6: 마찬가지죠.
4: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그 소리를 내는 건 들었거든요. 예.
5: 이거 말하는 거죠. 네.
4: 이 소리가 아주 기꺼막혀. 뭐 앞에 와서 잘못하면 크으 이래갖고.
5: 오!
4: 올라간다.
6: 올라간다.
4: 위로 올라간다.
6: 아, 예, 예. 위에 돌볼 모아야지.
4: 저 위에 닭장 6번. 6번 채널이에요. 6번 채널.
5: 6번이요?
4: 예.
5: 오, 네.
6: 예, 저, 드디어 좋았다. 이제 왔다.
5: 와, 저
3: 녀석은 저 멀리 숲에서부터 왔습니다. 센서 카메라가 설치된 산 아래 길목을 거쳐 농장으로 들어온 살쾡이. 비닐하우스 닭장을 지나 담장을 넘습니다. 그 후 6번 카메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농장 여기저기를 살피며 사냥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녀석은 어제 사냥했던 닭장으로 갑니다.
5: 근데 지금 좀 가만히 서 지금 느낌 보는 거죠? 네.
6: 그렇죠.
5: 어디로 움직일 건지.
6: 예.
5: 저 움직였는데 지금.
4: 예. 지금 어제 그 잡았던 닭장 앞쪽으로 가는.
6: 앞쪽으로 가는. 예.
5: 아, 그래요?
4: 지금 멀리서 의심스러우니까 지금 멀리서.
6: 예, 의심하는 건 맞습니다. 예,
4: 멀리서 도망가는 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 어제 못 봤던 게 예, 있으니까.
4: 새로운 게 있으니까.
5: 아, 네.
4: 눈빛이 보이죠?
3: 드디어 어제 뚫어놓은 구멍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6: 어? 저기 나타났잖아요. 저 뚫었잖아요, 저기. 큰 놈 하나 들어왔다. 예.
5: 들어온 거죠?
6: 예, 들어온 거죠. 예, 들어왔어요.
5: 살쾡이 들어왔죠?
6: 예, 예, 맞아요.
5: 근데 지금 쥐들이.
4: 쥐들이 싹 들어갔죠.
5: 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4: 걔네들은 육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지금.
3: 본능으로 위험을 직감한 쥐들. 닭장 구석에 몸을 숨깁니다. 살쾡이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레이더 역할을 하는 길을 통해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죠.
4: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얘네들이 그걸 알아차리니까 안 움직이는데 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움직이고 이런 걸 다 해. 그러면 그때서야 아주 들릴 듯 안 들릴 듯 이렇게 살살 움직여서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공격을 하거든요, 쟤네가.
6: 이제 나왔습니다.
5: 지금 어떻게 나왔다? 지금 나왔어요, 지금.
4: 지금 나왔어요. 제가 아예 안 움직이니까 또.
6: 그렇죠, 예.
3: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6: 이 상황에서 이제 양쪽 눈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거리를 재는 거죠. 이미 목표를 감지는 아까부터 레이더를 가지고 귀를 가지고 다 감지를 했거든요.
3: 드디어 공격.
5: 아! 안 놓쳤네.
6: 이제 문에 닭을 보는 거죠, 이제. 쥐 대신 꼭, 이제 닭이죠.
4: 그 목표물을 바꾼 거죠.
3: 녀석은 냄새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5: 다시 내려왔어요.
6: 네, 내려옵니다.
5: 네.
6: 어제 잡았던 거.
5: 닭 잡았어요. 네.
4: 어제 잡아놓은 닭은 네. 지금. 또 갈라 그러겠죠.
6: 네. 아, 물 올라간다.
4: 나가려고
6: 한다.
5: 저 미끄러지네, 이제.
4: 아, 올라왔어. 조금 바깥으로 갖고 나가려고.
6: 갖고 나가려고,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안전한 데 가서 먹으려고.
5: 지금 나간다.
6: 아, 나간다. 나간다. 시도를 한다.
5: 시도를 잘 못 빠져나가네요.
4: 놓고선 나가서 잡아당기면 되는데
6: 네. 예. 자꾸 같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예.
3: 살쾡이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6: 야, 기...

0: 뭐 밀어넣네요.
1: 나왔어.
0: 나갔습니다.
2: 머리가 좋죠?
1: 일단 나가서.
0: 당기면서 딱 가져갔다. 이야, 쟤.
1: 끝났어, 상황. 제가 볼땐 굉장히 신중한데도 닭을 잡고 결국 끌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빼내서.
0: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사전에 고민은 많이 하는데 일단 실행하면은 후다닥 해치우는 놈인
1: 야,
0: 거죠.
1: 그렇죠.
0: 예.
2: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 뽑았어.
1: 어디.
2: 잠시 방심한 사이 살쾡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센서 등이 다시 켜져 있죠?
1: 뭐 움직인다.
3: 온다.
1: 왔는데? 덩치가 큰것 같은데?
3: 그러니까.
1: 들어왔어. 어떻게 또
3: 야,
1: 들어오지?
3: 또 들어오지?
2: 먹이를 물고 간지 20여 분 만에 살쾡이는 다시 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는 야생의 습성상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3: 아까 그 자리 그대로 그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1: 예, 그대로요.
3: 지가 눈에 아르는 거에서 다시 왔나?
1: 지가 상당히 거슬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 자존심 상해서.
1: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지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3: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1: 그저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네.
2: 살쾡이 다시 사냥을 시도하려 합니다.
1: 지금 내려왔어요.
2: 목표물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닭입니다.
1: 오, 저 안으로 들어가. 오 마이 갓.
0: 닭이 지금 전혀 몰라요,
3: 전혀
0: 지금.
3: 못해.
0: 지가 또안 움직이니까. 닭이 움직인다,
1: 아,
0: 또.
1: 계속 들어간다. 아오.
2: 사냥이 쉽지는 않습니다.
0: 군집처럼 보이고 하나의 등거리처럼
3: 큰 눈을
0: 느껴지는 거예요.
3: 보이니까 공격을 못해. 그러면은 닭 잡듯이 이렇게 살금살금 가거든요? 그럼 절대 안 깨져요, 그 대열이.
2: 뭉쳐서 거대하게 보이게 하는 약자들의 위장술입니다.
1: 지금 닭 대열이 안 깨졌네요.
3: 예, 안 깨지니까 지금.
1: 네,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3: 일단 또 내려오면 또 가갖고 또 한번 건드려보겠죠.
1: 와, 또 들어간다.
3: 또한 번에
1: 2차 공격을 하네, 그죠?
3: 아까하고 똑같은 거 똑같이 공격하시면
1: 예.
3: 돌아가자.
2: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센서 등이 켜졌죠? 무언가 나타났다는 신호입니다.
3: 밖에 또 있잖아.
1: 저요?
0: 저기 또 있어. 두 마리네.
1: 또 있어.
3: 또 있어.
0: 예.
1: 와, 살쾡이 또 있어.
3: 야, 이거 두 마리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2: 안에 있던 살쾡이는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1: 잡았어. 딱 잡았어.
0: 예, 목이죠. 예, 목을 못 씁니다. 압력을, 송곳니를 박아가지고 질식할 때까지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죠.
2: 그 사이, 밖에 나타난 새로운 살쾡이는 이동을 합니다.
3: 여기 올라가자. 여기 왔잖아. 여기 왔잖아.
1: 어디. 야, 지붕 타고 가네.
3: 예, 지붕 타고 하나 왔잖아. 지금 하나는 밑에서 잡고 있고 하나는 밑에 그 옆에 칸. 지금 제가 있는 옆에 칸에 지금 계집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2: 목을 물린 닭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0: 자, 이제 숨통 끊어졌습니다.
1: 지금
0: 알고
1: 물고 간다. 물고 가.
2: 이제 사냥보다 더 어려운 단계가 남았습니다.
1: 지금 물었어요, 지금. 그리고 들었어. 다시 또 올려가.

0: 어우, 닭이 좀 이번에 좀 큰가 본데요? 어우, 또, 그걸 물고 올라가네. 지금 주체를 못했잖아요, 지금 한 마리를.
1: 이쪽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0: 지금 나가질 못하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1: 그 뒤로 다 물고 나가는 쪽으로 한 마리가 또 가는데?
2: 맞다. 그 앞에서 기다리는 듯하다, 느낌이.
3: 사냥에 성공한 살쾡이 뜻밖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살쾡이. 두 야생의 눈이 마주칩니다. 밖에 있는 살쾡이는 분명 이 사냥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안에 있던 살쾡이가 등을 보입니다.
0: 등 뛰었어.
3: 밖에 있던 살쾡이 여유 있게 먹잇감을 가르칩니다. 눈빛 하나로 빼앗은 불로 소득입니다.
0: 빼갔어. 닭을 뺐죠?
2: 예, 빼갔어요.
3: 왜 한 녀석은 그토록 쉽게 먹이를 포기했던 걸까요?
2: 그런 상황 같으면 둘 사이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관계예요. 즉 뭐냐면은 아예 감지하자마자 도망쳤잖아요. 그 전에도 쫓겨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는 거죠.
3: 침입자는 아직 닭장 안에 있습니다.
1: 이 상황이 참 이쪽서 안의 상황이 참 해결이 된 건데 지금.
0: 지금 살쾡이 하나는 지금 못 나간 상태잖아요. 네.
1: 어디엔가 지금 어디 또 노리고 있겠죠 또.
2: 아, 노리고 있을 겁니다.
1: 왜냐면 또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옆에 닭장.
4: 저기다.
1: 바로 옆에 닭장으로 들어갔네.
3: 사냥감을 빼앗긴 살쾡이 바로 옆 닭장에서 일대 살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잘못하면 그 닭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1: 예.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서.
0: 예.
1: 네. 아유,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러다 다 죽을 것 같아, 닭이.
3: 한시가 급한 상황. 이대로라면 닭장 하나가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5: 어머.
6: 지금 일단 두 마리.
7: 예, 두 마리 잡아놓고.
0: 아, 순식간에 잡네. 야.
7: 이 봐봐요, 이거 목.
0: 예. 아우.
7: 목 쪽을 딱 물어놓잖아요, 이렇게.
0: 예. 쟤 엄청 놀란 것 같다.
7: 놀랬죠. 아까 그 한 5분 가까이를 위로 뛰어 점프를 하면서 날르고 치고 했으니까.
3: 살쾡이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7: 여기.
0: 어디?
7: 이거. 어, 예. 아니, 이 속에. 어. 이 속에. 이게 살쾡이잖아요, 이게.
2: 아, 그러네. 맞아요. 이 속에 예. 갇혀있네.
7: 이 속에 갇혀있네.
2: 비니가 비닐 사이에 들어간 거야?
7: 비니가 비닐 사이에.
2: 이거.
7: 이게. 이게 살쾡이라고요.
0: 오.
7: 어, 몸 보이네. 이 꼬리가 있고.
2: 여기 갇힌 거예요.
7: 예. 네. 기네.
2: 이 수컷이에요, 수컷. 생식기 보이잖아요. 수컷.
7: 그러네.
2: 예, 수컷이에요.
3: 이 귀한 야생을 닭장 지붕 틈새에서 보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4: 천연덕스럽게.
0: 움직이지 않고 있네.
4: 예.
0: 아우. 매스케 생겼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제 일로 나올 수 있겠네요?
4: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움직이겠죠.
0: 예. 네.
4: 근데 지금 그냥 놔두고 또 빠지면은 얘가 닭 있는 데로 또 들어가면 또 잡을 거라고. 여기서 얼른 저쪽으로 몰든 한쪽으로 몰아서 내쫓아야지.
3: 인기척을 듣고 탈출하려다 천장 틈새에 갇힌 살쾡이. 한겨울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0: 아울러 내려온 야생은 이 비좁은 문명의 틈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품을 수도 함부로 내쫓을 수도 없는 귀한 생명입니다.
1: 여기 있거든요?
2: 네.
1: 여기 사고만 놓았어요.
2: 네.
1: 위에다가 그 사고로 네. 이쪽으로 못 오게만 막으시면
2: 네, 제가 막을까? 네. 이름은 모를 거 아니에요.
0: 우리는 회로를 막은 채 살쾡이를 자극해서 녀석을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다행인 게 우리가 그 빨리 와서 그나마 두 마리로 네,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라 천만다행이죠.
0: 몇 시간 뒤 닭장 밖에 설치해둔 카메라에 살쾡이가 잡혔습니다. 녀석은 사냥한 닭을 끌고 와 인적 드문 이곳에서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라고 안전할까요? 야생엔 어디에나 경쟁자가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 양보란 있을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애들이 어릴 때는요, 그게 마음속에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어리니까 크게 이렇게 목돈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닐 때는, 그럼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애들이 크고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이 커지니까, 아, 내 새끼가 먼저지, 쟤가 먼저는 아니거든.
2: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애들이 크면서부터 쟤하고의 그 애증관계가 그 점점 더 커졌던 그런 느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3: 보호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보호하자는 그게 지금 우러나오거든요.
2: 네.
1: 어렵죠?
2: 아.
1: 풀기 어려운 숙제야, 이게.
4: 둘 다 시련의 계절인 것 같아요. 살쾡이도 닭 키우시는 분도 정말 시련의 계절인 것 같아요.
0: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영역을 넘부는 야생. 그 야생과 인간은 늘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공존을 이어왔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맹수이자 고양이과 동물의 마지막 야생인 살쾡이. 농가의 희생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들과 공존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언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모릅니다.
2: 박사님, 저 연기 나는 집이.
3: 예, 예. 예,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집입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있다는 그 집입니다.
2: 이쪽에 살쾡이가 내려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5: 네. 뭐, 한두 번 내려오고도 알고 아주 확실합니다.
6: 아예 살아요?
5: 옛날에는 뭐, 닭을 키우면 두문두문 잡아갔는데.
2: 네.
5: 겨울만 되면은 혼란을 당하고.
3: 아, 세계. 저 개를 키워도 그런
5: 거 아, 그 개 무서워하네.
6: 아, 그래요?
5: 야, 무서워.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0: 뭐 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여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2: 아니, 저 진짜 괜찮은데.
3: 너 이거 몇 개야?
2: 네 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2: 걱정 마십시오. 에?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0: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0: 선배님!
3: 너 어제 잘 들어왔어?
4: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경 챗 GPT가 대중에게 선보인 후몇 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중입니다. 불과 얼마 전 AI와 관련해서 작은 파문이 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AI 대 인간의 창의성 대결이었습니다. 한 해외 전문가들의 실험 결과 챗 GPT-4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창의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 이들은 GPT-4는 창의성 테스트인 대안 사용 테스트에서 91% 인간을 능가했고 또 창의적 사고 테스트인 토런스 테스트에서는 99% 사람을 능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인간의 창작 분야까지 AI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까요? 이 소식에 충격받거나 낙담하기 전에 먼저 이 실험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몇 주 동안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창업 아이디어 대결. 수많은 스타트업을 탄생시킨 유명 대학의 학생들과 ChatGPT-4가 창업 아이디어 생성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대결 방식은 하나, 연구진이 대학생과 GPT-4의 특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둘, 그 키워드에 맞는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 셋,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를 블라인드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GPT-4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의 아이디어 40개 중 35개는 ChatGPT-4가 생성한 것이었고 전반적으로 ChatGPT-4가 생성한 아이디어들이 심사위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순환 경제 아이디어 대결. 이번에는 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또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 순환 경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다는데요. 두 번째 대결의 결과는 아이디어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은 유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타당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AI가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신함 측면에서는 인간이 생성한 아이디어가 다소 나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창의적인 글쓰기 아이디어 대결. 이 세 번째 대결은 주제를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니라 단편 소설을 창작하라 시킨 것이죠. 그리고 혼자 단편 소설을 쓰는 집단과 AI를 사용하여 주제를 제안받는 집단을 두고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이 경우에도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결과물이 조금 더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도 함께 밝혀졌는데요.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서로서로가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꼽힌 사람들은 AI 도움을 적게 받으며 AI 도움을 받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AI가 창작하는 아이디어는 평균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 기준으로 앞서지만 진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AI보다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AI의 창의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직접 ChatGPT에게 창의적인 글쓰기를 시켜보았습니다. 먼저 ChatGPT에 각각 김소월, 김영랑, 그리고 이상의 문체로 자동차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ChatGPT가 쓴 김소월의 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동차 빠른 날을 태우니 도시 가운데 길을 달려 저 긴 길을 가는 나의 꿈, 어디로 가든 미래이나. 그 다음 김영랑처럼 쓴 시는 빠른 자동차 기어를 울려 도시의 길을 달려가는 것,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체라고 하는 시는 빠른 자동차 기어를 달려 도시의 길을 달려가는 것, 새로운 나의 세상을 찾아 자동차와 함께 떠나는 것. 어떤가요? 모든 시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한국 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의 쓴 시가 소월과 영랑의 시와 비슷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는 글을 쓰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문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만 ChatGPT는 데이터를 다 모아 학습한 뒤에 모방하는 것이므로 개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ChatGPT처럼 기계학습을 하는 현재 AI는 사람이 학습시킨 데이터를 모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들의 평균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AI 세계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안전함, 즉 미덕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서비스니까요. 그래서 ChatGPT는 누구의 문체로 써달라고 하든 자동차와 가장 흔하게 연결된 개념들인 여행, 속력, 기계, 자율동을 섞어서 나의 세상, 도시의 길 같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개성과 창의성 부족의 증거로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 그거보다도 확실한 게 있을까요? 대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글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글의 집합에서 좀더 멀리 나가서 그 경계에서 경계를 타고 언어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GPT는 항상 가운데로 가고 창의적인 사람의 글은 바깥으로 가고 두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창의적인 시란 언어의 평균과 반대 방향에서 언어의 경계에서 언어 안팎에 줄타기를 하면서 언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계학습에 기반한 AI는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향해 가기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창의성의 반대를 만들어 놓고 창의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AI는 유통, 의학, 안면인식 등 축적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해진 패턴을 찾아내는 인간 모방의 영역에서는 실로 큰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작동하는 창작의 영역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활약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하는 음악과 AI에 관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작곡의 경우 학습 자료가 무수히 많은데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계에서는 이미 AI 작곡가 이범이 데뷔 활동 중이고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음악도 AI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악 중에서도 AI 창작의 가능성을 제일 깊게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은 고전음악, 즉 클래시컬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수백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정형화된 화성법과 대입법, 문법을 갖추는 완결된 프레이징으로 AI가 학습시키고 따라하기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서울시향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슈베르트의 교향곡을 공연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AI는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해 90곡에 달하는 슈베르트의 곡을 공부했고, 또 슈베르트 영향을 미쳤던 여러 작곡가의 음악도 함께 넣은 다음에 한 달에 걸쳐서 사람의 손을 타서 AI가 함께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손을 댄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에 대한 인간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슈베르트 곡인 듯 하다가 갑자기 헐리우드 영화 곡이 되기도 하고, 만화 영화 곡이 됐다가 베토벤 곡이기도 하고, 이렇게 흔히 들리는 곡들을 그냥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AI 창작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것 같은 그런 새로움의 감동을 주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베토벤은 음악가란 공기의 떨림에서 하느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를 찬양한 자식을 낳는다. 말을 했고, 르네상스의 조각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덩어리 안에 천사가 보이자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창작은 그냥 뭘 따라해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착상, 귓가에 맴도는 악상, 그리고 말로 표현되기 요동치는 시상을 각각 캔버스, 오선지, 원고지에 채워나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해방의 열망을 실현시킨 일입니다. 즉, AI와 달리 인간의 창작은 다음 음정, 다음 글자를 적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AI가 과연 인간이 창작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감명을 줄수 있을까요? AI가 계속 발전하여 창작 과정의 도구로서 조금씩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계도 창작하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AI를 숭배하거나 거기에 굴복해 스스로 생각을 포기하고 남의 지배 아래에 제 발로 들어가지 않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창의의 역할을 AI에 일임하고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는 자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창의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은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창의성이라는 문화와 과학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러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I know that we are young and I know that she may love me. But I just can't be with you like this anymore.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원숭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원숭이는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자판이나 두드립니다. 그리고 100번 정도 두드리게 하면 화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한글이 창제된 이래로 이와 같은 글은 없었을 것이므로 이것은 과거의 어떤 글과도 비슷하지 않은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숭이의 글이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즉, 이 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창의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새로움. 이전의 창작물에서 보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영향력. 이후의 창작물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의성의 중요한 두 조건은 하나를 만족하면 다른 하나는 만족하기 어려운 일종의 경쟁 관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작품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고, 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새로움과 영향력, 그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낸 어려운 일을 하는 인물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창의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디즈니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혁신가라 꼽히는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원, 그리고 아이폰 등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창의성인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창이란 그저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해내는 일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면 살짝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남들보다 먼저 보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즉,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기에 창의성이란 남들과 다른 연결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는 새로운 연결을 보는 능력을 강조한 걸까요? 이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몇개 되지 않은 사물들도 서로 연결되는 모양의 경우의 수는 상당히 큽니다. 사물 5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1024가지이며, 100개의 사물을 연결하는 방법은 무려 10의 1490제곱까지입니다. 10의 1490승?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100개에 지나지 않는 사물을 연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무한에 가깝게 많으니, 여기로부터 의미 있는 연결을 발견한 능력은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즉, 아무 연결이나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도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품을 아무렇게나 이어붙인다고 시계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탄생시킬 수 있던 것도 전화, 아이팟, 인터넷을 합쳐보겠다는 의미 있는 연결을 찾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꾼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겠으나 스티브 잡스는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이어낸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제일 우아하게 연결해주는 고리를 찾아낸 거죠. 좀더 역사를 거슬러 가서 과학사에서도 그러한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이 바로 그중한 명입니다. 전 세계적인 명작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존경하던 고대 그리스 지성사 인물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중앙부를 보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왼쪽 아래를 볼까요? 한 사람이 작은 칠판을 보면서 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인 A, B, C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는 C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인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수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처음에 이 변수의 관계를 알게 된뒤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삼각형이든 내가 90도를 이루기만 하면 A, B, C가 왜 이런 관계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뇌는 곧 거대한 희열을 주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즉, 세상은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라는 것.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시야를 더 넓혀서 우주의 해, 달, 지구와 같은 천체나 행성들의 움직임도 음악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무지카 유니버살리스, 즉, 우주의 음악 또는 천체의 조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철학은 플라톤에 의해 이데아론으로 발전했고, 이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토대를 위해서 천체 역학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자연과학자는 물론이고 인문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이죠.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기존의 기술들을 연결해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냈고,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발견,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주로 연결해서 자신만의 철학, 무지카 유니버살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미 있는 연결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폰과 피타고라스 철학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번에는 예술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큼지막하게 뭉쳐서 주변과 잘 구별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그림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서양의 그림들은 종교화나 정물화 속에서 주제와 배경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인 성가족 같은 작품은 한 컷의 컬러 만화를 보는 것처럼 색과 선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의 성가족과 모네의 수렴과 일본식 다리를 비교해서 볼까요? 모네의 그림은 주제와 배경의 경계가 흐릿하고 빛깔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당대 미술계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음악계에서도 모네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인물, 바로 아방가르드, 전위 음악의 선두주자 존 케이지입니다. 그는 악기들을 비표지적인 방법으로 연주하거나 악기 안에 새로운 부품을 끼워 넣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끊임없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4분 33초라고 부르는 제목의 곡은 실험의 최고봉이라고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제목대로 4분 33초 동안 연주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주자는 무대에 나와서 그냥 피아노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근데 케이지는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음도 연주하지 않은 공연장은 고요할 것 같겠지만 사람들의 숨소리, 기침소리, 부스럭거림, 바람에 창틀이 흔들리는 소리, 천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즉, 케이지는 연주자, 악기, 관객과의 경계를 넘어서 기존과는 아예 새로운 음악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이 작품을 두고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음악은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정식 음악으로 인정받고, 이제 그는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모네 그리고 케이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익숙하고 안락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정상 상태를 깨버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변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자극이 넘쳐나는 변화의 시대에 새로움과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흐리고 부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네와 케이지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낸 스티브 잡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도전적인 경계 넘기를 시도한 모네, 케이지. 네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포스트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를 재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배울 것은 뛰어난 창의성 그 자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개성만큼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 삶의 자세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남긴 말을 되새기면 우리도 조금은 더 창의적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우아한 연결과 경계 넘기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로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고 시즌 2.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위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일어서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믿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시즌 2.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1: 제 이름은 강태곤입니다.
0: 와, 만나서 반가워요.
1: 네.

0: 제가 오늘 태건이한테 가장 아끼는 최애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요. 태건이가 한번 직접 열어줄까요? 와, 놀이기구네요?
1: 네.
0: 태건이 어떤 놀이기구 좋아해요?
1: 하이킹 연령 SJ 요대요. 하이킹 PT 스쿨스 좋아해요.
0: 와, 형도 놀이기구 엄청 좋아하는데.
1: 네.
0: 재밌어요? 놀이기구 안 무서워요?
1: 네, 안 무서워요.
0: 진짜로?
1: 네.
0: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많이 타봤어요?
1: 이만 많이 타봤어요.
0: 많이 많이 타봤어요?
1: 네.
0: 와, 태건이가 놀이기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2: 네. 4살, 5살, 6살 이때부터도 이제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전정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놀이기구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태워봤더니 너무 잘 타더라고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잘 타더라고요. 네.
0: 태건이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좀 어떤 아이였나요?
3: 이제 뭐 예를 들어 또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제 태건이만 따로 찍어서 합성을 하기도 하고 또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제가 직접 머리를 잘라주기도 했습니다.
0: 아, 직접요?
3: 네.
0: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요, 어머니?
2: 놀이기구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가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이렇게 멘트가 있어서 저는 생각을 좀 바꾼 게 매일 가지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0: 놀이공원을요?
2: 네. 그래서 매일 갔어요.
0: 매일이요?
2: 뭐 날씨에 상관없이 갔습니다. 뭐 이제 태풍, 뭐 이제 폭우, 뭐 폭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임플란트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아팠던 날도 같이 진통제 먹고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출석부 찍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놀이기구를 많이 태움으로써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신기하게 이제 착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0: 놀이기구 타고 나서요?
2: 네. 저는 뭐 이게 모든 친구에게 이런 방법이 뭐 이제 좋다 이렇게 못하지만 태권이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게 확실했어요. 네.
0: 이 놀이기구가 최애 물건인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야, 최애 물건이면서 굉장히 고마운 물건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몇번 타봤어요?
2: 최고 많이 타본 적은 롤링 엑스레인을 16번까지 연달아서
0: 16번이요? 연속으로?
2: 네. 겨울에는 이제 줄을 서지 않아서 연속으로 타게 됐었거든요.
0: 네.
2: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16번이고 만약에 그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태건아, 형도 놀이기구 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16번은 상상이 안 된다. 태건이 진짜 대단하다. 태건이가 놀이기구 말고 또 좋아하는 게 있다면서요?
2: 최근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 하도 이제 좋아해서 어떤 거를 좀 배워볼까 했는데 우연히 이제 여름에 제주사를 하는데
0: 네.
2: 이제 그 클라이밍장이 있었어요. 실내 클라이밍장을 이제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0: 빨리 올라가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 이거를... 암벽 등반이요?
0: 네네. 그래서 실내 암벽 등반인데 네. 아, 여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제 강습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주 또 많이 또 실력이 또 향상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와. 네.
1: 지금 상상만 해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태권이는 클라이밍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2: 재미있는 기분이 들어요.
1: 어, 좋아요?
2: 네.
1: 그럼 태권이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 네.
1: 진짜?
2: 네.
1: 그럼 꼭대기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2: 마음이 좋아요.
1: 마음이 좋아요? 와, 그럼 나중에 형도 데려가서 같이 암벽 등반 시켜줄 거예요?
2: 네.
3: 태권이가 사실 그런 단순한 그런 활동적인 그런 뭔가 놀이기구를 타는 거에서 이제는 머리를 써야지 가능한 뭐 예를 들어 스키라든지 이런 암벽 등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1: 아, 이게 높은 곳을 좋아하고 또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태권이한테는 딱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0: 네,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네. 태권이에게 놀이기구는
4: 우와!
1: 입니다. 신나고 재밌어서
4: 우와!
1: 그리고
4: 우와!
1: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자, 우리 태권이가 좋아하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은 과연 뭘까요? 와, 물안경이네요. 태권이 수영도 좋아해요?
2: 네, 수영도 좋아해요.
1: 와, 얼만큼? 이만큼?
2: 네, 이만큼 재밌어요.
1: 이만큼 재밌어요?
2: 네.
1: 야, 태권이가 진짜 운동신경이 남다른가 봐요.
0: 수영 훈련 자체가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시간 넘게 랠리를 왔다 갔다 해도 지치지 않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운동을 또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클라이밍도 그래서 시작했고요. 네. 와,
1: 태권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수영 방법은 뭐예요?
2: 자유형 배영.
1: 배영? 그 뒤에 누워서 하는 거?
2: 네.
1: 그것도 잘해요?
2: 네.
1: 야, 아니 형도 수영을 잘하진 못하는데
2: 네.
1: 지금 형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2: 네.
1: 근데 형이 최근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해봤는데 태근이 여기 밑으로 형은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2: 네.
1: 그래서 팔만 쓸 수 있거든요.
2: 네.
1: 근데 그 상태로 내가 물에 들어갔어요.
2: 네.
1: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팔로만 수영을 해야 돼서 그게 너무 사실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형은 도전했어요. 도전하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형은 그 도전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2: 맞아요.
1: 진짜로?
2: 네.
1: 형 멋있어요?
2: 네.
1: 고마워요. 태권이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놀이기구만큼 좋은 게 수영이랍니다. 태권이 수영 실력 한번 보실래요?

자기 또래에 비해서는 좀 잘하는 편이고요. 협응력이 좋아가지고 근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우수한 편입니다. 자유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형제라고도 비등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속도가 좀 나고 있고요.

0: 태건이에게 물안경은 꿈의 시작입니다. 태건이가 꿈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1: 와, 태건아, 너 골프도 치는 거야?

0: 아, 선생님, 제가 지금 네. 태권이 스윙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이거 사실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운동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골프라는 종목이 어른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스포츠 중에 하나고.
0: 근데 지금 태권이 정도면 어떻게 잘 치는 건가요?
1: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이해하는 부분도 빠르고 상대방이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모방 행동이라고 하는데 모방 행동도 굉장히 잘 따라하는 편이라서 네. 큰 틀에서 자세를 잡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라하는 편입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태권이가 운동신경이 좀 남다른 아, 네. 거예요?
1: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0: 태권아 너 진짜 대단하다.
2: 네.
0: 형 사실 골프 못 치는데 형도 나중에 골프 꼭 배워서 도전할 테니까 형이랑 나중에 필드에서 꼭 만나자.
2: 네.
0: 오케이?
2: 네.
0: 하이파이브!
1: 화이팅!
0: 약속한 거야, 약속!
2: 네.

0: 스키에 클라이밍에 수영에 골프까지 네. 정말 다양한 운동에 도전하는 태건이 네. 내가 아는 10살 중에 너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 네. 너 진짜 대단하다 네. 박수! 마지막으로 어머님, 아버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1: 네, 이제 태건이랑 이제 처음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특수치료센터를 통해서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제 조금 일반 친구들보다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꼭 해내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평등한 기회를. 네,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편하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친구들, 우리 태건이처럼 뭐든지 도전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성공의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도전대장 박위와 함께
2: 할 수 있다고!
0: 태건아,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 하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고 너의 넘치는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꽉 채운 태건이를 칭찬해. 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될 태건이의 도전을 미영이 응원할게.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행주 상황

사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이곳 절벽엔 한반도에 누가 살았는지 그 실마리가 되는 암각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사슴, 멧돼지 같은 육상동물과 사람들의 모습까지 총 300여 점의 그림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를 사냥하는 바다 위 모습까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이처럼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한반도 인류의 감춰진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과연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선사시대를 지나 한민족이 형성되기까지 한반도 문명을 일궈낸 사람들을 만나본다. 한반도에 살던 최초의 인류는 누구였을까?
1: 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에는 누가 살았을까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서 현재와 같은 지형의 한반도는 과연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 즉, 까마득히 먼 수십만 년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될 혹은 조상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얼굴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한민족,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남북한을 통틀은 이 한반도의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의 지형,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고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거친 역사의 발전의 결과, 현재 우리는 이러한 지형에서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나타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살았음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똑같지도 않고 우리의 직계 조상일 가능성도 좀 적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구석기 시대 연구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한국의 구석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체, 한민족이 형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구석기 시대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느냐? 이러한 질문이 되겠죠.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있었다. 가마득히 먼 옛날에 원시 인류가 살았다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은 불순한 사람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인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해도 헌병대에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왜냐?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본 열도에서도 확실한 구석기 시대 유적이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인 조선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와? 라고 하는 것은 식민주의자 혹은 식민사관을 가진 관악파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한반도는 못난이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구한 역사에 구석기 문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북한 각각이 나름대로 열심히 역사 연구, 식민사학에 의해서 왜곡된 이런 부분 연구하고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선사시대의 문화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쟁,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각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먼저 북한 학계에서 문을 열었죠. 1962년 웅기, 저 조만강 쪽입니다. 굴포리 유적이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구석기 시대의 유적, 구석기 시대의 깬돌, 하재석기가 발견되었어요. 이젠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질세라 남한에서도 금방 2년 후에 공주의 석장리라는 유적에서 정말 대단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구석기 유적을 찾았습니다. 또다시 또 북한에서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유적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구석기 시대의 시작이 엄청나게 오래되었다. 60만 년, 지금 교과서는 70만 년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 있다라는 주장을 북한 학계에서 먼저 60년대 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남한 학계에서 70년 후반에 가서 연천의 전곡리 유적도 역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인종주의 이런 차원에서 유라시아 동부에는 이런 양날을 갖춘 주먹도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 서쪽이나 있지 인도 동쪽에는 없다 그랬는데, 그러한 설을 멋지게 깨준 것이 연천의 전곡리 유적.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남북한이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의미죠, 구석기 시대 유적을 조사하게 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구석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그러한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한국 혹은 한반도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진 구석기 문화지, 그것이 곧바로 한국사와 연결된다. 이것은 조금 어렵다. 왜? 당시의 지형은요, 지금처럼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는 우리가 세계의 바다에 의해 둘러싸인 이런 반도 지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지형 조건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간의 단위가 만들어지려면 수만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간다운 모습을 갖춘 그러한 존재가 언제부터 지구상에 나타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건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언제 등장했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꾸 그 시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아, 그 전보다 더 오래된 게 나왔어. 자꾸 올라갑니다.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안정되게 좀더 빠른 연대도 있지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네 발로 기는 것이 아니라 직립보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이 자유로워진 손을 가지고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개발이 돼요.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인간의 직립보행은 600만 년 혹은 50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불의 사용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즉, 불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물의 이런 사체, 고기, 이런 것을 구워 먹음으로 인해서 육중한 턱이 필요 없게 되고, 덕분에 턱은 덜 발달하고 작아지고,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400cc밖에 안 되는 이 뇌의 용량이 정말 이 뇌가 작다가 지금은 뭐 1400, 1500, 뇌가 커지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이 불의 사용도 되게 150만 내지 8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위대한 진보를 갖춘 인류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닙니다. 예, 그분들은 중간에 멸종되거나 아니면 뭐 사라지거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무 뿌리에서부터 나무 줄기, 가지가 막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그림, 이 대통수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예, 이런 인류의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점은 지금 78억 명 정도에 달하는, 정확한 숫자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요. 이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아니란 종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 아무리 얼굴 형태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똑같은 인종이에요. 우린 다한 가족이에요. 한 종입니다. 갈라져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피를 우리가 지금 이 핏줄을 입고 있고 우리도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는 어디에서 출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란 설도 있고 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지역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학계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어떤 그 국수주의적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이런 게 강해서 조선 사람은 대동강 평양 일대에서 기원해서 지금까지 순수한 혈통을 갖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방한복도 없고 난방기구도 없는데 사시사철 날씨가 따뜻하고 덥지 않으면 인간이 멸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출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은 열대 지역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한반도의 지역도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이런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출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가 가장 적합한.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20만 년전 정도에 출현해서 거기서 진화를 거듭하다가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참 호기심이 많잖아요. 무모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죠. 그 덕분에 우리 인류 문명이 진보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인 아프리카의 호모 사피엔스들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살다가 아프리카가 좁지 않죠. 광대한 대륙이죠. 거기를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그 추운 북쪽으로 가고 온갖 바다를 건너고 뭐 갯벌을 건너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도착한 데가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거기는 1만 5천 년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를 부대륙을 헤매던 호모 사피엔스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그전에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 뭐 네안데르탈인 인간에 가까운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뒤에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3만 년전 정도 되면은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격들인 호모 에렉투스 혹은 뭐 북경원인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 같은 인과 인속이지만 종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혼인을 하면은 2세가 안 나오거나

2세가 나오더라도 번식력이 없는, 즉 말과 당나귀, 사자와 호랑이, 그렇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인위적인 교배를 시키면은 사자와 호랑이의 2세는 나오지만 그 2세는 자체적인 생식력이 없게 되죠.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DNA. 요즘은 DNA가 이러한 인류의 진화 연구의 최첨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계속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DNA에 대한 이 분석 결과, 구대륙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 내지 4%가 남아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새롭게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하고 사라져가는 네안데르탈인하고 여기저기에서 만났을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또뭐 간혹 가다 보니까 약간 또 이질적인 외모에 또 반할 수 있죠. 인간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외모의 배우자에 대해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78억 명에 달하는 지구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도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다. 진화의 결과,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구석기 문화의 후기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살아남은 것은 호모 사피엔스. 이들이 전 지구를 지배하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이 사피엔스의 대확산 시기. 근데 이 시기는 지금하고 지형이 달라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 내지 130m가 더 낮아요. 추웠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의 북반구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게 바닷물의 고도가 지금보다 낮아요. 그래서 130m 정도가 낮으면은 서해 바다가 깊이가 깊지가 않잖아요. 동해는 깊죠? 서해는 뭐 우리가 리아스시식 해안 배우고 배웠잖아요. 대륙붕이 발달하고. 그래서 서해 바다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구분 이런 것은 근대 민족 국가에 들어와서 너희는 중국, 우리는 한국, 너희는 일본 하는 거지만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내가 중국인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중국에서도 중국인들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의 뭐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 심지어 일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못하고 일본의 역사의 위대함과 유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석기 유적을 날조한 사건이 있었죠. 엉터리 고고학자가 석기를 만들어서 땅에 파묻어 놓고 몇년 뒤에 그것을 매스컴을 끌고 가서 그 석기를 파면서 일본 구석기 시대 연대를 막 끌어올렸단 말이죠.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경의 주구점, 20세기 전반에 대단히 위대한 발견이었죠. 저우코텐이라고 하는 거기서 호모 에렉투스. 그 연대에는 뭐 100만 년 전이다, 20만 년 전이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동굴에서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인골과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대가 이렇게 100만 년, 20만 년전 그래요. 근데 우리 상원 거문모루 동굴 유적이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구석기 유적 중에는 가장 오래였다.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서 70만 년 전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굴 유적에서 나온 동물의 뼈를 보면은 이해가 가요. 아, 뭐그 정도 될수 있겠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멸, 멸종한 동물의 화석이 나오고, 그래서 아, 이런 동물이 살던 때는 대략 지금부터 60만 년 전,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인골은 안 나왔어요. 사람 뼈는. 그리고 석기라고 제공된, 북한학계가 제공한 돌에 대해서 세계 학자들이, 세계 전문가들이, 분명히 인공이 가해진 석기야. 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깨진 돌인데요? 여러분들, 부석기, 타재석기, 깬 석기는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강해서 돌이 구르다가 깨져도 그 깨진 면이 날카로우면 우리가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도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원 거문모루 동굴 유적에 대해서 국내 학계는 되게

비판적이에요. 예, 그 연대도 그렇고 인공이 가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달리 보면은 그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 그러냐? 좁은 데에 자기네끼리 한 20명끼리 살면서 종래운을 하게 되면요, 멸종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밝혀지고 있는 것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주변의 여러 집단들과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도구도 교환하고 또 필요할 경우엔 몇 개의 집단이 함께 모여서 일시적으로 살다가 거기서 짝짓기 눈 맞추기 하고선 헤어질 때는 엄마 아빠나 떠날게. 나는 새로운 배우자 만나서 저 집단으로 가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한 집단, 20명쯤 되는 구석기 시대의 한 집단을 보더라도 그 집단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뭐 엄마, 아빠 이런 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인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 덕분에 유전적으로 열등 인자가 안 나오고 건강하게 종래운의 폐해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서 나오는 흑요석이라고 하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용암이 식으면서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면을 갖게 되는 광물질이 있거든요. 한반도 중부에서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나와요. 근데 그 원산지를 보면은 백두산이에요. 500km 떨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백두산에서 채집한 흑요석을 중간중간중간에 여러 구석기 집단들이 우리가 알기는 뭐 이렇게 우우아 할것 같지만 그런 무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한반도 중부까지 그러한 귀한 물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반면에 한반도 남부 지방의 흑요석은요, 일본 거예요. 일본 큐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북경 원인이 몇 개월에 걸쳐서 서해안 지역을 이동하고 하다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쭉 돌아보고, 아유, 다시 또 돌아가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석기 연구자들이 북경 원인이 한반도, 지금 한반도 땅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상원 거무모로 동굴 유적에 연대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 없이 뭐 북경 원인이 올 수도 있고 이때는 중국과 한국이 구분된 것도 아니고 서해안이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원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구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석기 시대 연구는요, 정확하게 한반도에 언제 인간이 등장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풀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또 새로운 발굴 조사에 의해서 더 시기가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봤더니, 아, 우리의 구석기 시대 연구가 더 발전하다 보면은 이것도 인공은 인공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화석 인물들, 수십만 년된 사람의 뼈가 썩지 않고 남으려면은 되게 우리나라 땅이 붉은색 산성이 강하잖아요. 석회암 동굴 지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되게 북한 학계에서 이야기된 화석 인물도 되게 평양 일대의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었죠. 그래서 뭐 덕천인, 승리산인, 역포인, 만달인 등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이런 인물들도 다 석회암 지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이나 청주 일대 석회암 동굴에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인골 이런 것이 나오면은 우리도 연구가 막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겠죠. 예전에 청원, 지금은 청주가 됐지만 두루봉 동굴에서 나온 흥수 아이에 대해서 구석기 시대의 아이다. 해야 돼? 아니다. 지금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막 전개되는 경우에는 여러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석기 시대 연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정답이 뭐냐? 예, 정답이 한반도도 호모 에렉투스가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근데 다만 확실한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의 연대를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대개 우리는 연천 정곡리 유적의 연대를 올려야 한 10만 년 정도? 네. 그래서 뭐 중기 구석기 말이나 아니면 후기 구석기 이렇게 되면서 뭐 대개 후기 구석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들이 활동하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 신석기 시대는

0: 지형의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13,000년 전부터 빙하가 물러나고 지금과 비슷한 지형이 만들어지고 서해가 물에 잠기고 하면서 현재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현재의 한반도와 비슷한 형태의 땅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저기 바닷가와 섬에 많은 유적이 발견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모릅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냐. 예전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대개는 북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북쪽 어디냐? 한 군데를 우리가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만강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동쪽은 대개 저 북쪽에 암무루강, 흑룡강,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에 신석기 문화가 들어오고 우리 서해안 쪽은 중국의 요령성 일대의 신석기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그것은 신석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유물인 토끼의 형태가 이 동쪽은 바닥이 평평하고 위에 덧디 무늬를 붙인 그런 토끼고 반면에 서쪽은 바닥이 뾰족하고 우리가 빗살 무늬 토끼라고 하는 그런 무늬를 새겼기 때문에 여러 계통의 북방에 살던 주민들이 한반도 여기저기에 살면서 특히 바닷가와 섬에 살면서 우리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고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한반도 최초의 인류는 누구였을까? 30만 년전 한반도에 살았던 첫 인류, 호모 에렉투스. 그들은 완벽한 직립보행을 통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불을 처음 사용했다. 특히 전공리 선사 유적은 세계 구석기 문화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주먹 도끼는 전 세계적으로 구석기의 상징이자 기술을 가늠하는 잣대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한반도 구석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만 년 전에 출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호모 사피엔스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현생 인류다. 한반도 후기 구석기는 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이룬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였다. 그리고 다시 인류 진화를 가져온 발명품은 음식물을 저장하고 요리하는 데 썼던 토기. 토기의 사용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토기의 출현을 신석기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까닭이다.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상징을 알리는 빗살 무늬 토기. 4,500년 전 중서부 지역에 등장해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처럼 신석기 시대는 지금과 비슷한 한반도 지형으로 변했고 안정적인 정착 문화를 이뤄낸 시기였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이곳 절벽엔 한반도에 누가 살았는지 그 실마리가 되는 암각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사슴, 멧돼지 같은 육상동물과 사람들의 모습까지 총 300여 점의 그림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를 사냥하는 바다 위 모습까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이처럼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한반도 인류의 감춰진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과연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선사시대를 지나 한민족이 형성되기까지 한반도 문명을 일궈낸 사람들을 만나본다. 우리 최초의 국가는 언제 탄생했을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권오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국가의 형성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시대 구분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고 혹은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렵 채집 사회, 농경 사회, 뭐 산업화 사회, 뭐 정보화 사회 이런 식의 구분도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많은 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의 재질에 따라서 돌을 위주로 만들었던 석기시대. 다시 그걸 세분해서 깬돌 위주의 조잡하고 투박한 구석기. 그리고 조금 더 그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 쓴 신석기.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알게 된 어떤 금속기는 구리. 순수한 구리. 거기에 주석이나 아연을 넣어서 만드는 청동기,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철기시대. 이렇게 해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도구의 재료에 따른 구분이 널리 인정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오면은 토기를 사용한다. 이건 의미가 크죠. 토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오늘 먹을 만큼만 먹고 내일 먹을 때는 또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충분히 그것을 저장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계획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생고기 먹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개를 잡아도 닭을 잡아도 토기 안에 넣고 물을 넣고 끓이면은 훨씬 풍요로운 식탁이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런 토기의 사용과 그 다음에 정교하게 마연한 간석기 그리고 농경의 시작. 세계사적으로 신석기 시대는 농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쌀농사이기보다는 수수나 뭐 조 이런 작곡류이지만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형태는 어로. 즉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채취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석기 시대 주민들은 어부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주민은 기본적으로 채집자라고 하면은 신석기 시대의 주민은 어부인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적은 대개 해안가나 섬에 많고 그 다음에 조개를 먹은 흔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신석기 시대 주민은 고아시아족, 뭐 고시베리아족 이렇고 청동기 시대의 주민은 뭐 퉁구스, 뭐 예멕족.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언어도 다르다. 이런 주장이 과거에 있었지만 연구가 진척되면 될수록 청동기 시대의 계시 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석기 시대의 제일 늦은 단계와 청동기 시대의 제일 빠른 단계가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워지고 이제는 중첩되면서 우리가 이 마라톤이나 이제 쇼트트랙 단체 경기할 때 이렇게 바톤을 터치하거나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계승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건 쉽진 않아요. 이제 앞으로 DNA 연구가 진척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도 연구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아주 깊숙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청동기 문화가 중국과도 다르고 동남아시아와도 다르고 그냥 유라시아 북부에서 전개되었던 그런 청동기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시베리아 아니면 알타이 지역에 혹은 연해주 지역에 어떤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직접 연결되느냐. 이 문제는 아직 우리 학계의 수수께끼입니다. 일단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채집,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부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바빠져요. 직업이 분화가 돼요. 이때부터는 농사 중에서 쌀 농사가 아주 많이 보급됩니다. 신석기 시대 같은 잡곡이 아니라 쌀을 재배하는 청동기 시대의 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관계 시설까지 나올 정도로 농부가 많아져요. 대비가 되죠? 채집인, 어부, 지금은 농부예요. 농부만 있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를 만들어야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청동기를 만드는 데는요, 이건 뭐 아무나, 야, 가서 좀 오늘 한번 만들어봐라.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청동기는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희귀한 원료를 확보해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의 원료가 되는 구리와 주석과 아연, 납, 이런 것들을 채광을 해야 돼요. 땅을 파서 광석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알맞은 비율로 그것을 조합을 해야 돼요.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완제품이 안 나옵니다. 만들다가 깨지거나 만들긴 만들었지만 너무 물렁물렁해서 무기로 쓸 수도 없는. 이래서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이걸 다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포기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평화적으로 물건을 아니면 기술자를 구입하거나 돈을 주고 고용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싸우겠죠. 청동기의 생산을 둘러싼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농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부도 생기고 그리고 이 원석이나 이런 광물질들을 교류하는 거강꾼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기술자도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배한 총 전체를 감독하는 이런 소수의 상층, 이런 계층의 사람도 생기고 즉 인간 집단이 아주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직업이 분화가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야 우리 마을은 쌀농사 짓기에 좋은 데야. 우리 마을은 청동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구리가 나오는 데야. 그럼 서로 간에 장점을 살려서 서로 교류하겠죠. 나누겠죠. 이러면서 그전처럼 그냥 우리끼리 뭐 좁은 범위 내에서 뭐 한 100명 정도 아는 것이 전체인 이런 나의 소우주가 아니라 광역의 교류, 때로는 전쟁, 때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술을 전파.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쌀 농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리 관계 시설이 필요하고 그 수리 관계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우리 부인, 우리 애기 한 7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 가족들이 뭉쳐서 함께 수리 관계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고 논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확물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그것을 빼앗으러 올 수가 있는 외부의 집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족이, 여러 마을이 힘을 합치는. 그래서 인간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죠. 그다음에 교류, 분업, 전쟁을 통해서 복잡한 양상이 전개가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단위가 출현한다. 바로 그것이 국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국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짜임새 있는 발전된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왕조나 고려 왕조, 혹은 신라나 발해, 뭐 가야 백제, 고구려 이만큼 발전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단위가 그전에는 없던 단위가 탄생했다. 바로 이 우리 역사에서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역사가 화려했어. 우리가 예전에는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어. 다 우리 땅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고조선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한민족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몇 가지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때는 민족이란 게 없다 그랬죠. 그냥 쟤 보니까 말이 좀 통하고 얘 보니까 얘는 말이 안 통하고 얘네 보니까 우리랑 보니까 뭐 이렇게 토기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쟤네들은 토기가 우리랑 왜 달라? 우리는 밑이 뾰족한데 쟤네는 왜 밑이 평평해? 이런 차이점을 느끼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가 통합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국가가 출현한 이후의 산물입니다. 부족 하나만, 영토가 넓지 않더라도 일단 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은 그 국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설사 이질적인 문화, 우리는 집을 이렇게 지어, 우리는 밥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먹어,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 내에 있다 보면은 동질성이 급격히 강화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초기 국가는 현재 우리 한민족, 한국인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데에 중요한 촉발을 놓았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국가의 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구석기 시대에는 서해 앞바다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지금의 한반도와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한반도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쭉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 더 넓은 땅이 생기고 쭉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면 땅이 좁아지고 지금 많은 유적들이 서해 앞바다에 잠겨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때는 물이 빠져서 유적이 만들어졌었는데 바다

북쪽에 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그 북쪽에 이른바 중국의 동삼성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까지가 우리 역사의 무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도 과학입니다. 예,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동기 시대에 대한 연구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연구자들은 청동기 시대 주민들이 저 중국 쪽에서 소수의 집단이 이렇게 이주해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의 이름이 중국 역사책에 예족, 맥족, 한족. 그래서 그들이 이동해 왔다. 그게 아니란 것이 밝혀졌죠. 왜? 그들이 이동해 오기 전에 이미 한반도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수백 개가 있고 수십만의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완전히 공백지대에서 북방에서 뭐 알타이 어족의 퉁구스 계통의 주민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유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우랄족과 알타이 어족은 같은 어족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과거에 오래된 이미 정설이 됐어요. 그리고 알타이 어족은요,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어, 터키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국어가 알타이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젠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하고 제일 가까운 언어는 그래도 알타이어족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다시 돌아가서 청동기 시대의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대부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계승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바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나 남쪽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시죠. 그러면 한국인이 한일민족이 아니네? 한일민족이 아닙니다. 한일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민족이 존재하려면 일남일녀, 한 쌍의 남녀가 섬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 모든 이런 그 교류를 끊어버리고 그 내에서 계속 근친혼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단일민족 되겠죠. 근데 단일민족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동종교배로 인해서 종족이 번식할 수도 없고 그런 집단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게 자랑도 아닙니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뭐 단일민족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인종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중남미의 뮬레토, 메스티조,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이런 인종 집단이 섞인 그런 데와 비교하면은 다르죠. 또 우리는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그들보다는 좁아요.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일민족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후의 주민들, 북쪽에서 내려온 주민들, 그다음에 남쪽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알맞게 섞이면서 현재의 한국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 중국의 동북지방과 한반도 서북지방을 무대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존재하죠.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떠냐? 역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우후 죽순처럼 아니면 비가 내린 이후에 막 싹이 돋듯이 여기저기에서 인간 집단의 단위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커지면서, 동질성이 커지면서, 고조선보다는 한 발, 두발 늦었지만, 국가체로 발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여기저기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무대는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이것이 청동기 시대 초기 국가의 형성과 그 주변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천절 노래도 부르고 자랑스럽죠. 이 나라를 처음 여는 그 개국의 시조로서 단군. 근데 우리가 자꾸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온갖 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융복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신화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구분해야 되겠다.

0: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한 어떤 뭐랄까요, 민족주의 이런 게 표방되면서 1993년에 단군릉을 발견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게 되고, 1994년, 1년 뒤에 1994개의 화강암을 가지고 고구려의 왕릉인 중국의 길림성 지반시에 있는 장군총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단군릉을 만들었습니다. 단군릉 발굴된 거는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는 그 단군릉이 아니에요. 두 개가 있어요. 발굴했다라고 하는 단군릉은 고구려 시대 돌방 무덤이고, 대외적으로 홍보되는 단군릉은요, 1994년에 북한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 형태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비파형 동검이 있죠. 고조선의 상징, 그리고 동물이 곰과 호랑이. 그래서 단군 신화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고을이 남자, 여자 두개 체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키가 170이 넘고 나이가 많은 분은 단군이고, 몸이 아주 그 노동을 하지 않은 섬약한 여성은 단군의 부인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애초에 그 무덤은 고구려의 돌방 무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군릉은 그 자체가 사실이기보다는 단군을 우리 역사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북한 당국의 고민이 스며들어 있는 현대 건축물이지, 저 안에 단군과 그 부인이 묻혀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문헌 기록이 있지만 많지 않죠. 그리고 사기 조선 열전이 있지만 그것은 중국 사람의 눈에 의해서 위만 조선이 멸망할 때의 기록이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분포권이 곧바로 고조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인돌이 분포하는 지역 내에서 고조선이 큰다라는 것이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칼이 이 악기 비파처럼 생긴 그 동검도 고조선의 영토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고인돌의 분포 범위,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게 바로 미속리식 토기라고 하는 그 토기까지 결합을 쫙 시키면은, 아, 그 범위가 고조선의 초기의 역사 무대겠구나. 즉, 그것은 중국의 요령성, 요하 일대, 그리고 한반도의 서북지방, 이 일대가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구나, 무대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런 칼은요, 칼 몸통과 손잡이가 한 번에 주조돼 있죠. 손잡이 부분에 돌기가 있죠. 그 돌기에는 노끈을 감는 거예요. 노끈이 미끄러지지 않게 돌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해서 노끈을 돌리고 손잡이를 쓰는 저런 칼은 중원지방, 중국에서 쓴 청동검입니다. 반면에 비파형 동검이긴 하지만 저렇게 동물 모양의 장식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요하의 서쪽 혹은 내몽고 이런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이지만 동물 무늬가 많이 나오는 또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의 중서부 지방, 부여 송국리 유적은 아주 유명한 유적이죠. 이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입니다. 왜 유명하냐? 대한민국,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제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청동기 시대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비파형 동검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돌칼이 들어가 있죠. 다양한 장신구가 있죠. 지배자의 무덤을 보여주죠. 이 송국리 유적의 마을 규모는 엄청나게 크죠. 거기서 쌀농사를 지었죠. 그 문화가 한반도 남부로 퍼진 다음에 일본의 구주, 큐슈까지 가면서 일본 야요이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금속기 농경 문화를 싹트게 하는 바로 근원지가 여기기 때문에 부여 송국리 유적은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이 청동기 시대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그 고조선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집단 간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있고, 그 고조선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공통의 요소를 갖추면서 그 비파형 동검이 나중에는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면서 청동기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고 그 와중에 새롭게 흙기 문화가 싹트게 되면서 우리 한민족의 형성 과정이 훨씬 더 이 발전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것이죠. 그전에는 천천히 왔다면 이제는 막 악셀레터를 밟아서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청동기 문화 그리고 초기 국가 이 탄생이 우리 현재의 한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구석기 시대는 수렵인, 신석기 시대는 어부,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농부의 시대였다. 특히 청동기는 쌀 농사가 많이 보급되면서 물을 대기 위한 수리 관계 시설이 건설될 정도로 농업이 발전했다. 청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 또한 고도로 발달하고 분업화됐다. 나아가 다른 집단과의 교류와 전쟁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 규모가 점점 커졌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단위의 집단이 출현한다. 바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다. 고조선을 탄생시킨 청동기, 그 새로운 금속기 농경 문화를 싹틔운 근원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여 송국리 유적이다. 남한 최초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청동기 시대를 여실히 보여주며 최초의 국가 고조선과 한민족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 buy,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이곳 절벽엔 한반도에 누가 살았는지 그 실마리가 되는 암각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사슴, 멧돼지 같은 육상동물과 사람들의 모습까지 총 300여 점의 그림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를 사냥하는 바다 위 모습까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이처럼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한반도 인류의 감춰진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과연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선사시대를 지나 한민족이 형성되기까지 한반도 문명을 일궈낸 사람들을 만나본다. 최초의 한민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권오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민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형성 과정,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좀 의아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초부터 완성된 형태의 중국민족, 한민족, 일본민족이 나타나서 중국사를 전개하고 한국사를 전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은 태초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서로 간에 통합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배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원거리를 이동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점점 내부적인 동질성이 강화된 결과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신라는 신라, 가야는 가야대로 고유한 동질적인 문화와 언어, 복식, 주거, 묘제와 장제 이런 부분에서 공통성이 증대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민족이 형성되기 전 단계로 현재는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동질성을 강화시켜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고구려 사람과 신라 사람이 갑자기 탁 만났어요.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이야기가 통할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들었을 것이다. 약간의 좀 지역적인 방언 이 정도 다시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었지라는 정도지만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럼 주변에 중국의 한족들,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외인들, 아니면 고구려의 경우에 북쪽에 있었던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말갈, 거란, 그리고 여진 이런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그럼 그들은 우리 역사,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 한민족의 큰 풀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풀에 있던 집단이 또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고정된 형태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끼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 때의 이 거란 귀족들, 왕족들의 벽화에 보면은 거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머리 형태나 복장 형태는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들 중에 일부는 중국에 흡수되기도 하고 또 저 거란의 요나라에는 발해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거란이 멸망한 이후에는 그들 중에 일부는 중국으로 금나라로 혹은 고려로 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갈토기라고 하는 저런 토기는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고구려계 주민과 말갈계 주민의 이원적인 구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말갈계 주민이 많았지만 고구려계 주민들이 발해의 역사를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냐? 언어가 통했을까? 아니 문화적으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달랐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말갈계통의 주민들이 쓰던 토기와 확실히 고구려계통 주민들이 쓰던 토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는 큰 과정으로 우리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최근에 러시아에 속해 있는 후바가 아니라 후바라고 하는 시베리아 남부에 있는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스키타이 관련된 기원전 한 천년기,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의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적 발굴도 재미있지만 거기에 가면은 거기 주민들이 러시아의 슬라브인들이 아니에요. 몽골하고 터키계가 이렇게 섞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역시 이것은 몽골, 투르크 이런 계통 주민들은 확실히 우리 한민족이 형성되는데 같이 옆에 있었던 이웃이었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서로 우리와 주고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들은 알타이 어족에 속하고 우리는 알타이 어족은 아니지만 알타이 어족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도 우리가 러시아어나 영어에 비해서는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가가 중국의 동북지방, 특히 요령성, 요하일 때, 그리고 한반도 서북지방을 무대로 발전하고 있을 때 나머지 지역은 어땠느냐? 그 지역이 다 고조선의 영토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비슷한 비파형 동거 문화를 발전을 시켰고 그 비파형 동거 문화의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날렵해진, 찔렀을 때 조금 더 살상력이 높은 이런 세형 동거 문화가 한반도 곳곳에서 발전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 저 북쪽에 함경남도 일대에서 한 그룹이 막 발전하고 훗날 그것이 옥저, 동해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평양 일대, 대동강 일대에서 조밀한 밀도를 보이고 발전을 해요. 이게 뭐냐? 이것이 고조선의 후기 문화다. 기원전 4세기, 3세기 이럴 때에는 한반도에 여기저기에 세형 농업 문화가 보이는데 그중에 가장 발전한 지역이 평양 일대다. 고조선의 중심지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지역은 어디냐? 보니까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충남과 전북의 사이를 흐르는 금강이나 아니 전라북도의 동진강 이런 일대에 저런 세형동원 문화가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세형동원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초기 국가가 등장하는 모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지역에서 마한의 여러 세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눈을 돌려보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경산, 대구, 경주, 김해 이런 지역에 저런 문화가 많은 거예요. 바로 또 그런 지역에서 초기 국가, 진안과 변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초기 국가가 고조선이 존재할 때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수십 개의 초기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다. 그럼 그 초기 국가 내에는 자기네끼리의 동질성은 강하지만 옆 동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초기 국가들이 백제로 묶이고 신라로 묶이게 되면서 그런 초기 국가끼리의 이질적인 부분들도 용해가 되겠죠. 같은 백제 문화, 같은 백제인,

같은 신라 국민, 이렇게 단위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철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북쪽은 좀 빠르죠. 그런데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철기가 등장하는 시점이 조금 올려보는 사람은 기원전 4세기, 낮춰보는 사람은 기원전 3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특히 빠르냐? 지금의 금강유역 혹은 동진강, 이런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 일대가 철기가 빨라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이 사상이나 기술에서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룰 때는 자체적인 내부적인 학습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급격히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발전만이 발전이 아니거든요. 외부의 선진 문화를 수용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기술이 아무리 있어봤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기원전 4세기, 3세기쯤 되면은 이미 발전된 청동기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 문화를 쉽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과 장신구와 청동 칼과 창이 있으면서 동시에 쇠로 만든 도끼와 이런 날카로운 이기들, 이것들이 함께 사용되고 무덤에 묻히는, 그래서 철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청동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앞에 초기란 이름을 붙여서 초기 철기 시대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이 북경 일대에 있었던 전국 시대의 연나라 계통의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연나라 계통의 철기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갖고 온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에도 이 연나라의 철기,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온 것이 파란색의 유리 구슬이 같이 들어와요. 그 유리 구슬은 중국의 남부 쪽이고, 철기는 중국의 하북성, 북경 일대의 철기예요. 이런 게 한반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란 얘기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물질 문화에서 보이는 그런 뒤에는 인간의 이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만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소수의 중국계 이주민 집단과 대다수의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함께 이룩한 일종의 연합왕조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만조선과 관련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유적을 발굴해 보면은 비파형 동검의 뒤를 이은 세형 동검, 그리고 그 세형 동검의 모습을 본딴 철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갑자기 등장하는 금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말탈때 쓰는 다양한 갖춤새, 이런 게 함께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두 지역의 문화가 서로 합쳐지는 문화. 그 이야기는 문화만이 아니라 사람도 일부 혼종, 이것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북방계, 중국계, 일본계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해만이 아니라 고구려 영토 내에도 고구려의 진짜 오부라고 말하는 진짜 압록강 일대에서 활동했던 그들만이 아니라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면은요, 다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영토를 거느린 국가는요, 단일 민족, 단일 종족으로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부의 구성 종족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영토가 그렇게 넓다고 자랑하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새로 접수한 영토 내에 있던 다양한 집단들은 다 쫓아내고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고구려의 국민으로 동화시켰겠죠. 따라서 고구려의 변방에는 압록강 일대 혹은 평양 일대에 진짜 고구려의 왕족과는 약간은 이질적인 집단들도

존재했다. 발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영토에 말갈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화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울 때 말갈족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들은 종족은 말갈족이지만, 자신의 국가가 고구려니까 고구려를 위해서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그랬고, 백제의 경우에도 중국인 기록에 보면은 그 수도에 가야인 중국인 외인들이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집단만 있을까요? 나간 집단도 많습니다. 우리 현재 한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같은 뿌리였지만 계속 빠져나간 주민의 숫자도 수십만이 됩니다. 수십만이. 일단 제일 큰 원인은 뭘까요? 전쟁.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수천 리 끌려가서 그 지역에 정착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게다가 더더욱 큰 사건은 멸망입니다. 국가가 멸망했어요.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어요. 발해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그 지역에 그대로 둡니까? 뿌리를 흔들어 버려야죠. 그래서 지배 집단, 왕족, 귀족, 핵심적인 기술자, 최고의 엘리트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뿌리를 뽑아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사방에 흩뜨려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또 다른 적국과 싸울 때그 적국과 싸우는 군대로 쓰거나 우리가 잘 아는 고선지 장군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발해도 멸망한 이후에 거란족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고도의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의 핵심적인 주민들, 뭐 많게는 수십만이라고 해요. 그들을 뿌리를 뽑아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 심어놓고, 그럼 그분들은 발해인이었지만 결국은 거란의 요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요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다시 고려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몽골로, 뭐 원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즉,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유망의 역사는요, 근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종족적이던 이런 종족적인 다양성이 아주 강하던 시기였는데,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동질성이 엄청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외병과 전쟁하다 보니까, 야, 저 친구들은 우리와 말도 다르고, 정말 이게 이질적이구나. 근데 보니까 내가 신라인이에요? 아, 보니까 이 가야인들은 우리랑 비슷하네? 이런 동질적인 측면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는 통합해야 되겠다. 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구성분자들을 보여주는데, 양직공도라는 6세기 전반에 중국의 양나라의 태자이자 천재적인 화가, 훗날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양나라의 원제라는 황제로 등극하는 소역이라는 인물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양나라의 사신으로 온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탁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책에 보면은 고구려 사신도 있고 백제 사신도 있고 신라 사신도 있고 페르시아 사신도 있고 동남아에서 온 분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제는 우리 한민족의 이 모습이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보거나 신라의 토우, 흑인형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민족 형성의 어떤 큰 단계로서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국가 형성이구나. 그래서 고조선 초기 국가, 그리고 삼국시대에 오면서 어떤 이 민족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한민족의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드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했던 이란계, 이런 백인들도 장사를 위해서 혹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그드족들이 고구려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가기도 해요. 반면에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기록에는 잘 없지만 분명히 우리 한민족이 형성되는데 뭐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소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경우만 그러냐? 일본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대부분 이제 인정하는 것이 동남아시아 계통이면서 먼저 와 있었던 조몽인이라고 불리는 조몽 문화, 우리의 신석기 문화에 해당되는 조몽은 이제 승문, 노끈처럼 막 꼬운 그런 무늬를 막 토기에 베풀었던 그 토기를 조몽토기, 그 문화가 조몽 문화. 엄청나게 많은 한반도 남부의 주민들이 일본 큐슈로 가고 우리 동해에 접한 일본의 서해안 쪽으로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주민인 조몽인과 한반도 계통의 주민들이 섞인 그 결과가 현재 일본인이다. 이것은 일본학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몽인의 얼굴은 조금 더 각이 진 턱, 그다음에 짙은 눈썹, 그다음에 수염이 많고 두툼한 입술, 쌍꺼풀 이런 얼굴이고 한반도에서 들어간 청동기 시대 주민들, 한반도 남부에 송국리 문화, 쌀농사를 가지고 들어간 분들은 좀더 눈썹이 옅고, 눈꺼풀이 얇고, 입술이 얇고, 턱이 갸름하고, 좀더 하얀 피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섞인 모습들이 역시 역사는 점점 과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문헌기록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고고학적인 발굴, 거기서 나온 인골에 살을 붙여서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더 나아가서 인골에서 DNA를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선 분석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역시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와 가까이 있는 큐슈 지역은 한반도 계통 주민들의 영향이 크고 저 동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영향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걸 보았을 때 한반도 계통의 주민이 일본 열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주민과의 조몽인과의 혼합에 의한 것이지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한반도의 주민이 가서 뭐다 정복한 것은 아니고 혼종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뭐 DNA의 이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서 일본의 동경의 이제 북쪽에 있는 군마현에 이제 6세기 전반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이 매몰돼서 저 불행한 최후를 맞춰서 동양의 폼페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나온 일가족의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옵니다. 일가족의 온 가족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 후쿠시마 미야기 일대에서 태어난 분이고 아버지는 서일본이거나 큐슈거나 아니면 한반도 계통의 주민인데 두 분이 어디서 만나서 어디서 애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이게 다 밝혀지는 요즘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래서 한반도계 주민이 큐슈와 오사카만이 아니라 일본의 관동 지역까지도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해에 사는 여성이 후쿠오카에서 온 선원 남성과 만날 기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같은 우리 한국사의 일부가 되는 저 중국의 길림성에서 말 타고 온 고구려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우리는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 따로 이야기하지만 고대의 모습은 가야인들에게는 고구려보다도 오히려 큐슈 지역 사람들을 더볼 기회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다양한 계통의 이주민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경주에 보면은 이제 괴릉이라고 하는 무덤에 이렇게 힘을 쫙 쓰고 있는 인물은요. 터반을 쓰고 눈이 쏙 들어가고 코가 크고 곱슬거리는 이 수염을 갖고 있는 이 인물은 걔는 어디 저쪽에 페르시아나 아랍이나 소그드 계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평에서 발견된 백제 토기의 이 바닥에 보니까 승려의 모습을 그려나는데 코가 크고 턱이 막 이래요. 역시 이런 경우도 이제 백인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도 있다. 그래서 특히 경

0: 경주에 보면은 이런 서역 사람들 턱수염이 이렇게 있고 막 눈이 쑥 들어가고 부리부리하고 옷도 이제 이 서역 사람들의 옷을 입은 작은 인형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왕릉에서 보이는 보검이나 유리병, 유리잔 이런 것들은 서쪽이나 중앙아시아, 북아시아에서 온 거거든요. 물건만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물건을 입수한 중간 지역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경주의 신라인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류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성,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네 개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최소한 그 영토 내에 있는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들은 동질성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훨씬 더이 통일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전쟁과 교역과 불교 뭐 등등 복잡한 활동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떠나기도 하고, 많은 주민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정말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이 한민족 형성으로 가는 막 복잡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시기가 삼국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오늘날 우리와 같은 한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네 개 국가가 존재했던 삼국시대. 나라마다 동질성을 강화하면서 마을보다 더큰 단위의 국가가 등장했다. 또 전쟁과 교역, 불교 전파 등 다양한 사건에 따라 주민들이 한반도를 떠나기도 하고 혹은 유입되기도 한다. 바로 삼국시대는 역동적인 한민족 형성 과정을 겪었던 시대였다. 육지와 바닷길을 이용한 원거리 교류가 시작되면서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로 건너온 사람들. 당시 서역과의 교류를 말해주듯 경주의 괴령을 지키는 무인상은 깊숙한 눈매, 우뚝 솟은 코, 터번까지 영락없는 서역인의 모습이다.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된 보검, 유리병, 유리잔 또한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에서 건너온 것들이다. 이들 물건들과 함께 사람들도 들어왔으리라. 이렇듯 삼국시대의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이 원시국가에서 벗어나 이동과 융합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이곳 절벽엔 한반도에 누가 살았는지 그 실마리가 되는 암각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사슴, 멧돼지 같은 육상동물과 사람들의 모습까지 총 300여 점의 그림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를 사냥하는 바다 위 모습까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이처럼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한반도 인류의 감춰진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과연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선사시대를 지나 한민족이 형성되기까지 한반도 문명을 일궈낸 사람들을 만나본다. 남북국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권오영 교수입니다. 주로 이제 삼국시대, 우리 고대의 어떤 교류, 외부의 교섭, 이런 부분을 최근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시대나 조선왕조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독 삼국시대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를 접한 우리의 조상들이 그 시점이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수백 킬로의 어떤 중간중간에 간접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섭을 했고, 신석기 시대의 우리 한반도의 남부에서는 일본에서 만드는 토끼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본 큐슈에서 우리 한반도의 기술로 만드는 토끼가 나오기도 하고, 다 이런 교섭을 하죠. 청동기 시대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저 연해주나 시베리아나 저런 북방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런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의 칼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바다를 통한 교류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으로 질적으로 원거리의 다양한 교섭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다. 국가적인 정책과 전략에 의해서 백성 개인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농부로 업으로 평생을 살았으면은 그런 다이나믹한 고생을 할 일도 없는, 정말 이런 모험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한반도 남부 지역 기마 전술을 써서 휩쓸었습니다. 그 군대가 경주도 가고 김해까지 갔어요. 그때 고구려의 수도는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 지반시에 있습니다. 즉 길림성 지반시에 있었던 청년들이 전쟁에 동원되기 위해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수백 킬로를 행군을 해서 그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신라 사람도 보고, 가야 사람도 보고, 또 한반도에 출몰하던 외병도 또 봐서 또 진압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로 그칠까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수나라와의 고구려와의 전쟁 와중에,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 그 불쌍한 가엾은 고구려의 젊은 병사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어떤 소설의 주제가 될 정도로 향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그가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좁은 길림성의 지반시 혹은 평양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주도 보고 중국의 서안 낙양도 보고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쟁 또 하나는 외교사절단. 외교사절단은 국익을 위해서 수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아주 아름다운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사마르칸트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사마르칸트는 고대에 소그드라고 불리는 집단의 도시국가가 여럿이 퍼져 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그드라고 하는 종족은요, 정말 동서를 잇는, 유라시아의 동서를 잇는 장사꾼, 상인 집단입니다. 근데 이 소그드족의 본거지인 사마르칸트의 7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사신들이 거기까지 파견이 돼요. 소그드의 왕의 생일잔치를 표현한 벽화가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샵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 있는 궁전의 유적의 벽에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림 중에 고구려인이 둘이 그려져 있어요. 이 시기는 고구려가 당나라의 이 예상되는 침략 앞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의 집권자는 연개소문이에요. 그 연개소문 때에 외교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사절단이 그 험한 길을, 강을 피해서 북쪽의 몽골 이 루트를 통해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가서 외교 활동을 벌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경우만 그럴까요?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역사에서 이제 불교가 수용되는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잖아요. 그럼 불교를 가져온 승려들은 누구냐? 신라의 경우에는 묵호자, 묵호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묵호자. 호자는 오랑캐, 즉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외국인이 신라의 불교를 전래합니다. 북인도나 이런 쪽보다는 중인도, 뭐 남인도 아니면 스리랑카나 이런 쪽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동진이라고 하는 중국의 왕조를 통해서 승려가 들어오는데 그 백제의 처음 불교를 가져온 승려의 이름은 마라난타예요. 마라난타. 절대 이름은 한국 이름도 아니고 중국 이름도 아니고 마라난타라고 하는 이름은 인도나 중앙아시아 계통의 인물이에요. 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승려들이 유라시아 동쪽에 있는 한반도까지 오는 겁니다. 반대로 백제의 불교 승려, 그 다음에 사찰을 만들고 불상을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도 역시 백제의 왕이, 성왕, 위도광 이런 왕들은 정말 스스로가 인도의 아소카 왕처럼 전 세계에 불교를 퍼뜨려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시기에 아직 불교를 모르는 6세기 일본에 불교를 퍼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종교적인 이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등의 이유로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넓은 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랑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문명을 싹트게 하고 국가체계를 완성시킨 경우가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해서 큐슈, 오사카, 나라, 쿄토 이런 지역은 지금도 우리 교포들이 많지만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이 시기에는 백제인, 가야인, 신라인, 특히 백제인들이 많은 그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서 정말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일본의
백제타운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임나일본부만 갖고 우리가 티격태격 하는데 그 설은 성립할 수 없는 잘못된 설이고 고대 한일관계사의 진실은 일본의 야마토 왜 야마토 군대가 뭐 가야를 침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대거 배를 타고 가서 여기저기에 코리아타운을 만들면서 한동안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래서 8세기의 일본의 나라 시대가 되면은 동대사라고 나라의 큰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을 만드는 데에도 백제는 이미 멸망했지만 백제계 주민들이 주둥이 돼서 사찰 만드는 기술자 그 사찰을 만들었지만 그 불상에 금을 씌워야 되는데 개금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금을 아직 채취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채취하는 대성공을 이룬 관리 그리고 그런 대역사 대공사라는데 일반 민중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그들의 불만을 다독여주고 병들은 그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했던 승려 이런 사람들이 다 백제계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이 고대 삼국시대에 우리의 먼 조상이 되는 이런 한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 삼국시대 사람들의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그려보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중앙아시아로, 연해주로, 뭐 미국,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뻗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모델을 삼국시대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삼국시대도 또 한번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우리 민족 형성사에서는 정말 극적인 큰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통일전쟁입니다. 우리가 6세기, 7세기에 이루어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쟁을 보면요. 정말 처절합니다. 계백 장군이 가족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고 신라의 최고 귀족들이 자신의 어린 아들들을 전쟁에 희생시켜가면서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통일했죠. 비극적인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한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이 통일전쟁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민족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양한 종족들이 계속 통합되면서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눈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단위가 여러 생겼단 말이죠. 그 중에 제일 빨리 만들어진 단위가 고조선이었고 그것이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 백제 만들고 신라 만들고 가야 만들었어요. 고구려 영토 내에서는 이질적인 종족들의 동질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백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재 한민족의 모태가 되는 이런 집단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은 역시 통일전쟁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었죠.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소화를 못 시켰잖아요. 편입 못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신라와 발해. 그래서 이 신라를 통일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고 후기신라. 좋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발해.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남북국시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자, 여기서 보더라도 벌써 단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처음에는 무수히 많은 구석기 시대의 밴드, 무리라고 하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바글바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문화, 남쪽의 신석기 문화, 서해안의 신석기 문화에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아직 국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후 죽순처럼 수십 개의 세력이 와글와글와글 초기 국가가 크고 있는 단계. 얼마나 단위가 많아요. 이것이 한국시대에 가서 부여도 있고 옥저동해도 있고 가야도 있고 백제신라가 있어서 숫자가 많았지만 7세기에 딱 가보니까 남은 것은 빅3가 남죠. 고구려가 남고 백제가 남고 신라가 남죠. 세 개의 단위로 줍니다. 다시 이 세 개의 단위는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둘로 줄어요.
만화 뜬 단위가

그래서 고려의 역사는 우리 민족사, 우리 한국사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의미가 최초의 완전한 누구도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통일된 국가는 고려가 최초입니다. 고려야말로 최초의 완전한 통일 국가. 그리고 이제 고려 왕조의 이 국토 내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북쪽에 있건 남쪽에 있건 다 하나의 왕조에 속하는 하나의 국민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고려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제 통일신라라고 해버릴 경우는 발해사의 위상이 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남북국 시대를 통합한 고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통합된 국가에서는요, 차별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라의 경우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경, 하나의 국민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아야계라고 해서 차별하고, 백제계라고 해서 차별하고,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많이 줍니다. 김유신 집안만 하더라도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신라에 편입되기 전에 독자적인 금관가야의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가서 살면서 몰락한 국가의 왕족이라고 해서 얼마나 서름을 당합니까? 그래서 김유신도 나름대로 칼을 갈고 언제 한번 크게 한번 뭔가 세상을 바꿔볼 기회를 꿈꾸게 되고, 또 자신의 할아버지는 원래 왕이었지만 쫓겨나고 자신은 그냥 몰락한 왕족의 처지에 있었던 김춘추 둘이 결합하게 되면서 통일운동을 추진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일단 그 정도로 신라 사회도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폐쇄적인 사회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은 고구려계, 백제계, 가야계 이렇게 멸망한 국가의 주민들을 통합을 했지만 차등을 뒀어요. 자국 내에서도 중앙인과 지방인, 그리고 골품제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의 민족이 되려고 하면은 지역에 대한 차별, 그리고 신분에 의한 차별 등등이 해소가 돼야지만 하나의 민족, 그래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 내부의 종족적인 출신 국가, 출신 지역, 그리고 신분적인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이 내부의 통합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정책에 실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와 같은 그런 지방 도시들을 경주만이 아니라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곳곳에 만들면서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차별, 어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갈수 있는, 이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신라의 사람들이 노예화시켰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전에 전쟁에서는 노예로 만들거나 팔아먹거든요. 이 통일전쟁에서는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잘 정착을 해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신라, 우리 같은 신라의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잘 살아라, 잘 사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희정복민에 대해서도 대우를 해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와 함께 이제 그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라의 풍습 보면은 박물관 가면은 대단히 화려한 유물들이 많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라의 그 왕릉을 파면은 엄청나게 많은 금제품이 있잖아요. 금이 흔했다가 아니라 독점한 겁니다. 일부 귀족이.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해요. 이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물건으로 본 거예요. 말하는 물체로 본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의 민족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신라는 역시 그 부분도 버립니다. 그래서 순장제 폐지, 순장 대신에 흙으로 만든 인형을 넣고 무덤에 많은 양의 물건을 넣었던 이런 풍습 버리고, 그거 갖고 농기구 만들고 해서 뭐 전국적인 어떤 이 뭐라 할까요? 함께 더불어

0: 쪽으로 이렇게 쭉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불국토를 형성하려고. 그래서 이 신라야말로 정말 부처님이 태어난 그 정도로 성스러운 땅이고, 근데 문제는 뭐 여기도 약간의 좀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못 사는 것 같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공덕을 쌓으면 내세에 잘 태어나니까 불평불만 없이 살아라. 뭐 이런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불교를 전 백성에게 포교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라와 남북고 그리고 고려를 거치면서 이제 고려 조선 이후에 와서는 우리 한민족의 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요동칠 일은 없어요. 물론 거란과의 전쟁, 몽골과의 전쟁, 홍건득과의 전쟁, 그 다음에 뭐 여진, 금, 후금, 청, 임진왜란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외부의 DNA가 분명히 들어오죠. 당연히 혼혈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래도 이미 여러 차례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겪으면서 기초가 탄탄해진 거예요.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와 고려의 통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현재 우리의 한민족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엄밀한 의미로 이제 민족이라고 부르는 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죠. 되게 그분들은 이제 국민, 네이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근대의 민족이 있느냐. 하지만 그건 유럽적인 상황이고, 동양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의 민족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큰 차이 없는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단위가 고려 조선에 들어오면서는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물론 각각의 시대마다 혹은 신분에 따라서 선호하는 인물상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인의 얼굴들을 보면은 좀 쉽게 이야기해서 북방계적인 요소가 많은 분들도 있고 남방계적인 요소가 많은 분들도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각이 지고 막 쌍꺼풀이 진하게 지고 수염이 많은 저 같은 이런 얼굴들은 되게 남방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이 아주 얇고 이제 갸름하게 생기고 코도 좀 작고 하얀 분들은 되게 북방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린 얼굴들을 보면은 이게 북방계 얼굴이에요. 그래서 앵두 같은 입술, 마늘 같은 코, 그리고 뭐 이렇게 뭐랄까 초생달 같은 눈썹, 하얀 이런 희눈복의 이런 그림들은 북방계 얼굴을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또 달라지고 있죠. 요즘 우리가 선호하는 얼굴은 짙은, 그렇죠? 눈이 그냥 아주 이국적인 쌍꺼풀이 지고 이런 짙은 마스크, 또 두툼한 입술, 이렇게 선호하는 모습은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얼굴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졌다. 언제부터? 고려시대 이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좀 끊기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극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정말 처음부터 이 얼굴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얼굴도, 지금 우리 21세기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통계인데 신생아 100명 중에 6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 삶의 모습도 외국에 나가서 살다 유학 갔다 들어오고 또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혼인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주민들의 이동이 있습니까? 즉, 그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도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의 모습은 또 코리안의 얼굴은 또 달라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그것은 역사의 순리이고, 다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지. 야, 우리는 한민족은 순종인데 바뀌지 말자라든지 여기서 더 이상 바뀌고 싶지 않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코리안 한민족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7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치열한 전쟁이 발발했다. 한민족 형성 과정에서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다. 신라가

독재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전쟁. 한민족의 모태가 되는 집단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통일전쟁이었다. 그리고 등장한 남북국 시대. 하지만 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최초의 완전한 통일 국가는 고려시대다.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됐고 민족과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조선시대에도 수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에 이국인들이 들어왔지만 한민족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족들. 이처럼 30만 년 전 첫 인류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한민족으로 통합되고 융화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것이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